5월 15일 금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자우림 25, 21였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을 떠올리기도 하시겠지만 나에게 스승 같은 존재들이 생각나기도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런 거 진짜 배워야겠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기도 하거든요. 나이와 상관없이 친분과 상관없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인생의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기 딱 좋은 그런 날입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매일 봉그레들에게 뜨루러브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오늘만큼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네.

0: 허락할게요. 네. 하지만 하나 얘기해 줄 건 있어요. 1대1 과외는 안 돼요. 네. 단체 수업만 가능해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화할게요. 근데 앞서서 그죠. 네. 아, 저런 건 정말 배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면밀히 살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 옆에 황 PD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정말 그 누구보다도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요. 네, 정말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3, 4부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취향을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참 그 아는 것만 생각하면 김동훈 기자님도 누군가한테는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부산스럽긴 하죠. 네. 개인의 창태인 개치타 함께 할 거고요. 러블리도 블리 김동훈 기자님은 이따 10시에 모셔볼게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길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3: 아, 탈모인가?
2: 에이 설마.
4: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3: 여자도
4: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3: 탈모 보조 치료제
4: 캐라시딜.
5: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3: 약국에서 만나요.
6: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돌아온 방탄 꼭지.
8: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8: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8: 방탄 꼭지 에어니플.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10: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칭입니다. 우리 봉구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3918님께서 저는 왜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고장이 날까요? 오늘도 출근길에 핸드폰 떨어뜨려서 액정에 금 갔네요. 꼼꼼한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아 근데 사실 꼼꼼함보다는 네 핸드폰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도 맨날 떨어뜨려요. 그래서 지금 저는 거의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카메라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네. 근데 누구는 그렇게 알더라고요. 케이스인 줄 알았대요. 너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 채 다니니까 전 테이프로 다 붙여놨거든요. 아, 근데 정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핸드폰 쓰는 사람도 보면 좀 부럽긴 해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테일러 스위프트, 스피크 나우.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오늘이 딸 생일이라서 그런가 문득 15년 전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네요. 처음 학교를 들어가고 맞이하는 딸의 생일은 무조건 특별하고 기억에 남게 파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내와 상의해 아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요거는 잡채고 요거는 미니 돈가스, 곧 있으면 피자랑 치킨도 올 거야. 다들 맛있게 먹어.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놀이터에서 미니 운동회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다들 기대해주세요. 진짜? 와, 신난다. 아빠가 직접 준비했어? 당연하지. 완전 재밌을걸? 너무너무 신날걸? 아이들을 위한 미니 운동회까지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놀이터로 나가 게임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2인 삼각 달리기. 자, 청팀 백팀으로 나눠서 다리 한쪽씩 묶어주세요. 여기서 잠깐, 별표 5개, 넘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들 하나 둘 하나 둘 구령 꼭 외치기, 약속. 그렇게 말 잘 듣는 아이들은 병아리 같은 모습으로 하나 둘 하나 둘 구령과 함께 꺄르르 웃으며 달리기를 했고,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게임은 철봉에 매달린 과자 따먹기. 뒷짐을 지고 실에 매달린 과자를 빨리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다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저씨 한 판만 더 해요, 저 과자 또 먹을래요, 계속 한 판 더를 외치는데 그거 말리느라 좀 힘들었죠. 그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땀을 뻘뻘 흘리며 소화까지 시키고 모두가 만족하는 생일 파티를 성황리에 끝냈는데요. 그 뒤로 제가 인기 스타가 됐지 뭡니까. 학교 운동회나 학부모 참가 수업을 하러 가며, 우와 아저씨 이렇게 보니까 완전 반가운데요? 다들 아는 척을 해와서 모르는 부모님들이, 혹시 연예인이세요? 아니죠, 애들이 다 알아보셔서. 이런 질문도 할 정도였다니까요. 물론 그 뒤로도 딸과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하자고 졸랐지만 아쉽게도 체력 이슈로 딱 한 번으로 끝났답니다. 그 딸이 커서 벌써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니, 시간 참 빠르네요. 오늘 사연의 제목, 유재석도 울고 갈 진행의 신.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싸이 연예인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0285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일단 따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야, 아이들 몇 명 그 밥 먹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운동회, 미니 운동회를 하셨다라는 건 글쎄요, 아마 그 생일 파티에 참석한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그런 생일 잔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1부 끝곡은요,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듣고요.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포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손준호입니다. 저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씩 무뚝뚝해지기도 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마음이 슬며시 자리 잡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무뎌질 때면 더 따뜻하게,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빠이자 남편이 되자고 다짐해봅니다. 만약 지금 혼자인 것 같고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누군가 다가와주길 기다리기보다 먼저 용기 있게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하루를 환하게 바꿔놓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손준호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One more chance.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가 갑니다. 3535님께서 오늘 드디어 6세 형아 어린이집에 울지 않고 연행되지 않고 스스로 씩씩하게 걸어서 등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남편 퇴근하면 같이 파티라도 하려고요. 기록하고 싶어서 달력에도 적어놨네요. 연행되지 않는다는 말이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이집 등원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유치원도 그렇고 그럼 이렇게 선생님들이 오셔서 혹은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이 오셔서 연행에 가거든요. 왜냐면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뭔가 가기 싫으니까 그걸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왜냐면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당연히 별일이 없는데 괜히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좋거든요. 우는 모습으로 안녕을 하는 거니까 너무 축하드려요. 이유정님이 올해 4월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회초년생 봉그레입니다. 회사에 제가 무서워하는 선배가 있는데요. 어제 같이 밥 먹는데 그 선배가 유정 씨는 나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 보고 있으면 나 처음 입사할 때 생각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년 후에는 그 선배처럼 무섭게 변할까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말이 안 통한 느낌이긴 해요. 선배님은 그냥 뭔가 신입을 보니까 사실 아마 모든 선배님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아 나도 저러했는데 라는 거고 몇 년 후에 지나면은 무섭다라기보다는 그 신입을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은 나도 이런 게 조금 잘 몰랐는데 라는 뭐 그냥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유정님. 네. 이수정님께서 예전에 남편이랑 같이 라디오를 듣는데 협찬 상품으로 음란물 3종 세트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남편 보고 아니 요즘에 아무리 개방시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방송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어 했는데요. 남편이 은 나노 3종 세트, 음란물 아니고 은 나노, 그렇게 당신 듣는 당신이 더 이상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약간 섭섭하다. 음란물 3종 세트 좀 섭섭해. 아, 왠지 모르겠지만 좀 섭섭해. 물론 이제 그거를 안 주겠지만 이거 좀 섭섭하네요. 은 나노라고 들으니까 그냥 괜히 섭섭해요. 네,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PD? 기가 차네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콜드플레이, 어 스카이 풀 오브 스타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봉그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가끔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을 봉그레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봉주루 해요. 그건 인사말이고요.

아침봉을 듣고 있는 청취자는 봉그레라고 네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연우님이 집 옥상에서 비둘기들이 아지트를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차 앞유리 전면에 비둘기똥 천지네요. 매일 아침 출발하기 전에 그거 닦는데 너무 힘들어요. 비둘기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봉디가 비둘기 좀 설득해 주세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왜냐면 이게 한두 친구면 사실 어떤 대화를 통해서 설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지트라고 할 정도면 사랑방이거든요. 사랑방에 모여있는 그 친구들은 사실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아, 그 친구들 설득이 될까요? 제가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제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아침에 출발하시기 전에 비둘기들에게 크게 이 소리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구구 구구구구 구구 구구구 구. 네, 제가 이제 나름 비둘기에게 네 오늘 따라 유난히 기가 차 황피디를 많이 보네요. 이상한데요. 네, 저렇게 기가 꽉 막히면 소화 안 되고 그럴 텐데. 네. 5290님 딸이 뜬금없이 저희 집 공동현관 비번을 묻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딸내미 남친이 선물을 보냈다네요. 처음엔 남친이 연하라고 해서 살짝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분인가요? 왜냐면 이제 사연 종종 오면 따님의 뭐 남편 될 사람 혹은 남자친구가 연하라고 해서 걱정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약간 어떤 약간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뭐 약간 그런 건가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저도 딸을 키우니까 연하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걱정되는 부분이 이 지점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남친이 생긴다고? 어 개짜증. 노래 들을게요. 곽진원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0: 누워보면 알아요. 소파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도 잠.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둥근 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6: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진행형.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도 커피 완판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투더 시네마 클럽 Something Good Can Work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시작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밥을 지을 때 어떤 물을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하죠. 물 속 미네랄은 이온화돼 있어 체내 흡수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쌀 한 톨 한 톨에 미네랄 성분이 스며들어 일반 생수로 지은 밥보다 칼슘은 6배, 마그네슘은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몸의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1: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5: 보글보글
4: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 불쌍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87년에 불시착한 태규, 도훈과 중국집에서 2대2 미팅을 하기로 했다. 도훈아, 너 지금 롱코트 입고 온 거야? 안 더워?
1: 따라랑 따다다다라랑. 으이구, 뭐 모르는 소리 하기는. 원래 이렇게 분위기 잡는 거야.
0: 아, 근데 뭘 그렇게 씹는 거야? 성냥개비?
1: 태규야, 오늘은 내가 주윤발, 아니 김윤발이다. 오늘 인기 내가 다 독차지해도 원망하지 않겠다. 형제는 남자의 의지는 그런 것이니까.
0: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만나기로 한 여학생들은 오지 않았고 짜장면만 먹고 집에 돌아가야 했던 태규와 도훈이었다. 여기서 문제. 홍콩 느와르 영화의 시작이죠. 오우상 감독, 주윤발, 장국여, 정용이 주연으로 나왔던 이 홍콩 영화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을 뽑아서 다이땡 쿠폰을 드립니다.

轻轻笑声，再为我送温暖，你为我注入快乐强电，轻轻说声。

轻叫声，共抬望眼看高空，终于青天优美为你献，拥着你当初温馨再涌现。

0: 영화 영혼 본 색 장국영 당연정 듣고 왔고요. 선글라스와 롱코트 따라입는 분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았었죠. 정답은 영혼 본 색입니다. 다이땡 쿠폰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봉 홈페이지 선거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쌍권총 롱코트 성냥개비 그리고 OST 어떤 시대에 이 남자의 가슴을 울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자님 이거 보셨죠?
1: 아유 수십 번 봤죠 저도.
0: 네 어떠셨나요?
1: 아 너무 좋아했죠.
0: 특히 어떤 거를 좋아하셨어요 기자님은?
1: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상한 스타일 있잖아요. 갑자기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쌍권총이 난무하는데 비둘기가 팍팍팍 올라간다든지
0: 그 5.3 특유의
1: 네, 정말 연출. 그 말도 안 되는 약간 과대망상증인 연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0: 하긴 약간 좀 느와르긴 한데 이상한 느와르긴 했어.
1: 아니 그죠? 총도 장전도 안 해. 영원히 쏘잖아요.
0: 네,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 그런 걸 샜었던 것 같아. 몇 발을 맞았나. 근데 200발인가 맞았던 것 같아요. 권총인데.
1: 아이고 터미네이터네.
0: 근데 놀랍게도 이 오우상 감독은 헐리우드에 가서도 미션 임파서블 2인가요?
1: 그렇습니다.
0: 그걸 연출할 때도 비둘기를.
1: 계속 날아다닙니다. 그 뒤에 찍은 오프 화이트에서도 아주 그냥 아 페이스 오프죠.
0: 페이스 오프.
1: 페이스 오프에서도 아주 비둘기가 계속 날아다닙니다.
0: 네. 아 그래도 대단해요. 그죠?
1: 그럼요.
0: 네. 이 영화 이후에 홍콩 액션문이 큰 인기

0: 인기를 끌었는데 제일 좋아하는 홍콩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최가박당이라는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0: 그건 뭐죠?
1: 코미디 액션 시리즈예요. 80년대 정말 인기가 많았던 시리즈입니다.
0: 누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1: 허강걸이라는 네. 한국에는 그렇게 잘 유명하지 않은 배우가 출연을 했죠.
0: 저는 서유기 시리즈요. 주성 씨가 나왔던 그 서유기 시리즈를 참 좋아해서요. 그래서 DVD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 합본이 나왔었거든요. 블루레일로.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1: 진짜 네. 팬들이 많아요. 주성 씨 영화는.
0: 네. 주성 씨 영화는 정말 딱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류를 좋아하는 홍콩 영화 팬이 있고 지금 이렇게 느와르를 좋아하는.
1: 그렇죠. 네. 뿌예프로밀. 뿌예프로밀. 그게 거기서 나왔나요?
0: 아,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광고 듣고요. 김도 기자님과 함께하는 코너죠. 개인의 창생 개치타로 돌아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레.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세상의 모든 것은 취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취향에 대해 쓸데없는 수다가 펼쳐지는 시간. 본격 취향 존중 토크쇼. 개, 쥐, 다.
7: 아주 사소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개인의 장타임 줄여서 개, 쥐, 다. 어딜 가나 나이로는 막내가 아니지만요. 귀여운 만큼은 진짜 막내들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러블리 도블리 김동훈 기자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국민 막내 김동훈입니다.
7: 무슨 막내요?
6: 국민 막내라고 말을 하려는데
7: 나는 그걸 뭐라고

0: 들었냐면 굶는 막내로 들은 거야. 근데 기자님이 최근에 오키나와 다녀오셔서 까매. 그래서 그래서 굶는 막내라고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국민 막내.
1: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워진 막내. 네, 김도훈입니다.
0: 한 주 어떻게 보내고 오셨나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1: 많이 피곤합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지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왜냐면 이분이 바쁜지 안 바쁜지는 뭘 확인하면 되냐면 SNS를 확인하면 되는데 인별그램 업데이트 굉장히 뜸하더라고요.
1: 놀고 올리고 나니까 피곤해져가지고요.
0: 그 진짜 피곤했나 보다. 왜냐면 무조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1: 저는 피곤해도 피곤한 얼굴 사진이라도 찍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것마저 안 했다면 제가 정말 피곤했었다는 겁니다.
0: 와 진짜 피곤했나 보다. 진짜 저거는. 신영주님께서 저희 남편은 요즘 허경환 씨 유행어에 푹 빠졌어요. 특히나 뭐만 하면 언밸런스를 외쳐대요. 제가 골프복을 입어도 상하이가 언밸런스. 커피에 과자를 찍어 먹어도 식성이 언밸런스 이러는데
1: 미워.
0: 진짜 듣기 싫어요. 허경환 씨처럼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이 유행어 못 따라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이 허경환 씨가 굉장히 대세가 되면서 유행어를 따라한 분들이 많아요.
1: 나는 그 허경환 씨 말투가 굉장히 그냥 제가 부산에서 자라면서 언제나 듣던 그 말투여가지고
0: 아 네. 왜냐면 이제 거기 그쪽 지역 출신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렇게 웃기지는 않습니다.
0: 그러면 뭐 생각나는 유행어 있을까요, 허경환 씨?
1: 허경환 씨 유행어는 생각이 나는 게 별로 없네요. 저는 아주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유행어라고 하면 네. 이를테면 지구를 떠나거라라든지 혹은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김영곤 씨가 있던 거기 보면 잘 돼야 될 텐데 이러면서 이 말을 딱 때리는 그 유행어 있죠.
0: 이럴 때 모른 척 해야 돼. 그래요? 그런 유행어가 있었군요. 저는 바로 이마 아닙니까? 뭐 약간 이런 거 허경환 씨 유행어 이런 걸 아는데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거요?
1: 그런 거 알면 신세대죠.
0: 신세대. 그리고 유행어에 한번 꽂히면 그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1: 있습니다.
0: 이게 이분들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 상황에 맞지 않는데 우겨 넣잖아요 그 유행어를.
1: 있어요. 괜히 막 무한하면 숭구리당당 숭당당 하던.
0: 뭐라고요?
1: 모르세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아니
0: 무한한데 숭구리당당 숭당당을 한다고요?
1: 하는 애가 있었어요. 네.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0: 되게 없다. 아니면 어색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1: 네.
0: 내 얘기가 어색할까 말까 할까 약간 이거.
1: 오늘 방송 너무 힘드네요.
0: 유행어니까. 네. 혹시 기자님도 어떤 유행어에 빠져본 적이 있을까요?
1: 유행어에 잘 빠지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그 어떤 분이 연기를 했었죠? 그 뭐였죠 그게? 잘났어 정말. 그 연기 기억나시죠?
0: 고두심
1: 씨가
0: 선배님.
1: 드라마에 나와서 했던 그 그 유행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봐요. 어딜 가든지 어른들한테도 그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0: 이게 제가. 그러니까 기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라디오를 나가든 방송을 나가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으면서 저희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그거를 아니 뭘 얘기도 안 그러는데 뭐였지라고 하면 당연히 모르죠.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강산의 와그라노.

0: a grano, ni tú a crezano, tú a grano, ni tú a crezano, tú a grano, ni tú a crezano, tú a crezano, tú a crezano, tú a crezano, tú a crezano, tú a grano.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김동 기자님과 개인 애창타임 개치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코너 기자님의 소개로 만나볼게요. 기자님 준비되셨죠?
2: 네. 음악 주세요. 이 사람을 제거합니다. 내 주변에 독특하고 특이한, 그래서 때로는 제외저러지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개치타로 제보해 주세요. 소개되시면 푸딩 세트 보내드립니다. 50원의 유로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침공 홈페이지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지인의 지인, 사돈의 팔촌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기자님이 사연 소개도 바로 해주세요.
2: 네, 0193님 사연입니다. 저는 친한 친구 두 명이 죄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일단 한 명은 어그로라고 하죠. 주변 사람 다 놀라서 집중하게 만드는 걸 잘해요. 어? 어떻게?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굴어서 아 뭔데 뭔데 하면서 쳐다보잖아요. 그럼 나 휴대폰 배터리 50%밖에 없다 이러는데 아 이제 곧 집에 갈 건데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냐고요. 근데 또 이 친구 옆에서 다른 친구는요 아주 심각하게 야 나 할 말 있어 가까이 와봐 이러면서 목소리를 깔고 조용조용 속닥이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또 가관이에요. 여기 낙지볶음 품절이래. 어쩔 수 없이 해물찜 먹어야겠다. 아니 낙지볶음 먹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게 품절인 걸 이렇게까지 속삭여야 하냐고요. 이런 두 친구와 모임 한번 하고 나면 제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 느낌입니다. 왜 저는 이런 친구들만 있는 거죠?
1: 사연 하나에 독특한 친구 두 명을 제보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처음인데요. 아이고. 뭐 어느

0: 과하게 놀라서 어그로를 끌은 친구, 별거 아닌데 심각하게 속삭이는 친구. 기자님은 둘 중에 뭐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제가 사실은 뭐든 과하게 놀라서 어그로를 끄는 친구에 상당히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면 별거 아닌데 심각하게 속삭이는 친구가 더 힘들다고 말을 해야겠네요. 네.
0: 그럼 만약에 네. 질문을 바꿔서 네. 둘 중에 한 명을 꼭 만나야 돼. 친구로 사귀어야 돼. 그럼 누군가요?
1: 별거 아닌데 심각하게 속삭이는 친구가 낫겠네요.
0: 아, 그런가요?
1: 저는 저 같은 친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0: 왜요? 왜요?
1: 저는 저를 견디기가 좀 힘들어요.
0: 아니, 그러면 주변 분들도 약간 그런 비슷한 반응인가요? 기자님의 어떤 그렇게 막 별거 아닌 거에 놀라서 막 어그로 끄는 모습을 보면 어, 그만 좀 해라는 약간 이런 반응인가요?
1: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성격이 그러니까 그 언론 매체할 때 그렇게 낚시질을 잘했구나. 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0: 어그로를 잘 끈다.
1: 아, 타고난 거죠.
0: 아, 근데 저는 오히려 기자님 같은 스타일의 친구는 맞는 게 좋은데 저는 별거 아닌데 심각하게 속삭이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1: 그렇죠.
0: 어, 뭔가 막 왜냐면 어, 이렇게 뭔가 막 어그로를 끄는 거는 사실 어느 순간 되면은 좀 약간 좀 아, 저거는 그냥 별거 아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인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심각하게 속삭이는 건 아, 너무 싫어요.
1: 그리고 저는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귓속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거 이제 아이들 키울 때 교육하는 것 중에 하는 거 하나거든요.
1: 그렇죠.
0: 귓속말 하지 않기.
1: 절대 하면 안 돼요.
0: 어, 속삭이고 이런 거는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특히 사람 많은 자리에서.
1: 아휴,
0: 맞은 편에 있는데.
1: 너무 싫죠. 왜냐하면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너무 궁금하거든요.
0: 알아야 되잖아.
1: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무례하게 물어봅니다.
0: 뭐라고요?
1: 아, 두 분이 좀 전에 무슨 얘기 하셨어요?
0: 모르는 사람인데.
1: 너무 재밌어 보이던데. 아니 어쨌든 같은 테이블에 있는 좀 조금 아는 사람들 이렇게 뭐 파티라든지 뭐 이런 초대받아서 가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아, 그걸 또 물어봐요?
1: 네.
0: 아,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1: 아유, 뭐 어떡해.
0: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정보.
2: 탕후루에 이어 지난 겨울을 휩쓸었던 두바이 쫀득쿠키까지 반짝뜨고 사라지는 유행,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죠?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디저트 가게 18곳의 매출을 분석해보니 두바이 쫀득쿠키를 판매한 뒤 매출이 3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는 3개월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12월부터 매출이 크게 늘어 1월 정점을 찍은 뒤 2월부터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다만 유행 메뉴 외에도 가게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면 유행 이후 재방문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는데요. 유행은 손님을 끌어올 수 있지만 손님을 머물게 하는 건 결국 가게마다 차별화된 메뉴였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4부 문을 열었고요. 김동훈 기자님과 개인의 창타인 개치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아침봉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각자의 취향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캐릭터 소품, 취미, 음악 등등 아주 소소하고 세세한 여러분의 취향들 사연 보내주세요. 김동훈 기자님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아침봉 홈페이지는 늘 열려 있고요.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푸딩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첫 번째 사연 기자님이 소개해 주세요.
2: 네, 9981님 사연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장기 근속 10년을 해서 상을 받습니다. 5년 전에 한 번 받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벌써부터 너무너무 설레고 행복하고 단상에 올라가 상 받을 생각하면 눈물이 다 날 것 같아요. 네, 제 취향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상 받는 거거든요. 모두가 나를 보며 박수를 쳐주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았어요. 물론 욕심만큼 상복은 없어서 그런 경험이 몇 번 없는 건 비밀입니다. 크크. 여튼 나름 수상소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디 떨지 않고 울지 않고 멋지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1: 상 받는 게 취향이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10년 근속 수상을

0: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 아유,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경제에 이렇게 10년을 근속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0: 아, 왜냐면 요즘에 이직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1: 1년마다 이직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요즘 신입사원 뽑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0: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회사 생활.

0: 그죠. 배우들한테는 이제 청룡영화상이나 뭐 백상예술대상이 꿈의 트로피라고 하는데 기자님에게는 혹시 그 상 받았을 때 이런 트로피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1: 아, 트로피는 제가 어릴 때 미술을 했었는데 그래서 항상 서울에 올라와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트로피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 굉장히 큰 트로피였어요. 정말.
0: 그 옛날 우리 어릴 때 기억하면 트로피가 몇 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 있죠?
1: 너무 커서 정말 저는 이렇게 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 봉고를 대절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0: 무슨 대회를 나가신 거예요? 아니 그 정도 트로피를 아이에게 줄 정도면 무슨 트로피인 거예요?
1: 미술학원 아이들이 같이 갔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럼 혹시 기자님이 아, 나 이런 상은 진짜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상 있을까요?
1: 언제나 당연히 오스카죠. 저 영화 뭐 평론도 하기 때문에 저의 망상 속에서는 항상 저는 오스카를 받고 있습니다.
0: 오스카.
1: 제가 윤현정 선생님 댁에 처음 놀러 왔을 때, 이제 네. 얼마 전 놀러 갔을 때 오스카 트로피가 있더라고요.
0: 네.
1: 그걸 들고 화장실에 가서 네. 저만의 수상 소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0: 아, 나 진짜 남의 집에서요?
1: 남의 집에서요. 네.
0: 그것도 남의 트로피를 들고요?
1: 아, 그럼요. 네.
0: 어떻게 그래도 그게 좀 채워지던가요?
1: 아, 많이 채워지죠. 네.
0: 아니, 다행이네요.
1: 세상에 공개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섞어가지고 굉장히 약간 재수없게 했거든요.
0: 아, 또 영어로 하셨어요?
1: 오스카니까 이제 영어로 당연히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팬들을 위해서 한국어도 좀 섞어줘야 되니까.
0: 그러니까 풀로 그냥 그걸 하신 거예요?
1: 정말 망상이 깊네요, 그죠?
0: 와, 대단하시네요.
1: 네네.
0: 왜냐면 저는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오스카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1: 아, 꿈은 좀 높게 꾸세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 나는 진짜 그런 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상을 받잖아요. 연기상 다 창고에 있거든요. 네, 하나 상이 딱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라디오로 받은 상. 그 화장실에 있어요.
1: 화장실에서 그걸 뭐 어디에
0: 그거 세워놨어요. 화장실에.
1: 어디 뭐 칫솔을 거나요 거기다가?
0: 아니요 아니요. 그냥 화장실에 그 저희 집 그 화장실 2층 화장실에 그 삼각대처럼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디퓨저 같은 거 세워놓는 데 있는데 거기에 딱 있어요. 그 트로피가. 아, SBS 라디오 상 받은 그 트로피가.
1: 아 그리고 그 가상을 빼놨는데 상이 너무 많아서 상을 위한 창고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0: 상이 많기는 하죠. 창고에. 근데 이제 상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을 이렇게 좋은 데 놔야 뭔가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이 뭐라고 할까요? 밖에 무언가 꺼내져 있는 걸 안 좋아했어요.
1: 그리고 그분이 사실 막 트로피 같은 거 밖에다가 전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실 미감을 네. 가지신 분이죠.
0: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거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그렇게 본인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창고에 네, 잘 이렇게 뒀어요. 네.
1: 그럼요. 의미 네. 없죠 이제.
0: 네. 의미 없죠. 뭐 사실 아유, 뭐 그게 그럼요. 받을 때만 뭐 그런 거니까.
1: 아, 그럼요.
0: 네. 네. 이제 노래를 저희가 들어야 하는데 기자님이 이거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자님이 지금
1: 제가 지금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프롬프트를.
0: 아 이게 이런 거예요.
1: 봉태규에게 주고 싶은 상이 뭐냐고 물어보라는 건가요?
0: 아니죠. 기자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고 싶은 상이 있는 거잖아요.
1: 아 저는 아 봉태규에게 세상의 모든 상을 다 주고 싶죠.
0: 네. 그 중에서도 하나만 준다면?
1: 미남상?
0: 아니.
1: 아하 이렇게 하라고 지금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고 있네요. 네. 네. 봉태규에게 주고 싶은 상은 뭘 받고 싶어요?
0: 기자님이 주는 거 다 받아야죠.
1: 아 그러면 네. 쿨의 애상.
0: 이게 진짜 엎드려 절 받기다. 엎드려 절 받기.

0: K&A 생타임 개치타 김동 기자님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다음 사연 기자님이 소개해 주세요.
1: 변재호님 사연입니다. 요즘 저희 집 곳곳에는 지하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 취향이 지하판 위에서 걷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왜 그렇게 지하판을 좋아하시고 지압 슬리퍼를 찾으시는 건지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아릿하고 시원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몸이 막 순환되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이젠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는 그냥 못 지나칩니다. 한 번씩 해봐야 직성이 풀리고요. 여행 가서도 마사지 코스를 꼭 넣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건강을 챙긴 행동들이 저의 취향이 되다니 저도 나이가 먹었나 봅니다. 아직 50도 안 된 저도 이런데 우리 기자님은 왜 저를 갑자기 여기서? 예, 우리 기자님 더 하시겠죠? 크크크.
0: 지하판, 공원의 운동기구, 마사지, 건강 취향을 보내주셨는데요. 기자님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1: 너무 공감하죠, 저는.
0: 아, 그래요?
1: 지방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0: 아, 지하판이 있었나요?
1: 지하판은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등 같은 거 잠깐 이렇게 누워있으면 약간 등을 펴주는 스티로폼으로 된 그런 물건이라든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건강 상품들은 그런 것들이 막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막 한 번씩 쥐어보고 누워보고 그럽니다.
0: 오, 그래요.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산책 같은 거 하시다가 운동기구 보이면 가서 한 번씩 해보시나요?
1: 항상 합니다. 저는 산책 가다가 있으면 네. 일단 허리 돌리기랑 그 발 두 개 따로 놓고 쭉쭉 찢으면서 이렇게 앞뒤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의외로 굉장히 시원해요.
0: 혹시 약수물 드시는 건 아니죠?
1: 약수 터가 있으면 약수물도 먹겠죠.
0: 그러면 지압판은 어때요? 지압 슬리퍼.
1: 아, 좋아합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몸에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0: 마사지는 좋아하시잖아요.
1: 굉장히 좋아해요.
0: 마사지는 근데 저도 좋아해요. 네, 마사지는 진짜 만약에 시간만 있다면은 때 되면 좀 받고 싶기는 해. 잘하는 곳을 찾아서. 그럼요, 근데 잘하는 곳 찾기가 힘들잖아요.
1: 힘들고요. 저는 그냥 막 향기 뭐 오일로 막 살살 부비는 타이 쪽 마사지보다는 역시 온몸을 자근자근 밟아주고 이렇게 조져주는 네. 약간 네. 중국식 마사지가 좋더라고요.
0: 중국식 마사지. 그러니까 네. 조금 이렇게 약간 지압 형식으로 좀 네. 꾹꾹 눌러주는.
1: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만들어주는 그런.
0: 그런 걸 또 약간 시원한.

0: 시원하다고 느껴지잖아요.
1: 굉장히 시원해요. 네.
0: 아, 한번 진짜 뭔가 마사지 잘하는 곳이 있으면 추천받고 싶기는 해. 왜냐하면 그게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1: 그럼요.
0: 어, 이게 또 그리고 마사지가 기가 엄청 많이 쓰이는 거래요. 사람의 기운이. 그래서 아... 그 기운이 맞는 마사지 하시는 분을 만나야 된대요. 그래야지 더 시원하대요.
1: 야, 이제 마사지사 네. 만나. 는 것도 힘들다. 어떤 마사지사를 만날까 그러고 이제 점쟁이한테 가야 되는 그런.
0: 아, 그러니까 점하는 것처럼 뭔가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아무나 뭐 이걸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이제 내 몸을 잘 알겠지만 뭔가 네. 이렇게 기운이 통하는 분을 만나면은 조금 더 훨씬 더 시원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자님 그러면은 여행 갔을 때 혹시 뭔가 이런 건 꼭 넣는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여행 갔을 때?
1: 여행 갔을 때 저는 하루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날을 정하죠.
0: 아니면 뭐 휴양지 가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마사지를 받는다던가 그런 것도 하시나요?
1: 무조건 받죠.
0: 아, 무조건.
1: 예,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사지집 많으니까 꼭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평소에 누가 내 발을 이렇게 되게 소중한 것처럼 이렇게 막 30분씩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막 이렇게 씻어주고 이러는 일이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0: 아, 외로우시군요.
1: 네. 그걸 제가 이 나이에 엄마 나 발 좀 씻어줘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0: 아, 왜 한번 해줘요. 어머니 입장에서 좋아할 수도 있지.
1: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 나이에 제가.
0: 아이고, 우리 얘기 이러면서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1: 그런데 가서라도 좀 받는 거죠, 이렇게.
0: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어버이날은 지나긴 했지만 네. 이제 곧은 아니죠. 뭐 한 5월 말쯤에 고향 한번 내려가셔서 어머니한테 한번 부탁 한번 해요. 발 한번 씻어달라고.
1: 네, 그래야겠습니다. 평생 누가 내 발 씻어줘본 적은 없어가지고 제가.
0: 그러니까 그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한때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알렉스 씨인가요? 그분이 네. 발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1: 누구 발을 씻어줘요?
0: 그 약간 파트너로 나왔던 우리 결혼했어요. 그런 것처럼.
1: 아유, 그건 좀 남사스럽죠.
0: 아, 놀랍네요. 기자님한테도 약간 남사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1: 그럼요. 네. 그런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래. 요즘 방송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0: 예전 방송이에요.
1: 아, 예전 방송입니까?
0: 20년 전이에요.
1: 제가 박정희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역시.
0: 아, 네. 네. 근데 어쨌든 기자님은 근데 지압 슬리퍼는 안 신고 계시죠?
1: 그걸 견딜 만큼 제 발이 이렇게 굉장히 곡선이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너무 아프구나.
1: 너무 아픕니다.
0: 근데 그거 하면 좋긴 더 좋은데 그렇다면.
1: 네. 저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시려고.
0: 아니, 그게 좋다면서요. 그 누군가.
1: 아니, 그럼 하나 사주세요.
0: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지압 슬리퍼.
1: 가장 뾰족한 걸로. 네,
0: 가장 두툼하고 뾰족한 걸로.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4: 1833-3333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이사 한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4: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8: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7: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8: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7: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9: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재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7: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9: 광고 듣고 오셨고요. 오늘 개인의 책탄의 개치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10: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9: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고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크리스토퍼 크로스 세일링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길을 가리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이나 도리를 깨닫게 해준 스승의 은혜를 표현할 때는 가르치다가 맞습니다.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이치 등을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흔히 말하는 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적절한 단어입니다. 자주 실수하는 가리키다는 손가락이나 물체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알리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시계바늘이 12시를 가리키다처럼 방향이나 지점을 나타낼 때만 쓰이지요. 오늘은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은사님의 마음을 떠올리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돌아온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0: 남다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영화 바튼 아카데미에서 연휴에 집에 갈 수 없게 된 문제아 털리. 소녀는 어쩔 수 없이 텅 빈 학교에 남게 됩니다. 제일 싫어하는 폴 선생님의 보호 아래 말이죠.

생과 털리는 사사건건 충돌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아픔을 알아가게 되고 결국 선생님은 소년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넌 아직 어려.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만약 털리가 평소처럼 벽을 쌓고 반항했다면 그 말은 끝내 가닿지 못했을 거예요.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네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바튼 아카데미에서 라비 시프리의 Crying, Laughing, Loving, Lying이었습니다. 2024년에 개봉한 영화 바튼 아카데미, 폴 지아마티, 도미닉 세사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연휴 시즌에 집에 가지 못하는 학생 털리와 그를 돌보게 된 선생님 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최근에 봤는데 그럼 그래서 제가 놓친 옛날 영화인 줄 알았는데 2024년 개봉작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옛날 영화처럼 뭔가 잘 만들었어. 그 죽은 시인의 사회처럼 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추천드립니다. 야, 노래 제목까지 난리 났다. Crying, 눈물, 웃음, 사랑, 거짓말. 우와, 인생이 다 담겼겠죠? 네, 이 작품 그런 작품이에요. 스승의 날이네요. 배움의 자세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인생은 그냥 계속 배우는 거야. 전 배우니까 또 배워야죠.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갈수록 철학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는요, 우리 김소미 기자님이 함께하는 위클리 매거진 이번 주에 주목받을 신작들 소개해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돌아온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에어니플.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0: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4: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해제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지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처음 접해본 중국어는 발음이나 성조도 어렵고 한자는 낯설고 모르는 게 투성이었어요. 아, 시험은 어떻게 봐야 되나 걱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노래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자, 모두 조용. 얘들아, 아우, 중국어 너무 어렵지. 이 노래 한번 들려봐. 들어봐. 선생님이 들려주신 노래는 등려군의 천밀밀. 처음 들어본 등려군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야, 어렵기만 했던 중국어도 이렇게 따뜻하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죠. 선생님께서는 이 노래가 나오는 영화 천밀밀도 찾아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비디오 가게로 달려가서 영화를 빌려봤어요. 이오와 소군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장면, 그 장면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웃던 두 사람의 얼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영화를 보며 나도 언젠가 저렇게 누군가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낭만적인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 후 저는 조금씩 중국어와 가까워졌어요. 영화 천밀밀의 대사도 따라해보며 중국어를 좋아하게 됐죠. 어른이 된 지금도 천밀밀 노래가 들리거나 영화의 한 장면이 보이면 그때 배웠던 중국어를 한 번씩 읊어보곤 합니다. 학창시절에 한 페이지를 채워준 영화, 이 영화가 제겐 선생님이 돼준 것 같아요.

영화 천밀밀에서 등려군의 천밀밀 듣고 왔습니다. 1997년에 개봉한 장만옥, 여명 주연의 영화 천밀밀. 각자의 꿈을 품고 홍콩으로 향한 두 남녀가 긴 시간에 걸쳐 만남과 이별을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도 제2외국어 중국어였는데 진짜 못했어요. 근데 중국 일할 때 한 달 반 뭐 중국 영화 찍었던 적이 있는데 가서 하니까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뻐. 말이 너무 예뻐서 할 게 없어서 시골이어서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말을 엄청 연습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싫어진 게 좋아질 수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영화로 좋아졌다니 다행이네요. 영화에 낀 재밌는 사연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전지현 주연, 연상호 감독의 신작 좀비 영화 군체 예매권, GOD 데니안 주연의 연극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초대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민영님이요. 아빠 생신이라 떡케이크 찾으러 가고 있어요. 커피도 사가서 같이 먹을 거라고. 최애 떡은 경단이라고. 캔디 최애 떡은 뭐냐고. 저 진짜 떡 너무 좋아하는데 카스테라 단호박 떡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번에 광주 공연 갔을 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저는 왜 그 낙원상 앞에 거기 맛있는 떡집들 많은데 거기 떡집 떡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외계인 떡 참 좋아합니다. 저 완전 떡순이에요. 떡 너무 좋아해. 저희 동네에 또 맛있는 찹쌀 떡집도 있고요. 저도 경단 참 좋아해요. 근데 이 경단 좋아하시면 그 단호박 떡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흑임작 떡 그것도 저희 동네인데 그것도 참 좋아하고 떡 얘기하면 끝이 없네. 아, 떡 너무 좋아요. 7742님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류승룡, 염정아, 고창석이 부른 알 수 없는 인생 신청하셔서 요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379님이요. 영화 You Call in Love에서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n Love 신청해 주셔서 요곡 듣고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철엔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혈 에너지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이 수혈 에너지를 도입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35%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이지요. 기후 위기 시대, 물 에너지 기술은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우리 돼지 포크.

0: 워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내일은 더위에 5월이 맞나 싶은데요.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평년보다 10도 정도 높은 기온인데요.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이 32도, 광주가 30도,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바다 한계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25도 안팎의 낮 기온 보이겠고요. 주말 동안도 맑은 가운데 덥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비가 지나고 나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쏟아지는 신작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영화를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매거진. 새로운 영화 소식들과 함께합니다. 위클리 매거진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신의 21의 김소미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소미입니다.
0: 네, 8955님이 영화관에 가기 전에 김소미 기자님의 위클리 매거진을 들으면 평소에 그냥 넘어갔던 장면들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신작 보기 전에 필수 청취라고.
1: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영화 보기 전에 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준비해서 네. 가끔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하기도 하는데 뿌듯합니다. 아하,
0: 근데요 기자님 소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1: 저 한자로 밝을소의 아름다울 미
0: 밝게 아름다운
1: 네.
0: 밝음
1: 네. 근데 저는 이 밝을소가 비출소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밝고 아름다운 것보다 아름다움을 비춘다라는 와. 뜻으로 생각하면 이 직업에 좀 잘 어울리는 이름일 수도 있겠다
0: 영화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비춘다 네.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이번 주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걸까요?
1: 5월 13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영화 한 편 개봉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담은 전기 영화 마이클입니다.
0: 저도 너무 기다렸습니다. 마이클 잭슨 물론 그를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요즘엔 좀 있을 수 있어요. 영화 보기 전에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요즘에 진짜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마이클 잭슨을 모르시는 분들.
0: 네, 돌아가셨으니까.
1: 네,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름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적 없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또 막상 그를

0: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정확할지 쉽지 않아요.
1: 팝의 황제? 뭐 이 정도?
0: 사람인 것 같아요. 팝스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말이고
1: 그러네요.
0: 문화현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의 이 마이클 잭슨 1958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가난한 노동

0: 송출되는 가수였습니다.
1: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든 거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아버지의 존재감 꽤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인 아. 거죠. 21살에 솔로 앨범 Off the Wall로 독립을 하고 1981년 Thriller는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음반으로도 기록이 되곤 합니다. 어, 문워크라는 춤 동작 하나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몸짓을 바꿨고 또 이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가 MTV라는 매체를 재정의한 측면이 있죠. 흑인 아티스트로서 MTV의 문을 열었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고요. 어, 2009년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신화와 또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영화 마이클 잭슨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작품일까요?
0: 마이클이 이 전설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기를 택했느냐 하면 일단 시기가 좀 중요한데요. 1988년까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영화에서는요. 그러니까 스릴러의 성공 이후에 배드 월드 투어로 세계를 호령하던 시기까지 이 이야기예요.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아마도 가장 많은 걸 억누른 시기이기도 하겠죠. 이 영화가 그리는 마이클은 정말 겹겹으로 이루어진 인물인데요. 아까 언급했던 이 폭력적인 아버지 이 앞에서 늘 얼어붙는 소년이었고 또 어릴 때는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고전기 할리우드 영화, 호러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영화광이었고 뭐 형제들과 농구를 할 때는 트위스터 같은 게임을 더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뭐 또래들이 연애할 때 쥐, 말, 원숭이 같은 동물들을 돌보는데 애착을 보였던 그런 인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마이클 잭슨이 자기다움을 찾는 탈출구는 무대였던 거예요. 현실에서 위축될수록 무대 위에서 더 크게 빛났고요. 이 그런 가운데 이번 영화에서 서사를 이끄는 마이클 잭슨의 명확한 적대자는 아버지 조 잭슨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공포와 수치를 심어준 인물인데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그 아버지를 팩스 한 장으로 해고하고 오프터월 그리고 스릴러라는 정점으로 달려가는 구간이 영화의 가장 선명한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또 뭐 베리 고디, 퀸시 존스 같은 음악계 거인들과의 관계나 또 주변 프로듀서, 경호원, 가족과 이루어진 그런 마이클 잭슨 왕국 내부의 풍경도 잘 다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마이클 잭슨의 정기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과연 어떤 배우가 그를 연기할까 화제였잖아요.
0: 지금까지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를 만들고 싶어한 제작자들 한둘이 아니었겠지만 과연 이 팝스타를 대체 가능한 배우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영화 마이클에서 드디어 마이클 잭슨의 페르소나가 나타났는데 바로 자파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형인 자메인 잭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촌과 너무 닮은 거죠 일단. 근데 닮은 건 두 말할 나이 없지만 원래는 전혀 배우가 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다 마이클의 제작자 그레이엄 킹이 이 신인 배우를 과감하게 기용하고 설득을 했는데 그게 왜냐, 어떤 이유에서 이 경력도 없는 신인 배우를 기용할 수 있었느냐 이 물었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준비할 때 배우 라미 말렉이 자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내가 꼭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해야겠다라고 그 으름장을 놨었대요. 근데 그때 받았던 그 느낌을 똑같이 자파 잭슨에게서 받아서 자기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파 잭슨이 이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팝 아이콘을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또 들여다보니 생전에 그 삼촌의 작은 습관들, 정말 손짓 하나나 이렇게 턱을 움직이는 모양 같은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연구를 또 했다고 합니다.
1: 이 영화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분들께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0: 이 콘서트 영화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7분의 러닝타임 중에 사실상 절반가량은 노래로 채워서 히트곡 메들리에 가까운 영화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제가 좋아하는 두 곡이 Man in the Mirror 그리고 Smooth Criminal인데요. 이 두 곡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춤과 노래를 담은 데 방점을 찍은 영화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작품이고 플레이리스트로 꽉 차 있습니다. 또 음악만큼 의상도 포인트인데요. 대부분의 팝스타들이 자기 시그니처 스타일이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은 그중에서도 패션에 있어서도 영향력의 정점을 찍은 아이콘이었을 텐데요. 실제로 입었던 의상 하나하나를 치수를 재서 이를테면 뭐 단추나 스트랩 사이의 간격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재현했다고 합니다.
1: 근데 영화 마이클에 대해서 살짝 아쉽다라는 평은 뭘까요?

0: 제가 아까 콘서트 영화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콘서트 영화로서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전기 영화로서는 좀 아쉬운 작품이 아. 마이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미 우리가 다 천재로 알고 있는 인물을 그가 진짜 천재였다고 말하는 영화는 좀 재미가 없죠. 이 마이클의 경우에는 그 마이클 잭슨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 그리고 그가 가진 이 피터팬형의 순수성을 좀 납작하게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 당대 유명인사로서 이미 그의 빛과 그림자를 아는 관객에게는 약간 부실하고 심심한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음악인을 다루는 전기 영화로서 훌륭한 노래와 공연 씬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악과 음악 사이, 무대와 무대 사이의 진실을 좀 잘 다뤄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마이클은 좀 평가가 엇갈릴 작품 같습니다.
1: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영화 마이클의 산곡 듣죠? 마이클 잭슨의 Beat It.

0: 다음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걸까요?
1: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한 편 더 소개해 드릴게요. 키치한 한국 영화 한 편이 나왔습니다. 오. 한선아 배우 주연의 영화 교생실습입니다.
0: 교생실습. 아, 왠지 독특하고 무섭고 뭔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약간 이상해 보이죠? 네네. 그냥 딱 봐도. 네. 여고의 교생실습을 나온 은경이란 인물이 흑마술에 빠진 세 명의 여고생과 얽히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모교에 교생으로 왔는데 이 은경이 보기에 불과 몇 년 만에 자기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학교 분위기와는 너무 다르게 삭막해진 거예요. 학생들이 대놓고 교사를 무시하고 교사에게 욕도 하고 교권은 사라진 지 오랜데 학부모들도 도와주긴커녕 여기에 한 수 더 뜨고 심지어 교장의 조언이 그냥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다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MG교생 은경은 약간 열혈 청년 캐릭터거든요. 가만히 있기가 싫은 거예요. 선생님으로서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모의고사 전국 1등을 함께 차지하는 3명의 여자아이들입니다. 이 3명의 아이들이 흑마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아오이, 리코, 하루카라는 세 친구죠. 공부만 잘하면 다 된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 세 사람이 아무리 이상 행동을 해도 어떤 제지도 학교에서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경이 이 세 아이가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방을 찾게 되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세 사람이 일본 요괴, 일본 사무라이 요괴 이다이나시를 숭배하는 동아리 부원들이었고 그 요괴의 힘으로 성적을 잘 받고 있다는 상황인 거예요.
0: 희한하다.
1: 그러니까 이 학교는 어떤 학교길래 일본 요괴가 점령을 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은 요괴를 믿고 있는 걸까요? 은경이 직접 이 이다이나시에게 쪽지를 써서 그를 분개하게 만들고 은경과 함께 이 여학생들이 이른바 학교 서바이벌을 시작합니다. 마치 게임처럼요. 스테이지를 통과하면서 이 요괴나 귀신을 피해서 미션을 달성하고 문제를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호러물이긴 한데 귀신이 나오니까요. 그 과정은 내내 웃깁니다. 뭐 귀신과 끝말잇기를 하고 뭐 귀신과 한다는 대결이 뭐 아재 개그 대결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엉뚱 유치 키치 B급 재미에 주력한 한국 영화입니다.
0: 아, 한선아 배우의 원래 이미지에서 진지한 것도 가다가 원래 이미지에 그런 것도 가는 건가요? 되게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MG 교생 역할 궁금한데요.
1: 그러니까 정말 딱인 캐스팅이다. 그런 생각이 저도 영화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걸그룹 시크릿 출신으로 2016년에 배우로 완전히 전향을 했고 긴 시간 아주 탄탄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온 배우입니다. 변곡점이 2021년 이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 여자들이라는 작품이었죠. 정말 지칠 줄 모르는 하이텐션과 빛나는 또 아름다움으로 하지만 그 속에는 또 열띤 외로움을 잔뜩 안고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작품으로 대중과 평단 양쪽에서 동시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 여름에는 영화 파일럿에서 조정석 배우의 여동생 캐릭터로 등장해서 웃음 지분을 상당히 가져갔었고요. 또 이 교생실습에서는 웃긴 면만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좀 이면의 메시지까지도 차분하게 전하는 무게중심을 잡고 있어서 아, 이제 정말 우리가 믿고 보는 배우가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이 작품으로 29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배우상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0: 교생실습을 만든 김민하 감독에 대한 또 한국 영화계의 관심 뜨겁다고요?
1: 네. 앞으로 한국 장르 영화에서 정말 지켜볼 이름 중 하나입니다. 2024년에 첫 장편을 만드셨어요. 역시 제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기념일이라는 작품입니다. 수능 만점을 받으려면 개교기념일 밤에 학교에서 귀신과 숨바꼭질을 해야 한다는 설정의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편이 약간 연결성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 황당한 전제 위에서 한국 수업생들의 입시 악 박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영화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90년대 한국 학교의 공포를 여고 괴담 시리즈가 탐구했다면 김민하 감독은 그 전통을 코미디로 변주하고 계승하는 약간 컬트적 후계자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대가 다시 여자 고등학교이고 그 공간 안에는 요괴가 들어와 있고 요괴가 학생들의 성적을 쥐고 흔든다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0: 요괴가 일본 사무라이 요괴라는 점에서 하필 왜 일본 요괴인가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알고 보면 서당에서부터 출발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 안에 일제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다는 설정이 나중에 주제와 연결됩니다. 유쾌한 척 우리 역사의 아픔도 슬쩍 찌르는 작품입니다.
1: 위클리 매거진 오늘은 영화 마이클 교생실습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김소미 기자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엔 칸 영화제 취재로 인해 한 주 쉬어가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기자님이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칸 영화제 이야기 기대하고 있을게요.
0: 네,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1: 네, 열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박가선의 시네타운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쇼리실라!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레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레노
3: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4: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끝곡으로는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에서 태연의 조각 듣고 우리 내일 오전 11시에 또 만나요.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 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세계가 사랑하는 유명한

0: 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2: 육수,
1: 30가지
2: 소스,
1: 90가지
2: 재료에
1: 봄을 담았다.
2: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4: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딱 학교에서만 자리에 앉아서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뜻밖의 곳에서도 가르침을 얻게 돼요.

오지랖 넓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엄마, 또 모르는 사람이랑 금세 가까워지는 거 보며 스몰토크의 힘을 배우게 되고요. 또 파워 P인 친구, 대책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오히려 좋아 하면서 즐기는 거 보며 배우고요. 또 늘 조용하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감 있게 먼저 움직일 때, 이야 멋지다 닮고 싶어지잖아요. 오늘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에서 한수 배우셨어요? 오늘도 서로 배우고 서로 닮아가는 우리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트와이스의 치얼업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이 학창시절에는 스승의 날에 편지도 쓰고 반 친구들이랑 이벤트도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선생님 딱 들어오시면은 하나, 둘, 스승 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성인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매년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그런 모든 선생님들께 다 연락을 드린다거나 어떤 편지를 써서 드린다거나 이벤트를 해드리고 그렇게 매번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참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또 오늘 스승의 날이라 또 여기저기서 우리 주주님들 뭐 너무나도 감사했던 분들에게 마음도 전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 있다면은 그냥 망설이지 마시고 감사의 인사 그런 마음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금능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 윤병철 선생님 연락이 안 돼요. 왜냐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감사했던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그때 막 친구들이랑 싸워가지고 뭐 그러니까 따돌림까지는 아닌데 좀 그 친구들에서 제가 벗어나 미운오리가 돼가지고 도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그거를 눈치채시고 저한테 막 무슨 일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으셔. 그냥 학교 끝나고 남아 해요. 막 남으라고 해서 그냥 선생님 옆에 앉아있으라고 하고 막 엄청 스몰토크 하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혼자 있게 두질 않으셨던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원래는 계속 연락을 주고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읽지 않음으로 계속 떠가지고 선생님 메일이 바뀌었나 하고 있는데 아무튼 듣고 계시다면 또는 뭐 우리 병철 선생님 지인분께서 듣고 계시다면 정말로 너무 궁금해요. 우리 선생님 너무 보고 싶거든요. 아이고 또 우리 6989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저는 우리 아이한테 배워요. 매일 좋아하는 친구가 바뀌는 우리 아이한테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자주 바뀌어? 했더니 우리 아이가 쿨하게 그러더라고요. 응?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엄마는 그런 마음이 매일 똑같아? 제법 철학적인 질문 같지 않나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매일 좋아하는 친구 이 참 맞아. 그 주변에 또 금사빠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우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또 계속 좋아하는 사람도 바뀌고 그러니 라고 해도 그 친구 나름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장점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쵸? 인생을 즐길 수가 있단 말이야. 하루하루 계속해서 그리고 회복이 빠른 거야. 금사빠라는 건 상처받으면 또 다시 새로운 얼굴을 또 찾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아주 그냥 너무 즐겁거든요. 어쨌든 뭐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희성님은 학창시절 우리 집이 목욕탕을 했었는데요. 우리 학교 호랑이 선생님이 우리 목욕탕 단골이셨어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자주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머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게요. 다른 데도 아니고 슈퍼도 아니고 목욕탕에서 마주치는 거면 서로 날것의 상태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여자여도 그럴 것 같고 여자 선생님을 만나도 왠지 남사스럽고 뭐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고 그럴 것 같네요. 막상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우리 1000님도 오늘 에어컨 청소해주시는 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도 올해는 좀 서둘렀더니 시기를 잘 맞춘 것 같아 뿌듯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직까지 에어컨 청소 안 하신 분들은 진짜 지금이에요. 진짜로 지금이 나는 딱

0: 해야 된다고 봐. 이제 이거부터 넘기면은 시기 맞추는 거 아주 그냥 하늘의 별따기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듣고 계시면요,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예약을 해버리세요. 자, 오늘 2, 3부 매일이 시트콤 매콤 스승의 날을 맞아 스페셜 게스트, 아주아주 스페셜한 게스트 분들을 모셨는데요. 가요계의 사제지간, 사이좋은 선후배 김장훈, 강균성 씨와 함께하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쭈쭈로 돌아올게요.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단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쓰제약. 약국에서 만나요.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치.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레노
5: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4: 레노
6: 와 건강한 데 맛있네
7: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8: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9: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8: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10: 쉿!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주주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너도 졸업앨범 아직 가지고 있지? 그런데 나는 결혼하기 전에 이 졸업앨범 불태워버리려고 왜냐고? 우리 가족들이 내 남친한테 졸업앨범 보여주고 깔깔거릴 게 뻔하거든
11: 아버지, 아우 나 미치겠다. 현영이 좀 봐. 이 앞머리, 이거 뭐 깻잎이 뭐야? 이거 책 달라붙어가지고 침으로 붙인 거야 뭐야? 너무 웃겨 죽겠어.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고 그때는 다 그러고 다녔거든.
12: 야, 현영아, 너는 이때가 훨씬 예뻤어. 통통해가지고, 야 얼마나 보기 좋냐? 볼살이 빵실빵실한 게 훨씬 애기가.

하고.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이거 먹어, 빨리 밥 먹어, 얼른 밥 먹어라. 어, 밥 먹, 밥 좀 많이 먹어. 밥 먹어 현영아, 밥 좀 많이 먹어. 제이씨. 아우 싫어, 완전 빵 똑같구만. 이게 뭐가 이뻐. 내가 수능 끝나고 살 빼느라고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우 현영아, 너 살에 눈이 파묻혀서 야 이때는 야 너 눈 되게 작았다. 우리 현영이 아주 용됐어. 많이 사람다워졌어. 아 뭐래, 언니 졸업앨범 떳떳하고. 아 어디 줘, 언니 거 꺼내와. 어우 야 너 얘도 참. 그 이만하자. 어, 밥 먹어, 얼른 먹어. 아버지 맞아 밥 드셔. 그러다 결국 온 가족 졸업앨범을 다 꺼내오게 됐거든. 그런데 아빠 엄마 졸업앨범은 흑백이라서 더 추억에 적게 되는 거 있지. 어우 진짜 엄마 졸업앨범은 일단 흑백인 것부터 먹고 들어가네. 이쯤 되면 유물 발굴 수준 아니냐고. 아우 자 어디 보자. 앞쪽에 교직원 소개에 있을 텐데. 어머 찾았다. 우리 쓰리벨 수학 선생님. 어 쓰리벨? 쌤 별명이 쓰리벨이었어? 아 우리 선생님 성함이 종삼이어가지고 별명이 쓰리벨이었잖아. 선생님이 교편 들고 딱 들어오시면 진짜 내 가슴이 딸랑딸랑. 아 얼마나 떨렸나 몰라 엄마가. 어우 우리 엄마 아주 소녀셨어. 그럼 아버지는 뭐 좋아하는 선생님 없으셨어? 야 윤주야, 이 아버지는 그냥 일생 너희 엄마밖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희 엄마 딱 한 사람만 이제 가슴에 품고 간다 이거야. 아우 아주 웃기지도 않아 너희 아버지. 아이 교생쌤 떠나는 날 교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해가지고 전교생한테 소문 다 났었잖아. 아이 근데 저 가관은 교생쌤들 바뀔 때마다 그 난리를 그대로 똑같이 치더라고. 아우 그런 주책바가지랑 결혼을 해서 여지껏 같이 살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어린이 여러분.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시크릿 주주는 언젠가 꼭 불태우고 만다님의 사연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주디도 졸업앨범 잘 가지고 있나요? 저는 진짜 결혼 전에 무조건 불태우고 말 거예요. 물론 제가 짝사랑했던 수학선생님 사진이 있는 그 페이지만 고이 남겨두고 말이죠.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 시크릿 주주 이번 사연 있잖아요. 그냥 누가 저희 가족이 보내준 건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사실 저도 굉장히 저희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귀엽다고 하시지만은 제가 절대로 못 꺼내게 하는 본가에 지금도 침대 밑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 대학교 때 막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졸업앨범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불에 탔다고 제가 얘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뭐 사고 집에서 불났었다고 그래서 불에 타가지고 그건 뭐 없어졌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참 뭐랄까. 이 졸업앨범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안경 썼었고 그리고 볼살도 진짜 빵실빵실했고 머리도 진짜 그리고 심지어 제가 좀 약간 좀 까맸어요. 근데 까맸는데 그게 어떻게 까맸냐면 진짜 그냥 뭐 선크림 하나 안 바르고 신나게 운동장에서 뛰어놀아가지고 탄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또 눈도 조그맣고 그래서 참 똑같아요. 지금 시크릿 주주가. 자 우리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이야기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정희님께서 제 졸업앨범도 말도 못해요. 오죽하면 우리 남편은 대놓고 보여줘도 그 사이에서 저를 못 찾아내더라고요. 나 참. 아 물론 제가 쌍꺼풀 수술이 좀 대박나긴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희님도 그냥 인생이 바뀌셨구나. 아 이렇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쌍꺼풀 수술도 만약에 좀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생각에는 우리 정희님이 그러니까 본판이 되시는 분인 거야. 포텐셜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쌍꺼풀 수술 사실 요즘엔 수술도 아니고 시술이라 하죠. 이것만 했는데도 완전히 대박이 났다라는 거는 원래도 좀 그런 포텐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뭐 예뻐지는 시술이긴 하지만 뭐 모두가 사실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뭐 누군가는 여러 번 재차 뭐 거듭하기도 하잖아요. 아주 우리 정희님은 잘 돼가지고 다행이에요. 또 우리 이진성님은요. 저는 같은 남자지만 체육 선생님을 진심으로 동경했어요. 그때는 체육 선생님이 정말 크고 멋져 보이셨거든요. 그 영향인지 체육 교육과에 진학해서 지금은 여중 체육 선생님으로 일하는데요. 우리 학교 친구들은 저를 아주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뭔가 여학생들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체육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너무 귀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귀여우면 끝이라고 사실 귀엽게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만만하게 본다는 게 이제 귀여워하는 거다 보니까 뭐랄까 조금 막 조금 그 좀 권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권위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학생들한테 좀 친근하고 편안하고 그런 느낌의 선생님이시겠죠. 저도 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 한번 짝사랑했었는데 나중에 기억나요. 마트에서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한 손에 할리우드 그 약간 브래드 피트나 이런 배우들처럼 한 손에 딱 그 아기 들고 그리고 근육질이셨거든요. 그리고 되게 약간 태닝한 피부셨어요. 딱 한 손에 아기 들고 한 손으로는 카트 이렇게 끌면서 그 아내분도 엄청 아름다우셨고 그걸 보면서 뭔가 약간 뭔가 좀 벽을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네. 또 우리 4597님은요. 저도 교생쌤 떠나는 날 편지에 3년 뒤에 사회에서 만나자고 그때는 제 고백 꼭 받아달라고 난리를 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는데 교생쌤은 그런 제가 귀여우셨겠죠? 그니까 너무 근데 나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내가 너무 학창시절에 좋아하는 게 낙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교생 선생님을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떠나신 건데 우리한테 작별 인사도 안 하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등교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도저히 학교에 있을 수가 없어서 조퇴했었잖아요. 조퇴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차에서 그 학교 가디건 있잖아요. 그때 그 가디건에 얼굴 파묻고 이렇게 엉엉 울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빠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죠.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면 이걸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올 거다라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여학생들이 다 이런 경험 한두 번씩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화면 세트 드리고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이승열의 나라 듣고 오실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최근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예요?
1: 얼마 전에 바이올린 공연했던 날이에요. 공연 준비하는 동안은 너무 힘들고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서 멋지게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해주니까 너무 기쁘고 뿌듯했어요.
2: 저는 최근에 캠핑 갔던 순간이요. 왜냐면 캠핑을 몇 번 가긴 했는데 학교 친구들이랑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으로 학교 친구들이랑 날짜가 딱 맞아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뻤어요.
3: 나의 미소가 있었던 순간, 누군가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려보세요. 그 시간이 모두 기쁨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12시엔 취현영.
1: 쇼리실라 고려 김파트
2: 반성물
1: 굿즈 아
2: 반성물을 고려하라
1: 히브리코 굿즈 고려
3: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 기프트.
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현대.

0: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에어니플.
6: 단체 티가 필요할 땐
7: 아이디

0: 삼키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0: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아이를 낳는 건 부부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와 부모를 든든하게 지지해줄 사회가 필요하니까요. 주변의 이해와 배려, 그 모든 마음이 모일 때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캠페인은 SBS가 함께합니다.

0: 내가 노래만 불렀다면 레전드 축가가 뚝딱.
1: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조회수 폭발. 쇼츠가 짜잔.
2: 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시트콤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매일이
0: 시트콤
2: 매콤. 네, 오늘 매콤을 찾아주신 역대급 레전드 게스트 두 분이십니다. 데뷔 35년 차, 공연부터 입담까지 믿고 듣는 공연의 신 김장훈 씨, 그리고 어느덧 여기도 데뷔 24년 차 노래 예능 다 되는 강균성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야, 진짜로 두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네. 뭔가 좀 믿을 수가 없었어요.
1: 왜요?
2: 뭐랄까 해야 되지? 이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디와 그리고 우리 장훈 선배님과 균성 선배님의 이 조합이 사실은 어디에서도 뭔가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두 분은 또 12시엔 주현영이 이렇게 또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균성 씨?
0: 일단 현영 씨 정말 레전드 아닙니까? 제가 SNS 보면서 너무너무 웃고 너무너무 감탄하면서
2: 진짜요?
0: 어떻게 이거 연기 천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분을 오늘 처음 만나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너무너무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1: 제가 할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0: 아, 진짜요?
1: 진짜. 예를 들어 뭐 배우들, 큰 대배우들 그냥 뭐 볼 수 있잖아요. 뭐 가수들은 뭐 다 볼 수 있어요. 걸그룹. 근데 준영 씨 같은 경우는 우리 못 보니까.
0: 근데 절대 볼 수 없어.
1: 신기하잖아.
0: 그렇죠.
1: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2: 진짜요? 네.
1: 그것 저는... 때문에 온 거지 뭐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2: 진짜 그냥 뭐냐, 우리 아무 말이나 해요 오늘.
0: 네. 네. 네.
2: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자라오면서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영상이나 다양한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자랐다 보니까 저도 뭔가 오늘 많이 떨리는데.
1: 아예 뭐 저는 그냥 사실 방송보다는 준영 씨랑 그냥 따로 다방에서 만나고 싶었어요.
2: 어머, 다방이요?
1: 다실에서.
2: 근데 저 다방 좋아하긴 해요. 저 가끔 가거든요. 가끔 동묘에 다방 저 가요. 가서 먹긴 해요.
1: 다방 좋아요. 네. 네네. 쌍화탕에다 계란 노른자 넣어서 먹을 때
2: 너무 좋다.
1: 네. 좋습니다.
0: 건강해지겠네요.
2: 그러니까요. 건강이 중요해요. 네. 아니, 일단은 두 분은 어떻게 해서 두 분이 이렇게 또 만나게 되신 거예요?
1: 자네가 얘기해보게.
0: 저는 뭐 완전 장훈이 형 팬이죠. 전 장훈이 형 너무 좋아하고.
2: 네.
0: 네.
2: 아, 진짜로 전 정말, 너무 영광이에요. 네. 오늘
0: 진짜 매력 있는 흔치 않은
2: 아, 그쵸.
0: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독보적인 그 보이스와 가창력 그리고 수많은 명곡들. 제가 어렸을 때 백화점에서 형을 또 마주쳤잖아요.
1: 너 깜짝 놀랐어요.
2: 네. 몇 년
0: 제가 고등학교 한 1학년 뭐 이때쯤 형 그 겔 백화점에서 왔거든. 거기서 구두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2: 구두를 또.
0: 네네. 알라딘 구두 같은 거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2: 알라딘 구두.
1: 한장 구두 샀거든요.
2: 알라딘 거기서. 구두라니.
0: 와, 그래서 형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사인을 딱 받았죠. 형이 너무 흔쾌히.
1: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존경한다는 미명하에 저를 시험탁으로 만든 게 강균성이에요.
2: 와, 진짜.
0: 그래서 제가 데뷔 때부터 저는 장훈이 형을 따라했거든요.
2: 네.
0: 그게 다 영상에 있는데 그때 이제 서태지 선배님의 울트라맨이라는 제가 콜라보해서 따라했었죠.
2: 네.
0: 울트라맨! 어렸을 땐 내 꿈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 와, 진짜.
0: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2: 와, 네. 오늘 진짜 뭔가 이렇게 너무 다 새로워요. 너무 새롭고 낯설기도 하면서 와, 그러니까 너무 이번에 그래도 같이 작업을 또 하시게 됐다고. 그쵸?
0: 그 허니라는 노래를
2: 허니.
0: 유튜브에서 형이랑 저랑 그냥 재밌게 컨텐츠를 찍었는데
2: 네.
0: 조회수가 이렇게 잘 나오면서
2: 그쵸.
0: 이렇게 근데 저는 진짜 저는 제 목소리에 그렇게 특색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명곡을 제가 어떻게 감히 건드리냐.
2: 네?
0: 근데 형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1: 허락이 아니라 저는 균성이도 어떤 발라드 우리 가한 가을을 이룬 그 그룹이고 저도 발라드 가수인데

0: 이거를
1: 아 선배님 발라드 가수세요?
0: 발라드죠 그래도
2: 락커 아니에요 형님?
1: 어 저도 아, 발라드라고 뭐, 생각은 못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뭐 댄스 다 좋아해 뭐 아,
1: 그러니까 와, 올 장르시잖아요 네. 그쵸?
0: 예전에 네. 한번 제가 발라드가 언제냐면 그 네. 순위 프로 나갔는데 네. 그분 계셨는데 발라드의 귀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발라드구나 이제
1: 아 발라드의 귀재구나
0: 어쨌든
1: 아.
0: 티톡에 발라드가 많으니까
1: 네.
0: 근데 야 그러면은 우리가 우습게 빼고 이거 진짜로 한번 부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한번 했는데 둘이 네. 불렀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1: 진짜요?
0: 둘이 잘 붙더라고요 소리가.
1: 어떠세요 균성 씨도?
2: 전 너무 영광이죠.
1: 아,
0: 네. 에이, 무슨 뭐.
2: 소리도 너무 잘.
0: 영광이면 뭐 시암탉이나 빼 이제. 그거는 하지만 뭐.
2: 웃기려고. 웃기려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3부 시작할 때 이 허니는요 편하게 음원으로 들려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또 맞아요. 5월 레전드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우리 김장우 씨가 1위에 오릅니다.
2: 감사합니다.
1: 왜 모르셨어요?
0: 아니 알아? 아니
1: 저 알고 계셨죠?
0: 아니 그 캡처 받아서 읽었죠 제가.
1: 아 죄송해요.
0: 제가 제 SNS에 제가
1: 다 한번 캡처해서 보고 왔어야
0: 되는데 잘라갖고.
1: 네 올라셨어. 그 부분 잘라가지고.
0: 네 이렇게 해가 잘 잘라서 이렇게
1: 너무 잘
0: 자르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크게 나오게 이렇게 이제 거기 딱 해서 하고
1: 그
0: 빅데이터 거기다 동그라미 쳤어요.
1: 예.
0: 어디서 조사한지 알아야 되니까.
1: 아 동그라미까지.
0: 네 왜냐 공정한 거다.
1: 자 아무튼 또 오늘 어우 아찔하고 매콤한 또 네.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사연 심사를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
2: 네.
1: 저희가 2부에서는요 짧은 사연들의 별점을 매겨보고 소개되신 모든 분께 선물을 보내드릴 건데요. 이 짧은 사연에서 최고 높은 별점 5점 만점을 기록한 분에게는 기존 선물의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서 보내드립니다.
0: 와.
1: 네, 뭐 5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연 중에서 높은 별점을 가장 받으신 분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분도 잘 듣고 제일 웃기고 좀 알싸한 사연에 별점을 두둑하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2: 네.
1: 자,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님의 사연입니다. 4살 딸이랑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TV에서 6살 발레 형제가 나오길래 제가 친정엄마한테 아 우리 딸은 뭐 시키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옆에서 해맑게 그러더라고요.
3: 나는 짜장면.
1: 아,
0: 아 좋은데요. 네.
1: 귀엽다. 아니, 너무 귀엽다.
0: 웃긴데 웃음은 안 나온다. 희한하다.
1: 그러니까,
0: 되게 웃긴데.
1: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네. 빵 터질 때가 있고 좀 뭔가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0: 아니, 근데 이게 되게 기발하고 이 상황이 너무 재밌는데.
1: 사실 기발하고 너무 귀여운 사연이잖아요.
0: 웃음이 안 나오지.
1: 그럼 안 저한테 그만큼 주시면 돼요.
2: 굉장히 사연을 살리려고 네. 목소리까지 그렇게 했는데.
1: 그러니까 여자 아이처럼.
2: 네. 사연.
0: 그게 좀 너무 자기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2: 아 저 때문에 그렇다.
0: 난 따당만 아, 그지 약간.
1: 그러니까 이게 아주. 또 배우가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네. 사실 좀 달리기도 하거든요. 네.
2: 아 그게 제가 망쳤다.
1: 네. 다시 멋있다. 한번 혹시 기회 멋있다. 드려도 될까요? 네.
0: 그러니까 짜장면 시키신 분.
2: 형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1: 자 우리 딸이 옆에서 해맑게
2: 네살 딸아이예요.
1: 그러더라고요.
0: 저는 제가 못할 건 안 하죠.
2: 아 그래요?
0: 현영 씨한테 하라 그러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1: 그럼 제가 한번 시범 네. 보여드려요. 네. 그랬더니 우리 딸이 가만 주세요.
2: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옆에서 해맑게 그러더라고요.
3: 나는 따당나.
1: 와 이런 느낌으로
2: 아, 너무 귀엽다. 네, 너무 귀여워.
1: 근데 그래도 빵 터지기에는 네. 조금 부족해.
0: 요 이게.
2: 아니 네 살 딸이 만약에
1: 네 살 딸이
2: 해맑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도 안 살죠?
1: 이러면 제대로 살아요.
2: 이러면
1: 사실은.
2: 살아요?
1: 이러면은요 0점이었는데 5점까지도 갈
2: 그래요?
1: 수가 있어요.
2: 네 살 딸아이인데?
1: 네.
3: 엄마 딸 짜장면 주세요.
1: 약간 장훈 선배님 따님일 것 같은 약간.
0: 그거까지 난 짜장면 주세요. 아 이거까지 해요
1: 아,
0: 그냥.
3: 다들 시켜주세요.
1: 진짜.
2: 아우 네 형님 표정이 점점 굳어가서.
0: 아니 괜찮아요.
2: 네.
1: 네.
0: 그 노을 유튜브
1: 네,
0: 촬영하시는
1: 네네
0: 아주 그날
1: 그때 한번
0: 아주 그냥,
1: 제대로
0: 그냥
1: 보여줘요.
0: 네,
2: 그날 이후로 안 보이면 네. 네 그렇게 된 걸로 알아주시면
1: 그렇게 된 걸로 알게요.
2: 네.
1: 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평점을 이제 매겨 봐야 돼요.
2: 네.
1: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일단 제가 먼저 그럼 하겠습니다.
0: 네.
2: 네.
0: 그렇죠.
1: 자 일단은 해맑게 나는 따당만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귀여워요.
0: 귀엽게.
1: 귀엽긴 한데
0: 이 상황이 웃기긴 해요.
1: 이게 뭔가 뭐랄까 뭐 반전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엄마의 어떤 뭐랄까 엄마가 숨기고 싶은 걸 뭔가 이렇게 들춰내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반전 결과가 결말이 있었어야
0: 우리
1: 되는데
0: 우리 딸은 뭐 시키지 않아요. 난 내장탕 뭐 이러면 좀 웃겼죠.
1: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0: 나 오소리 감트
1: 바로 이거예요.
0: 네.
1: 어머 어떡해.
0: 내장탕이 나왔으면 네 살짜리 아이가.
1: 장훈 선배님 지금 이거 매콤 지금 이거 게스트에 너무 최적화시거든요.
0: 이거
1: 지금?
0: 어때? 이거 어때? 대박이다. 딸이 나는 순댓국 간 빼고.
1: 간 빼고 연골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연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0: 야, 5점이죠.
1: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야, 그랬으면 5점까지 가는데 그치. 따당면은 사실 너무 귀여웠다. 네.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2점, 어머. 3점 드립니다.
2: 3점.
3: 2.3이요?
1: 네, 2.3 드려요.
2: 어머 하니까 바로 지금.
1: 네, 2.3점 드립니다.
2: 너무
1: 네.
2: 적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1: 아니, 뭐 이 정도는 뭐, 예. 왜냐면 더 매콤한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2: 그래요?
1: 안 돼요.
2: 저는 일단은 네. 3점 드릴게요.
1: 아, 3점. 네. 네.
3: 저는 좀 두 분이 너무 시청자들을 좀 기망하는 것 같아. 너무 좀 무시하지 않나. 3.1 이미지는 챙겨야죠. 이미지, 저는 시청자들을 뭐 사연이 좀 웃기지 않더라도 네네.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1: 네,
3: 그렇게 뭐 2.3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1: 그러니까 저희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하셔서 3.2점.
3: 시청자들 사랑합니다.
1: 3.1점으로.
3: 아, 시청자들 참 청취자들.
1: 청취자분들. 네. 네. 네.
3: 청취자 여러분. 네.
1: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지금 시작이 저조하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3: 좋았어요.
1: 네, 평균은 2.8점 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사연은요. 우리 균성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네. 우리 영감 곱다 고아님의 사연입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염색을 시켜드리면서
4: 아이고 영감칭 한 10년은 젊어 보이네. 아이 그렇게 진작 염색 좀 하라니까는
2: 잔소리를 하셨더니요. 할아버지가 심드렁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3: 아 이거 할아버지 이거 평생 담배를 많이 피신 분이에요. 그러자 뭐 관짝에서나 동화 소리 듣겠지 뭐.
1: 야,
3: 관짝에서나 동화 소리 듣겠지 뭐.
1: 이거는 선배님의 디테일이 조금 더 살랐다고 봐요 이 사연을.
2: 네.
1: 담배를 좀 오래 피신 네. 그 느낌으로.
2: 거의 관짝. 대화가 불가능한 정도의 할아버지 아니십니까?
1: 그렇죠. 저는. 거의.
3: 평소에 이제 총자만 피셨거든요 200원짜리.
1: 어머, 총자가 뭐예요?
3: 예전에 총자란 담배 있었어. 지금 안 나와.
2: 별 다. 와.
1: 진짜로 진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그렇게 딱 이렇게 생긴 그 담배가 아니었어요? 네,
3: 그래서 총자가 이렇게 그려 있어.
2: 솔보다도 더 전에.
1: 진짜요?
3: 50년 됐어 50년.
1: 곰방대 같은 거예요?
3: 아니 아니요 그 담배 거북선 나오고 이럴 때였고요. 거북선이란 담배는 알아요?
1: 몰라요. 몰라요. 저는 88 아예. 아니 왜냐면 저희 아빠가 팔땡 팔땡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저희 집에 담배 심부름 많이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집 앞 슈퍼에서 팔땡을 맨날 사가지고 그 슈퍼 아주머니께서 맨날 아빠하고 전화 연결을 해달라고 하고 막 그랬었었거든요. 어릴 때 이제 팔땡. 근데 뭐라고 하셨죠 아까 청자예.
3: 규정이는 뭐 까치담배 사서 폈잖아.
2: 까치담배는
1: 뭐예요?
3: 아, 학교 앞에 가면 까치담배 팔아요.
2: 아, 그래요?
1: 아무튼 새로운
3: 옛날 문화죠. 옛날 문화.
1: 많이 알게 되네.
2: 그러니까요.
1: 아, 그것도 편점 매겨야 되는데 또 쉽지 않네.
3: 얘기했고요. 아, 이거 참 해야 되는데.
1: 아, 이거는 장훈 선배님 먼저 가시죠.
3: 이거는 네. 솔직히 저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관짝에서 동안 소리를 듣겠지가.
1: 아, 그 딱 와닿지가 않는구나 지금 이게. 네. 그렇죠. 그래봤자 뭐 관짝에서나 동안 소리.
3: 2.5.
2: 2.5.
1: 2.5. 또 균성 씨는요?
2: 저는 전 3점 드릴 수 있어요.
1: 3점. 네, 저는요. 사실 이게 관짝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 멈추잖아요.
3: 예.
1: 굉장히 좀 매콤하다. 이런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예. 매서운 농담이긴 하다. 거기서 시간이 멈춰버리니까 거기서는 내가 동안 소리를 듣지 않겠냐라고 하신 부분이 이제 관짝에 이제 들어가시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실 그대로이실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3: 그대로 아니죠. 뭐 미라인가요?
1: 아, 그렇죠. 미라가 되시는데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좀 이 농담 자체가 좀 매섭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3: 그렇지. 매콤 점수를 보면은
1: 네 매콤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의미적으로는 좀 매콤했다. 그래서 한 3.8점 드리겠습니다.
3: 진짜?
1: 네.
3: 갑자기 이미지가
2: 3.8?
1: 아, 네, 3.8 갈게요.
3: 혼자서 살자고 그렇게.
1: 네, 혼자서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3: 저는요.
1: 지금 너무 저조해서.
3: 이거 하다가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1: 왜요?
3: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성대모사를 하라고 해 놨잖아요. 근데 네. 여기다가 작가가 장훈하고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저는 제 자격지심인데 저한테 장훈 할아버지라고 써놓은 줄 알고
1: 아이 사람이 맞아요.
3: 64신데 네. 아니 그래도 64시면 할아버지는 아니죠. 근데 장훈 할아버지라고 써놓은 거 아니지 않나 그랬는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1: 이게 그런 의도가 아니셨겠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3: 제가 하나 갈까요?
1: 네. 어떻게? 네. 뭐
3: 지지지지.
1: 아 저희 평균 점수 아직 못 냈어요.
3: 아,
1: 마음이 좀 급하셨었어. 아 자 평균 점수
2: 무슨
1: 말? 네 평균 점수 제가 빠르게 낼게요.
3: 잠깐 빨리 주판 하라니까.
1: 주판으로. 주사, 자 지금 주판 꺼내주세요. 지금
3: 주산하고
2: 돌리러 가라.
1: 자 지금 하셨어요? 몇 점이에요? 자 3.1점이라고
3: 합니다. 2.8이었죠 아까.
1: 근데 2.8 지금 3.1이에요.
2: 네.
1: 자 다음 사연 얼른 또 우리 장훈 선배님이 지지지지 하면서 시작해 주세요.
3: 지지지지 베이비 맞나?
1: 지지지지 베이베
2: 야 음을 정확히 잡네요.
3: 베이베 아 그러네요.
1: 네 다시 예. 해주세요.
3: 지지지지 베이베
2: 예.
3: 네.

0: 네. 하시죠.
1: 차이입니다. 네. 아내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요. 두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어정어정 걸으며 들어오다가 갑자기 제 얼굴을 보고 두 살입니까?
2: 코알라요?
1: 울음을 터뜨리기 위해
2: 오구오구 아저씨 표정이 무서워. 이거 봐라 아저씨 웃기지?
1: 웃긴 표정을 지어줬는데 아이가 더 자지러지게 울며 이러는 겁니다. 제대로 마상이었네요.
0: 아~
1: 뭐죠? 어떻게
2: 제대로 이건... 마음이 상했다.
0: 일단 얼굴이 상했다. 지지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선배님 만났는데 네. 선배님한테 울면서 네. 얼굴 지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1: 그냥 아 내가 지지구나 이렇게 그
2: 어 진짜요?
1: 좀 마음이 피부과 이렇게... 가서 좀 지질까? 이렇게 생각하지. 그럼 애한테 그러지 그 이걸 근데 아니 이게 사연이 솔직히 말하면 어떤 뭐 이렇게 제시가 있거나 그런 사연이 아니라 어떤 팩트 체크하는 보고 형식의
0: 보고서 형식이구나 지금 이게
1: 있잖아 이거 이게 약간 이건 유머사 아니 맞네. 내가 이렇게 청취자들 사연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이 남의
0: 아니에요 저희는 어쨌든 평가하는 입장에서
1: 너무 웃긴데 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긴데
2: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0: 이미지를
1: 5점 드리겠습니다 5점
0: 이야 5점
1: 아, 내가 청취자한테 내가 굳이 안티를 만들 필요가 없지
2: 어머 앞에 이미 점수 많이
0: 네,
2: 안 많이, 주셨어요
0: 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지금 늦었어요 자 일단 얼굴 지지 사연 이것도 평균 점수를 좀 매겨봐야 될 것 같은데
1: 이거는 균형
2: 시점은 아 저는 뭐
1: 내가 왜 갑자기 진행을 하지
2: 2.5점 정도
0: 2.5점 네. 꽤 저조하네요 사실 네. 저 공감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예상이 됐어요 사실.
2: 아 그래요. 네.
0: 예상이 안 됐어야 되는데 뒤에서 아이가 울었는데 웃긴 표정을 지었더니 한 번 더 크게 울었다라고 좀 예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사실 예상이 되어지면 사실 점수가 좀 저조하게 나갈 수밖에
1: 하죠.
0: 없긴 해요.
1: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0: 네 반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유 뭐 어떡해요. 2.4점 드릴게요.
1: 점수.
0: 아 오늘 많이 저조하네.
1: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 객관적으로 해야죠.
0: 아, 그렇긴 해요.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줬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갑게 매도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0: 네, 그래서
1: 2.6점. 아,
0: 네. 후하다.
2: 되게 많이 주실 줄 알았는데.
1: 따뜻하게.
0: 땅후에.
1: 2.6점 제가.
0: 네. 네. 좋아요.
1: 근데 사람 생각이 비슷하네요. 다 우리가.
0: 그렇죠. 아,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얼굴 지지님은요. 평균 점수 2.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관짝 동아님께서 좀 높으세요.
1: 네. 여기 뭐 이런 저런 거 없어요. 뭐 그럼 뭐. IPL 상품권 뭐 이런 거 한번 지지고 뭐 이런 거 드리면 좋을 거 얼굴이 좀 그러시니까 물세라 하나 써봐지 뭐 이런 거.
0: 와 그런 거 드리면 최고긴 하다.
1: 그러니까.
0: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할 수가 없고. 그냥 그래서. 선배님이 사비로 나중에 챙겨주세요.
1: 아니 됐습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감짝동아님께서 좀 최고의 별점을 지금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관짝동아님 축하드립니다.
1: 와
0: 아, 자 우리 관짝 동화님께는요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 드립니다. 네, 자 저희 또 3부에서는요 김장훈 씨, 강균선 씨와 계속 함께 하고요 여러분의 사연을 시트콤으로 만들어 드리고 백화점 상품권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자 강균선과 에즈원이 부른 러브 이즈 커피.
1: 갑자기 에즈원이랑요? 제가 아니라?
0: 야. 네, 에즈원 씨 노래.
1: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강균선에서 네. 강균선과에서 당연히 김장훈 때 갑자기.
0: 아 그러면.
1: 아니 애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래 잘릴 것 같아요. 그냥.
0: 아 알겠어요. 강균선과 애주원이 부른 러브 이즈 커피 듣고 오실게요.

0: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엔 조현영 3부 시작됐습니다. 메리 시트콤 매콤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돼요.
1: 그래요?
0: 네. 제가 메리 시트콤 매콤을 진짜 정말 매운 청양고추 하나 딱 걸렸다 생각하면서 매콤 이렇게 딱 해주시면 네. 되거든요. 자, 12시엔 조현영 3부 시작됐습니다. 메리 시트콤 매콤 오늘 아주 입담부터가 매콤한 두 분이시죠. 스페셜 게스트 김장훈, 강균성 씨.

0: 와 함께하고 있어요. 3부 첫 곡으로 김장훈 씨, 강균성 씨의 고음이 폭발하는 그 곡 허니 듣고 오셨습니다.
1: 어땠어요?
0: 아 근데 진짜로 뭐랄까 이 선배님 제가 아까 괜히 얘기했잖아요. 선배님 발라드 가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근데 그 발라드 가수, 발라드의 귀재라고 소개했던 그게 딱 들어맞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아 선배님은 뭐가 더 좋아요? 발라드가 더 할 때 재밌어요? 아니면 락을 할 때가 더
1: 발라드요.
0: 재밌어요? 아 진짜.
1: 발라드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후렴 지르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도입부 있잖아요.
0: 네.
1: 예를 들면 세상이 그대를 막 이거 막 지르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은 흔들리는 그대를 보며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요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이렇게 부르면 요즘엔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산 중턱에 앉아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혼자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노래하면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0: 제가 완전 F거든요.
1: MBTI. 아 그래요?
2: 네.
0: 듣는데 약간 눈물 날 뻔했어요.
2: 지금 눈이 엄청 초롱초롱해지셨어요 지금.
1: 오,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0: 진짜로 선배 발라드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예. 진짜로 거는.
1: 균성 씨는 어때요?
2: 저도 좋습니다.
1: 그죠?
2: 네.
0: 뭐가 좋으세요?
1: 밑도 끝도 없이 뭐가 좋다는 뭘 좀 앞에
0: 그냥 있지? 그냥 다 지금 잘 모든 게
1: 형님 제가 잘했어.
0: 다.
2: 저도 그 형님처럼 그렇게 담담하게 부르는 그런 부분들.
1: 근데 왜 후라 이런 거 왜 맨날 그렇게?
2: 형 재밌더라고.
1: 저 다 없으면 어떻게 활동하려고 그래요 진짜.
2: 그러니까 형 없으면 저 어떻게 해요?
0: 두 분이서 진짜 너무나 쿵짝이 너무 너무
1: 내가 오래 살도록 노력해 볼게요.
2: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0: 네. 진짜로 우리 모두 건강하자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분 나오신다고 했더니 인별그램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아서 좀만 보고 갈게요.
2: 네.
0: 우리 김성훈님 께서 장훈님 함께 출연하신 균성님과도 결이 참 잘 맞으실 것 같은데요. 장훈님이 보시기에 후배 균성님의 가장 매콤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두 분 서로의 첫인상도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 균성이는 극과 극의 반전 매력.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용한 것 같고 저는 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말이 많아서 말이 없는 거더라고요. 균성이가.
0: 아.
1: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가 또 할 때 또 다른 완전히 그냥 도플갱어처럼
0: 그러니까
1: 반인반마 아수라백작
0: 이중인격 이것도 아니고 반인반마 얘기가 네. 나왔어요.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1: 말이고 위에는 사람 있잖아요.
0: 네 케타우로스처럼
1: 네, 그렇지. 그쵸? 아 자네 케타우로스. 지식이 진짜 대단하네.
0: 아니요 저 그리스 그 로마 신화 좋아해가지고
1: 자네 로마
0: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봐가지고
1: 호모 이야기 뭐 이런 거
0: 네. 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2: 아 왜냐면 형님 네. 공경해야죠.
0: 아 약간 그죠 장류에서 약간 이런
2: 그럼요,
0: 느낌으로
2: 형님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형 이렇게 더
1: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게 있는 네. 거예요. 극과 극에 되게 우울하면 되게 밝으면 되게 재밌는 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거를 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2: 네. 저는 형님 첫인상은 좀 무서웠죠. 아무래도 워낙 선배님이시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을 보고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1: 나 보기 전부터 내 흉내를 내고 다니는 걸 알고 알았는데 난 자네가
0: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나도 모르게 좀 약간 무서웠나?
1: 무섭구나.
2: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0: 아, 그 맞네 맞네.
2: 그런데 형님이 너무 이제 어느 순간 그 따라하는 걸 되게 좋아해 주시고 되게 따뜻하고
1: 귀엽잖아요.
2: 너무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형 진짜 너무 좋은 분이구나. 이거 더 알면 알수록 더 알게 돼요.
1: 본인은 찔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재밌 너무 보면서 너무 웃었거든요. 야, 진짜 잘한다.
0: 그러니까 심지어 또 잘했으니까.
1: 잘했어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도 무서우신 거 아니죠?
2: 살짝 그런 느낌이
0: 네.
2: 형님도 반전 매력이 있거든요.
0: 어떤 거예요?
2: 이러다 갑자기 확 도실 수 있어가지고.
0: 아, 아이고 진짜요? 아,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도시는 거야? 300일
2: 갑자기 갈차게 날라올까?
1: 아니, 갑자기 농담은 이런 걸 써요.
0: 네.
1: 야, 저 웃으니까 좋은 사람 같니? 뭐
0: 이런
2: 거. 진짜 무서워.
0: 만약 후배로서 이런 얘기 딱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0: 선배님은 어땠어요? 그 첫인상? 정말 딱 그렇게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1: 그거는 아니 저도 규정이 후배지만 그러게 해서 갑자기 얘도 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한테 왜 그래? 막 그러고.
2: 아이 설마요.
0: 근데 뭔가 선배님도 그런 느낌이 뭔가 있는
1: 것 같아. 제가 장난으로 배한테 배는 때리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위장 안 좋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막 이럴 것 같아. 얘가 좀 무서워요.
0: 진짜로.
2: 저는 한 살만 형이어도 저는 완전 깍듯.
1: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요. 깨끗한데 그러다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0: 돌아버릴 때가 있죠.
1: 도른 눈이 되면 도른자가 되면 어머어머는 진짜
2: 아니, 아니에요.
1: 어디서 도대체
0: 아, 어머나.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또 우리 젠틀한 리 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장훈님 이전에 네. 계속 CF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요즘도 원하는 CF 있으실까요?

0: 아, 치킨이죠. 아니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치킨?
1: 만약에 치킨 CF다. 그러면은 약간 어떤 느낌으로 좀 어필하고 싶으세요?
0: 뭐 그냥 저는 이 어필이 아니라 제가 나가는 자체가 그냥 왜냐면 지금 이 암탉창법으로 지금
1: 네.
0: 제가 그 온갖 조롱을 감수하고 제가 웃고 있는 건 치킨 CF 하나 때문에 그 관리에 애들 가만 안 둬요.
1: 진짜로 빨리 들어와서
0: 네. 네. 제가 60대니까
1: 네.
0: 60대 치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런칭해가지고
1: 이거 근데 너무 괜찮다.
0: 뭐 이런 회사 하나 들어왔으면 네. 좋겠고 또 전화할 네. 게 많은 게 제가 이 카드가 없어요. 카드. 신용카드.
1: 어, 네. 왜 일부러 안 만드셨어요?
0: 일단 자격이 박탈돼가지고 예전에.
1: 아이고야.
0: 갔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1: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오빠도 예전에.
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야 진짜 카드 없는 저도 이 카드는 쓰고 싶네요. 뭐 현영카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1: 이미 준비가 되셨다.
0: 자동차 면허가 없어요.
1: 네.
0: 취소가 아니라 딴 적이 없어요.
1: 예.
0: 다 취소를 하는데.
1: 아, 취소 그래서,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예 따신 적이 없습니다.
0: 차를 딱 보고. 야, 내가 면허 없는데 2차 때 면허 따야겠다. 뭐 이러면서 하면서 이 차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1: 지금 다 준비가 되셨네.
0: 네, 다 됐죠.
1: 관계자분들
0: 집도 꼭? 없으니까. 아, 이 집이라면 제가 사고 싶어. 월세를 면하고 싶으면 집 한 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다 돼요, 다.
1: 그냥 다 없애세요, 그러면.
0: 그것 때문에 진짜로. 제가 월세 살고 있는데.
1: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걸 다 없애시면은 할 수 있는 게 진짜.
0: 벗을까?
1: 다 벗어요.
0: 그냥 나뭇잎으로 아담처럼 가리고 다니다가 야,
2: 어머.
0: 이것 때문에 제가 옷 입어야겠네요, 진짜. 와, 뭐.
1: 그러면 진짜 약간 신성하긴 할 것 같아요.
0: 신성해.
1: 네.
0: 이슈는 되겠죠, 뭐 쫓겨나더라도.
1: 자, 그리고 우리
0: 아, CF 해야 됩니다.
1: 그리고 또 균성님도 장훈님 성대모사 말고도 많은 분들의 성대모사가 가능하신데 김장훈, 김경호, 김정민, 김종서, 김민종, 정인 등 여기서 딱 하나의 모창만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 성대모사를 평생 하시겠어요?
2: 아, 당연히 형님이죠. 왜냐하면 장훈이 형 성대모사를 했을 때 제일 반응이 좋았거든요.
1: 아, 진짜요?
2: 진짜 빵 터지는 거 최고 1위. 제가 하는 거 네. 중에.
0: 잘하니까.
1: 제일 빵 안 터졌던 게 뭐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2: 정인 누나 정도?
1: 네. 아, 진짜요?
0: 정인은 근데 어떻게 정인을 할 수가 있나?
2: 나에게 사랑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0: 처음에는 아닌데 뒤에 가니까 좀 비슷하다. 나에게까지는 뭐야 그랬는데 사랑을 나오니까.
1: 근데 약간 일부러 똑같이 안 하시는 거죠?
2: 저는 아, 포인트만 잡는 거죠.
1: 포인트만 잡고 약간 좀 웃기게,
2: 네, 웃기게 이렇게
1: 또 포인트만. 비트시는 거구나.
2: 네, 비틀어요.
0: 나는 저게 제일 웃겼어요. 100번 들어도 웃긴 거.
1: 어떤
0: 박진영,
1: 거요?
0: 박진영.
1: 박진영 선배님
0: 공기 반소리면서 진짜 웃겨. 박시영이 들어도 웃겨.
1: 진짜요?
2: 네.
1: 해봐요. 어때요? 지금 좀 하기 좀 그러세요?
2: 아니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1: 네. 너무 듣고 싶어서.
2: 약간 그 끄듬 처리가
1: 네.
2: 불안정한 느낌이 좀 있어요.
1: 어머.
2: 어머님이 누구니? 이런 이 느낌 뭔지 아세요?
1: 너무 알아요.
0: 네. 는다. 지난번부터 잘한다.
2: 그러니까 어머님이 누구니? 이렇게 니 이런 의미가 아니라
1: 니가 아니라?
2: 네. 그리고 공기반 네. 소리반이면 어머님이 누구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1: 네.
2: 형은 어디는 공기가 100 어디는 소리가 100
0: 본인 그리고 공기반 끄는, 소리만 하면서
2: 네, 그리고 끄는 처리는 마치 네. 비포 장도를 다닌 듯이 야. 어머님이 누구니
1: 우와 약간 무형 문화재 같아요 뭔가 되게
0: 근데 이거는 진영이를 보내는 건데요
1: 이거, 네. 진짜로 이걸 이렇게 분해해서 보여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2: 네. 아 감사합니다
1: 네.
0: 저도 사실 노래는 아닌데 성대모사 하도 저는 원래 성대모사를 못하는데 저도 최근에 연습한 거 있어요.
1: 뭐죠? 어떤 거요?
0: 궁예.
2: 해주세요.
0: 누구인가? 이거예요. 예.
2: 네?
0: 누가 기침소리를 냈는가? 이거 들어봐. 짐은 모든 걸 알 수가 있어. 안 똑같아?
2: 조금 비슷하긴 한데.
0: 저런 머릿속엔 마구니가 들어있어. 마구니가. 안 똑같아?
1: 그냥 대사 잘 외우신 거 같은데.
0: 그 이거. 이게 사람들이 해바라기를 네. 뭐 꼭 뭐 속이 후련했냐 하는데
1: 아, 꼭 가져가야만 후련했냐
0: 다 하잖아요 목소리 네. 후련했냐 근데 갈려야 돼요 해봐 아. 속이 후련했냐 해봐요
1: 해보시래요
2: 속이 후련했냐
0: 비슷한데 나보다
1: 그럼 뭐 어떻게 해야
0: 꼭 그렇게
1: 건.
0: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1: 그게 뭐예요
2: 땡
1: 아 안타깝게도 네. 실패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전인권이 이것도 아니야 야 전인권은 진짜 똑같지 않아요?
1: 아 그냥 대사 잘.
2: 그것만이 나.
0: 그건 나고. 그 가사만 인권이 형이고
2: 아,
0: 나지.
2: 네.
0: 예전에 저 오죽하면은 저 라디오 DJ 할 때
1: 네.
0: 인권이 매주 나왔는데 늦게 오잖아요.
1: 그럼 네.
0: 내 전인권이 나올 때. 네 안녕하세요. 다 속았어요.
2: 그러면
0: 오늘 좋아요.
1: 근데 네. 방금 선배님이 균성 선배님이 저한테 진짜 비슷하다 하면서 저한테 약간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하라는 어떤 그
2: 어른 공경
1: 눈빛으로 비슷하다 하면서 눈빛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0: 싶어 난리 났잖아요.
1: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0: 김재원의 제가 김재원의 재발견 난리 났습니다 지금.
1: 아 근데 그건 맞아요. 선배님 네. 요즘에 예능도 진짜 많이 아니, 나오시고 이거요.
0: 모사.
1: 언제 자 그러면 일단은 네. 저도 사연도 바로 읽어봐야 되긴 해가지고 뒤에서 사연 읽을 때 선배님 좀 더 이렇게 연기력 보여줘요.
2: 네
1: 진짜로.
0: 나 김두환이야.
1: 자 일단 사연 한번 읽어보겠죠 하겠네요. 자 일단요 여러분 자 12시에 주연형에 남겨주신 사연들을 시트콤으로 만들어 드릴 건데요. 알싸한 사연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소개되시면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자 먼저 내 남편은 절대 음감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우리 남편은 절대 음감입니다. 밥할 때 전기밥솥에서 김이 나올 때
3: 칙솔
1: 드라이기 소리를 듣고도
3: 엥레
1: 제가 방구를 길게 낄 때도
3: 뽕 파솔레
1: 이런 식으로 음을 귀신같이 맞히는 재주가 있거든요. 작은 발소리도 귀신같이 들어서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등장하실 때마다 발소리를 알아듣고 메신저에 진돗개 등장 진돗개 등장 재빨리 타자를 쳐서 직원들에게 알려준다고 해요. 그런 남편이 얼마 전 공중화장실에 가게 됐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꼬마 친구가 볼일을 보고 있길래 집에서 했던 것처럼 음을 단박에 캐치하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했대요.
4: 시시래.
1: 원래 떨어지는구나.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아이가 남편을 노려보며
0: 아 뭐가 시시해요? 왜 시시해? 뭐가 시시한데요?
1: 아, 아이예요. 아이. 아이.
0: 목소리 이게.
1: 아이.
0: 아 뭐가 시시해요? 왜 시시해? 몰라.
1: 네.
0: 뭐가 시시해?
1: 저렇게 했다는
0: 나
1: 거.
0: 나 윤종신이야. 몰라.
1: 네 저렇게 했다는 거 있죠. 억울해한 아이도 너무 귀엽고 우리 남편 괜히 미안해서 아이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지어주고 다급히 화장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일단은 우리 내 남편은 절대 음감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이분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 우와.
1: 자 아이 연기를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어제 조금 이렇게 만족스러우세요? 아니면은 조금 약간 더 이렇게 디벨롭 하고 싶으세요? 아이 연기.
2: 아 아이 연기 형님.
0: 아 저는 안 돼. 저는 이런 연기를
1: 포기를 그냥 해버리시는구나.
0: 저는 사투리랑 이런 걸 네. 예전에 DJ 할 때도 제일 난감할 때가 이런 거를
1: 막 연기하고 이럴 때
0: 연기자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1: 진짜로?
0: 이런 거 제일 잘하잖아. 누지? 태균이 이런 애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1: 진짜 그냥 성대가 자유자재로 바뀌시니까.
0: 네, 근데 저는 이런 걸 못해가지고.
2: 저는 현영 씨가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저요?
2: 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1: 아 근데 저는 좀 예상 가능한 범위긴 해요. 뭐 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아이가 남편을 노려보며 뭐가 시시해요? 왜 시시해? 맞아, 뭐가 시시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잖아. 아 왜 그런 아니에요. 균성 씨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 응. 저요?
1: 네, 갑자기 아이가 남편을 노려보며
5: 뭐가 시시해요? 왜 시시해? 아씨 뭐가 시시한데?
1: 우와.
2: 약간 그
1: 진짜 욕도 할 것 같아요.
0: TV 만화, TV 만화, TV 만화 성우 같은 느낌이 딱 든다.
1: 근데 제가 오늘 쭉 들으면서 균성 선배님 약간 좀 성우를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
0: 너 다 성우해.
1: KBS, 더빙 하셔도.
0: SBS 들어가서.
6: 감사합니다, 우리 현영 씨.
2: 아 감사합니다. 아,
1: 네.
0: 진짜 천의 목소리, 천의 목소리.
1: 맞아요.
0: 네 고마워요.
1: 정말 끊임없이 화수분처럼 나오네요. 이 성대모사가 네. 정말. 아니 두 분은 어때요? 두 분은 또 절대 음감이세요? 어때요?
2: 아, 저는 절대 음감 아니에요.
1: 이게 아니에요. 또 선천적인 거랑 또 있고 후천적인 게 있잖아요. 아,
0: 이렇게 빵 그럼 뭔지 알고.
1: 아 맞아.
0: 근데 그 세상 사람한테 아무 쓸데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조금
0: 결국 절대 음감 때문에 10,000원 뺏겼잖아요.
1: 그러니까 스스로 조금 신날 뿐일 것 같아요. 그렇죠?
0: 재밌죠.
1: 아,
0: 네.
1: 아니, 노을 콘서트도 있다면서요.
2: 아 6월 20, 21일에 소장 노을 콘서트가 있어요.
1: 아, 진짜 저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2: 네.
1: 약간 그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2: 어떤 질문이요?
1: 아, 그 사실은 청혼이라는 노래가
2: 네.
1: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0: 축하.
2: 아, 그렇죠.
1: 이게 정말 매년 사실은 이 노래들이 언제나
0: 말할 거예요.
2: 이소라 선배님
0: 청혼 그거 아니야?
1: 결혼해요. 너무 좋지만 뭔가 그게 계속해서 막 이렇게 뭔가 좀 아 그냥 솔직하게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와요? 어때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2: 아 청혼이랑 곡이 네. 저희를 먹여 살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1: 진짜로. 네,
2: 진짜로요.
1: 사실 우리 장범준 씨의 그 벚꽃댕댕처럼
2: 네.
1: 약간 연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 네.
1: 약간 청혼도 그런 느낌이죠.
2: 축의 연금이죠.
1: 축의 연금. 야, 진짜로.
0: 그렇죠. 인류가

0: 얼마 할 때까지 결혼은 계속할 테고,
1: 네, 그쵸.
0: 청혼은 계속 불려줄 테니까.
1: 지금도 뭐 축하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실은 너무 발라드, 예전 발라드 듣고 싶을 때 많이 들으시니까. 네.
0: 네. 나도 하나 할까? 예를 들어 뭐 좀 특이하게
1: 하세요.
0: 재혼 뭐 이렇게 해서 없잖아. 근데
1: 뭔가 선배님 캐롤도 또 내주시면 좋게 좋을 것 같아요.
0: 캐롤이요? 그쪽으로
2: 휘날사이로
0: 네. 양말형처럼
2: 배를 타고
0: 달릴까 말까
3: 어머머.
0: 달릴까 말까 페리페리 뭐 이거
3: 어머머 그건 갑자기 치킨
0: 양말 아 그러니까. 양말
1: 아유 아무튼 꼭 치킨 광고 꼭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만날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4: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1: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5: 하이마트로 가요
1: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김장훈씨 강균성씨와 특별하게 매콤 함께 해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7: 너무 재밌었어요
8: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현영씨도 아, 보고 네. 우리 장훈형과 함께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7: 네, 멘탈 시간이 좀 짧다는 게
6: 네. 그러니까
7: 이 정도하고 자세한 네. 얘기는 다음에 2탄으로 해서
6: 그러니까,
7: 2시간
6: 그러니까.
7: 통으로 터가지고 한번 하죠
6: 좋아요 이거 또 한 회로 나오기에는 너무너무 지금
7: 네. 말을 너무 못했다 우리
8: 말을 못했다고 해 지금
6: 맞아
8: 너무
6: 오늘 말을 두 분이 너무 못하셔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야
7: 주현 씨는 네. 나가서 다방에서 같이
6: 아 어머, 그럴까요? 어머. 셋이서 갈까요? 네. 셋이서 가가지고 쌍화탕 마셔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0: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12시엔 주현영 놀러와 주시고.
1: 아, 그럼요.
0: 네. 저희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2: 안녕히 계세요.
0: 아이콘의 취향 저격 듣고 오실게요.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 정보.
1: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우유를 고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 당연한 듯 마시는 한 잔이지만 어떤 우유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히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국산 우유는 유통기한 14일 이내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의 우유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국산 우유는 체세포 수 20만 개 미만, 세균 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은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선물해 보세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 또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조금 전 8사 이사님이 처음으로 혼자 네컷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레전드 인생샷이 탄생했다고 전했습니다. 8사 이사님은 혹시 제 사진 갖고 싶은 사람은 편하게 연락주세요라며 너스레까지 떨었다고 하는데요.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상성님이 어린 딸을 위해 머리 묶기 특훈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디스코 딱히, 엘사 머리, 뿌까머리 등 틈만 나면 영상을 보면서 독학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성님은 손이 내 마음처럼 잘 따라주지 않는다며 답답한 마음에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부터 크루아상이 너무 먹고 싶었다는 0725님. 집 근처 카페를 전부 돌며 크루아상 찾기에 나섰지만 끝내 단 한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0725님은 모든 의욕을 잃은 채 현재 집에서 메밀전을 굽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훈훈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5069님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너무 재밌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5069님은 그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싹 날아갔다며 현재 입꼬리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둥의 은혜는 하늘 같다다 우러러 볼수록 너 밤안지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별단위에 이어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주주님들의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문화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보아트홀 3층 라온홀에서 열리는 연극 마트로시카 티켓을 1인 2매로 총 10분께 드립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혜리님께서요. 주디, 저는 지금 늦은 점심으로 상추 쫙쫙 찢고 계란프라이 반숙 2개에 참기름 쫙 두르고 고추장에 싹싹 비벼먹고 있는데요. 진짜 꿀맛이네요. 부럽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부럽고 제가 최근에 또 저희 엄마한테 열무김치를 또 한 통을 싹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열무 비빔밥을 한번 해먹어야겠다. 고추장 넣고 열무 비빔밥 싹 넣고 한 줌 정도 넣고 참기름 저기 그 얼마 전에 그 저 예전에 같이 일하던 매니저님의 가족분께서 저한테 참기름 반가워해서 짜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바퀴 싹 두르고 계란후라이 알러지 있지만 그래도 비빔밥에 계란후라이 빠질 수 없으니까 하나 싹 올려가지고 먹으려고 했었는데 혜리님 저도 곧 먹을 거예요. 또 우리 김미애님은요. 남매둥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집안일하면서 라디오 틀었어요. 우리 남편이 라디오 즐겨 듣는데 오늘 문득 주디 라디오가 생각나서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주디 너무 재미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미애님 그러면 앞으로도 자주자주 와주세요. 또 우리 1301님도 여자친구랑 2박 3일 구례 여행 다녀온 뒤로 살이 너무 쪄버려서 오늘 휴가 쓰고 등산하러 왔습니다. 지금 출근해서 열일하고 있을 여자친구 현주에게 파이팅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야 진짜 우리 현주님은 너무너무 좋겠다. 현주님 우리 남자친구분께서 우리 현주님 출근해서 열일하고 있을 거라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대요. 이 남자친구분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오늘 우리 현주님도 또 1301님도 파이팅입니다. 우리 주주님도 다이어트 파이팅 하시고요. 또 우리 5430님도 사무실에서 상큼한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회의 준비 중이에요. 회의 잘 끝내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5430님 회의 중간에 졸지도 않고 또 휴대폰 벨소리 울리지 않고 땅땅 이것도 울리지 않고 모든 알림들 다 울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뭐 약 먹겠다고 맞춰놓은 알람도 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머릿속에서 아주 그냥 뭐 영감이 막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고 말도 술술술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430님 파이팅! 자 그럼 저는 여기서 구수경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찬혁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신나는 금요일 오후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이지혜님께서 태어난 지 44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아기띠 메고 디자인 외주 작업 중인데 어깨가 너무 무겁네요. 아기가 꼭 제품에서만 잠들어서 좀 지치는데 그래도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함께 이겨내는 오후입니다. 아자 아자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계속 이러고 메고 있으면 가뜩이나 어깨도 아프고 그럴 텐데 어깨도 말리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작업까지 함께 하시는 게 사실 제 친구도 지금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를 뭐 병행하면서 지금 심지어 44일 된 아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혜님한테 무한한 힘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디도 우리 지혜님 파이팅 불어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간절히 바랄게요. 지혜님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민수미님께서는 주디 저는 스승의 날인 오늘이 생일이에요. 생일 기념으로 남편이랑 여행 갑니다.

지금 강아지 짐까지 챙기느라 정신이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수민이 오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남편분이랑 그리고 우리 귀여운 아지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또 우리 김다영님도 차 수리 맡기러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어머나 누가 확 긁고 그냥 가버렸지 뭐예요? 다행히 상대 차주랑 연락은 됐는데 그래도 똑당똑당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참 이게 그냥 살짝이 아니고 확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누구 안 다쳤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쵸? 거기서 뭐가 이렇게 좀 액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당해 하지 마세요. 자,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그리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고려 김파트!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돌아온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에어니플.
1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2: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 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0: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현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선물 맛집 12시엔 주현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찐사랑 명륜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세요. 샤방!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0: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끝곡으로 우리 주드 원장님이죠. 한희준의 더 프로디갈 선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의 한 구절입니다. 햇살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코끝을 스치는 바람도 상쾌해지는 계절 새봄에는 시인의 노래처럼 봄길을 걷고 봄꽃들을 만나는 잔잔한 여유를 누린다면 참 좋겠습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만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을 찾아온 달팽이한 절친 고막 베프 정민의 유사균 균디와 오늘 금요일에 저희 황금같은 파트너는 바로 멋진 이 남자예요.
1: 네, 컬투쇼 금요일의 남자 위너 강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강승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아. 5월 15일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아니 이 스승의 날 방송놈들이 스승의 날 관련 기사를 좀 이렇게 훑어봤는데 네.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이 학교의 스승과 제자들이 50년째 지금 2년을 이어가고 있어요. 대박이죠?
1: 와, 좀 뒤에 사진을 띄웠는데
0: 네. 스승님의 야. 여기에 가슴에 카네이션을 저렇게 늘 매년 저렇게 오자고 식사 대접을 하고 야. 이거를 50년째 하고 있대요.
1: 아, 무려 1976년 2월 10일에 이 학교의 전기과를 졸업한 동기 13명이 졸업하고 15년이 지난 1991년부터 현재까지 35년째.
0: 와, 대단하다.
1: 스승의 날마다 당시 은사님 두 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있다는데요. 학생들은 70대가 됐고 은사님들은 연세가 아흔을 넘기셨다는데
0: 성공하시다. 근데
1: 야, 진짜 성공하시네요.
0: 근데 학생들도 70을 넘어왔으니까 이제 약간 더 노화하는 학생들은 네. 누가 선생님인지 누가 학생인지 이게 좀 이게 선생님들이 동안이시고 그러면 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뭉클하네요. 뭔가
0: 같은 네. 세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 감동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우리 깡디는 뭐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1: 많이 있죠.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균디.
0: 나이스. DJ 쪽으로.
1: DJ 쪽으로 또 해서.
0: 아유, 그렇게 해서 생각해 주신다면 네. 잘해라 형한테. 정말 그거 한 세 명이 걸어가도 그 중에 스승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도 스승 같은 또 방청객이 있어요. 잘 노시는 분은 우리는 그런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1: 그럼요, 얘기해. 그럼요.
0: 오늘 방청객 선생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 선생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바사바사바 오늘 분위기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예예 선생님들 잘 좀 부탁드리고요.
1: 네.
0: 자, 아유, 간만에 팝송을 이제 매일 트는데 아는 노래가 나오면 반가워요.
1: 그러니까요.
0: 야, 요거 아는 가수의 아는 노래입니다.
1: 아는 가수의 아는 노래. 예. 예. 오늘 첫 곡은 모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0: 야, 당신한테 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1: 뗄 수가 없어요.
0: 엄청 이쁜 모양이야.

0: 자, Can't Take My Eyes Off You, uh-huh. Morton Harkett이라는 가수의 uh-huh. 네, 노래를 저희가 청취했습니다. Uh-huh. 이게 무슨 어디 OST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치 않습니다.
1: 저도 그런 것 같아요.
0: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죠?
2: I love you, baby.
0: 아, 영화 컨스피러시. 아, 이거의 OST였구나. 다들 모르는 눈치네요. 네. 자, 1부는 선곡 대결쇼가 있습니다. 오늘 네. 깡대균 사연을 소개한 후에 균디와 우리 깡디가 사연에 맞는 노래를 선곡을 하시고 방청객 중에 한 분이 그 노래 중에 이 노래가 더 좋다 하고 선택을 해주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1: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2부에는요. 교양도 쌓고 재미도 채우는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한국사를 이렇게 재밌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only one 이분밖에 없습니다. 연예인 최초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만점자 개그맨 서경석 씨 오실 겁니다.
0: 와! 아하! 우리 화살코 서경석과 함께 네. 역사를 재밌게 알아보는 정말 너무 재밌는 유익한 시간이에요.
1: 최고죠, 최고예요.
0: 예,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3, 4분은요 여러분의 망해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왜 망했는지 우리가 따져보고 물어뜯어보는 그리고 선물까지 드려버리는 곧단 순서. 개그맨 이재율 씨는 오늘 오는데
1: 네.
0: 이게 남호연 씨가 스케줄도 몇 개 없는 남호연이 하필 그날 오늘 딱 스케줄 겹치는 바람에 오늘 하루 자리를 비웁니다. 예, 그래서 본인 대신에 이 친구 개그맨 지니 오늘 밤엔 해가 지니 뭐 이렇게 했어 있는데 그걸 까먹었어 그지?
1: 우리 승진이 형이
0: 예. 황진이 뭐고 있는데 직접 들어봐야겠어 이따가.
1: 예, 이따가 들어보고
0: 소개 멘트가 예. 있는데 하여튼 개그맨 김승진과 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야, 호연이가 간만에 스케줄이 생긴 모양이네.
1: 아, 요즘에 바쁘셔요.
0: 아, 그래?
1: 예, 또 우리 걸출 식구가 되고 또 더 바쁜 것 같습니다.
0: 좋았습니다. 아, 예. 자, 여러분 문자 참여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1: 네, 예. 자, 여러분 이거 하러 오신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샤베 1077!
0: 50원!
1: 긴 문자!
3: 1번!
1: 합쳐서!
3: 150원!
1: 고릴라는!
3: 무료!
0: 나이스! 자, 컬투쇼 1부는요. 고추처럼 화끈한 충북 괴산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의
4: 빨간맛
0: 페스티벌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5: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굿즈가 있는
4: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0: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에어니플
2: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3: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안전화.

0: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격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1: 아무도 말리지 않겠지만 우리는 치열할 것입니다.
0: 김태균, 강승현 두 DJ의 자존심 물건 한 판상부
1: 선곡 대결쇼
0: 깡대규. 쇼단원들이 또 열정적으로 보내신 사연을 불쏘시개 삼아서 아 정말 침을 튀기면서 피까지 튀길 일은 아닙니다. 예, 침을 튀기면서 우리가 아 치열하게 선곡 대결쇼를 한번 해볼 건데 네. 균디하고 우리 깡디가 선곡한 노래 중에 어울리는 노래를 누군가가 선택을 해주시게 됩니다. 네. 선택받은 노래만 들을 수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기쁨 정도.
1: 기쁨. 단지 그 기쁨 조이.
0: 그 기쁨 yeah.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아하. 아주 좋아.
1: 자 그럼 이 중요한 선택은 누가 하느냐?
0: 많이 들었어. 뿌듯해 내가 보기.
1: 그러니까요.
0: 많이 들었어. 좋아. 대박.
1: 오늘 방청 오신 쇼단원 중에서요. 한 분이 선택을 해주실 건데 듣고 있는 쇼단원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노래가 선택될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쏠 테니까요. 샵에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참여하시기 예, 바랍니다.
1: 참여해주세요.
0: 자 오로지 재미를 위해서 선곡권을 가지고 저희가 네. 치열하게 싸워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불쏘시개가 될 사연을 우리 깡디가 소개해줍니다. 음악 줘버려라 이 방송놈들아.
2: 이소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0: 아, 너무 애띠다 목소리가 이제.
2: 그런가요? 고등학교에서 와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0: 아, 코가 많이 막혔네.
2: 너무 어린가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학교 축제에도 나가고 실장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지만 사실 요즘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얼굴들이 있어요. 바로 중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해연이, 서연이 다 연이에요.
0: 다 연이네 이름이. 해명 다 와 연쓰리네. 네,
1: 연쓰리.
2: 넷이서 항상 세트처럼 붙어 다니던 게 떠오르네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해연이 다 연이랑 수학여행 가서 밤새도록 간식 까먹으며 수다 떨던 기억. 시험 기간이면 넷이 옹기종기 모여서 열공하던 시간들이 제 고등학교 생활의 비타민 같은 추억이에요.
0: 아하.
2: 요즘 사실 새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

0: 가도 갑자기 아 이때 얘네도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울컥 눈시울이 붉어지곤 해요. 친구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얘들아 비록 난 다른 학교로 가서 교복 색깔은 다르지만 우리 마음만은 늘 같이 있는 거 맞지? 성인 될 때까지 아니 할머니가 될 때까지 우리 우정 변치 말고 쭉쭉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균디 깡디 우리 네 명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노래 추천 좀 부탁드려요.
1: 잘했어. 너 지금
2: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예, 너무 귀엽고 지금 그 친구로 빙의가 된 것 같아요.
2: 진짜 너무 네,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1: 예, 막상 사연 보낸 친구도 좀 민망할 것 같아요. 나 저 정도는 아닌데.
2: 아유 전혀 그런 의도는 없어. 진짜 제가
1: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이소정 양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와
2: 쓰리 연이랑 이렇게
1: 오랫동안 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 지금까지 보는 친구들 있습니까?
2: 어 그럼요 그럼요. 오. 저 아직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또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고
1: 그 고등학교 부산에 있는
2: 예예예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1: 아닌 경우도
2: 예, 있고. 뭐 다양한 또 친구들이 있죠. 예.
1: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2학년 7반 그래서 모임 이름이 2학년 7반이에요.
2: 아
1: 예, 그래서 지금도 만나거든요.
2: 네네네.
1: 매달 회비를 걷고
2: 와.
1: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뭐 보는 친구들은 보고 못 보는 친구는 못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이 참 석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2: 네.
1: 이름이 특이하죠, 석봉이.
2: 와 한석봉.
1: 예예 예, 예. 추석봉이에요 여기는.
2: 아.
1: 석봉이. 아 대기업 다녀요.
2: 네.
1: 아 공부 잘했어. 정우석이란 친구가 있어요.
2: 예.
1: 아, 오늘 네. 그 친구가 사각바였어 별명이.
2: 예.
1: 예. 얼굴이 사각이 이렇게 사각. 사각바.
2: 사각바.
1: 예. 아. 사각바가 있었고 고봉흠이라는 애가 있었고.
2: 예.
1: 예. 봉흠.
2: 봉흠.
1: 흠 특이하죠. 봉흠. 그래서 잘 웃을 것 같은데 그치 웃지 않아요.
2: 아.
1: 그럼 약간 흠. 약간 삐져 잘. 진짜로 잘 삐져 그치.
2: 아 이렇게 또 오랫동안 인연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되게 좋아한다. 야 너 방송에 내 얘기했어? 아 지금 전화하고 난리났잖아.
2: 우리 쓰리 언니랑도 이 소정님이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아마 끝까지 이렇게 혈투쇼에서 얘기하셨으니까 인연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1: 제가 네. 딱 친구 얘기 나오면서. 예전에 그 컬트 삼총사 시절에 냈던 친구에 관한 노래가 있습니다.
2: 네.
1: 제가 가사를 썼던,
2: 네.
1: 내가 가사를 썼던.
2: 어.
1: 제목이 딱 좋아, 진짜. 이 멜로디도 너무 좋고, 난 너의 친구자라는 노래가 있어. 난 너의 친구잖아.
2: 아, 난 너의 친구잖아.
1: 난 너의 친구잖아. 이러면서 그때.
2: 아, 아, 원지.
1: 처음 들어보죠.
2: 예. 네, 처음 들어봐요.
1: 근데 이번 기회 한번 들어보라고 모든 국민이. 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2: 예, 아 그러면 뭐. 컬투 삼총사의
1: 예, 난 너의 친구잖아.
2: 난 너의 친구잖아. 아 이걸 선곡을 하시는 거죠?
1: 네 예, 지금 한 거잖아요.
2: 예, 본인 노래를 선곡을
1: 예, 예, 예.
2: 하시는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친구에 관련된 노래가 나오면 항상 하는 선곡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적 선배의
1: 저기에
2: 예, 저기 형의 같이 걸을까 노래가. 제가 제 가장 친한 친구랑 같이 연습하던 노래이기도 하고 이 또 가사가 또 굉장히 또 좋은 노래여가지고 같이 걸을까라는 노래가 친구에 뭐 관련된 노래이기도 하고 뭐 동반자에 관련된 노래이기도 하고
1: 같이
2: 다양한 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1: 같이 도보하자 뭐 이런 얘기죠.
2: 예, 뭐 되게 굉장히 가사가 좋습니다. 같이 걸을까 예. 우리 함께 같이 걷자 약간 예. 이런 느낌으로 같이 걸을까. 아, 자, 저 강승윤의 선곡은 이적의 같이 걸을까.
1: 내 노래 한번 들어보지.
2: 왜냐면 뭐 오늘 들어볼 것 같아요. 네. 에, 균디의 선곡은 컬트 삼총사의 난 너의 친구자라 나를 골랐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곡을 또 완곡으로 들을 수 있을지. 자, 오늘은 컬트 쇼 쇼단원 중에서 사연 보내주신 이소정 양이랑 나이가 비슷한
1: 아하
2: 10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 아, 이 둘 노래들 다 모를 텐데요.
2: 10대 중학생 쇼단원에게 예. 오늘 물어볼 텐데요.
1: 자, 마이크 잡아주실까요?
2: 어떤 쇼단원인가요? 앞에 있는
1: 자, 몇 학년? 이름이 뭐 어떻게 될까요?
3: 중학교 3학년
1: 중3이에요.
2: 중3
3: 정다인입니다.
1: 다인이. 우리 다인이는 사춘기 지나갔나요? 아니면 아직 중심에 있나요?
3: 잘 모르겠어요.
1: 아, 그러면 그렇게 막 센 건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2: 잘 모르겠으면.
1: 와, 그래도 엄마랑 이렇게 같이 온 거 보면 괜찮은 거거든요.
2: 맞아.
1: 친구 많아요, 우리 지인이는?
3: 그래도 꽤 있습니다.
1: 그래도 이렇게 평생 갈 것 같은 지금 나오는 그 새 친구 얘기했잖아요.
3: 있긴 해요.
1: 있긴 해요. 근데 엄마는 옆에서 고개를 절로 막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2: 아유. 자, 일단 선곡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 깡디의 선곡은 이적의 같이 걸을까고요. 균디의 선곡은 컬투 삼총사의 난 너의 친구자라는데 자, 두 곡 중에 선곡을 해주셔야 됩니다.
1: 아, 아주 우정 어린 노래예요. 이 노래는 아저씨 노래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2: 기회를
4: 한 번만 기회, 한 번만 기회를 줘야 전 국민이 한번 너 때문에 우리 노래를 들을 수 있대.
1: 아, 제발.
2: 그러던 때마다
4: 난 너의 친구자라.
2: 좁으라케나 보내줘.
1: 선택은
3: 이적의 그 이적의 같이 걸을까.
2: 자, 저 깡디가 선곡한 이적의 같이 걸을까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곡을 선곡한 최다란 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신 10분 성공평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하세요. 이적의 같이 걸을까.
1: 재밌게 보고 가라.

0: 아, 보내주신 문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전우진 님이 보내주셨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택시 안에서 컬투쇼 똥꼬글력 강화운동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택시기사 아저씨가 엉덩이를 들썩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신호가 걸려서 차가 멈췄는데도 차량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1: 그렇지, 잘한다!
0: 차마 기사님께 아는 척은 못했네요.
1: 아, 이게 정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예. 제가 아예 그 뭐 배경에 깔린 상품 소개 음악에다 지금 하고 있지만 예. 똥꼬글력 강화 운동 송을 아예 진짜 만들어갖고 예.
0: 덮어줘야 됩니다.
1: 예, 이걸 퍼뜨릴 예. 생각이에요. 그건... 제가. 왜냐면 여러분 똥꼬는 건강해야 되니까요. 똥꼬가 흐물흐물하면 안 돼요.
0: 안 돼요.
1: 근육이 있어야죠.
0: 텐션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1: 예, 예. 똥꼬가 나불나불 되면 안 돼요.
0: 네. 탱탱해야 돼.
1: 그 힘이 있어야지. 예, 우리 걔네들이 나올 때 딱 조이면서 막아줘야 되니까 빡. 이 코어 운동에도 좋습니다. 네, 예, 그 제가 이따가 또 3부에 시켜드릴 테니까.
0: 네, 필요한 운동이에요.

0: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택시 잘 알고 계신 거야. 네. 특히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 길 막히고 그러면 그럼요. 갑자기 급동 찾아와. 아, 그럼요. 뭐 어떻게 할 거야. 평소에 해보셔야지.
1: 그러니까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0: 전화주시지. 예. 아, 택시 잘하셨습니다.
1: 예.
0: 자,
1: 아니 그 방송국 놈들이 그 컬트 성청사의 난 너의 친구잖아 이 노래가 묻히는 게 너무 아쉽다고 또 기록을 보니까요. 예, 지금까지 방송국에서 선곡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0: 아, 우리 SBS에서?
1: 예. 어? 아, 예.
0: SBS에서 없다는 거지?
1: 예. 와. 그래서 지금 바로 듣겠답니다.
0: 어, 진짜?
1: 예예예. 예, 예. 지금 바로 듣겠다고.
0: 역사적인 날입니다.
1: 예. 노래 듣고. 예. 노래 듣고 2부 또 줄 수 있는 게 이 교향밖에 없다. 우리 아, 서경석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컬트 삼총사의 난 너의 친구잖아. 김태균 작사.
1: 야.
0: 나이.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레스토랑 운영을 하면서 매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갈 때마다 매번 긴장되는데요. 그 긴장된 순간 속에서도 저를 가장 환하게 웃게 하는 한마디

0: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맛있다.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그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녹으면서 마음이 환해집니다. 사람마다 힘이 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나고 괜히 설레는 그 한마디. 흔한 말인 것 같아서 어딘가 아껴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고맙다, 잘했다, 함께해서 즐거웠다. 오늘 그 말을 주변에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박은영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Jove.
1: 교양 좀 차려요.
2: 교양? 너 교양 있어? 그게 네 교양이야, 이게 좀...

0: 대사 몇 줄에서 화두를 꺼내 신나게 떠들어대면 석기알 같은 역사 지식까지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1: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0: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언젠가는 쓸데없는 지식, 지혜, 상식 다 줄 교양. 자, 이번 주도 재밌게 한국사 지식을 쌓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분 또 오셨습니다.
2: 예.
0: 예, 영어는 아직 안 갔다 오신 것 같고요.
2: 예, 아직 안 갔다 예, 오셨고요. 예. 아까 6월에 아, 그 저번 주에 가신다고 하신
0: 예,
2: 것 같은데.
0: 예, 6월에 예, 더울 때 가실 생각이에요.
2: 예.
3: 어, 되게 더울 텐데요.
2: 자, 제가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을 따라 노래하다 보면 아니 이렇게 깊은 뜻이?
0: 아니 예, 몰라요.
2: 아, 예, 어떻게 몰라,
0: 아니 몰라. 이렇게 깊은 뜻이?
2: 아, 그죠. 아, 예, 알아 알아. 아니 이렇게 깊은 뜻이.
4: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빨리 끝내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날치 아니 이렇게 깊은 뜻이의 주인공.
2: 아, 감탄과 동시에 역사의 한 토막을 외워버립니다. 서경석 선생님 어서
0: 오세요. 예. 아니 오리지널로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예.
4: 아니 이렇게 깊은 뜻이.
2: 아 요거군요.
4: 네, 예, 예, 예.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돼요.
2: 여유를 제가 갖고 했었어야 돼요.
0: 와, 좋습니다. 아, 8583님입니다. 방청객이신 것 같은데 서경성님의 화살을 직관하다니 아. 행복하네요.
4: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화살 아니죠.
0: 아 진짜 코에 화살촉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4: 아 근데 실제로 보면 아니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5: 잘생겼어요.
4: 아, 제가 예.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2: 코가 화살 코냐 아니냐.
4: 그렇게 뾰족하지 않지 않아요? 네. 네, 뭐 인정하겠습니다.
0: 네. 지난주엔 어버이날 다녀가시고 이번에 오늘은 또 스승의 날.
2: 스승의 날입니다. 네. 2주 연속으로 의미 있는 날에.
4: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되네.
2: 근데 한국사에서 이제 왕들에게도 이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4: 아이 많죠. 네. 네.
2: 근데 이제 왕들에게 선생님이 되어줬던 현명한 인물 딱 한 명만 딱 꼽으라면
0: 왕들에게 선생님이 됐던
4: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 그 우리나라 지폐 모델이시죠.
2: 아하. 네.
0: 어, 이황 쌤.
4: 네, 퇴계 이황.
0: 쌤.
4: 퇴계 이황 율곡이 두 분 다 예, 왕 혹은 세자들에게 야. 스승이 됐던 사람이고요. 야. 그분들의 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똑같아요. 이황 선생은 성악 10도.
2: 성악 10도.
4: 네, 군주가 가져야 할 뭐 이 도덕적인 이 개념들. 이 선생은 성악 지교.
2: 성악 지교.
4: 네, 둘 다 성악으로 시작하기
0: 성악으로
4: 때문에
0: 성악 10도,
4: 시험장에
0: 성악
4: 가면 엄청 헷갈려요.
0: 그러네.
4: 이황이 성악 10도인지
0: 성악
4: 이가 성악 지교인지 예. 헷갈릴 때 요거 되게 그 복숭아 통조림 뭐 드세요?
2: 황도, 황도, 황도.
4: 이황은 도입니다.
2: 아, 네. 아~ 네. 세계 이황은 10도. 그러면 네. 성악 10도. 네.
0: 이황은 네. 10도. 네. 황도를
2: 황도.
0: 네. 갑자기 황도를 떠올리는 거. 어, 뭐였지? 집요였나? 10도였나?
2: 아, 황도.
0: 황도.
2: 네. 아, 그럼 이황은
0: 10도. 10도. 성악 10도.
4: 성악 10도. 네.
0: 오,
4: 그리고 이 선생은 사실 그 구도장원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과거에 9번이나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집요하죠. 성학 집요.
2: 집요.
4: 네. 하지만 황도로 일단 하나를 해결하면,
2: 해결하면
4: 둘 다 예. 그냥 끝나는 거예요.
0: 근데 네. 과거에 9번이나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왜 그렇게 본 거예요?
4: 아 그게 이제.

0: 과거를 봤다는 게 아니라 한 과거에 단계별 아홉 번 장원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1: 돼요. 아 이거
2: 아홉 번에 1등 한 거잖아요.
0: 네, 그러니까 계속 예선부터 본선까지 1등으로 올라간
1: 집요하다,
0: 사람이
1: 집요해.
0: 정말 집요한 사람.
1: 진짜 집요하네. 성악 집요.
2: 성악 집요.
1: 정확하게 외워져.
0: 절대 오늘 일곱이. 오신 분들 절대 안 늦으시겠는데요?
1: 그렇게 쓰겠는데요?
2: 예. 확신이 조금 없으셨어요 제가. 네. 네. 황도. 황도만 처리하면 돼.
0: 황도 하나를 이겨낸다. 황도 하나 일단.
1: 어. 네. 아, 근데 신사임당도 대단한 선생님 아닌가요? 아들.
0: 일곡이의
1: 어머니시니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신사임당. 괜히 집회에 올라가는 게 아닌데.
0: 그렇죠. 5만 원권의 모델이시죠.
1: 와. 자 그럼 출신기 교양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떠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떠들어볼 드라마의 한 장면 보여줘버려. 이야 궁예다 궁예. 아 이게 제일 유명한 장면이잖아. 나 이거 몇 번 봐.
2: 이건 진짜
1: 20번 본 것 같아.
2: 레전드.
3: 누구인가?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4: 상당히 젊으실 때네요. 김영철 선생.
1: 그러니까
4: 영철이 형.
3: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신이옵니다, 폐야. 참으로 딱하구나. 취임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어찌 기침을 할 수 있느냐, 이 미련한 거사.
5: 송구하옵니다, 폐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 야, 아 정말 레전드.
1: 카리스마가 그냥
0: 살벌하네요.
1: 야, 지금 봐도 그죠.
2: 살벌하네요.
0: 기침하면 죽는 거예요.
1: 예. 박청객 중에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지금 관심법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나 말이야. 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네. 200부작 대하드라마입니다. 와,
2: 야,
1: KBS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네. 태조 왕건에서 궁예가 관심법을 하려다가 문득 신하에게 던진 말이었죠.
2: 예.
1: 타당한 명분 없이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신하를 죽인 첫 숙청의 장면으로 큰 임팩트를 안겨준 대사. 와, 이것도 밈이 돼갖고 막 개그맨이면 개그맨들 막 이거 다 따라하고 막.
2: 야, 진짜 이때는 진짜 뭐
1: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공중파 방송밖에 없었을 네. 때니까 공중파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만 나오면 개그맨들 어떻게든 따라해서 그냥 이렇게 그렇죠. 성대모사 하려고 좋은 거리가 됐었어요.
2: 이때 제가 엄청 어렸었는데도 이 이미지를 계속 기억하고 있거든요.
1: 어떤 시대 얘기인지 뭐 우리 쌩님께서
2: 한번.
1: 예. 예.
0: 요거는 이제 그 후고구려.
1: 후고구려.
0: 네, 궁예는 이제 후고구려를 세웠고요.
1: 후고구려.
0: 오늘 발음 왜 이러니?
1: 꼬인다 너 오늘.
6: 이상한다. 후고구려.
0: 그러니까 후고구려를 이제 궁예가 건국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후백제 견원이 했고요. 이제 신라의 말기 이렇게 총 세. 그러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궁예가 너무 폭정을 일삼으니
1: 네.
0: 후배들이 예, 왕건에게 가서 건이 형, 형이 왕하세요. 네. 처음에 고사하다가 그럴까? 그리고 이제 저 궁예를 몰아내고
1: 그렇지.
0: 왕건이 이제 새로운 나라 고려, 국호를 네. 고려로 바꾸고요. 고려와 후백제, 신라 이렇게 후삼국이
1: 되죠.
0: 이 되고 그것을 왕건이 통일하는 이야기까지가
1: 아,
0: 저 드라마의 왕, 이야기일 겁니다.
2: 예. 최수정 선배님.
1: 그렇죠.
0: 최수정
1: 선배님. 예. 예. 영원한 왕 우리 예. 수정이 형님.
2: 저한테 예. 무조건 예. 태조 왕건 하면 그냥 최순정 선배님.
1: 이제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드라마를 아 드라마래 그 프로그램을 이제 10년 정도 MC를 봤는데
0: 너 오래했죠.
1: 그중에 어떤 고민이 하나가 왔는데 뭐였냐면 아빠가 너무 이 태조 왕건만 뭔데 집에 오면
0: 아하 하긴 2년간 했으니까.
1: 그래. 아니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지금도 계속.
0: 아, 다시 보기로.
1: 계속 계속. 그러니까 집에 퇴근하면 앉아서 그걸 튼대.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못 보는 거야. 퇴근한 것만 계속 본대. 그리고 몇 편에 몇 분쯤 나오는 대사를 딱 얘기하면
0: 다 외우고.
1: 대사를 다 알고 계시네.
0: 와.
1: 그것 때문에 고민이 왔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2: 해조한 건 예. 많이 하네요.
0: 예. 그러네.
1: 아. 예. 극 중에서 우리 김영철 형님 그 궁예가 남긴 게 인상적인 대사 하나 더 있어요.
2: 아,
1: 나는 미륵이다. 본인이 절대 권력자라는 의미가 내포되는 대사죠. 미륵은 독이잖아요. 어?
0: 미륵은 뿌리죠. 부처.
1: 어, 부처를
0: 말이 안 되는 거죠.
1: 말이 안 되는
0: 사람인데 자기가 미륵이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거에다 관심. 내가 너의 마음을 본다.
1: 어, 네 마음을 읽는다.
0: 막 억지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건희 형, 형이 왕하세요.

0: 어느 정도 폭군이었어요?
1: 지금 다 역사에
0: 지금 다 얘기했죠. 아, 그 정도의 끝이. 네.
2: 엄청나게 그 이 반대 세력들 그리고 멀쩡한 사람 숙청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건도 처음부터 왕건은 궁에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냥 신순겸 등 이 여러 신하들
0: 오랜만에 들어보네. 신순겸
2: 여러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럼 물리치리라 이렇게 된 거죠.
0: 이름도 좋아. 왕건.
3: 왕건.
2: 왕건 좋죠. 왕건이. 예.
0: 왕건이.
2: 예?
0: 왕건이.
2: 우리가 아유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시네요. 예, 보통 이 설렁탕 같은 거 먹을 때 제가, 고기가 아주 두꺼운 게 나와요. 왕건이. 왕건이가 걸렸네 이런.
3: 그 왕건이 그 왕건인가요?
2: 아니죠. 예, 설마요. 승훈이 형 사실만큼 사신 분이 왜 그러세요?
0: 왕건이는 이 건딩 건더기예요. 건더기.
2: 그렇죠.
3: 왕건더기라고.
2: 그런데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궁예가 그러면 네. 시작부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냐?
0: 시작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2: 그건 아니에요. 예. 이 궁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건 이제 왕족이라는 거. 근데 다만 어머니가 이제 후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왕위 다툼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고 왕이 막 이제 죽이라고 반대가 죽이라고 하니까 유모가 아유 이 예쁜 아이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렸는데 그걸 봤다가 손가락으로 한쪽 눈을 찔러.
0: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2: 그래서 저런 어떤 예, 이 안대를 쓴
0: 어떤 손가락이 나오는. 찔렸습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어디?
2: 글쎄요.
3: 오,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
2: 진짜 찌르고 싶다.
3: 궁금하잖아요.
2: 아무튼 근데. 그래서 이제
0: 아 그래서 눈이 멀었구나.
2: 이제 커가다가 10살 되던 즈음에 이제 승려가 됩니다. 출발. 그래서 이제 저 스님 복장 내지는 또 미륵불 뭐 이런 네, 얘기가
0: 미륵이라고
2: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다시 이제 또 후에 장군이 돼서 901년에 후고구려를 건국하고요. 처음에 정치 잘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게 광평성이라는 정치 기구를 예, 궁예가 세웠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3: 광평성.
0: 예, 광평성.
2: 예, 왜냐면
0: 뭐 하는 기구예요?
2: 정치 총괄 기구.
0: 정치 총괄.
2: 예, 상당히
0: 광평성.
2: 정치 잘, 예, 광평성.
3: 광평성.
2: 그 나중에 헷갈려요. 어떻게 외우느냐?
0: 약간 중국집 이름 같아요.
2: 광평성.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저 궁예 저희가 화면 보고 있습니다만
3: 아 반짝반짝
2: 승려니까 빛이 머리
0: 광광.
2: 예, 그렇게 하시면 그 광자가 이 광자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궁예의 머리는 빛난다. 빛난다. 광평성.
0: 광평성이다.
2: 아니 이게 뭐 박수까지 받을 일인가요? 이런 게 한 400개 있어요.
0: 네. 와, 태조 왕건. 왕건은 어린 시절에서 이렇게 해갖고 장군 그 충신이 되기까지는 어땠어요?
2: 왕건은 그 개성 그 당시 송악 지역의 유력 힘이 있는 호족의 아들이었어요.
0: 호족의 아들.
2: 상당히 잘 나가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요. 다른 지도자하고 가장 이제 비교되는 특장점이 뭐냐? 바로 포용력이에요.
0: 포용력.
2: 예. 후백제 견원 싸웠잖아요, 원래.
0: 그래서 싸웠지. 네.
2: 근데 나중에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견원이 투항을 하거든요.
0: 그렇지, 그렇지.
2: 극진히 대접합니다.
0: 야. 맞아, 맞아. 이 드라마에 예. 나왔었어.
2: 어제 적이었던 사람을 이제 예. 그리고 지방 호족들을 막 왕권이 강화되려면 호족 세력이 약해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들을 막무가내로 억압하지 않고 잘해 줘요. 해유체. 그래서 호족 딸들하고 결혼해요. 네,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무려 아내가 29명이에요.
0: 야.
2: 이야.
0: 이야.
2: 그러니까
0: 아내를 네, 이름도 기억 못 하는 아내도 있겠어요, 그러면.
2: 이름도 기억 못 하고 예를 들어서 2월 같은 경우 2월, 1월, 2월. 2월에는 한 명 못 만나요. 네?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2월 28일까지 있을 때는 한 명은 못 만나요.
0: 아하.
2: 하루에 오전 오후 나눠서 만나요.
0: 야.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있어야 되고.
2: 엄청나죠. 근데 그게 여성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0: 네. 아, 이렇게
2: 호족 융화체
0: 포용하기 위해서.
3: 포용하기 위해서.
0: 아 핑계 위해서. 좋네요. 핑계 좋아.
2: 그러니까 좀 부러워. 아니 근데 조선도 그렇고요.
0: 그렇지.
2: 왕들은 항상 여성을 이제 왕비로 맞이해야 하는 네. 의무가 있어요.
0: 그렇지.
2: 그리고 또 후사를 낳아야 되고.
0: 예. 뭐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2: 그러니까.
3: 극 중에서 이제 후상북 통일에 대한 과정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2: 그렇죠.
3: 태조왕건에서 후백제를 건국한 이제 견원과의 심리전이 되게.

0: 재밌었거든요. 아, 그, 예, 예. 그 드라마에서.
1: 네네.
0: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태조 왕건이 세 나라를 좀 어떻게 통일했나요?
1: 그거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나요? 공고헌신일이라고?
2: 얘기했던
1: 기억나시죠? 왜 요즘은 없는 왜 공업고등학교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실 텐데 공고 상고 있었잖아요. 공업고등학교에 1학년이 들어왔는데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아주 훤칠하고 신선한 1학년 공고헌신일 이게 바로 후삼국 통일 과정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산전투.
0: 공산전투.
1: 지역도 알아야 되거든요. 팔공산 붙이면 대구죠. 예,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후백제에게 패해요. 겨우 목숨을 구합니다. 그때 은인이 누구다?
2: 견원이다.
1: 왕 아니 왕건하고 옷 바꿔 입고 대신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신순겸이에요.
2: 아 신순겸이야.
1: 네, 순고하고 겸손한 신하. 신순겸이 옷 바꿔 입고 왕건 형께서 저 폐하께서는 큰일 하소서. 그래서 겨우 살아나고요. 이제 와신상담 공고고 고창전투 현대의 안동이거든요. 안동. 거기서 후백제를 물리칩니다. 크게 그때 이제. 패한 견원이 들어가서 뭐 이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그렇군요. 고민하다가 네. 장남이 아닌 막내에게 물려주려 하자 장남이었던 신검이 아빠를 절에 가둬요. 견원을. 근데 견원이 그 절에서 탈출해서 고려에 투항합니다. 그때 받아준 게 왕건이에요. 공고헌 다음이 신라의 항복. 옆에 분위기 신라의. 보다가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 안 되겠다. 우리 항복할래요. 그래 너 고마워 경순왕 너 사심관해. 역시 포용.
2: 포용.
1: 그리고 마지막 1, 2천 전투가 바로 후백제 견원의 아들인 신검과 왕건의 싸움. 왕건의 대승 후삼국 통일.
2: 통일.
1: 공고헌신일 여기까지입니다.
2: 이야.
0: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공고헌신일.
1: 그러니까 내용과 순서를 꼭 알아두세요. 네.
2: 공고헌신일.
1: 신순겸 중요하고요.
2: 예. 네. 네. 신검이 나오고.
1: 네. 신검.
2: 신검. 네. 통일.
1: 아빠를 절에 가둔
2: 나쁜 놈.
1: 무지막지한 사람.
2: 예. 아빠를 어떻게 그렇게.
0: 그러니까요. 가정의 달에. 자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예.
2: 개경. 개경.
0: 지금의 이제 개성. 인데 네. 현재는 가보기가 사실 어려운 곳이긴 한데요.
1: 그렇죠. 네,
0: 이곳 말고도 태조 왕건과 고려의 역사를 좀 느낄 수 있는 곳은 혹시 어디가?
2: 우리나라에.
1: 아 깡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2: 우리나라에. 네,
1: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개태사라는 절이
0: 개태사
1: 바로 아까 후삼국 통일 마지막 과정이 뭐라고요?
2: 이제 신검
1: 신검을 물리친 1, 2천 전투 바로 그 지역에 세운 절이에요 개태사가.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는 절 태조 왕건이 세웠다 개태사.
2: 개태사.
0: 아, 개태사. 네,
1: 개태사. 동학 농민 운동 때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요. 그게 원래 남접만 싸우다가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고종 황제를 구하러 가자 그래서 북접 손병희의 북접과 전봉준의 남접이 연합을 하거든요. 그 자리가 논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논산으로 이렇게 모이고 현재 훈련소가 또 논산에 있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이제 예. 전국에 이제 군에 입대하는 분들이 이제
1: 논산으로 모이잖아요.
2: 모여서
1: 그 희한해요.
2: 거기서 흩어지는 거 아니야?
1: 예. 방금 제가
2: 요청이네.
1: 얘기한 동학 농민 운동 때 남접 북접이 논산에서 만났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2: 야, 그래서 논산의 딸기가 맛있구나.
1: 그러네.
2: 그게 다 집약이 되니까 그냥 당도가 거기에 확 몰려.
1: 아, 그거야 그거.
2: 이게
1: 그것 때문에 제 유행어가 나온 거 아니? 이뜨야. 예, 뭔가 놀랐을 때 그.
2: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6: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압녀 압녀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압녀 압녀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압녀 압녀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4: 하이마트로 가요.
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4: 하이마트로 가요.
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자, 다음 주에도 서경석 쌤을 만나겠습니다.
9: 야, 대박.
8: 괜찮죠, 시간?
9: 아, 너무 좋아요. 예, 예, 예, 너무 좋아요. 다음 주도 저 질문 좀 쳐주세요. 예. 아유, 아주 활기가 돋습니다. 예.
8: 좋습니다. 자, 그럼 보내드리면서 네. 저희가 노래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 네.
8: NS 윤지 노래를 듣죠, 이왕이면. 예, 거기가 논산 윤지이기 때문에 NS 윤지.
9: 와.
8: 예, 예. 그래서
9: 좋은데요.
8: NS
9: 진짜 진짜 논산이죠?
8: 모르겠네.
10: 그건 또 이제 균디가 찾아보셔야 돼요.
8: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FT 아일랜드, 평택 아일랜드입니다. 네.
9: 그 F의 평택의 평이 F 발음이구나.
8: 평택. 자, NS 윤지의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우리 서경석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보고 싶어. 다음 주에도 보고 싶어.
9: 그래, 꼭 올게요.
8: 자, 저희는 3, 4부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12: Wanna stick with you, my lover girl. I know you feel me. Come on.

0: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도착.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자, 여러분 친구들 사실 그 아저씨 3부 예문을 이해합니다. 와, 그러니까 1, 2부가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아,
0: 2부에 우리 서경석 씨, 우리 아쌤 너무 그 역사와 함께 우리가 너무 재미난 시간에 쏙 빠져갖고 즐거웠죠, 여러분들.
1: 야, 미쳤어, 미쳤어.
0: 예, 쏙 빠졌어요, 이분들이. 야, 3, 4부는 더 재밌어요. 더 즐거워.
1: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0: 자, 걸투쇼.

0: 20주년이 5월 1일 날 이제 딱 그렇죠. 만 20주년을 채우고 이제 21년 차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달에 계속 특집을 할 생각인데
1: 네.
0: 5월 25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갖고 반차 월차 내기 힘들었던 분들을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 컬투쇼 놀러 올 수 있게 월요일 날 한번 특집 날짜를 그래서 그날로 정해버렸어요.
1: 정해버렸어요.
0: 근데 어떤 특집이냐?
1: 네, 이번엔 어떤 특집이냐 말이죠. 추억의 쇼라는 뭐야?

0: 시기를 딱 잡아버렸네요.
1: 정확하네. 절대음감이야.
0: 절대음감인가? 자, 낮 2시부터 4시까지 20년 동안 함께했던 컬트쇼. 컬트쇼랑 특별한 추억이 있는 분들을 우대해서 모십니다. 뭐 예를 들면 사연 진풍면품 주장원, 월장원에 뽑혀왔던 쇼단원, 컬트쇼 사연 보내서 선물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던 쇼단원.
1: 예, 아까 뭐 택시운전기사가 똥꼬 근력 강화운동을 하는 걸 봤다. 예. 나는 직접 하면서 정말 급동이 왔을 때 많이 참아서 낭패를 보지 않았다. 이딴 것든지 사연이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예, 방청을 나는 되게 많이 와봤다. 그래서 균디의 그 약간 이렇게 나이 들어가신 모습,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다 봤다. 뭐 이런 거. 실제로 저는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 컬트쇼를 통해서 나 결혼을 했다. 아, 뭐 이런 경우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냥 선남선녀가 앞뒤 차로 만났는데 둘 다 컬트쇼를 듣고 있어갖고 괜찮아 그냥 이러면서 인연이 돼갖고 번호를 받고 그러면서 결혼했다. 그렇죠. 만들어내도 됩니다. 그렇죠, 몰라요. 그렇죠. 검증이 안 돼.
0: 사실 그냥 쥐어 짜내서 오시면 됩니다. 그냥 쥐어 짜내서 방청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억이 있다는데 사실 저희가 막 그걸 막 검증하고 그러지 아, 않아요.
1: 그냥 무조건 믿어드릴 테니까. 뭐 창작력을 발휘하든가 알아서
0: 그냥
1: 하세요.
0: 오셔가지고 뭐 저 깡디라도 저 강승윤이라도 갔는데 뭐 저기 코털이 뭐 튀어나와 있더라 뭐 이런 거라도 그냥 와서 하시면은 야 대체 공휴일인 5월 25일 월요일에 컬트쇼랑 추억이 있는 쇼라는들 저희가 쭉 모셔놓고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야, 방청 신청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0: 예,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요 샵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트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자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우리 남호연 빼고 이재희라고 김승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똥꼬 근력 강화운동 시간이
0: 그렇죠.
1: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방청객들 다 같이 하세요. 여러분의 똥꼬는 소중하니까요. 평소에 해놔야 똥꼬가 나불나불 되지 않아요.
0: 나불나불?
1: 예, 이렇게 예. 플라플라플.
0: 아 나불나불.
1: 나불나불. 예예.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아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이런 식으로 박자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엉덩이에 힘을 똥꼬에 힘을 주면 엉덩이가 싹 올라가면서 몸이 싹 이렇게 올라가요. 빼면 싹 내려가고요. 그렇죠? 근육이 빵빵해지고 엉덩이
0: 자, 어깨를 올리는
1: 애플립도 됩니다. 이거 하면은 예 네, 갑니다. 자 자동주문 태성 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빨리 하세요.
0: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0: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 갈 길을 잃은 모양인데요.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국민유산균 딱 좋아해서 아닌가? 여기 맞죠?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스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0: 베베스원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1: 국민유산균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0: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에이팩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0: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1: 자 디자인을 받는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1: 건강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참 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 탄탄에서 잇몸 유산균
1: 꽃배달 전문 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아이 좋다 뺐다 좋다 뺐다 좋다가 뺐다가 좋죠 뺐다 똥꼬야 안녕 광고요 Here we go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3: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4: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3: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 두 잠.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5: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여러분 앞으로 왔어요.
7: 주식 투자, 다이어트, 소개팅, 사업, 쇼핑 실패담 다 삽니다. 이용만 당하는 팔랑귀, 덤벙대는 허당,
6: 잘한다.
7: 되는 일 없는 덜렁이들의 실수담, 모조리 다 삽니다. 제가 더 잘합니다.
8: 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짠내나는 데이터, 망해본 사연
7: 자꾸
8: 팔구
7: 망구구.
9: 아
10: 맛있다.
9: 아 시작부터 텐션이 달라. 호연이랑
11: 아 좋네요.
9: 아, 훨씬 좋아. 승진이가
11: 와, 너무 맛있어.
9: 아, 맛있었어요?
11: 아, 너무 맛있는데요.
9: 맛있어요?
11: 역시 역시 먹방 너튜버.
12: 손이 맛있어요.
9: 와 승진 아. 이용만 나는 발랑기 요거. 호연이 톤이 내가 늘 별로였거든요.
7: 아. 이용만 당하는 발랑기.
9: 구성지다 구성지다. 아 구성지다.
11: 알턴이가 쏙 빠졌네 그냥.
9: 자 여러분의 망해본 사연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네. 물어 뜯어보고 선물을 네. 막 푸짐하게 드리는 곳단 순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빅산카페 망해본 사연을 사주실 사장님들을 소개해 주시죠.
8: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망구구 고물상의 이씨 아저씨입니다. 예리한 시선으로 진품을 가려내는 진품 명품의 진품 명품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진품 명품 가문의 자손 고물 사연을 더욱 빛나게 조롱하는 개그맨 이재윤.
11: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8: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게 이제 진품 명품의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TV 쇼
11: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8: 진행하셨던 이창호 아, 네. 아나운서.
9: 아나운서가 할아버님이세요.
8: 조부님 예, 예. 가지고 예.
13: 레전드 아나운서죠.
14: 예, 옛날에 K 본부에 이제 진품 명품

0: 예. 지내셨고 저도 이제 사연 진품 명품을 했었고요.
1: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진품 명품 가문인 거죠.
1: 가문이죠. 예. 예. 자, 그리고 망고무상에 찾아온 알바생입니다. 웬일로 스케줄 때문에 웬일로 스케줄 때문에 개인 사정이 아니고 진짜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결석하게 된 남호연 씨가 스리슬쩍 추천한 것 같습니다. 아. 자리 교체될까봐 적당히 잘하길 바라면 추천했을 동생. 네, 그렇죠. 개그맨 김승재.
2: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이 승진이 오늘 반면 해가 지니 옛날에는 황진이 지금은 김승진이 개그맨 김승진입니다.
3: 아, 이거야 이거. 이거였어.
0: 이거 해줘야 돼. 예.
1: 아,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거 살짝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못해가
0: 기억이 잘 안 나죠.
3: 진이 승진이 해가 지니 황진이는 뭐야?
4: 옛날에는 황진이 지금은 김승진이.
0: 옛날에는 AI 기가진이 뭐.
4: 그렇지, 그렇죠.
3: AI 기가진이. 예. 2739님 방청객이신데요. 제가 그렇게 김승진 씨라고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이딴 문자가 왔습니다. 네.
4: 김승재님 처음인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
0: 네. 이거는 먹이겠다는 건데요. 진이 진이 그렇죠. 김승진이라고.
3: 예, 아까 저 1, 2부에도 예고 할 때 네. 김승진, 해가진이, 뭐 황진임을 했는데 네. 김승재님.
4: 네. 얼굴 좀 보고 싶은데요.
3: 2739님 어디 계시죠?
0: 2739님.
3: 예, 강승윤 씨 팬으로 추정돼. 예.
4: 예. 잘 지냈어요, 영미 씨?
0: 예. 네. 예. 이름도 아예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 이름으로 강승용 씨 팬이죠?
4: 강승용 씨. 예. 그리고 저는 이런 문자 되게 많이 와요. 전 댓글에도
3: 예. 와, 이름이
4: 하승진 씨, 백승진 씨, 독고승진 씨 재밌게 봐요.
3: 아, 승진이란 이름.
4: 예, 뭔가 좀
3: 성기
4: 있나 봐.
3: 형이 헷갈리나 보다. 예. 예.
0: 이름이 이제 평범하니까 김승진이라는 이름이.
3: 네. 네. 오랜만에 지금 이 코너에 왔어요.
4: 맞습니다.
3: 예. 예. 남호연 씨가 너 좀 도와줘. 네가 좀 나와줄래? 나 스케줄 있어. 그렇게 얘기 부탁하던가.
4: 이틀 전쯤에 전화가 와가지고 본인이 새로 이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갑자기 날짜가 변경이 돼서 승진한테 근데 자꾸 그 헛기침하는 소리가 있어요. 호연이 형 특징이.
0: 아, 맞아요, 맞아요.
4: 형이 승진아.
3: 그럴 때는 뭘 불안한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4: 저는 이제 약간 아, 돈 빌려달라는구나. 아, 약간 이제 드디어. 목소리를 깔았죠. 저도 왜 그러세요?
0: 네. 거절할 줄 모르는 일이야.
4: 형이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다름이 아니라 목요일 날 컬투실 못 하겠네. 네가 좀 대신 나갈 수 있어? 약간 제작진도 좋대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그럼요. 전 좋죠 형님. 저 나갔다 올게요. 해가지고 그래 고맙다. 형이 헛기침을 전화로도 하는데 침이 튀기는 느낌을 받더라고 내가.
0: 용각산 하나 보내드려야겠어요.
3: 야, 곤란할 때 그런 기침
4: 맞아요.
3: 곤란할 때 그런 기침.
4: 저는 오히려 고맙다고 형. 내가 나 추천해줘서 고마워 해서 기분 좋게 왔습니다.
3: 야, 오늘 좋은 기회예요.
4: 저는 너무 좋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약간 비비도 사실 안 바르는데 살짝 바르고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하나 딱 먹으면서. 예.
0: 호연 씨는 보통 컨디션이 안 좋게 오거든요. 예.
4: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0: 아, 그래요?
4: 네, 그게 신경 쓴 날이에요.
0: 아, 그래요?
3: 예. 아, 좋습니다. 아. 예, 아까도 이제 방송 전에 마이크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그 인별그램에 맛집을 이렇게 탐방하는 거 있잖아요. 노플집 같은 거 하는 거. 보고 있어요, 승진 씨.
4: 아, 감사합니다.
3: 너무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4: 아, 시작한 지 별로 안 됐는데 다행히 조회수가 그래도 팔로워가 막 한 900명 이렇게 됐는데 막 40만, 30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 재수가?
1: 팔로워 대비해서 엄청나게
4: 팔로워가 계속 나오구나. 늘고
0: 그리고 지금 탔네요.
4: 그렇죠. 제가 그냥 사실 가볍게 술 한 잔 먹고 아니면 뭐 야식 먹으러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바에 그냥 이걸 컨텐츠로 만들어버리자.
3: 잘하더라고. 아. 편집 스타일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4: 맞습니다.
3: 약간 친근하게. 그렇지?
4: 그렇죠. 동네 형처럼
3: 약간 반말하면서
4: 반말로 합니다. 무조건. 저보다 나이가 많든 보르시는 분이 적든 많든 신경 안 써. 그냥 친근한 동생.
0: 그렇죠. 원래 습관이 그렇죠. 나이가
4: 인성이 그래요. 저 원래 인성이 그래요. 재훈 씨가 눈빛에서 조롱이 시작되네요.
0: 아메리칸 마인드.
1: 바로
4: 마인드. 아메리칸 미국 가본 적은 없는데.
3: 그 맛집 선정은 마인드. 어떻게 하는 거? 본인이 가는 데를 가는 거야?
4: 실제로 영등포 정도의 지역은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살고 있고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지역을 추천합니다.
3: 그러니까 그거 노포집 되게 가고 싶게 생겼더라고요.
4: 아, 분위기 좋아요. 제가 한번 나중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그 냉면집 있지? 할머니 냉면집.
4: 청량리 쪽에.
3: 청량리. 맛있어 보이더라, 냉면. 냉면 하나만 팔아, 그지?
4: 만두도 안 팔아요. 근데 제가 가기 전부터 이미 유명해서 웨이팅이 살짝 있긴 하더라고요.
0: 아, 이미 유명한 집을 또 소개시켜드리는.
4: 이미 유명한데
3: 컨텐츠 그런 게 이미 유명한 집.
0: 신선한데요?
3: 이미 유명한 집 또 가기 뭐 이런 거.
4: 줄 쓸 김에 더 서라.
0: 또 간 집.
4: 네, 제가 인성이 그래서요.

0: 아 재밌어 그거.
1: 네. 아, 아니, 아. 아니 그리고 요즘에 뭐 격투 스포츠 캐스터로도 활동을 또
2: 한다고. 아 네네네. 이게
0: 이종격 투기?
2: 이종격 투기인데 약간 그 술을 마시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격투기 대회예요.
0: 오? 아 그런 데가 있네.
2: 압구정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근데 격투기 이런 정보가 많이 없고 잘 몰라요. 약간 여성분들이랑 비슷해요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원하는 건 전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그라운드 들어갑니다 뭐 팔 잡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 아프겠다 아프겠어 야 좀 더 가야지 야 야 빼지마 너 빠져나올 생각 해야지 마 뭐해 이런 걸만 해요.
1: 재밌겠다. 재밌겠다.
0: 야, 아이고 저거 아프겠다. 야 저거 아프겠다 저거.
2: 자 앞니 먼저 쳐. 앞니 먼저. 야 뭐 왼쪽을 아우 때리지 말고 피해.
3: 좀 더 심해지면 야 경찰 불러.
2: 뭐,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죠. 이런 날 것에 좀 감동을 좀 원해서.
1: 신선한.
2: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0: 자 망해본 사연 사고팔고 망고고 오늘 김승윤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모두 선물 하나씩 무조건 드리고요.
1: 무조건 드립니다.
0: 최고의 똥망고고 사연으로 뽑히신 분께는 선물 하나 더 얹어드리는
1: 거죠. 그렇죠. 와우.
0: 잘 들어보십시오. 최근 건강에 관련된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에 새로운 이슈. 이스라엘 벤구리온대. 대학교 이름이 벤구리온대라는
1: 아, 잠깐만.
4: 오줄라고 이스라엘부터 가나.
1: 벌써부터 약간 좀 말이 좀 기네요.
0: 아, 연구팀은 그 연구팀은 성인 533명을 16년간 추적해서 관찰한 결과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방이 뇌로 가는 혈류를 줄이거나 뇌 보호 장벽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어갖고 뇌 인지 기능 퇴화와 빨리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뱃살이 많이 찐 사람일수록 뇌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1: 이거 안 좋은데.
0: 아, 몇 분 뱃살 빼기와 복근 운동에 효과 있는 자세로는 행잉 그레이즈. 그러니까 매달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1: 행잉 그레이즈.
0: 레 그레이즈.
1: 코어 좋아야 되는데.
0: 이렇게 T자로 이렇게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예, 요거. 그리고 말로는 철봉 매달리기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요.
1: 철봉 매달리기.
0: 요 자세죠, 요게. 요 자세. 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너무 많이 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1: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2: 코어가 안 좋으면 앞뒤로 되게 왔다 갔다 하는
0: 거. 그렇지, 그렇지.
3: 그것도 근데 제모가 완벽하게 됐네요, 이분은. 예.
0: 얼굴도 다 지워졌잖아요.
3: 그러게요. 마싱을 너무 세게 했어요.
0: 그 자세를 멋진 풍경 위에서 할 수 있는 대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똥망고 사연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집 와이어 이용권. 네. 남이 섬으로 들어가는 집 와이어 이용권인데
3: 저 자세로 가야 돼요.
0: 예예. 예.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고 저렇게 매달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1: 아니 하다 하다가 이제
3: 만약에
0: 팔힘 빠지면 물에 빠질 수 있어요.
3: 남이섬까지 못 갑니다.
2: 자연 왁싱이 되겠네요.
3: 아 그러게요.
2: 바람에 날려서.
3: 야 매달려. 집 와이어 이용권이 그러니까 몇 개 남았다는 거죠 지금.
2: 아 그렇죠.
1: 집 와이어 이용권 이렇게 느낌표 해놓고 지금 여기 저기 매달려서 남이섬까지 날아가 보세요. 뱃살 날려.
3: 아 열받네요.
1: 대본을 써놓은 게 너무 킹받는다.
3: 아, 열받아요.
1: 뱃살 날려.
0: 방송놈들도 저랑 같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아,
1: 너무 킹받는다.
0: 아.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어떤 분의 망구구 사연인지 우리 이재열 씨부터 갑니다. 네. 음악 줘버려라 방송놈들아.
3: 네, 이천석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0: 제목이, 이천석 씨요?
3: 이천석 씨입니다.
0: 야 매진되겠네요.
3: 이천석이면은 진짜 큰 규모의 공연장인 거죠.
0: 규모지 이천석이면
2: 협업장은 아니죠.
3: 예. 네, 연말에 또
0: 그 이제 배우 중에 참 정말 더 올림픽 주경기장을 꽉 채우는 배우가 있죠. 오만석 씨라고.
3: 오만석 씨. 예, 그런 분도 있고요. 이건 이천석 정도입니다. 네, 김태균 씨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구독자 빼고 모조리 다 씹어 먹어줄게. 오. 안녕하세요. 38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퇴사를 꿈꾸고 있죠. 평범하네요.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자 부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3초 만에 와우 쇼츠 영상 하나 뚝딱. 월에 1,000만 원 버는 월천도사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강의 링크로 고고. 대박, 역시 너튜브만한 게 없더라고요. 좋았어, 너튜브 모조리 다 씹어 먹어줄게. 채널을 만들기 위해 컨셉 고민을 했는데 문득 제가 했던 다짐이 떠오르는 겁니다. 모조리 다 씹어 먹어줄게. 바로 영화 아저씨의 명대사. 가만 보자. 내가 38이니까 아저씨잖아. 우와 대박, 이거는 신의 계시다. 아저씨의 일상을 찍어 올리자. 그렇게 저는 38살 아저씨의 일상으로 다이어트, 대형마트 장보기, 편의점 핫템 리뷰 이런 것들을 찍어 올리기로 했죠. 오케이, 다이어트는 다음 주부터 촬영하기로 하고 일단 닭가슴살 3주 세트 주문해버려. 코코마트 신상품 장보는 거 촬영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 들려서 핫템 사오면 되겠다. 오케이.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대형마트에 갔는데 그 많은 인파를 뚫고 물건

0: 촬영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촬영하면서 멘트를 쳐야 되는데 그 이번 주 아. 코코마트 그 신상 그 총각 그거 살 거예요? 아닙니다. 드릴까요? 땡큐.
1: 아 이러면 안 되는데.
0: 다들 장 보느라 바쁜데 물건 앞에 서서 말하는 것도 머쓱하고 그냥 집에서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신상 아이템들을 구매하고 편의점 들러서 요즘 유행하는 우베 찰떡꼬치, 버터떡,
2: 아, 우베 난리라 요새.
0: 땡 크림빵 이런저런 핫템들까지 사왔는데요. 집에 와서 냉장고에 들어갈 것만 정리하고 잠깐 소파에 앉았는데 눈 떠보니 창밖이 깜깜한 겁니다. 기빨려서 그대로 기절. 잠들었던 거예요.
2: 안 되겠다. 안 되겠어.
1: 안 돼.
0: 아 자연광에서 찍어야 잘 나온댔는데 아쉬운 대로 불 켜고 촬영하려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집에서는 사람이 없는데도 아니 사람이 없으니까 적막한 이 공간에서 갑자기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제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아 못하겠다. 아 안 돼. 해야 돼. 넌 할 수 있어. 자 다시 간다.
1: 생각을 가죠.
0: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식사 간가? 아 그러면 귀엽게. 아 안녕 여러분. 아 아니 아저씨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아 현타 못해 먹겠다.
1: 아이고
2: 혼자서 미쳤어.
0: 그렇게 저는 닭가슴살 3주 세트 49,760원 코코마트에서 장본 게 23만원 나왔고 편의점에서 56,090원 대략 33만원 정도를 넘게 쓰고 아이고. 카메라 앞에서 옹알이 하다가 그냥 발 씻고 잤답니다.
2: 옹알이 하다. 너는 잘 쓰네.
0: 예. 너튜브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더라고요. 33만원의 인생 공모 정말 지대로 했습니다. 아, 예. 아 회사 열심히 다녀야지.
1: 아,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2: 네. 네.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정말 네. 철저하게 한번 연습도 해보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했어야지 네. 쉽지 않죠.
3: 아 어렵습니다.
2: 네.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게 다 커다란 내공들이 있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1: 이게 예쁜 게 아닙니다. 네.
3: 그렇죠.
2: 그렇죠.
4: 안녕하세요. 제가 왜 찐이 생진이 올밤에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막 2주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창작이죠. 네, 그렇죠. 창작이에요. 네.
3: 작품이에요.
4: 별거 아니지만
1: 엄청난 노력이 네. 필요합니다.
2: 그러니까 정민의 유상균 김태균 여러분의 해피바이러스 그렇죠, 그렇죠. 몸까지 구석구석 살아나게 만 그러면 정국민의 유산균 오늘도 꽉꽉 해피바이러스 쏴드릴게요. 김태균입니다.
4: 엄청난 내공이죠.
0: 그렇죠. 내공인 네. 거죠.
2: 유리유리 이재유리는 뭐 있나?
0: 서영락대리 유리유리 서영락대리 네.
4: 라임을 아예 한번 치네요.
2: 아니, 아, 감티 나왔나요? 감티 나왔어요.
0: 네. 5주간의 연습을 끝에 네.
2: 5주간의 네. 연습
0: 5주간의 연습 그렇죠.
2: 아, 근데 이제 진짜로 가슴 속에 늘 사표를 품고 사는 요즘 직장인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너튜브나 할까? 너튜브나 할까가 이 너튜브가 얼마나 어려운
0: 그럼요.
2: 함부로 직장을 관두면 안 되는 겁니다.
0: 그렇죠. 접근성이 일단 좀 좋고
2: 좋으니까.
0: 카메라만 있으면 좀 할 수 있으니까 좀 쉬워 보이는 부분이 있죠.
4: 근데 저는 직장인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그러니까 그렇죠. 다니면서 시간 나서 하면 되는 거.
4: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모습도 사실 너튜브로 할 수가 있어요. 컨텐츠로.
0: 맞아요. 네.
4: 근데 그걸 굳이 왜 고정적인 수입을 그만두고 왜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거를 또 하냐 그렇죠. 이런 게 좀 약간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2: 예. 네. 사장님한테 사표를 내는 거를 찍어서 올리고
4: 얼마나 재밌어요. 네.
0: 사표 브이로그
4: 그렇죠. 사표를 계속 썼다가 봉투에 넣어놓고
2: 넣었다가
4: 넣었다
2: 넣었다 썼다 넣었다
4: 꺼내고
2: 네. 썼다 넣었다 아. 사장님 앞에까지 갔다가 이거 꺼내려다가 또 집어넣고
0: 그렇지. 네. 사표 올리면서
1: 애환을 담은
2: 애환을
1: 담은 그
4: 네. 이제 네. 재밌는데
0: 이렇게 들으면서 살짝 ASMR 이렇게 해주고
4: ASMR 아 그렇지
0: 네.
4: 어.
1: 아 근데 우리 승진이 형도 너튜브가 있으시다고.
4: 그렇죠. 그 있는데 저도 오래됐어요. 근데
1: 찐이벅스.
4: 예. 네, 구독자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0: 야. 네. 2천석이 몇 명?
2: 아, 또 맛집 맞네.
4: 아, 저거는 그냥 최근에 이제 올리는
2: 같이 올려놓는구나.
4: 쇼츠 위주로만.
2: 쇼츠 위주로.
4: 예. 네.
2: 인스타하고 이거 같이 올리는구나.
4: 네. 아, 부끄럽네요, 이게. 이게 왜 그냥 여기서
0: 찍어주는 사람
2: 찍어주는 거?
4: 있는 거네요? 아, 같이 이제 일하는 같이 동생이 혼자 하기는 좀 힘들어서.
0: 네,
4: 그렇죠.
0: 네. 야 이렇게
2: 그때
0: 또
2: 연예인 노포에 연예인 사인들 쫙 다 공개해주고.
1: 네. 아니 근데 저 영상에 달린 첫 댓글이 어딘지 알려주셔야죠.
4: 그러니까 봐요, 잘 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1: 맛집 소개 영상인데 너튜브, 어딘지를 안 알려줘.
4: 너튜브가 어려운 게 저도 쇼츠지 오랜만에 올리다 보니까 올렸는데
0: 네.
4: 장소를 얘기 안 해준 거예요.
1: 어딘지 안 알려.
2: 제일 중요한 얘긴데.
4: 네, 어딘지 네. 얘기해줘.

0: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빼먹고. 네, 여러분 여기 꼭 한번 가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1: 어딘지도 근데, 모르고. 이제.
2: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후크 영상이 돼가지고 더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럴 수 있죠. 네. 이 사람은 왜 안 알려주고 자꾸 자기 먹는 걸 자랑하지? 아. 진짜 인성이 어떻게 됐나?
3: 자랑한 그, 거잖아요. 진짜.
2: 그래서 더 궁금해서 보는 거야. 자꾸 네. 이게 확대해서 보고. 자, 여기,
1: 야, 야, 여기 어딜까? 어딘가?
2: 여기 어딘가? 막.
3: 나 이렇게 맛있는데 먹었다.
1: 아니,
3: 이렇게.
1: 맞추면 선물 드립니다. 여기 어딘지. 아,
0: 약간 로드맵 같이.
1: 어, 네. 찾아내면.
0: 어, 선물 드려야겠네요.
3: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집 와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아. 근데 이제 그만 떠들래요, 저.
2: 예, 그만 제발 PD님이 그만 떠들고 아. 이제 4부로 넘어가달라고. 예, 예, 예.
1: 야, 여기 마음대로 떠드는 건지 네가 왜 이래래, 저. 같이 너는 월급 받고 우리도 페이 받고 하는 건데.
3: 맞아.
1: 오늘
0: 나, 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떠들고 싶어서 떠드는 건데.
1: 자,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PD 말 잘 들어야 돼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데이제이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락
1: DJ도 웃고
2: 샤칼락
1: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 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5월 15일 스승의 날 하면 카네이션과 감사 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스승의 날을 보냅니다. 인도의 스승의 날은 매년 9월 5일로 학생들이 직접 교단에 서서 선생님 대신 수업을 맡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평소 가르침을 받던 학생의 입장에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의 입장이 돼서 스승의 노고와 책임을 직접 느껴보는 겁니다. 또 스승의 날 인도 학생들은 선생님께 편지를 쓰거나 작은 선물과 꽃을 드리며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선생님이 지닌 무게를 이해하게 되는 하루. 인도만의 특별한 스승의 날 문화인 셈이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망해본 사연 사고팔고 망구구 개그맨 이재율 그리고 나무현보다 훨씬 재밌는 김승진 씨와 함께 사무의 문을 엽니다.
1: 재밌다.
2: 자, 계속해서 우리 또 물어뜯어 봐야 되는데.
0: 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승진 씨가 중간에 네. 광고 나가는 동안에 우리 재율이랑의 호흡이 너무 좋다고.
3: 아, 네. 네. 이렇게 제가 잘 맞, 호연이 형이랑도 되게 잘 맞는데 네, 그 이상인 것 같아요.
0: 예, 충분히 그 이상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4: 영혼의 단짝을 만난 것 같은 네. 느낌이.
3: 호연이 형 이거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0: 예. 예.
2: 이래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3: 안 돼요.
0: 예. 호연이 얘기하다가 할 얘기 없으면 이제 결혼 얘기해야 되거든요.
2: 맞아요.
3: 호연이 결혼해요?
0: 결혼 발표 했잖아요 여기서.
3: 에? 결혼을 한다고요?
1: 결혼 발표를 이제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계획
3: 지금 만나시는 분이요?
1: 네. 네.
3: 연상?
0: 그 연상이에요?
3: 연상이에요?
0: 야 연상이야?
3: 연상 아니에요?
0: 아니 내가 봤던 그분.
3: 예 맞아 맞을 겁니다.
1: 뭐 연상이시구나.
3: 맞아요 맞아요 연상 연상.
0: 아 연상이었어.
3: 연상이에요.
1: 연상. 야 이제 윤광이 슬슬 잡히네요.
3: 아 연상. 아 호연이 형이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0: 예. 예 연상이었군요. 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컬투쇼 생방 중에 여기다 레드 카펫을 깔고 여기서 결혼식을 하자. 가객들을 방청객으로 모시고.
3: 네. 오, 신선한데요.
0: 피로연은 저 밑에 지하 식당에서.
3: 네. 아니 결혼하는데 돈을 얼마나 안 쓰려 그러는 거예요, 형님?
2: 수축기금 샵에 2077로.
1: 예. 네. 긴 축의금 100원, 짧은 축의금 50원. 네. 안 내려면 고릴라로 내면 되고요. 예.
0: 고릴라로 돈 모양 사진을 보내면 됩니다.
1: 그쵸, 그쵸.
2: 라이브로 저희가 다 성출을 할 거기 때문에.
0: 네. 네. 그래서 합의를 받고.
3: 좋다.
0: 우리 아내 꼭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날짜는 못 잡았어요.
3: 네. 아직.
0: 연상이었군요.
3: 네. 연상이었어요.
0: 몇 살 연상입니까?
3: 몇 살 연상이냐고요?
0: 네. 그것까지만 해주고 가세요 오늘.
3: 그래서 별 차이 안 나는 연상입니다.
1: 별 차이 안 나는 연상.
3: 네, 별 차이 안.
0: 두 살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3: 네. 예. 뭐. 제가 질문했는데 말을 이렇게 어버버하게 하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1: 네. 네. 연상 그분이 했더니 세 명이 연상이에요? 네. 이렇게.
3: 정말 깜짝 놀랐네요. 이래서 없는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네.
0: 아 연상을 만났구나.
1: 정보를.
0: 그러니 애게 그러니 애견남이 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그러네요.
3: 맞아.
0: 누나를 만나니까 이렇게.
1: 그런지.
0: 누나 이렇게 되는 거지. 네.
1: 맞아 맞아.
3: 호연 형의 부족함을 했군요. 정말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0: 아. 호연이 많이 부족하죠.
3: 네.
1: 하나도 침도 닦아주고,
3: 그죠. 뭘 닦아준다고요?
1: 침도 닦아주고, 뭐 이렇게
3: 아, 침을
1: 산책도 시켜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2: 애견남, 애견남,
0: 애견남, 애견남,
2: 애견남, 그쵸? 애견 말고 애견남.
0: 예. 목줄만 안 맸지. 예, 주머니에 봉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
3: 꽉 잡혀 있네요. 그래서 구청에서 가끔 신고 들어오더라고요. 왜 목줄 안 하고 다니냐.
0: 예. 예.
2: 자 계속해서 우리 승진 씨가 한번 또 사연 물로 뜯어 보겠습니다. 노래 한번 쪄버리세요.
5: 405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0: 연상이라고?
1: 40년생이라고?
5: 제목 메가더 장군한테 이를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사람입니다.
1: 집안 사람이네요.
3: 그러네요.
0: 인천의 아들 우리 김승진.
5: 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고요. 저랑 똑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한 녀석 때문에 너무 승질이 납니다. 백반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반찬으로 나온 생선구이를 보곤 그 친구가 야 너 생선 좋아하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지? 너 인천 사람이잖아?
1: 에?
5: 이러는 겁니다. 무슨 의미야? 인천 사람들은 다 생선만 먹고 사나요? 기분이 좀 나빴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0: 많이 먹었네.
5: 네 제가 진짜로 생선구이 환장하긴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걔가 인천에 놀러 왔을 때도 1호선에서 내려서 개찰구를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바다 냄새.
1: 아
5: 그곳은 인천의 번화가. 매연 냄새가 가득한 부평역이었어.
0: 부평역.
5: 야 이거는 좀 기분 나쁜데요 저도.
1: 부평 가서.
5: 네.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정말 인천을 인터넷으로만 보고 배운 서울 촌놈이라 저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롯데월드 자유형권이 생겨서 30대 아저씨들 몇이 모여서 놀이공원에 갔는데요. 거기서 또 이 자식이 저한테 야 너는 바이킹 좋아?

0: 바이킹을 타고 냈으니까요.
1: 해적이요 뭐요?
0: 야, 말 나온 김에 바이킹 탈까? 라는 친구의 말에 제대로 긁힌 저는 친구에게 바이킹은 맨 뒷자리지. 야, 너 못하냐? 쫄? 아. 어? 이라고 도발을 했고
2: 도발.
0: 친구와 저는 맨 뒷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월미도에서 다진 인천 사나이의 강심장을 보여주겠노라 굳은 의지를 다지며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바이킹이 높이 올라가자마자 저는 시원하게 소리쳤습니다. 내려주세요!
2: 미쳤네.
0: 사람 살려!
1: 잘 살린다, 잘 살린다. 잘 살린다, 잘 살린다.
3: 아, 연기도 호연이보다 잘한다.
1: 톤 너무 좋다.
3: 아, 수진이도 여자친구 있잖아.
0: 에?
3: 여자친구 있지?
0: 저요?
3: 여자친구 연하지, 연하?
0: 아니요, 저는 다 늘. 예.
1: 다 늘 여자친구예요?
0: 사실 얼굴 빨개지네요. 사실 제가 바이킹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로 월미도에서 쉽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그것뿐이어서 그랬고 타더라도 가장 안 무서운 가운데 자리에 타고 했거든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바이킹에서 내리자 그 친구는 마지막으로 또 저를 긁었습니다. 야, 인천 사람이라고 다 바이킹을 잘 타는 건 아니구나. 야, 완전 쫄보네. 그놈의 인천이 뭐 왜 뭐. 괜히 인천 사람이라는 말에 긁혀서 제 별명은 쫄보가 됐습니다. 아하. 그것도 인천 쫄보요.
1: 야,
0: 나 진짜 너무 짜증납니다요. 진짜 너희 자식 우리 메가더 장군님한테 이른다 진짜.
1: 와, 야, 인천 사연은 역시
3: 인천 사람이 읽어야죠.
0: 이런 공감대 있거든요.
4: 근데 뭐 메가더 장군님이 뭐 인천 사람은 아니죠.
0: 인천 사람은 아니죠.
3: 그냥 상륙을 했죠. 상륙.
0: 아, 그렇죠.
3: 그렇죠. 뭐 상륙을 보란 듯이 하셨죠. 예.
1: 상륙하신 분이고.
3: 예. 근데 그럼 인천의 바이킹이 진짜 무섭거든요. 맨 진짜 뒷자리.
0: 너무 무섭습니다.
3: 안전바가 살짝 들려요. 올라가서.
1: 맞아요, 맞아요.
3: 야, 오, 진짜 소리 있어.
4: 살짝 불안한 느낌.
3: 근데 끝에는 안 타본 건지 사람은.
0: 그 꼭 기계에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저 때만 해도 끽 소리가 나요. 이게 하필 90도 이상으로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가끔. 네. 그럼 몸이 진짜 들려요.
3: 맞아.
0: 들리면 이게 딱 지켜줘야 되는데 끽 소리가 나요.
1: 좀 더 스릴 있게 탈 수 있는
3: 환장해.
1: 거죠.
0: 그렇죠.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3: 야, 진짜 가심장 아니신 분들은 오줌 쌀 수 있어요. 끝에 자리 앉으면.
0: 너무 무서워요. 네.
3: 디스코 팡팡도 많이 탔나요?
0: 많이 탔죠. 네, 디스코 팡팡 많이 타고 거기 구경도 많이 하고.
1: DJ분 입담이 장난 아니잖아요.
0: 너무 좋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 개그맨 선배 중에 홍인규 선배가
1: 맞아요, 맞아요.
0: 출신이잖아요.
3: 아, 인규가 어디 출신이야?
0: 네, DJ 출신이세요.
3: 근데 왜 골프만 쳐?
0: 아직까지 DJ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1: 네. 야, 이게 약간 비슷한 게 저 제주도에 그런 게 있잖아요.
0: 뭐죠?
1: 너네 집은 제주도 사람이니까 귤농사 짓냐 이런 거. 그러고 보면은 제주 사람이 다 귤농사 짓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 집은 짓긴 하는데.
0: 그렇지.
1: 여기 항상 국룰이다.
3: 나 짓는 건 아닌데. 네. 나는 저 짓긴 해.
1: 나는 짓긴 해.
0: 야, 너네 약속 시간 늦으면 말 타고 가지 뭐 이런 거. 네.
1: 저도 다 타는 건 아니야.
4: 부산이니까 뭐 바다 있으니까 무조건 뭐 해산물 좋아하겠네.
0: 맞아.
4: 해산물 잘 먹겠네. 근데 생각보다 부산 사람들 뭐 해산물 못 먹는 사람들도 많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 생각보다 해운대 잘 안 가시잖아요.
4: 근데 저는 해운대 사람이니까.
0: 아, 해운대 사람이세요?
3: 저는 해운대 사람이니까. 네, 다 안 갈 거예요. 예, 네, 몰라요.
4: 생각보다 실제로 해운대 바닷가를 안 가요.
0: 아, 그렇죠.
4: 네, 실제로. 맞아. 네, 그렇다고. 해운대 바닷가를 안 가고.
3: 그 이제 부산 사람들 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이 그거잖아요. 돼지국밥.
1: 돼지국밥.
0: 아, 그렇죠.
3: 그 뭐지? 밀면.
0: 밀면.
1: 그렇죠.
3: 이거는 원래 그냥 타지 사람 다른 지역의 유명한 음식들은 보면은 타지 사람이 많이 먹으러 가서 저희는 안 가요. 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 네. 부산 사람들은 좋아하죠. 소울 푸드지.
0: 궁금하다.
1: 긁혔어.
3: 긁혔어. 긁혔어. 긁혔어.
4: 아, 근데 밀 먹긴 많이 먹긴 해요. 돼지국밥이랑 밀면은 그래도 먹긴 하는데
0: 많이 먹는구나.
1: 지금 침을 삼키고 있어요.
4: 서울 분들이 많이 가시는 그 가게들은 잘 안 갑니다.
3: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줄 때 그렇게 소개를 해준다면서요. 야, 어디 부산에 돼지국밥집 어디 맛있어? 그러면 네. 프랜차이즈를 가야 실패를 안 한다는 얘기.
4: 네, 네, 오히려 프랜차이즈를 소개를.
0: 오히려
3: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 네, 막 막 검색해서 가면은 막 뜨는 집들 있잖아요.
1: 노포들이 많이 나오죠.
4: 그런데 오히려 안 가요. 오히려 안 갑니다. 네.
1: 오히려 안 가고. 네. 집에서 많이 끓여 드시죠? 이제 국밥 같은 것도.
0: 아, 부산 사람은 돼지국밥을 집에서 해
3: 먹는다. 집에서 끓여. 아니, 뭐 마당에 돼지를 키운다는 얘기가 있어?
1: 미친 거 아니야.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4: 무슨 소리야 이게.
3: 그 쫄면 밀면 먹고 자란 돼지를 잡아갖고 이렇게 국밥을 키운다.
0: 뭐. 돼지 산책을 해운대에서 시키고.
4: 네. 그렇지 않고요.
0: 그렇지 않아요.
1: 목줄 꼭 하시고요.
4: 프랜차이즈에서 먹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이런 거.
3: 아, 재밌네.
4: 이런 거.
3: 자, 다음 사연 한번 가볼까요?

0: 네, 가보겠습니다.
1: 아, 우리 승윤이가
0: 네, 노래 줘버렸어요.
2: 아, 재밌다.
1: 재밌지?
3: 네.
1: 그래, 오랜만에 재밌잖아. 네. 그냥 네가 해, 오윤이 말고.
3: 오세요.
0: 자, 김민우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울산 언양읍의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
2: 오.
0: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언양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상도 사투리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딱이네. 아, 딱이다. 어이, 뭐 야, 맞춤 사연이네.
4: 오늘 사연 맞춤형이네요 다.
0: 그날도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와이프에게 톡이 왔습니다.
4: 금융... 사투리 말하는데 왜 다리님 왜 떠시는 거예요?
0: 아니 왜 건들건들 거리시는 거죠?
1: 예, 왜 꼬들대는 거야?
4: 사투리를 하는데 다리도 왜 떠는 거야?
0: 금융 어플 톡땡에서 뿌린 어른이날 100% 선물 당첨 링크였어요. 버튼을 눌러보니 콜라 500ml짜리 두 개가 당첨이 됐습니다.
2: 오.
0: 저는 콜라를 무척 좋아하는지라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료 쿠폰을 보여주면서 콜라와 바꿔가겠다고 했더니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결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일단 제가 어플을 켜서 여차저차 어떻게 저쪽에 해가지고 결제창으로 들어갔더니 이번엔 QR 결제 또는 페이스 결제를 해야 한다고 뜨는 겁니다.
1: 아, 어려워 어른들이 하기엔 어렵지.
0: 아니, 페이스 결제는 정말 난생 처음 해보는 것이라 QR 결제로 진행을 했는데 쿠폰 사용이 되지 않고 제 카드에서 생돈이 나가는 겁니다.
1: 아이고.
0: 사장님은 오기가 생기셨는지 아, 결제 취소하고 다시 해보자고요. 이거 나도 알아야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저와 사장님은 머리를 맞대고 5분을 넘게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블로그에서 방법을 찾아서 사장님께 아 페이스 결제 이거 말 그대로 그 얼굴로 결제하는 거라는데요. 이 페이스 얼굴 말씀을 드렸는데 한참을 아무 말 없던 사장님께서 아 그럼 여기로 와보세요 하시더라고요. 그 가까이에 다가갔더니 자 찍십니다.
1: 미쳤어.
0: 그러면서
4: 뭐야 이게
0: 바코드 인식기를 제 얼굴에 대고 스캔을 하셨습니다.
2: 야.
0: 빨간 불빛에 눈동자가 너무 따가웠습니다.
4: 눈 똑바로 뜨고
0: 콜라 두 병을 위해 꾹 참았지요.
1: 미쳤다.
0: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3초간 정적이 흘렀으며 사장님께서는 다시 제 얼굴에다가 바코드 기계로 빨간 레이저를 쐈지만 삑 소리가 나질 않았습니다.
1: 아하.
0: 너무 당황스럽고 처구니가 없어서 그런지 저는 그만 미친 듯이 웃음이 터졌고 사장님께서도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고 계셨습니다. 둘이 한참을 웃다가 저는 쿠폰 사용을 포기하고 그냥 제 돈을 주고 콜라를 사서 나왔는데요.
4: 아하, 결국
0: 집에 와서 와이프에게 물어보니 페이스 결제 단말기가 따로 있다니.
1: 따로 있겠지.
0: 우리 와이프는 이게 너무 재밌었는지 동대방네 소문 내고 다녔고 저는 바코드 아저씨로 불리고 있습니다. 두서 없이 보내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야
0: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울산 언양읍에 위치한 편의점에도 페이스 결제 단말기와 같은 신문물이 많이 생기길 바라며 저의 부끄러운 사연을 띄워봅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웃기다.
5: 아니면 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니까.
0: 아, 그럼요.
5: 아 이걸로도 페이스 결제가 되는
4: 거구나.
5: 네. 뭐 좋아하는 분이 있으니까.
4: 만약에 남성분들 중에서 이제 머리숱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0: 네.
4: 바코드가 찍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0: 아 몇 가닥 없으면.
4: 네.
2: 아 다행이네요.
0: 아니 그런 생각을 뭐 어떻게?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가끔 궁금해요, 재현 씨는.
4: 비상합니다.
0: 예.
2: 아니 미안하네요, 진짜.
0: 이쪽으로는 예.
5: 뭐 키오스크나 이런 거 잘하죠, 다들.
0: 아, 저희는 뭐 그래도
4: 예, 예. 이게 잘 나와 있으니까 요즘에 또 엄청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5: 이제 속도가 다르잖아요. 요즘 애들 키오스크 결제하는 거 보면
0: 예.
5: 빨리 메뉴 고르고 빨리 우리 아들 이 손가락 하나로 빡빡빡빡빡빡 그다 끝나더라고.
4: 오 맞아요.
5: 진짜 빨리 하더라고.
4: 이게 요즘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키오스크를 잘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키보드 활용을 잘 못한대요.
5: 아 하도
4: 네.
5: 터치로 해갖고
4: 휴대폰으로 많이 하고 이 컴퓨터로 칠 일이 없으니까 이거를 독수리로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요즘 늘었더라고요.
5: 아 네. 그렇게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4: 아,
5: 그리고 전화 주문을 잘 못한다면서요?
4: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5: 애들이 전화 말을 안 하고 다 이걸로 뭐 아이고, 배달 어플 쓰고 막 이래갖고
4: 아,
5: 한번 시켜보라 그러면 아, 아, 네,

0: 어, 이제 아, 뭐라고 해야 돼?
1: 오히려
2: 그런다는 얘기 있겠다. 진짜
0: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바뀌면
3: 서로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죠. 그렇죠. 예.
2: 저는 아직까지도 그거는 못해요. 핸드폰으로 영화 예매는 못해요.
0: 아, 그걸 왜 못해?
2: 저는 그냥 네이버에 아, 그 네이땡에 네. 그 초록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시간표만 보고 직접 가서 하거나 아니면 같이 보는 친구한테 이제
0: 아니 그냥 아, 내가 땡이나 뭐 롯데 뭐 그거 아, 롯데 그거나 아니면은 뭐 CJ 그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그 어플로 해서 들어가면 하는데
2: 그거 결제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저는 핸드폰이 참 아, 이게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3: 아, 뭐 핸드폰으로 편집하면 뭐 있죠, 장소가 어딘지도 말을 안 해주고
2: 그쵸, 어딘지 찾아가야 되고
3: 에이, 에이. 하나씩 빼먹고
0: 영화만은 아직은 아날로그로 보고
2: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
4: 그럴 수 있지.
0: 자 사연 하나 더 할까요? 아 노래 들으랍니다.
3: 아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2: 네?
3: 아,
4: 떠들었군요.
0: 네
2: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0: 네 이제 마지막 노래 나가야 돼요. 아,
2: 일단은... 그럼 끝난 거 저 집에 가야 되는 건가요?
0: 네 인사는 하고 가야지 좀 기다려요. 아... 자 방탄소년단의 팔도강산 네, 듣고 올게요.
3: 명곡이죠.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양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양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레노.
10: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9: 레노.
11: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12: 자, 오늘 최고의 똥 망구구세요.
13: 네.
12: 복부 운동에 좋은.
13: 네. 복, 예. 복근 복 운동에 좋은. 네. 집 와이어 이용.
12: 집 와이어 이용. 특별히 매달려 가실 분을 예. 예. 예, 뽑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똥망구 사연은 우리 승윤이가 소개했던
13: 네, 저 강대가 소개했던 김민우님이 보내주신 사연. 제목 울산 언양읍의 편의점에서 있었던 예.
14: 너무 재밌었어요.
15: 바코드 아저씨.
13: 네, 바코드 아저씨.
12: 이분은 또 예. 망했네요. 선물을 받고 예. 울산에서 남이섬까지 가야 돼요.
13: 남이섬까지 예.
12: 자비로 가야 됩니다.
15: 악녀역이 울산에서부터 가진 않으니까 예. 자비로 일단 남이섬까지 가서
12: 꽤 교통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13: 그렇죠.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2: 김승진 씨 어떠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16: 아 저는 늘 약간 대신해서 많이 오거든요 요새. 근데 어쨌든 제가 친형 같이 모시고 좋아하는 우리 호연이 형이 계속해서 좀 일이 더 바빠서
15: 아 그렇죠. 또 그래. 덕담이네요.
16: 그렇죠. 컬투쇼 네. 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런 게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2: 네. 그 남호연 씨가 지금 새로 하는 프로그램이 무슨 개그 뭐 네, 하는 컨텐츠 네. 네, 그 대결하는
16: 쇼폼을 거죠? 해가지고
15: 뭐 코미디 쇼 리그죠.
16: 네 맞아요 맞아요.
12: 네. 박범 이창호 씨로도 네네, 대결을 네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6: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호연이 형이 거기서
15: 많이 바빴습니다. 1등에서
16: 계속 갖고 계속 스케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15: 어 그러네요. 계속 네. 올라가면 계속 이 시간에 스케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16: 그렇죠 그렇죠.
15: 어 저희도 네.
12: 빨리 돌아오면 떨어진 거고요.
16: 그렇겠죠. 빨리 돌아 당장 다음 주에 올 수도 있어요.
12: 네. 네.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13: 너무 좋았습니다.
12: 재윤 씨도 고생하셨고 깜디 수고했어요.
13: 아 우리 견디 고생했어요.
15: 나도
12: 아 나이스.
15: 나이스.
12: 자 오늘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우리 방송놈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13: 땡큐. 감사합니다.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0: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선스킨.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Present! Up!황재성의 황재성.

스승의 날이면 그동안 나는 어떤 선생님들한테 뭘 배워왔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뿐 아니라 학원, 교회, 방송국, 동네까지 곳곳에서 저를 키워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잘 크는 데는 정말 많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지식도 가르쳐주고 사는 법도 알려주고 코미디도 가르쳐주고 연애, 재테크, 육아, 맛집 등등등 수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곳에 쭉

우리 팡댕이들도 저한테 웃음과 조롱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한 수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여자친구 유리구슬 듣고 오셨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학교에만 선생님이 계시는 게 아니죠. 사회에 나오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스승님들이 계십니까? 특히 선배님들도 계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선생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또 부모를 배우는 우리 부모님들, 애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참 많죠. 네, 우리가 그 시각을 닫아놓고 살아서 그렇지 이 동생들, 아우들한테도 배울 게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참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들 우리가 꼰대라고 부르는 그 나이대, 그래서 그 단어가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축적되고 축적돼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보듬어줄 그럴 여유가 없을 뿐이지 정답을 계속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정답을 알려주면은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아우 꼰대, 아우 냄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 참 그 형들의 말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나중에 살아보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다. 그때도 제가 이제 성향이 약간 좀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전 양반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0: 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달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눈 가리고 100m 질주하는 느낌. 뭔지 아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한 50m 부근에 웅덩이 하나라도 있어 보세요. 근데 그냥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주고 사랑해 준다는 걸 아니까 눈을 가린 채 손을 묶고 달리기로 100m를 한번 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참된 스승이 아닐까. 네. 그리고 저 라디오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막 이런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좀 그 문자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회화가 아직도 덜 됐구나. 아, 난 더 배워야겠구나. 세상에 경험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고 사람들마다 각자의 전쟁터에서 정말 살아남은 건 다 이유가 있다. 정말 훌륭하시다. 저는 늘 이렇게 감사함을 마음에 안고 살기로 네, 다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 먹어보시고 아, 저 친구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저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보시면은 의외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을 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 파워 봄 썸네일이 보입니다. 앞쪽에 보면 라디오도 한 대 보이죠? 라디오는 무슨 색일까요? 1번 검정색, 2번 하늘색.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들 정답 보내실 때 성함도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광고 이츠 가공.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 선연료.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맛집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6: 르노.
7: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7: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黄金 power。
1: 오늘도황제파워의종속입장하고계신사랑하는청취자여러분한분한분이름불러드리겠습니다오늘마지막으로이름불리시는분께는김치전과원양식불고기를선물로드리고요출첵첫곡 N-NO DOUBT으로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봄 썸네일이 보입니다. 앞쪽에 보면 라디오도 한 대 보이죠? 라디오 무슨 색인가요? 1번 검정색, 2번 하늘색.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김세영님, 얼마 전에 브래드 피트가 한국에 왔대요. 저도 언젠가 황디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브래드 피트 사건이 그 AI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인 거겠죠? 네, 저는 오히려 브래드 피트보다 만날 확률이 한 4만 배 정도 쉽지 않을까요? 네, 세영님 우리 꼭 봐요. 전소영님, 송경훈님, 김준섭님, 안.

긴장됩니다. 아, 성수형이 쉽지 않은 것인데. 성수형 갈 때 기 안 죽으려면 그 제비꼬리 턱시도 같은 거 한번 렌탈해가지고 입고 가야 됩니다. 나비넥타이 딱 해가지고 네, 5643님 가서 성수동 그냥 귀 흔들고 오세요. 김미래님, 신형성님, 장주우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현아영님, 그리고 이충열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5693 남편이 이번 달부터 월급이 올랐다고 엄청 좋아하네요. 고생 많아서 남편. 아, 이렇게 또 아내가 말해주면 입맛에 이래버리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음악이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끝날 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임주경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임주경님께는 부침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여기까지.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 무슨 색이냐 문제 내드렸죠. 1번 검정색, 2번 하늘색. 정답은 2번 하늘색이었습니다. 자, 2번 하늘색. 자,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서 명단 꼭꼭 확인해보시고 명단에 나있으면 선물 도착하는 거니까는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드릴게요. 김현정님, 황제 앞머리 처음 잘랐을 때 우리 4살짜리 아들하고 똑같아서 놀랬다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잘못 잘랐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해보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어색해서 그렇지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잘라주신 겁니다. 네. 아, 저 처음으로 그 노트북 콘텐츠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초반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아무 소리를 안 내고 주전자 끓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너? 그래가지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하니까 아이고 배야 웃겨 죽겠다 웃겨 죽겠어. 왜 왜? 아니 네 머리 왜 그렇게 됐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온 걸 엄마가 봤다고 하면은 제가 많이 이제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거 아니까 진짜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저 라디오 시작하고도 들으시면서 들었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방송도 다른 거 해도 봤다고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처음으로 제 노트북 컨텐츠에 제 머리 깎은 거 보고 엄마가 웃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더 웃기게 깎을 걸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머리를 이발소에서 깎았는데 조금 제가 원하던 핏이랑 해보지 않았던 스타일이 나와가지고 네, 그게 콘텐츠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어머니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서 저희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빌리 아일리쉬의 배드가이 준비했고요.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0: Pretty glad that you're alone. You said she's scared of me? I mean, I don't see what she sees, but maybe it's 'cause I'm wearing your cologne.
1: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금처럼 급격한 기상변화에 맞서기 위해선 정확한 관측과 대응이 절실한데요.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전용 위성개발로 물재해 감시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 중인 초소형 군집위성은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통해 물이 있는 곳은 빈틈없이 감시한다는데요. 미래 물 문제를 해결할 핵심 자원인 수자원 관측 전용 위성. 세계 최초로 2027년에 발사돼 우리의 물 안보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닷코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닷코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리더.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레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2: 황제 파워 2부가 스타트.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게요. 이미래님, 우리 애기 자는 틈에 빵 구워 먹으려고 신나 있었는데 토스트기가 빵에서 나오자마자 토스트기에서 빵이 나오자마자 울어제끼는 드희 아들. 빵이 식어가지만 귀여운 아기 안고 춤추며 입장해 봅니다. 네, 참 이게 육아가 쉽지 않은 게 바로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간다. 여기서 이미 끝났죠. 네, 기본적인 이 생리현상을 마음대로 하지 못함에 네, 육아의 난이도는 대부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와 마주 보면서 볼일을 봐야 하는 그 현장. 아이러니하죠. 결혼 안 하시는 우리 그 커플이라든지 예비신랑 신부 그리고 솔로들 이해 못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왜 해야 하는 것이냐. 결혼은 그 모든 걸 감수하고도 아주 행복한 안정감이 있다.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는 느낄 수가 없다. 그럼 대체 왜 어른들은 맨날 싸우느냐. 그럼 결혼 안 하면 안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 커플분들 결혼 안 해도 싸우잖아요. 연애에도 싸웁니다. 결혼에도 싸웁니다. 근데 그냥 소재만 달라졌을 뿐. 네, 우리는 왜 싸우는지 이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고민을 빨리 해결하려고 싸워야지. 어차피 싸우는 거 방향을 잘 잡고 싸우자고요. 오케이? 우리 미래님의 이 육아 일기에서 어느덧 인류의 미래까지 갔네요. 네, 우리 커플들 너무 결혼하는 예비신랑 신부님들 결혼은 진짜 나는 강추하는 종목이라서 네. 아, 그 뒤에 또 유부남 농담이잖아. 아, 나만 당할 수 없지. 이렇게 멘트를 끝냈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농담입니다. 호재이님, 우리 딸 유치원 체육대회 때 학부모 댄스 시간이 있었는데 월묘패로 다져진 춤 실력으로 좌중을 휘어잡았어요. 빵디 덕분. 야, 이거 뭐 음악만 틀어드렸을 뿐인데 아 진짜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저희에게 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님. 아, 이 월묘패 전사들은 어디 나가면 진짜 꿀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못 배운 춤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댄스를 만약에 제이님이 배웠다. 배웠으면은 아 위에 장벽이 너무 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배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예 저건 뭐지? 저춤 뭐지? 그 제가 입시 때 써

0: 노려보자. 먹혔죠. 전 그렇게 당당하게 대학교 입시에 합격을 합니다. 제이님, 이렇게 못 배운 거 우리가 꼭 못 배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못 배운 춤도 다 같이 단체로 추면 진짜 멋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월급회 전사들 저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1: 여기까지.
0: 자, 오늘 2부에서는 제 머릿속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텔레파시로 전달해드리는 시간 아바타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03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황디 저 지금 경주에서 인천까지 혼자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너무 심심한데 신청곡 틀어주세요. 우린 또 심심한 거 알러지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틀어드립니다. 신청곡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부에서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 촉수 안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코너, 아바타끼리 교감을 하듯이 제 머릿속과 여러분의 머릿속이 함께 교감을 하는 코너, 아바타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머릿속의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까지 잘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답을 받아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지하철 안에서 빌런을 만난 상황입니다. 이거 뭐 인터넷 보니까 아주 유명하던데요. 아, 이 1호선이 베스트군요.

이럴 수가. 오늘따라 지하철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눈치 싸움 끝에 겨우 자리를 잡긴 잡았는데 내 옆자리에 앉은 이 사람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구만. 내리려고는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내 멘탈은 벌써 로그아웃 상태. 날 가장 킹받게 만드는 지하철 빌런 과연 누구일까? 당장 탈출하고 싶구만. 진짜 고민돼. 뭐야, 여기가 안방이야? 내 어깨를 베개 삼아 침 흘리며 자는 숙면 빌런? 이어폰은 장식인가? 온 지하철에 게임 소리, 노래 소리 다 퍼뜨리는 스피커 빌런? 아니지, 이건 생화학무기야. 안 씻은 냄새와 술 냄새의 지독한 콜라보, 악취 빌런! 데스노노. 아니, 여기가 식당이야? 냄새나는 음식 꺼내서 후루룩 쩝쩝 먹는 먹방 빌런? 과연 제 인내심의 끈을 툭 끊어버린 지하철 최악의 빌런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벌써 스트레스가 쌓이죠. 지하철에 역대급 빌런을 만났는데 과연 제가 선택한 최악의 빌런 누구일까요? 1번 숙면 빌런, 2번 스피커 빌런, 3번 악취 빌런, 4번 먹방 빌런. 벌써 이거 지금 머릿속에서 4명 다 별론데 2명이 지금 박빙입니다. 하나는 제가 진짜 두 개가 진짜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명이 지금 맞붙었어요. 진짜 너무 싫어하는 1번 숙면, 2번 스피커, 3번 악취, 4번 먹방. 네, 저는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미리 종이에 쓸 거예요. 이게 사인펜 힌트가 여러분 소리가 너무 정직해가지고 오늘은 색연필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연필 소리. 소리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갑니다. 됐어요? 다시. 숫자만 적을게요. 됐다. 여기까지. 모르겠죠?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네. 자, 과연 제가 종이에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교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신 시작. 기링기링 가랑가랑 기링가랑 작고 앙 강바기 응아 루니엔충 랍돈 잽인 직땡기 자챔포 임빼 응아 기 조마축빼 미 아텐첸 레샤투 기링기링 가랑가랑. 여러분 이따 터질 뻔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국어에서 못 보는 글이 있네요. 옌 이런 거. 니은의 여인, 니은 받침. 뭡니까 이거? 이게 부탄어라고 합니다. 부탄어. 1호선은 나에게 겸손을 가르친다. 세상은 넓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인은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네, 사실 그 저희가 보기에 적어드린 이 빌런보다 훨씬 더 흉악한 빌런들이 많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숙면 빌런, 2번 스피커 빌런, 3번 악취 빌런, 4번 먹방 빌런. 자, 정답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왁스, 지하철을 타고 듣고 올게요.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빵댕이들과 제 머리가 함께 연결되는 아바타 게임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지하철에서 역대급 빌런을 마주했습니다. 자, 보기는 다한 것 같았죠. 1번 숙면 빌런, 2번 스피커 빌런, 3번 악취 빌런, 4번 먹방 빌런. 제가 선택한 최종 보스 빌런은 바로 2번 스피커 빌런이었습니다. 아, 진짜 싫습니다. 제 의외로 아, 냄새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그 옛날에 어떤 후배가 발냄새가 엄청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 후배는 발자국이 찍히지 않, 찍히거든요. 그리고 막 애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 이 열심히 뛰었으니까 애가 당연히 선배들 소품 챙기고 하느라고 얘가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저는 사실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0,000원. 특히 여기 SBS에도 있습니다. SBS에서도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이 정도로 얘기해요. 10,000원인데 아 정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아이 아니라니까 전 그게 너무 싫습니다. 지하철인 건 어디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제외하고 그리고 노약자분들이 네 어쩔 수 없이 소리내는 걸 제외하고는 조금 건강한 사람이라면 조금 지켜줘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공공장소 빌런, 스피커 빌런을. 내가 듣기 싫은 음악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예외적인 게 있죠.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가시면서 뽕짝 틀어놓으면서 막 달리시는 분 있어요. 저는 그거 좋아합니다. 그 뭔가 낭만 있어 보여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오픈된 장소가 아닌

자, 오늘은 태사장님의 신청곡 부석순 거침없이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 이 전설의 밴드죠. 아무따 밴드 콘서트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이 콘서트를 직관을 하실 수 있는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네요. 가서 저기 멤버들이 근데 이제 라인업은 진짜 화려한데 거의 멤버들 구성원들이 그냥 구성원들이 아니어가지고 다들 본캐들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가면은 아마 볼거리가 풍성하지 않을까. 네, 우리 그 김준현 씨가 속해 있는 아무따 밴드 네, 콘서트 부산에서 열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이 생각보다 좌석이 많이 남았대요. 그래서 검은색 천막을 좀 쳐야 된다고 하던데 가서 몇 개나 천막이 쳐져 있는지도 좀 보시고 그 음악에 다들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며칠이었죠? 5월 17일이었나요? 내일 모레? 이것도 제가 기억해버리잖아요. 우리 남자친구분과 태사장님 가서 예쁘게 잘 보고 오십시오. 거기 또 멤버들이 입담이 장난 아니니까 가서 깨르르 깨르르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홍재퍼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린 다 드리기만 하는 방송. 지금 금의 행방, 제가 따진 이 금의 행방 아직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금값이 오를 때까지 우리가 회의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스. 이거 막 지금 별 얘기 다 나왔어요, 여러분. 소분을 하니 하니 많이 3분의 1, 3분의 2 소분해서 1등, 2등 가리자. 하지만 저는 소분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줄톱으로 자를 때 유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금가루가. 그것조차도 아깝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골머리를 싸고 있어요.

0: 맞습니다. 네, 작곡이 금의 행방을 묻는 문자가 간간히 도착을 해가지고 중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황제 파워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 알려드릴게요. 좀비 마스터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자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이 출연하는 영화 군체 예매권을 드립니다. 황제 파워 홈페이지 문화 선물 신청방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살목지 보러 갔다가 군체 포스터 봤는데 이게 뭔가 그 괴물 나오는 영화 같던데요. 아, 좀비예요. 아, 근데 그 좀비가 좀 이상하던데요. 포스터에 보니까 붙어 있어요. 이게 막 무슨 되게 끈끈한 무언가로 막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냥 좀비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포스터만 봤을 때 아주 재밌을 것 같다는 말씀. 자, 여기까지 신봤다 그리고 문화 선물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3부는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듣고 제가 노래 제목을 맞추는 코너 키워드 워리어 할게요. 언제 광고 듣고 와서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단체 티가 필요할 땐
5: 아이디어!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2: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3: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

0: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청취자와 빵리가 벌이는 키워드 한판 승부. 물러설 곳 없는 진검 승부가 펼쳐진대. 언제? Right now. 자, 쫓고 쫓기는 대환장 퀴즈 시간. 키워드 워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제를 내주시고 제가 맞추는 겁니다. 뭘로 문제를 내주냐? 바로 세 가지 키워드. 네, 단어 세 개로 저에게. 단어는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키워드는 좀 다른 거죠. 연상할 수 있는 것들 세 가지로 저에게 노래를 힌트를 주면은 제가 그 노래를 맞추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정답을 맞추면 문제 내주신 청취자에게 큰 선물, 못 맞추면 기본 선물 나갑니다. 빵댕이들이 던진 세 개의 키워드를 모아서 정답을 빠르게 뽑아내야 하는 코너. 첫 번째 출제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빵디예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컴온.
1: 네, 안녕하세요. 37살 대구 사는 예비 아빠 장대리입니다.
0: 어, 장대리님.
1: 네.
0: 예비 아빠요?
1: 네, 7월 출산 예정이고 딸아입니다.
0: 와, 공주님이 얼마 안 남았네요.
1: 네.
0: 첫째입니까?
1: 네, 첫째입니다.
0: 어떻습니까, 기분이?
1: 어, 실감은 전혀 나지 않고 똥만 네. 줄줄 나가는 상황입니다.
0: 아주 현실적인 감성 자체가 전혀 없네.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1: ESTJ입니다. 파워티, 아, 슈퍼티입니다.
0: 아, ESTJ.
1: 네.
0: 아, 여러분 그 T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는 공감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1: 그럼요.
0: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뿐이지. 아, 이 돈이 육아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1: 그럼요.
0: 어떤 부분이 지출이 제일 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 지금 저한테 나가는 건 거의 없고 네. 산후조리원이 80%.
0: 그렇죠, 그렇죠.
1: 어, 나머지는 이제 육아용품 애들 거.
0: 아, 벌써 샀습니까?
1: 아, 한 90% 정도 구매한 것 같습니다.
0: 아이고야, 막상 꾸며놓으니까는 어떻던가요? 방 보니까.
1: 아, 아직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꾸미지는 못했고요.
0: 네, T는 공감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전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그 앞에 게 생각된 거예요. 딸 방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이 친구 나올 준비를 하니까 한데 내 허리가 터져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맞죠?
1: 네.
0: 네, 장대리님. 자, 네. 키워드 준비됐습니까?
1: 네.
0: 갑니다. 키워드 주세요.
1: 싸이.
0: 싸이.
1: 시건방춤.
0: 시건방춤.
1: 알랑가 몰라.
0: 아, 고맙습니다.
1: 정답은?
0: 고맙습니다. 이거 뭐 모를 수가 없죠. 싸이 젠틀맨. 오케이. 정답 소리 질러. 네. 아, 장대리님 이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1: 아, 그럼요.
0: 아, 어, 젠틀맨 좋아하시는 분이 사실 다른 노래가 더 유명한 게 많아가지고. 아, 이 노래 노래방에서 좀 부르시나요?
1: 아, 부르지는 못하고 춤만 춥니다.
0: 아, 좋아요. 지금도 추고 있습니까?
1: 아, 추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 춤 추면서 우리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님에게 마지막 영상 음성 편지 남기시죠. 이 음악에 맞춰서.
1: 아, 7월에 태어날 우리 푸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아빠랑 살자.
0: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안녕.
1: 안녕.
0: 아, 이 춤을 추면서 아버님이 퇴장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아, 저도 T여가지고 근데 이제 라디오로 F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두 쪽 다 이제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자, 다음 빵댕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2: 어,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빵디예요.
2: 아, 네, 반갑습니다.
0: 자기소개, 컴온!
2: 아, 네,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네. 마음만은 언제나 소녀시대인 울산 제시카입니다.
0: 아유, 울산 제시카님. 어디서 그 제시카 씨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나 보죠?
2: 아, 네, 맞습니다.
0: 아, 그렇죠. 남편분이 그러던가요?
2: 어, 아니요. 젊었을 때 왕왕 아, 들었습니다.
0: 아, 젊었을 때. 아, 굉장한 미모를 또 뽐내시네요. 우리 울산 제시카님.
2: 네네네.
0: 지금 전화 통화를 하시는 곳은 장소가 어디시죠?
2: 집입니다.
0: 아, 집에서 애들은요?
2: 지금 한 명은 유치원 갔고요. 네. 한 명은 생후 70일 낮잠 자고 있습니다.

0: 아우, 또 애가 또 낮잠 잘 자나 보네요.
1: 네네.
0: 아, 이렇게 통화해도 애 안 깹니까?
1: 지금 다행히 유니콘 베이비라서
0: 네.
1: 잘 안 깨고 잘 자고 있습니다.
0: 다행입니다. 애가 깨기 전에 빠르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준비됐죠?
1: 네네.
0: 갑니다. 큐!
1: 헤이즈.
0: 헤이즈.
1: 네네. 가수 헤이즈. 네. 그리고 두 번째 신용재.
0: 신용재.
1: 네. 장마철 연금.
0: 아, 또
1: 정답은?
0: 감사합니다. 액션!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0: 제시카님.
1: 네네.
2: 아, 이게 가볍게 맞췄네요.
1: 아, 네네.
2: 거의 뭐 보너스 게임 수준으로.
1: 네네.
2: 제가 이제 옛날에 진짜 이 노래만 한 곡만 플레이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여서 다행입니다.
1: 아, 네네.
2: 네, 고된 육아 속에 저희가 선물로 좀 힐링을 시켜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안녕.
1: 네, 빠이.
2: 아, 네. 자, 이렇게 장대리님과 제시카님까지 만나봤고요. 세 번째 청취자 과연 누굴지. 난이도가 왠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스거든요.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2: 아, 네, 반갑습니다. 방디예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2: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3: 아,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2: 네
3: 마법 연구 중인 군포 마법사입니다.
2: 마법을 연구 중이라고요?
3: 네네.
2: 아, 지금 머릿속에 한 가지 지금, 아, 다 몇 가지가 좀 스치는데, 어떤 마법을 연구하십니까?
3: 아, 게임 속에서 네. 마법사 육성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2: 아, 그러면은 군포 법사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3: 아, 정확합니다.
2: 아, 그렇군요. 아, 어떤 장르인지가 좀 궁금한데, 저도 좋아해가지고.
3: 아, 그 리모모라고 좀 악명이 높은 게임인데요.
2: 아, 거대한 거 하시는군요.
3: 네네. 5만원 쓰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2: 그죠?
3: 네네.
2: 아니, 그 게임에 5만원 쓰는 게 그게 진짜 참 코미디인데.
3: 아, 그럼요. 최소 10배입니다.
2: 최소 10배도 사실 그 게임에 비하면 소과금이잖아요.
3: 아, 그럼요. 그럼 정확히 하시네요.
2: 아니, 정확히 알죠. 옛날에 그 인터넷 방송으로
3: 네네.
2: 그 게임 거대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을 막 봤거든요.
3: 아,
2: 근데 막 그 통장에 이 게임을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들었는데 7억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3: 아, 맞습니다.
2: 그죠?
3: 네, 저는 그냥 지금 총알 바지로 지내고 있고요.
2: 아, 그냥 고기방패라고 표현하죠?
3: 아,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2: 네네네네. 네. 아, 지금 혹시 그 성주님과 이렇게 막 가끔 만나십니까?
3: 아, 만날 예정이고요. 이제 네. 지금 3개월 차 돼서 신입이라 연수를 좀 받고 있습니다.
2: 아, 근데 이제 군포 법사님.
3: 네네.
2: 아, 조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3: 아, 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
2: 진짜 이거는. 조심해야 이 게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죠?
3: 아, 네. 어제도 걸릴 뻔해서 네, 큰일 날 뻔했어요.
2: 아니, 걸리는 걸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3: 네네.
2: 그 깊게는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강화 같은 거 있잖아요.
3: 아, 이거 너무 너무 잘 아시네요.
2: 아, 이거 잘 알죠. 봤다니까요. 그거 되게 오래 봤어요. 그 강화를 조금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수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3: 아, 예, 감사합니다.
2: 네, 자, 법사님의 그럼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주세요.
3: 리더는 성규.
2: 리더는 성규.
3: 대표곡.
2: 대표곡.
3: 내가 널 걱정해.
2: 오케이.
3: 정답은?
2: 아, 이거 선물 드려야 돼. 이거 과금 많이 하셔가지고. 인피니트 내꺼 하자. 오케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자, 우리 군포 법사님. 제가 살림에 도움 되시라고 선물 드렸거든요.
3: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2: 네.
3: 한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제가. 네네.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제 게임을 좀 아니까.
3: 네네.
2: 근데 법사 무기는 아닌데 집행검 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2: 갑니다. 집행검 빔. 네, 꼭 전쟁에서도 승리하세요.
3: 감사합니다.
2: 안녕.
3: 안녕.
2: 아, 다행히 제가 아는 장르의 게임이어가지고.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 마음에 성주님도 계실 것 같고 이 게임이 무슨 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 안에서 이제 유저들 모아가지고 막 싸우는데 제 그릇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게임이다라는 게 이제 판명이 나가지고 저는 손을 대지는 못했어요.

0: 있습니다. 네, 우리 법사님 좀 걱정되지만 늘 아시죠? 적당히. 자, 다음 빵댕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빵디예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컴온!
1: 아,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에 살고 있는 시골 감자빵입니다.
0: 시골 감자빵요?
1: 네.
0: 어, 잠깐만, 이거 특산물인데 감자빵. 시골 감자빵님.
1: 네네.
0: 혹시 이거 오너십니까?
1: 아, 아니에요. 그런 거는.
0: 아, 그건 아니고.
1: 네네.
0: 왜 감자빵이에요?
1: 아, 제가 어렸을 때 네. 별명이 탄감자였어요. 피부가 좀 까매가지고요.
0: 어렸을 때 참 이렇게 감자라는 별명을 왜 이렇게 많이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선생님도 말 안 듣는 애들한테 야 이 감자야 그랬거든요.
1: 아?
0: 이거 감자는 누가 붙여준 별명이에요?
1: 아, 친한 친구가 저 등산하는 거 보고 얼굴이 빨개진 네. 거를 보더니
0: 탄감자라고?
1: 어, 네, 너무 탄감자 같다고.
0: 네. 역시
1: 네.
0: 역시 베프네요.
1: 네, 고구마로 네. 바꾸고 싶었는데 네. 아, 그냥 그때부터 감자빵이 됐습니다.
0: 주로 구황작물에서 벗어나질 못하시는군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네, 자, 감자빵님 준비됐습니까?
1: 네, 됐습니다.
0: 오케이, 키워드 주세요.
1: 나나그룹.
0: 나나그룹.
1: 네, 데뷔곡.
0: 데뷔곡.
1: 이렇게 둘이 너와 단둘이 정답은?
2: 액션!
0: 나나씨가 애프터스쿨 디바인가?
1: 어? 아, 슬픈 BGM.
0: 애프터스쿨에
1: 이렇게 둘이
0: 아구나. 아, 우리 감독님 제가 틀리면 아, 청취자 여러분과 연락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 너무 죄책감 느껴지고. 아, 애프터스쿨 아였군요. 아, 굉장히 또 오래된 노래라서 아, 기억을 해내지 못했네요. 네, 아, 이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 틀려서 애프터스쿨 방과후 학교 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뭐 한 분 더 만납니까? 아니면 넘어갑니까? 아, 기회는 여기서 끝이에요. 네, 씁쓸하게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도 키워드 워리어 진행해봤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4부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모 미안해요. 네, 듣고 4부에서 봐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생활정보.
9: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1965년부터 우리 결의 큰 스승인 세종대왕이 나신 날을 스승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종의 이름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세종은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이 아니죠. 왕이 세상을 떠난 뒤 업적을 기려 붙이는 묘호입니다. 세상세 으뜸종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군주라는 의미인데요. 본래 이름은 이도, 이름 도는 복을 뜻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는 임금이 되라는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해요. 이름에서도 백성을 향한 세종의 어진 마음이 느껴지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1: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하면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쇳다뿌리 이노엔

0: 인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4: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5: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네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5월 15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나들이 와서 도시락 통을 열었는데 김밥이 다 터졌네요. 그냥 비빔밥이 됐어요. 네, 그냥 숟가락으로 퍼드세요. 맛이 똑같으니까. 네, 사연 받았습니다. 532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부모님께 용돈을 각각 20만원씩 보내드렸어요. 근데 잠시 후 아빠한테 은밀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1: 야, 너 엄마한테 얼마 보냈냐? 나랑 똑같아? 야, 그럼 엄마한테 아빠 용돈 10만원만 보냈다 그래. 알았지?
0: 아니 쌍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크크크크. 아빠가 나이 드실수록 자꾸 빈털터리 캐릭터를 고수하시네요. 근데 아빠 명심해, 우리 집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는 엄마라는 거. 괜히 어설픈 꼼수 쓰다가 비상금 다 털리지 말고 내가 준 용돈으로 엄마랑 만난 거나 사드셔. 제발. 네, 오늘은 아빠와 은밀한 딜을 하신 5324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이 비상금 이게 참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 비상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빠듯하게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폴아웃보이의 Beat It. Beat It 선곡했네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걸리면 Beat It. 네, Beat It 당할 수가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라고. 네, 아버님의 비상금을 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폴아웃보이 Beat It.

잡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두부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world.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고 월급의 에너지는 하늘 같습니다. 아니 하늘보다 더 높이 높이 조금만 더 높이 성취권을 넘어서 우주까지 치고 올라가는 월급의 에너지 다들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RF 형님과 함께 가자! 오늘 월요일 RF 찬란한 사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음악이 박진감 넘쳐버리죠.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꼭 맞춰서 선물 가져가십시오. 너튜브에 올라온 제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보자마자 전화를 걸어서 현실 웃음을 터뜨리신 분이 있죠. 저와 혈연관계인 이분은 누구일까요? 힌트는 아이고 죄송해. 야, 네 머리 웃겨 죽겠다. 여기까지.

공어 육사님 아들 학교 친구 엄마들하고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다들 아들 엄마라서 말이 잘 통해요. 대체 얘는 왜 이러지가 대화의 주 내용일 것 같은데 맞나요? 진짜 우리 아들들 엄마를 위한 노래 같네요. 찬란한 사랑. 네, 어머님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0: 정혜성님, 오징어 씹다가 볼까지 씹었어요. 피맛이 나요. 오징어는 원래 피맛으로 먹는 겁니다. 오징어 씹다가 그냥 다 씹고 호떡 먹다가 천장 다 까지고 그 위험한 음식들을 그래도 먹는 이유가 맛있으니깨니?
1: 느낌 아니까.
0: 다음 곡입니다. 양준일 판타지. 아, 오늘 이츠 나이트 감성이 완전 나발이죠. 거기 테이블 위에서 춤추는 빵댕이 내려오세요. 자, 스피커 앞에서 위험하게 봉춤을 추는 빵댕이도 내려오세요.

드리겠습니다. 너튜브에 올라온 제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보자마자, 제 머리를 보자마자 전화를 걸어서 현실 웃음을 터뜨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와 혈연관계인 이분 누구일까요? 그분의 전화통화 내용을 흉내내드리자면, 야 내가 한 번도 진짜 너한테 이런 말한 적 없었는지, 네 머리 왜 이렇게 웃기냐, 아이고 배 아파 죽겠다.

3793님 빵디 오늘은 가게 솔드아웃하고 퇴근합니다. 이어 빵디는 라디오 끝까지 진행시켜 암요 암요. 하지만 곧 우리도 음악이 솔드아웃 될 것 같으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시라.

칼에 한솥 끓여놓고 남편하고 2박 3일 여행 갑니다. 아들들아 알아서 생존해라.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의 참맛이죠. 너희들끼리 알아서 생존해라. 그래도 아들들은 생존해버리죠.

3284님, 과장님 왜 이렇게 발냄새가 나나 몰라요. 매주를 끌어안고 일하는 느낌이야. 아니 오늘 빌런 나왔었는데 냄새 빌런이. 네, 그래도 열심히 일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기 안 씻는 건 근데 또 빌런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몰래 밑으로 낮은 포복으로 저기 방향제 들고 가서 발에 뿌려보는 건 어떨까요?

0: What time?
1: 오늘 월미패 끝고 엄정화 포이즌으로 골랐습니다.

다시 원딩. 아침에 바빠서 짝짝이 양말 신고 출근했어요. 아직까지 신발 벗을 일이 없어서 다행이스. 하지만 이렇게 짝짝이로 신고 온 날 색깔이 묘하게 잘 어울려서 패션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죠. 네, 지원님, 친한 동료한테만 몰래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불금이니까 오늘은 뭘 좀 꼭꼭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점액추. 아, 쫄면 살이 있는 분들은 쫄면 넣으세요.

이수홍. 저는요 오이하우스에서 일합니다. 오이들과 꿈들인들. 요즘 저는 오이를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오이 러버가 되었는데, 아, 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더욱더 반갑네요. 오이 풍년빔을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키웠는데 주렁주렁 열려야죠. 가자 오이 풍년빔. 7520님, 이번 주에 뷔페 가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소화력 끌어올리고 있어요. 물론 뷔페 갈 때 소화력도 중요하지만, 알죠 우리 빵댕이들, 뷔페 갈 때는 무조건 정장 입고 가기로 한 거. 수트 입고 성수동은 턱시도, 뷔페 갈 때는 고급스럽게 정장 입고 가세요. 여기까지.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튜브에 올라온 제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보자마자 전화를 걸어서

한 5초간 소리 없이 웃다가 네 머리 웃기다. 왔다. 오랜만에 배 아프게 웃었다. 라고 했던 저와 혈연 관계인 이분은 누구일까가 문제였죠. 정답은 엄마였습니다. Mother. 네. 어머니, 엄마, mother 다 정답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스승의 날이자 세종대왕 탄신일이라고 하죠. 한글을 주신 분이니까 온 국민의 스승님이 아닐까 싶네요. 아직도 선생님들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오늘 한번 생각난 김에 연락도 한번 쓱 드려보시고 금요일이니까 또 퇴근도 아주 개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집까지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일도 4시에 만나자고요. 오늘 끝곡은 박재범 아이유의 가나다라 준비했습니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마탱 여기까지.

혼자 즐겨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하루도 내 맘대로 주문제자.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검색 한 번이면 웬만한 궁금증은 다 풀리는 세상입니다. 맛집도 알려주고 초행길도 알려주고 외국어 하나 몰라도 척척 번역까지 해주죠. 하지만 뭔가를 배웠다라는 느낌은 들질 않아요. 그저 정보 습득 정도? 진짜 배움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묵묵한 태도, 온화한 표정, 진실된 말 한마디. 아무리 세상이 급변한다 해도 우리 곁에 진정한 스승은 늘 사람입니다.

0: 안녕 나의 사랑 성시경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송민걸님 케이크 집 운영합니다. 스승의 날 레터링 케이크 주문이 많아서 크림으로 카네이션을 열심히 짰네요. 모든 선생님들 파이팅! 맞아요. 요즘에는 그 레터링 케이크가 또 트렌드잖아요. 좋은 문구에 센스 있는 예쁜 또 문구에 예쁜 모양을 꾸며서 선물하는 특히 카네이션은 꽃잎이 끝에가 좀 뾰족뾰족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작업하는 게 엄청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예. 5월 15일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뭐 식사하는 분들도 많고 학생이 아닌 이상 또 뭐 나와는 상관없는 날이다 싶다가도 주위를 돌아보면 스승이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국영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배우는 게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의 영수 중 여러분은 스승의 날 어떤 지출을 하셨는지 오늘의 소비, 오늘의 쓴 내역을 보내주시면 읽어드립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아볼게요. 3, 4부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구먼 해지대지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규현이었습니다. 3480님 라디오 들으면서 하천을 따라 걷기 운동합니다. 살 게 있어서 운동 끝나고 마트 쪽으로 들어왔는데 쌀국수집이 쫙 이래서 배부를 때 운동해야 하는데 딘섬까지 야무지게 먹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잘 드셨습니다. 오늘 안 먹었으면 또 계속 밤에 생각나잖아요. 결국은 내일 먹게 됩니다. 예, 어차피 맛있게 드신 거, 예, 운동도 했고, 예, 먹고 싶은 메뉴로 한 끼 오늘 행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래요. 3480님께 선물 갑니다.

일주일 중에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요일은 금요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약 3조 2천억 원이었던 사용액이 금요일에는 3조 4천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주말에는요 2조 원대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떤 지출들이 모여서 3조 4천억 원이 됐을까요?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0209님, 초등학생 딸이 생일 선물로 화분을 받아왔더라고요. 분갈이를 해야 하나? 화분 사달라고 해서 하나 사줬네요. 근데 4,500원입니다. 예, 간식에 화분까지 총 4,500원. 너무너무 귀여운 소비네요. 차효진님, 저 오늘 자주 이용하는 수산물 어플에서 꽃게 할인 행사에서 3kg 시켰네요. 지난번에 2kg 시켰더니 딸이 왜 이렇게 조금 시켰냐며 뭐라 하더라고요. 3kg이면 충분하겠죠. 아, 근데 꽃게는 여러분 그죠? 이 게는 커 보여도 사실상 안에 그 빼먹는 양은 많지가 않아가지고 3kg으로 충분한 저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사모님,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총 3대가 여수 여행 갑니다. 저까지 총 7명. 오늘은 여행 준비하며 소비한 게 다네요. 이 소비가 제일 행복하죠. 설레는 소비, 여행 준비하며 소비하는 거. 2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보니까 총 2번을 결제하셨는데 숙소인가요? 예, 숙소 같아요. 숙소 해결하면 뭐 국내 여행 준비 다 한 거죠. 부럽습니다. 이지원님, 점심시간에 단골 국수집에 갔더니 벌써 콩국수가 나와서 한 그릇 먹고 콩국물도 한 통 샀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남편이랑 아이랑 시원하게 한 잔씩 하려고요. 이야, 또 이제 콩국수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군요. 얼마 전에 수박 얘기할 때 여름이 코앞이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여러분의 메뉴에서 여름이 느껴집니다. 박봄 UNI 이어드려요.

UNI 박봄이었습니다. 언니 저 첫 자취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랍 질렀습니다. 8877님 요즘 유행이라는 무슨 센츄리 땡땡 서랍 샀는데 14만 7천 원이래요. 세상에 다 비싸요. 역시 엄마 아빠 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취 준비할 때 그죠? 이때 또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자취를 시작하잖아요. 우리 스타일리스트나 뭐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대요. 언니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만 지나도 돈이 나가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긴 한답니다. 8877님 예, 첫 자취 축하드립니다. 볼링 티셔츠 두 개 구입했어요. 여자친구가 최근에 볼링 레슨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잘 치기보다는 재밌게 하길 바라며 커플로 구입했습니다. 2704님. 아, 인증샷이 왔습니다. 예, 색깔이 예뻐요. 약간 그레이 같은 하늘색 그리고 이제 약간 네이비 블랙 같은 아주 뭐 세심한 남자친구의 사랑꾼이네요. 여자친구의 취미생활이 더욱 오래오래 풍족하시길 바라면서 이분께 선물 갑니다. 한동근 그대라는 사치.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물 다양성의 날과 바다의 날인데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따뜻한 계절인 5월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물도 아끼면 좋겠는데요. 먼저 물을 절약하는 습관들을 점검해보고요.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실천들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보는 것.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에 식이섬유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정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아미, 백미로 나뉘는데 특히 겉껍질만 벗긴 현미는 식감은 좀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현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분석했더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쌀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법칙. 평화롭던 어느 토요일 아침, 아니 점심. 사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간밤에 회식으로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옷도 못 갈아입고 화장도 못 지운 채로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 누구야 정말.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야 자냐? 아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자.
0: 아 뭔데?
1: 야야 너 소개팅 좀 나가라 빨리 빨리.
0: 어? 아 지금?
1: 어 지금 지금. 아 실은 내가 나가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래.
0: 멋진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만들어진 자리인데 갑자기 남친이 꽃을 들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다시 만나기로 했대나 뭐래나.
1: 아니 그니까 그냥 얼굴만 비치고 나와도 돼. 아니 아니 야 밥만 먹고 와 그냥. 응? 야 제발 나 좀 살려라. 한 시간도 안 남았어.
0: 어쩌겠어요. 친구 부탁인데 하도 급하다고 해서 어제 입고 나간 옷 그대로 남아있는 화장 밑바탕에다가 입술만 바르고 나갔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야, 듣던 대로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0: 아, 장난해? 지금 이 꼴을 보고 이상한 사람이었죠?
1: 식사하셔야죠. 저 잘하는 파스타집 제가 알아두긴 했는데요.
0: 예? 파스타요?
1: 아, 싫으세요? 아, 싫으세요? 그러면은 뭐 스테이크나
0: 국밥이요. 국밥. 제발. 국물 있는 거요.
1: 그렇게 국밥 한 그릇 뚝딱 하고 돌아왔습니다. 할 일 끝냈다 싶었죠. 그런데 이 남자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고 끊었는데,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눈치를 좀 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해요, 계속. 이 와중에 다시 친구한테 연락이 왔죠.
0: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만나주면 안 되겠냐? 아, 내 사촌동생 회사 선배라는데, 응, 이러다가 회사 일이 힘들어질 것 같댄다.
1: 뭐야, 밥만 먹고 오면 된다며?
0: 아, 눈 딱 뜨고 한 번만 더, 응? 밥 한 끼만 한 번만 더 먹고 와라, 응?
1: 아, 진짜 귀찮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밥이나 맛있는 거 먹자 하고 제가 좋아하는 참치 횟집으로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많이 먹으려고 고무줄 바지도 입었지요. 너무 신경을 안 썼나 싶기도 했지만,
2: 오, 오셨어요?
1: 멀리서 걸어오는 그를 본 순간 제 고무줄 바지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흰 티에 청바지, 거기까진 오케이. 그때 몰랐는데 키가 저보다 작았고요. 여기다가 청바지 앞쪽으로 열쇠가 주렁주렁, 모자까지 달고 나온 겁니다. 아니, 우리 아빠도 이러진 않는다고요. 같이 걷기도 창피해서 서둘러 횟집으로 끌고 들어갔죠. 속이 타서 맥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는데, 야, 술을 뭐 잘하시나 봅니다. 아, 그럼 뭐 50세조 한 잔 하시겠습니까?
0: 네? 50세주요?
1: 그놈의 50세주가 문제였습니다. 이 남자가 술을 맛있게 말더라고요. 그래서 홀짝홀짝 한 잔씩 두 잔씩 받아 마시다 보니 바지춤에 달아놓은 모자 안 보이고요. 키도 훌쩍 커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좀 있으면 우리 결혼 20주년입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지금도 농담처럼 남편한테 그때 그 50세주를 받아 마시지 말아야 했다 말은 하는데요. 살아보니까 사람이 가끔은 취한 듯 살아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맨정신으로 살기엔 세상이 너무 팍팍하니까요.

아름다운 밤 울랄라 세션이었습니다. 오늘 최서희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는데 20주년이라고 했어요. 예. 그 남편은 최서희님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첫눈에 고무줄 바지를 입고 나와도 그냥 확 아름다우십니다. 막 이런 얘기 한 거 보면 또 인연은 인연입니다. 최서희님이 마지막에 소연 언니도 빨리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봅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 아, 이 크크크크크크가 좀 예,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최서희님. 예, 좋은 얘기 맞죠?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결혼 20주년 축하 축하 최서희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산들입니다. 취기를 빌려.

0: 자이언티 멋지게 인사하는 법 피처링은 레드벨벳 슬기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뒤로 넘어져서 엉덩이 허리가 너무 아파요. 김현지님. 일 좀 일찍 마치고 병원 와서 엑스레이 찍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병원비도 아깝고요. 몸도 아프니 더 슬프네요. 현지님 이만하기 다행이죠. 제가 화장실에서 그렇게 뒤로 넘어져가지고 갈비뼈 그냥 골절됐잖아요. 저는. 이게 여러분 저도 그냥 골절돼가지고 한 달을 엄청 고생했는데 이게 또 정말 운이 없으면 골절되면서 그 뾰족한 부분이 폐를 또 그렇게 되면 일이 정말 커지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 번 그 사고가 순간인데 너무 고생하는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막 뭘 급하게 하느라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엄마가 막 속 터진다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냥 천천히 안 다치는 게 우선입니다. 아유 현지님 빨리 낫게 되길 바랄게요. 선물 갑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매트리스는 푹신한
1: 잠두잠.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Renault.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Renault.
2: 와, 건강한 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화사, so cute. 박수현의 럽게임. 잠시 후 3, 4부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구먼 해지대지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돌아온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도착.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기역, 미음, 시옷. 학창시절 선생님이 끝나고 여기로 좀 와라 하시면 가슴이 철렁,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이 하얘지던 공포의 장소이자 시험기간이면 출입금지 팻말이부터 있어서 우리를 더 궁금하게 했던 곳, 선생님들이 모여 계시는 학교 안의 작은 사무실, 이곳은 어디일까요? 기역, 미음, 시옷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이장호 청춘 예찬. 오늘 정답은 교무실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는 21일에 개봉하는 영화 군체 예매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1인 2매 5쌍의 솔방울에게 선물이 가는데요. 원하시는 분은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문화선물 게시판 참고해 주세요. 잠시 후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즈대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사과김치.

0: 이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암요 암요 서간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암요 암요 서간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구이.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8: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9: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0: 하이마트로 가요.
11: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10: 하이마트로 가요.
11: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2: 우리만의 자유로운
13: 샤트. 우리만의 자유로운
14: 샤트.
13: 우리만의 자유로운 샤트. 샤트. 샤트. 샤트. 샤트.
8: 박사 하나 러브게임 해장주 소개합니다. 원탑 예능돌 천재 오리 갱얼지 골든차일드 장주. 천재 얼굴 천만 배우 해야지 나야지. 네, 지난주에 K 엄마 단골 멘트 차트 너무 재밌었다며 많은 분들이 아하, 반응을 어머, 주셨는데 네. 오늘은 또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15: 아, 그렇죠.
16: 또 스승의 날이네요.
8: 어떤 학생이었어요?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16: 이게 서로의 기억에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8: 그래도
16: 저는 굉장히 애살 있고 친구들은 교무실 가는 걸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했거든요. 네. 저는 항상 쉬는 시간만 되면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들 책상에 뭐 있나 이거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고 약간 애살 있는 학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 정말 특별한 학생이다. 네. 진짜 저는 교무실을 거의 뭐 가본다고 생각도 사실 못했을 텐데 네. 거기를 살갑게 들락날락 한 거 아니에요.
16: 야. 근데 선생님들은 좀 귀찮아했을 수도 있겠지만
8: 아니 그래도 네. 그래도 남다른 학생이었네. 네, 거기를 들락날락 한다는
15: 거예요. 그렇죠.
16: 네. 맞아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 속으로는
8: 공부를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15: 그렇죠 그렇죠.
8: 예, 다른
15: 공부는 전혀
8: 다른 느낌의
16: 예. 아 그렇죠. 네. 어, 맞아요.
8: 장준 씨는 한마디로
15: 저는 뭐 그냥 네. 사고뭉치였죠.
16: 그렇죠. 어떤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8: 네. 아니 근데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워낙 개구쟁이였고
16: 그쵸, 맞아.
8: 중학교 때는 좀 철 들었잖아요. 그때는 아,
15: 전혀 안 들었었죠. 예. 그래서
8: 그때 연습생도 할 때 아니었어요?
15: 중3 때부터 이제 연습생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근데 그래도 요즘 애들이 엄청 더 장난도 많이 치고 네. 이렇게 그러지 않냐 근데 아니라고 너가 짱이었다고.
16: 아 못 이기지.
8: 근데 그 당시 그때는 어떤 장난이
15: 여러 개 많이 쳤었죠 사실. 예, 뭐 이제 뭐 문도 잠그고
16: 아구야
15: 만우절 때 막 이런 것도 푯말도 많이
8: 바꾸고
15: 예, 선생님 차에다가 이렇게 예, 학생주인 선생님 차에다가 똥차라고 먼지가 쌓여있길래 적었다가 선생님이 세차를 시키셨어요 저한테.
8: 대단하다. 예.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차가 그 선생님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조차 저는 몰랐던.
16: 아 정말요?
8: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얀색 차를 타시는지 검정 차를 타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를 다니는 애였는데 야 누구 선생님이 이 차 주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관찰력이
15: 그러니까요.
8: 대단해.
16: 학교에 또 관찰력이 있어야 또 놀리지.
8: 그렇죠. 맞아요. 맞아. 이게 관찰력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좋아야 맞아요. 그 뭔가를 할 수 있어요.
16: 맞아. 놀릴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지니까. 맞아.
8: 정말 그쵸. 대단한 네. 학생 둘이 이렇게 잘 커가지고
15: 그러니까요.
16: 장준이 잘 컸다.
15: 아, 잘 컸다 이제.
8: 잘 큰 두 학생과 함께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말 그대로 자유롭게 주제 소재 구분 없이 여러분이 차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15: 네,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는 차트가 있다면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8: 첫 번째 차트는 6913님이 주셔서 기능성 방석이 선물로 가고요. 어떤 주제로 꾸며주셨는지 함께 읽어드려요. 왜?

0: 다음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게요? 바로 성년의 날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지구상에 사는 몇몇 부족에게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만 하는 아주 힘든 테스트, 성인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지구상의 독특한 성인식 탑5 지금 시작합니다.
1: 아이고 장모님! 안가! 아이 까불기 사신다고 하셨으면서 여기 치과잖아요. 아 약속이 다르잖아요.
2: 아우 몰라. 박서방 자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송곳니가 그렇게 뾰족한 거야. 얼른 갈아버려.
1: 아유 장모님, 아 지금 왜 그러세요? 아주 집에 갈 거예요.
2: 아우 몰라. 자네 송곳니가 그렇게 뾰족하니까 아직도 애처럼 식탐 많고 게으르고 눈치가 없는 거야. 어른이 그러면 되겠어? 일로 와, 송곳니를 싹 다 갈아버려야겠어.
1: 아이고 장모님, 아유 왜 그러세요? 아유 싫어요. 나 안 가고 무서워요. 아이고
2: 일랄랄랄랄라.
0: 지구상의 독특한 성인식 5위. 인도네시아 발리의 치아 갈기. 발리섬 사람들은 18살이 되면 마따따하라는 성인식을 치르는데요. 이건 송곳니를 포함한 윗니 6개를 평평하게 갈아버리는 독특한 의식입니다. 이렇게 치아를 갈아내므로써 악한 감정을 다스리고 성숙하고 온화한 성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라고 하네요. 18이면 너무 어린 나이인데 6개를 또 평평하게.
3: 그러니까 무섭다.
0: 무서워 생리를.
3: 아프겠다.
0: 예. 계속해서 지구상의 독특한 성인식 4위 갑니다.
4: 궁예야, 너도 이제 10살이 되었으니 다 컸다. 드디어 집을 나가 때가 온 것이야.
1: 누구인가? 아니 엄마인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 나이 고작 10살. 나는 아직 집이 좋다. 자꾸 어딜 나가라 하는 거냐?
4: 궁예 이놈, 10살이면 다 컸다. 머리를 미고 절로 가거라.
1: 아니 절에 가면 이 고기도 못 먹지 않는가? 짐은 이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느니라.
4: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반항이야. 얼른 못 나가? 나가!
0: 지구상의 독특한 성인식 4위, 중국 다이족의 출각. 중국의 소수민족인 다이족 남자들은 10살이 되면 성년식을 치르는데요. 이 통과 의례가 바로 출가입니다. 일주일 동안 절에서 승려로서의 생활을 마치면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난다고 인정받게 된다고 하네요. 10살 또 애기인데.
3: 그니까 완전 애기인데.
0: 독립을 하는군요.
3: 그러니까.
0: 계속해서 지구상의 독특한 성인식 3위 갑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이혜정 동생 이혜지예요. 오늘은요 아마존 매운맛 특강을 하러 왔어요.
6: 선생님 재료는 뭔가요?
5: 오늘 재료는요 방금 잡아온 아마존산 총알갬인데요. 한 번 물리면 총 맞은 것처럼 얼마나 아프게요. 예. 제 손 좀 보세요. 몇백 번 물려서 퉁퉁 부었죠.
6: 선생님 전 무서워서 못 만져요.
5: 아니 어른이 돼서 그거 하나 못 만져요? 얼른 손질하세요.
6: 선생님 저 물렸어요. 이거 너무 아파요.
5: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 어른의 맛 의매나 매콤하게요. 예.
0: 지구상의 독특한 성인식 3위, 사텔의 마위 부족의 총알개미 장갑 시험. 아마존의 사테레마위 부족은요 전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인내와 강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침을 가진 총알개미 수백 마리가 들어있는 장갑을 껴야 합니다. 침에 찔려서 아파도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고 하고요. 이걸 20번 반복 해야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3: 와 세다 세.
0: 수백 마리가 아니 총알개미 아니고 그냥 개미도 수백 마리 들어간다나.
1: 그러니까 물면 아픈데 그냥 개미도.
0: 손을 넣으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3: 난 성인 안 될래요. 그냥
1: 차라리 총알이 맞.
3: 그게 낫겠네. 한 방으로 세게 그냥 맞는 게 낫지.
0: 엄청 잔잔한 그 아픔 알죠?
3: 정말 너무 싫어.
0: 계속해서 지구상의 독특한 성인식 2위입니다.
1: 야 이 행배야, 네 오늘 이 성인식 한다고 했지? 캬 이 시간 빠르다. 야 뭐 그래 뭐니 그래서 오늘 뭐 한다고 했지? 그 이거 사자 사냥?
7: 아 예 대부님 오셨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1: 캬이 행배야 에이 줄 필요 없다. 에이 사냥도 결국이 기성민기라. 에이 딱 이 사장 눈을 보고 그 네 어디에 서십니까? 야 내가 임마 에? 너가 우도 머리랑도 에? 밥도 먹고
7: 아,
1: 에? 이 사우나도 하고 에? 다 했어 에? 이 일하면 끝나는 게야.
7: 근데 그걸 사장 알아듣습니까?
1: 아이 못 알아듣지.
7: 사장은 막 달려들면 왜합니까?
1: 마이 그때는

0: 니보다 느린 놈 뒤에 숨는 기야.
1: 지구상의 독특한 성인식 2위 마사이 부족의 사자 사냥. 어이가 없네요.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은 성인이 되기 위해 사자를 사냥했는데요.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런 성인식을 하지 않고요. 대신 마사이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대회를 열어서 창 던지기, 높이뛰기 등으로 용맹함을 겨룬다고 합니다.
2: 좋다. 그래. 그래야지.
1: 그래, 왜냐면 사자 사냥은 너무 위험하죠.
3: 맞아요. 이게 건전하지.
2: 성인 되기 전에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목숨이.
1: 무서워, 무서워.
3: 저승사자죠.
2: 저승사자. 네. 맞네. 저승사자.
1: 진짜. 그치, 그치. 지구상의 독특한 성인식 1위 갑니다.
2: 성인 후보 230번 장혁동생 장준 앞으로!
4: 장혁동생 장준 앞으로! 올해도 보니까 얼마나 좋아!
2: 됐고 자네는 벌써 몇 번째인가? 서른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성인식을 통과 못한 게 말이 되나? 어? 올해도 못 뛰면 자네는 평생 애기야 애기!
4: 서른에 애기 소리 들어서 얼마나 좋아! 미성년자로 살면서 세뱃돈이도 받고 얼마나 좋아!
2: 됐고 올해는 꼭 뛰어내려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며, 이름 부르며 뛰어내린다. 셋, 둘, 하나, 번제!
4: 언니야
1: 지구상의 독특한 성인식 1위 바누아투족의 번지 점프.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족은 성인식으로 체력과 담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30m 높이의 대나무 탑 위에 올라가 발목에 포도넝쿨이나 칡뿌리 같은 걸 묶은 뒤 뛰어내리는데요. 이게 바로 현대의 번지점프가 된 의식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요즘에 뛰어도 무서운데 그러니까. 발목에 포도넝쿨이나 칡뿌리면은 이건 거의 목숨 내놓고
3: 그러니까
1: 칡뿌리 만약에 풀어 그거 뭐 어떻게
3: 끊기면은 진짜 그냥
1: 너무 무섭잖아요.
2: 너무 무섭다 진짜.
1: 아, 그래서 1위인가 봅니다.
2: 그런가 봐요. 예.
1: 뭐.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두 분이 그래도 그나마 나는 이게 낫다 있어요. 치아갈기 뭐 출가 10살의 출가예요. 총알개미 장갑 끼는 거 때문에 사자사냥 번지점프.
2: 차라리 발리섬 사람들의 치아갈기가 낫지 않아.
1: 우와 그래요?
2: 왜냐면 치아는 신경만 안 건드려도 괜찮잖아요. 괜찮지 않나요?
3: 전 그냥 출가할래요. 출가.
2: 아 10살의 출가. 돈 한 푼 없이.
3: 아 그냥 뭐
1: 그냥 그 승려로 그냥 네. 출가.
2: 아, 그냥 이빨 갈기고 갈긴 당하고 그냥 집에서 밥 따뜻하게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3: 아, 그래도 뭐 그냥 수학여행 오래 간다고 생각하고
1: 네. 사람마다 그게 달라. 그게 달라.
2: 선배님은 뭐가?
1: 나는 차라리 그 개미장갑 그 총알 개미 거기 손이 차라리 날 것 같아요.
2: 진짜요?
1: 나는 이 가는 거보다는 손이 나.
3: 이는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
2: 왜요? 그냥 입 한번 딱 감고
3: 시려.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1: 그래. 너무 무섭습니다. 아, 근데
2: 그래요?
1: 우리가 이렇게 다 셋이 이렇게 많이 다르네요.
2: 그러니까 다르네. 네.
1: 아니 성인 이제 네. 성년의 날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렸을 때 생각나요? 성년의 날 뭐 성인이 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거 봐 있어요? 그 당시?
2: 그 당시에요. 저는 아버지한테 꽃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네.
2: 성인의 날 때, 성년의 날 때, 네, 꽃을 받았고 또 많은 남성분들에게 또 뭐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1: 많은?
2: 네, 많은 남성분들
3: 받지 않았을까요?
2: 네, 받지 않았을까요?
1: 받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네. 기억을 조작을 해요.
2: 않았을까요?
1: 네. 그렇지. 네, 네, 네, 나는 그쵸. 많이 받았을 거야라는 기억의 조작이 있었죠.
2: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겠죠. 제가 성인이 되기를.
1: 아.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장준 씨는 뭐가 제일 좋았어요?
3: 저는 뭐 딱히 받은 거는 없었는데
1: 그 당시에도 내가 성인이 되면 남자들은 뭐 운전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3: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면허증 따고 나서 이제 아직도 그 엄마 차 이제 딱 1일 보험 들고
1: 그
3: 처음 했을 때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1: 그것도 엄마 차 또 가지고 나갔어요.
3: 에이.
1: 어머님 또 잠 못 주무셨겠네요.
3: 아 근데 어머니가 생각보다 그래 뭐 나라에서 너한테 네. 이제 자격을 준 건데 너가 뭐 하면 되지 하고 했는데 근데 정작 제가 이제 에이. 딱 운전하고 주차까지 하고 내렸는데도 오른발이 저절로 떨리는 거예요.
1: 처음에 그래요.
2: 에이. 맞아요. 떨리죠. 처음에 늘 떨리죠.
3: 맞아요. 그랬었어요.
1: 저도 막 처음에 운전할 때 그 차를 가지고 막 나갔다가 좀 막 곤란했던 막 그런 기억들이
2: 맞아.
1: 그런 것들이 지금도 좀 식은땀 나죠.
2: 맞아요.
1: 그래서 성년의 날 이제 뭐 평생 기억에 남는 날이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성년의 날을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2: 맞아요.
1: 뭐 꽃이나 뭐 향수 이런 거 안 받더라도 의미 있게 본인이 보내시는 걸 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2: 살면서 딱 한 번이니까.
1: 맞아요.
2: 맞아요.
1: 그리고 그때는 맞아요. 사실 근데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2: 맞아요.
1: 같은데
2: 맞아요.
1: 크고 나서는 오히려 그게 또 중요한 추억이 되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필 그때 그 아인 이어집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매일 마시는 물 어떻게 고르시나요? 요즘은 물의 성분과 맛, 식감까지 따져 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돼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좋은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헬시 플레저 시대,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웃에게 고마웠던 적 있으세요?
1: 저희 집이 애가 둘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아랫집에서 올라오셔서 층간소음 그동안 잘 견뎌왔는데 애가 고3이라 조금 주의해줬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셔가지고 몰랐는데 그동안 잘 참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2: 제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요.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아기 키우려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기 옷이랑 그런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3: 누군가의 배려 덕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웃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곳엔 미소와 행복이 있으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박소연.

0: 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Love Game 금요일 저녁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함께합니다. 골든 차일드 장준 개구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에는 음악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8884님이 보내주셔서 기능성 화장품 선물로 가고요.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청라 하늘대교에 있는 전망대가 184m의 높이로 다리 위에 있는 전망대 중에서 세계 최고 높이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와우. 그런데 가요계에서도 기네스북에 오른 가수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만들어봤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가수 탑7을 보내주셨습니다.
1: 오, 재밌겠다.
0: BTS 있을 것 같죠?
2: 아, 무조건 있죠.
0: 있을 것 같죠? 네. 아, 블랙핑크도 있죠. 있을 것 같고.
2: 아, 있죠. 있죠.
0: 있을 것 같고.
3: 기네스북에 오른 가수들.
0: 근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음반 판매량일 수도 있고.
2: 맞네. 맞네. 네. 기네스북이니까.
0: 제가 기네스북에 올랐잖아요.
2: 진짜요?
0: 저 한국 기네스북에 임성훈 선생님이랑 저랑
2: 최장수
0: 최장수 남녀 MC로.
2: 어머,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과 함께 하고 있는 네. 거야. 준아 이제 앞으로 90도 말고 절하면서 들어와야 돼. 그쵸, 그쵸. 알겠지 알겠지. 어,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3: 그쵸,
0: 기네스북은.
2: 박수연.
0: 아니 근데
2: 박수연.
0: 아니 근데 진짜 뭐 갑자기 그냥 이 생각이 났는데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오래 살면 할 수 있어. 두 분도 아, 오래
2: 그게
0: 살면
2: 쉽지 않은 거예요.
0: 그러니까 열심히 오래 살아봐요. 그러면 와요. 이런 날이 옵니다.
2: 진짜 쉽지 않은 거야. 기념으로 술 사세요.
0: 생각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자, 그렇다고 하면 1위 가수는 오. 어떤 가수일지 예, 궁금합니다.
2: 네. 아무래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내주신 8884님의 주관성이 100%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네. 자, 1위고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네. 데뷔 10주년을 네. 맞이한 그룹인데
0: 그러면
2: 힌트곡에.
0: 2016년 데뷔라 2016년에 아, 근데 정말 많은 팀들이
3: 많이 나왔죠.
0: 정말 많은 네. 팀들이 나왔습니다.
2: 많죠. 힌트곡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살짝 그 한번 불러드릴게요.
0: 네네. 네.

0: 뚜뚜뚜뚜뚜 우리 사랑은 부장난나나나나나 마지막처럼 마마마 마지막처럼 마마 마지막처럼
1: 마지막 노래는 모르는 것 같은데 그쵸, 이 노래는 모르는 것 같아 마마지막처럼
0: 아 또 그거였구나 그쵸 그쵸 아, 또 음을 잘 탔다고 생각했는데 또
1: 많이 불안 많이 불안합니다
2: 네, 힌트에서 많은 난관이 이제 또 부딪히게 됐지만
1: 이게 힌트 맞죠 네. 예.
0: 또 자, 어렵게
2: 여러분 그래도 정말 넓은 아량으로 네. 네, 알 것 같으신 분들 알 것 같으신 분들은 샵 1077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중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기대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가수 탑 7 지금부터 발표합니다

0: 랩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는 노래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1: 네, 이 노래가 들어있는 3집 앨범이 1995년에 우리나라에서만 330만 장 이상이 팔리면서 단일 앨범 최다 판매량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2: 김건모 씨의 기록은 20년간 깨지지 않다가 최근에 깨졌습니다. 최근에 BTS에 의해서 경신되었습니다.

0: 가수 6위는요 제국의 아이들의 광희.
1: 네, 광희 씨가 기네스북에라고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2: 네, 광희 씨는 2011년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옷 많이 껴입기로 무려 252벌의 티셔츠를 입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0: 맞아요. 우와. 이거 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대박이다. 대단하죠. 근데 안타깝게 뭐 이 기록이 금방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세운 기록이라서 여전히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1: 고생하셨어.
0: 광희 씨 보고 싶어요.

0: 이어리콘입니다. 내 이름은 이어리, 거구리에도 이어리, 이어리의 텐미닛.
1: 2003년 텐미닛으로 활동할 당시 신문 1면에만 891번이 등장을 했는데요. 와. 이걸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2: 아, 제 소원도 있거든요. 제 소원은 10번, 아니 그 한 번만이라도 이제 신문 1면에 등장해보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물론 좋은 소식이죠.
3: 아, 좋은 소식.
2: 놀라지 마세요. 좋은 소식으로.
1: 좋은 소식으로.
2: 좋은 소식으로요. 네네.

0: 나
1: 아니 다니엘처럼 해주지 건지 댄스 세상에 기네스북에 오른 가수 3위 강다니엘

0: 네. 씨, 나 지금 강다니엘 아, 버전인 줄 알고 봤다가 어, 이게 뭐지 뭐지 아, 제
1: 이병헌 씨,
0: 눈을
1: 이병헌 씨 건지 댄스가 생각이 나요. 네.
0: 건지 댄스를 해주셨습니다.
2: 아, 영상
3: 아, 너무 웃기다. 아.
2: 네, 강다니엘 씨의 존재감을 드러낸 프로그램이죠. 아. 프로듀스 101의 나야나.
1: 네. 아. 인간 사무에드로 불리면서 세상에. 인기를 얻더니 결국엔 엄청난 인기로 2017년에 강다니엘 해로 만들었죠.
0: 아, 강다니엘 씨의 너무 지금 놀라가지고 발음도 안 돼 지금. 기록은요 최단시간 11시간 36분 만에 인별그램 100만 팔로워를 만든 건데요. 교황의 기록을 깨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강다니엘 씨 잘 있죠?

0: 정말 이장 좀 미쳤다.
1: 너무 예. 재밌다. 진짜 너무 잘한다.
0: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번지 네. 댄스의 최고의 와, 영상입니다.
1: 최고였다 진짜.
0: 계속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가수 3위 공개합니다.

0: 기네스북에 오른 가수 3위 BTS 방탄소년단.
1: 네, 최고의 그룹에 너무 좋은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봄날.
2: 네, BTS는 SNS 최다 활동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SNS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그룹이라고도 합니다.
0: 특히 2017년에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저스틴 비버보다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야.

0: 기네스북에 오른 가수 2위는 바로
1: 갈 때까지 가볼까 야 오빠 가라사
0: 가자 유후
1: 오빠 강남살 오빠 강남살 오빠 강남살
0: 기네스북에 오른 가수 2위 싸이
2: 정숙해 보이지만
3: 네 지금 흐르고 있는 바로 이 강남 스타일로 싸이 씨는 엄청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네.
4: 맞습니다. 뮤비 조회수 최초 10억 기록, 좋아요 최다 기록, 서울시청 광장에서 10만 명 단체 말춤 기록의 사나이였습니다.
0: 강남 스타일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왔던 젠틀맨도 하루에 가장 많이 본 동영상을

0: 히트곡 부자라 하나만 고르기 어려웠는데 이 노래를 저희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1: 네, 블랙핑크는 그룹으로서도 멤버 별로도 정말 많은 기록을 세워서 전부 다 말하려면 1시간은 필요한데요. 현재까지 기네스북에 총 19번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2: 와, 뭐 기록도 중요하지만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블랙핑크 축하 축하. 우와!

0: 블랙핑크. 예,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핫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힘입니다.
1: 네,
0: 기네스북에 오른 가수 탑7을 알려드렸고요.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1: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4: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0: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니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니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너무 좋죠. 뉴진스 하이보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K-POP 가수 최단기간 10억 스트리밍 달성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와, 최고다.
0: 홍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2: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0: 하이보이 들으면서 두 분과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인쇄 가능한
1: 사모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사모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사모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사모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3: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작약, 입함나무, 아카시아꽃 등이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 말에는 장미, 6월에는 능소화가 필 텐데요. 영스 가족들은 어떤 꽃이 기대되시나요?

하지만 벚꽃, 진달래, 개나리 등이 피었던 4월이 지난 후 봄꽃에 신경을 쓰지 않은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꽃들은 그런 우리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속도에 맞춰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는데요. 영스 가족들은 어떤가요? 오늘도 자기만의 속도로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앤디입니다.

0: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권은비의 우리의 속도였습니다. 5월이 꽃의 계절이지만 선물용으로만 언급이 많이 되는 시기죠. 하지만 꽃 자체가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저는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작약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필 때 화려하게 이렇게 확 활짝 피는 그 모습도 너무 예뻐요. 근데 금방 좀 지는 것 같아서 작약을 구매를 했을 때 그 핀 모습이 피는 그 과정과 폈을 때 너무 예쁜데 금방 지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장미도 너무 좋아하고요. 장은희님께서 완디의 딸이 꽃다발을 사왔어요. 학원에서 배고픈데 간식 안 사먹고 모은 돈으로 샀다고 하네요. 용돈 바로 인상해줘야겠습니다. 너무나도 큰 선물 우리 딸 고맙고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거 진짜 사랑입니다. 네 뭔가 어버이날이 지난주였긴 하지만 그때 못 드렸다거나 뭔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학원에서 배고픈데 간식을 안 사 먹고 돈을 모았다? 아 이거 진짜 큰맘 맞고 한 겁니다. 네 용돈 인상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티켓 공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5월 21일에 개봉 예정인 작품이죠.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씨 등이 출연하는 영화 군체 예매권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스엔 웬일이야. 미니 3집으로 컴백한 베이비몬스터와 함께합니다. 오늘 라이브까지 들려주신다고 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또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 영스트리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0: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0: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둥근 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2876님, 불금은 맛집을 가줘야죠. 친구가 맛있다고 알려준 삼겹살, 쭈꾸미 볶음 먹고 달달한 음료 포장해서 드라이브 갑니다.

오, 친구의 맛집. 근데 삼겹살 쭈꾸미 볶음. 정말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또 후식으로는 달달한 음료까지 완벽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네. 설레는 금요일 밤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혹은 다가올 주말 계획도 좋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에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01의 골드.

101의 골드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5803님, 아이가 엄마가 아끼는 컵 깨졌다고 사진과 함께 톡을 보냈네요. 다치진 않았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제가 직접 만든 하나밖에 없는 컵이라 슬프긴 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슬프지만 그래도 아이가 솔직하게 저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엄마 뭐 미안해 내가 엄마가 아끼는 컵을 깨트렸어 하고 보낸 것만으로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시면 쉬는 날 잡아서 아이와 함께 또 같이 컵을 만들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아끼는 컵이 또 생기는 거니까 너무 또 속상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형님, 공장으로 업무 보러 갔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내일이 누나 생일이라 오랜만에 본가에 가족들이 다 모일 것 같네요. 영수 들으면 운전할 때 졸리지도 않고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누나분의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꼭 전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 좋은 에너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8121님, 우리 반이 6반이랑 반대항 축구했는데 한 골 차이로 졌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많이 울었는데 응원 부탁드려요. 얘들아 우리도 최선을 다했잖아 힘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한 골 차이면은 속상할 만합니다. 이게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났으면은 아 졌다 이럴 만한데 한 골이어서 또 열심히 연습도 했을 테고 그 경기가 정말 그 차이가 나지 않은 경기여서 더 속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번에 이 6반 친구들이랑 또 시합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또 좋은 결과가 우리 사연자분의 팀께서 또 반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속상해하지 마세요. 화이팅!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저에게 털어놓고

Walk the Moon의 Shut Up and Dance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이어서 만나볼게요. 5194님, 너무나 사랑스러운 7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가 코감기가 심하게 왔는데 제 딸이 저한테 옮은 건지 콧물을 주르륵 흘리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내 딸 서아야 미안하고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원래 집에서 누군가 한 명이 아프면은 가족 인원이 조금 다 걸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속상한 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나 아프다,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이가 아기일수록 그런 상태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콧물 흘리네? 감기인가? 약간 안 왔는데 좀 뜨겁네? 열이 나나? 이렇게밖에 좀 찾을 수밖에 없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랑을 또 주시고 또 해주시는 만큼 금방 또 서아가 나을 겁니다. 네. 그리고 5641님, 일 끝나고 공연 주차 알바 중입니다. 지금은 잠깐 쉬면서 차에서 청취 중이에요. 혼자라도 외롭지 않고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투잡을 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쓰리잡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힘내시라고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4922님, 이번에 중학교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예쁘게 나오고 싶어서 급 다이어트에 머리도 만져봤는데 완전히처럼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다이어트라도, 이게 급 다이어트라도 결과물이 안 한 것보다 저는 좋게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예쁘게 또 한 만큼 꾸미고 뭐 한 만큼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쁘게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는 영스앤 웬일이야. 미니 3집으로 컴백한 베이비몬스터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엑소의 나비소녀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gorilla.
1: SBS 생활 정보.
2: 허기를 달래주고 취기가 심하지 않으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노동의 활력을 돋우며 사람 사이 소통을 돕는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막걸리의 다섯 가지 덕이죠. 쌀과 누룩으로 빚어 막걸러낸 술이라는 뜻의 막걸리. 언제부터 즐겼을까요? 막걸리는 탁주라는 이름으로 삼국사기와 조선왕조 실록에도 기록될 만큼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술 빚는 일을 맡은 제주라는 관직이 정산품 대우를 받을 만큼 중요했는데요. 막걸리 빚기는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죠. 지금은 전국에서 천여종의 막걸리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 지역 막걸리를 맛보는 것도 미식 여행이 될 수 있겠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은 미니 3집으로 컴백한 베이비몬스터와 함께합니다. 단체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둘, 셋.
2: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한 번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현 씨부터.
3: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비몬스터 아현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바리타입니다.
5: 안녕하세요. 치키타입니다.
6: 안녕하세요. 아사입니다.
7: 안녕하세요. 루카입니다.
8: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니, 영세선 두 번째 만남이잖아요. 오늘 좀 더 편안하게 네. 또 더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베이비몬스터를 보면 긴장이라는 걸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멤버분들 중에 긴장을 좀 많이 하시는 편 누가 제일 좀 많이 하시나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9: 아, 저희도 네. 첫 콘서트 네. 딱 첫날이나 네. 막
0: 공개되는
9: 날 이나 막 예를 들어 시상식 이런 데 가면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기회. 네. 아~ 다들 긴장하다가 올라가면
0: 맞아요. 좀 괜찮아.
9: 약간 좀 풀어지는 편인 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무대에선 아예 티가 그런 게 하나도 안 나가지고. 네.
9: 다행이다.
0: 반대로 누가 좀 제일 아예 안 해요? 아, 이쯤이야 뭐 약간 약간 이런 느낌.
8: 아현 언니 아니야?
0: 아, 정말.
10: 그런가? 저는 모르겠어. 무대할 때는 뭔가 이 무대 할 때 느낌이 어쨌든 보통 비슷하잖아요.
0: 그쵸.
10: 긴장감은 있는데 기분 좋은 긴장감이니까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인 편인데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해서 말을 잘 못해. 아~ 평소에 선배님 너무 아름다우셔서 약간
0: 다행이다. 오늘 헤어 메이크업 하고 가서 다행이다.
10: 맞아요.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니까 더 편하게 재밌게 네. 놀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0: 감사합니다.
0: 오늘 또 베이비몬스터가 영세 찾아준 이유가 있죠. 미니 3집 춤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0: 타이틀곡 제목도 춤인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춤은요. 이제 앨범명도 춤, 타이틀곡 제목도 춤인 만큼 이 춤으로 전 세계를 하나의 춤판으로 물들이겠다라는 저희 베이비몬스터의 강한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0: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를 하나의 춤판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담았다고 하셨는데요. 멤버분들이 이 노래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일 춤몇은 멤버 있나요?
2: 기타?
1: 저요?
2: 인가?
0: 치키타님? 인가?
1: 되게 이 노래 되게 들으면 바로 춤추는 것 같아요.
0: 약간 비트가 네. 좀 강하다 보니까. 네. 어허. 아니 우리 또 3981님께서 차세대 글로벌 퀸답게 이번에 유독 퀸력이 미친 것 와우. 같아요. 퀸의 마인드로 우주 정복해보자.
2: 와우.
0: 평소에 퀸력이 가장 높은 멤버는 누구이신가요? 약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2: 퀸력?
0: 그런 멤버?
1: 어머.
3: 퀸력?
1: 약간 제 생각엔 리타 언니?
0: 아~
1: 약간
2: 진짜?
1: Hey girls
2: 리타
1: 약간 이런 말
2: Hey girls 리타 애현
0: 아 진짜요? 인정하시나요? 리타님?
1: 인정하세요
0: 인정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그럼 우리 파리타씨
2: 네.
0: 퀸의 마인드 하나 좀 알려주신다면 요즘 어떤 마인드로 아니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2: 알려주세요
0: 그냥 born 약간, to be인가요?
2: 아 아니에요.
0: born to be.
2: 아닌데 약간 저희 아무래도 팬들도 많고 하는데 가끔 댓글 보면 신경 쓸 수도 그쵸, 있으니까요.
0: 네네네네.
2: 근데 아무래도 자신을 믿고 약간 be yourself 해서 이거는 나다 하면 그래도 안전하게 느껴져요.
0: 너의 자신이 되라라고 이렇게 좀 믿으면 그쵸. 근데 무대 아래에선 지금 목소리를 듣고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청취자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되게 소녀소녀하시고 부끄러움도 많고 귀엽고 이러신데 무대 위에서는 또 180도 달라지시잖아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좀 스스로 외우는 그런 주문 같은 거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3: 주문?
0: 네, 멤버분들끼리. 뭐 단체로 외우는 그런 구호다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외우는 거라던가
1: 일단 외친다던가. 단체 화이팅 인사가 있는데
0: 있어요?
1: 이제 무대를 뿌시자 우리 할 수 있다 약간 총 해가지고
0: 총
1: 이렇게 팍 하면 시작 이런 느낌이어서 다시 손을 모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0: 아 근데 총 쏘는 게 살짝 조금씩 다 다르네요. 다 자기만의 그런 총
1: 매력,
0: 포인트가
1: 매력.
0: 있어.
1: 약간 그날의 필에 따라.
2: 네.
0: 오호.
1: 그리고 에이사가 또 혼자 하는 약간 루틴이 있었어요.
0: 뭐죠?
2: 아 그 이게 일본에서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손바닥에 인자 사람 인자를 그려서 먹는 거. 약간 일본 정통적으로 약간 긴장을 풀 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무대에 오르기 전에 네. 이렇게 맞아, 가족들 맞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긴장 오늘도 잘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1: 네. 보면 먹고 있어.
2: 이게 일본 사람끼리는 되게 익숙한데 또 해외 팬분들이 보시고 보시면은 되게 이게 뭐지 해서
0: 처음
2: 놀라셨...
0: 지금 들었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또 좋네요. 또 아까 두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1: 맞아요.
0: 뭐예요?
1: 저랑
0: 치키타님, 파리타님
1: 약간 이렇게 약간
0: 기도예요? 기도
2: 태국 분들 다 아는 기도하는
0: 기도 말이 있어요?
2: 네 말 있어요.
0: 어떤 뜻이에요? 약간 말이?
4: 약간 만약에 콘서트 하기 전에를 하면 약간 오늘 제발 실수 없어 주세요 하고 바바바 하고 사투
2: 마지막에 사투라고
4: 사투 있어요.
0: 사투는 무슨 뜻이에요?
2: 뜻이 있나? 약간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0: 아, 약간 에이맨 약간 이런 느낌
2: 약간 그런 느낌
0: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2: 네.
0: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약간 이런 것 좀 많이 배워갔는데 우리 한국 멤버분들은 없어요?
1: 있어?
0: 이거 말고
1: 이거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기독교라 기도를 하고 항상 오늘도 좋은 무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에이맨
0: 에이맨 다양한 또 이렇게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양현석 씨께서 직접 안무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맞아요.
0: 맛있게 쳐라 힘이 들어가면 짜다 라고 조언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 간을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직접 혹시 시범도 보여주시나요?
1: 네.
0: 진짜요?
1: 항상 저희 안무 중에 이건 꼭 살려야 된다 킬링 포인트나 아니면 그 멤버의 파트 중에서 아 이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살려야 돼 라고 직접 몸소 시범을 항상 보여주세요.
0: 아 진짜요?

0: 제가 약간 AI의 데이브란 느낌 약간. 잠깐 이번에 어떤 파트였어요? 무조건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파트가?
1: 이번에는 후렴?
2: 후렴 부분.
0: 후렴. 아, 그래요?
1: 네.
0: 아 거기 파트. 아 네네네. 아하. 저는 후렴이 끝나갈 때 다들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파트가 있어서
2: 상상이.
0: 네, 갑자기 그게 저는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혹시 거기를 보여주셨나 그래서 아니야 승환아 생각 멈춰 약간
1: 보고 싶어요.
0: 어, 아니죠 아니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맛있게 추는 건 어떤 겁니까? 멤버들 혹시 그 설명을 해주셨을 때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동작을 보고서 조금 이해를 하셨는지. 전 아직도 그 너무 과하게 추면 짜다! 약간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3: 약간 짜다는 게 되게 너무 과하다,
0: 과하다.
3: 이런 느낌이고 전 맛있게 춰라 이게 약간 좀 표정 같은 표정이나 느낌을 살리는 거 그게 맛있게 쳐라
0: 맞아요 맞아요 약간 표현하는 거
3: 네.
0: 짠득짠득하는
1: 거 예, 맞습니다 어허. 항상 저희 연습생 때도 맛있게 쳐라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서 막 저희끼리 그러면 너는 소금 해 나는 막 설탕 할게 이런 느낌으로 감미료로
0: 조미료들을 다 담당을 하고 계시군요
1: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장난도 치고 그랬었어요
0: 아하. 그럼 또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또 어떤 조언들을 보통 자주 해주시나요? 들었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말들이 있는지 맛있게 쳐라 뭐 이런 거 말고도
1: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라이브를 요즘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 노래가 조금 높고 좀 클라이맥스 있는 그쵸? 노래가 많잖아요
0: 높고 다이나믹이 네. 좀 강렬하고 많고
1: 다이나믹이 많은 노래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춤은 되게 묵직하고 네, 좀 네, 네. 진중하게 약간 깔리는 느낌이 많으니까 네, 네.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뭐랄까 힘들게 부르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 불러야 재밌게 보일 것 같다 아~ 맛있게 들릴 것 같다
0: 아하 이해했어요 네,
1: 너무 그냥 편하게 부르면 보는
0: 잘하는 걸 어떻게 잘하니까 편하게 부르는 게 들리는 거지
1: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끼리 그래 우리는 조금 더 약간 힘을 써서 에너지를 써서 부르자 하고 오늘 왔어요
0: 아 이게 라이브를 잘하는 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라이브를 또 많이 하고 콘서트 때 진짜 다 라이브를 하시잖아요 네. 힘든 네. 춤을 가지고 근데 그거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아무리 힘든 거를 계속 던져줘도 라이브가 너무 편안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 단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우리 3953님께서 멤버들이 생각할 때 춤에서 가장 어려운 춤은 어디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디 부분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4: 춤 노래에서요?
0: 네, 이번 타이틀곡에서.
5: 아, 그 저랑 기타가 조금 네. 똑같을 수도 있는데 네. 후렴 파트에서 네. 이렇게 돌리는 팔을 네, 네. 돌리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 약간 다리랑 팔이랑 약간 그 박자가 좀 다르게 쓰여가지고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되게 오래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0: 맞추느라고 또. 아하. 우리 치키타님도 있으셨어요?
5: 네, 똑같은 파트?
1: 똑같은 부분이에요.
4: 저랑 아사 언니 같은 파트. 네.
0: 아, 두 분만 하시는 그런 파트여서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또 포인트 안무도 화제입니다. 맛을 네. 담은 안무 영스에서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오, 네, 오. 그럼요. 그럼요.
0: 좋습니다. 그럼 이건 저희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영스티트 공식 인별그램에 올리도록 할게요. 방송이 끝난 후 찾아봐 주시고요. 이제 베이비몬스터의 신곡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영스를 위해 이번에도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 준비되셨나요?
6: 네. 네.
0: 그럼 저희는 베이비몬스터의 춤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네, 베이비몬스터의 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오! 찢었다.
1: 감사합니다.
0: 워낙 뭐 라이브를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들었고, 그 마지막에 그 떼창 파트 나오잖아요. 네. 거기가 제일 딱 신나게 터지는 파트일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이걸로 리믹스 버전도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비트가 워낙 좋으니까 리믹스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네. 저는 클럽에 가보질 못했는데 한 번도 이제 클럽에 못 가보셨잖아요. 다들 클럽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리믹스 버전이랑 다들 이 노래 가지고 엄청 그런 곳에서 많이 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다들 이렇게 춤을 추기 위하여 자기만의 막 그런 내적 댄스를 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뮤비에서 다들 얼굴 공격이 다들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감격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 아현씨가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3: 아, 네네. 4989님, 멤버들 이번에도 역대급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활동 끝나면 총괄님께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야겠어요. 메뉴는 멤버들이 정하는 거 맞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봅시다.
0: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네, 회식을 보통 하실 때 주로 어떤 거 드세요? 보통 다 고기 말은 거 드시죠?
2: 맞아요.
0: 그렇죠?
2: 네. 맞아요.
0: 아, 다들 좀 더 잘 드시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내가 먹으면서도 와, 나 오늘 너무 잘 들어가는데? 너무 잘 먹는데? 하면서 놀라실 때가 있나요?
3: 네.
0: 그쵸? 그쵸? 이게 조절이 안 되거나.
2: 맞아요.
0: 네. 그쵸, 그쵸?
2: 사실 멤버들이 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기보단 저희가 다양하게 해서 같이 쉐어하면서 먹는 걸 좋아하는 타입들이라 다 멤버들이 먹는 걸 끝냈는데 가끔 가다가 아서 언니가 진짜 끝까지 먹을 때가 있어요.
3: 오랫동안 계속 먹고
2: 맞아요.
3: 있어요.
2: 시간을 들여서.
0: 네.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다들 정말 조금 드실 것 같은데 그 리얼리티 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계속 드시더라고요.
3: 먹어요.
0: 진짜 깜짝 놀랐어요.
2: 네. 먹고 또 먹고.
0: 네. 이번에 또 지금 총괄님께서 듣고 계실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네. 하나 뭐 여러 개 얘기해도 와. 됩니다. 회식을 하게 된다면
2: 네.
0: 이게 제일 먹고 싶습니다.
3: 아고. 뭘로 하지? 뭘로 할까?
0: 아, 여러 명 얘기해도 되죠.
4: 아, 저는 그 맨날 갔던 데가 가고 싶어요. 항상 중간리고 가고 그 같이 가는데
0: 고깃집
4: 고깃집과 진짜
3: 진짜 맛있어.
0: 아, 진짜 맛있는 고깃집 있군요.
3: 네.
4: 약간
0: 바비큐지. 네. 그럼 혹시 난 좀 거기 바비큐 말고 이번에 새로운 거 조금 도전해 보고 싶다.
2: 싶어? 아, 저번에 총원님께서 저희한테 아, 그 대판야끼집 맛있는데 한 곳을 뚫었다 이러셔가지고 저는 거기가 궁금한 것 같아요.
0: 안 먹어봐서.
2: 네, 안 먹어봐서.
0: 아, 우리 총괄님 맛잘알이신가 봐요.
2: 맛집을 엄청
0: 많이
2: 하세요.

0: 아니 이번에 성인이 된 아현 씨 또 주량이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0: 아현 씨 주량이 맥주 한 캔이라고 하는데요.
2: 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음식이 들어가는 양과는 또 다르죠.
2: 아니 제가 한 캔을 마시면 그러니까 반 캔 마셨을 때 기분이 진짜 좋고 한 캔 마시면 그냥 자거나 아니면 계속 웃거나 뭔가 자꾸 떨어뜨려요.
0: 아 취해서 네. 약간 예.
2: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0: 기분 좋아지는 게 낫죠. 차라리
2: 배신이 하는데 뭔가 자꾸 떨어져요. 숟가락 떨어뜨리고 숟가락 떨어뜨리고
0: 근데 너무 귀엽다. 한 캔으로 저렇게 되는 게 너무 귀엽네요. 아 너무 귀엽다. 근데 만약 멤버 전원이 이제 다 성인 그룹이 되었어요.
2: 네. 네.
0: 다 같이 어떻게 회식 한번 하나요?
2: 해야죠.
0: 회식 한번 하나요?
3: 완전 해야죠.
0: 회식 한번 하나요?
1: 3년 남았어요.
0: 아 3년 남았어요?
3: 3년
2: 2년
0: 남았어요. 지금 제일 많이 남으신 분이 2년이에요?
1: 네.
4: 네네네.
0: 저 기타요.
4: 아직 남았습니다.
0: 2년 금방 갑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2년 금방 가요. 네. 그러니까 전원 성인이 됐을 때 꼭 해보고 싶은 그런 거 있나요? 아 그럼 이거는 우리 2년 남으신 우리 치키타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2: 기대된다.
0: 딱 성인이 됐다!
4: 성인이 되면 저는 약간 개인 뭐라지? 쇼핑하고 싶어요.
0: 아 쇼핑?
4: 그 여기 뭐지?
2: 카드?
4: 카드 같은 거 지금 못하니까 성인 안 되니까
2: 너 명의로 지금. 사가지고
4: 맞아, 맞아.
2: 카드를
4: 그래서 진짜 제가 그냥 쇼핑하고
0: 결제하고 마음껏
4: 제가 뚝 하고 아니면 언젠가 언니들이랑 같이
0: 한잔하고 아 너무 좋은데요? 아 꼭 그런 날이 2년 뒤에 꼭 찾아오길
1: 근데 그날은 너 정말 큰일 나는 날이다.
0: 꼭 집으로 잘 모셔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압녀 압녀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압녀 압녀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압녀 압녀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오딸.
7: 돌아온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에어니슬.
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9: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1: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고요. 3부에서도 계속 베이비몬스터 함께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복습 퀴즈.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문제 주시죠, 우리 로라씨.
1: 네. 베이비몬스터의 미니 3집 타이틀이자 이번 신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2: 보기도 드릴게요. 1번 숨, 2번 춤.
1: 두 번.
3: 2번.
1: 2번. 2번.
2: 옵시스. 2번. 춤.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아현 씨?
4: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나요?
5: 네.
0: 저희는 잠시 후에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돌아온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0: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미니 3집으로 컴백한 베이비 몬스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하나 우리 루카 씨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잼니님입니다.
2: 잼니님.
3: 엊그제 트파니 선배님이 나오셔서 눈여겨보는 후배, 잘한다고 생각하는 후배로 베이비 몬스터를 언급했는데 알고 있나요? 선배님들께서 인정받는 배몬 너무 멋지고 자랑스러워요.
1: 이제 저 여쭤봤었어요. 선배님께서 나오셨는데 선배님 요새 좀 눈여겨보는 그런 후배가 있나요? 했을 때 바로 베이비 몬스터라고.
4: 아, 진짜요?
1: 네. 너무 잘하고 멋있다라고 또 칭찬을 해주고 가셨어요. 네. 이런 선배님들이나 주변 동료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이런 칭찬 들을 때마다 어떠세요?
4: 사실 저희도 그렇게 말씀해주신 걸 봤는데 와, 너무 맞아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요. 또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한 번씩 또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자랑스러운 후배가 돼야겠다라고 늘 생각하는 편입니다.
2: 저는 그 선배님 언급하시면 뭔가 하트 눌러넣고
1: 아, 아니,
2: 캡처 해놓고 저희 단톡방에 보내가지고 아. 이분이 막 저희 언급해줬어 막 이렇게
1: 귀여워
2: 저희끼리 얘기해요.
1: 아 너무 귀엽네요. 아, 또 대표로 이제 언급해주신 우리 티파니 선배님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대표로 한 분이
5: 기타요.
4: 기타도 한번 선배님께
5: 같이 듀엣도 했잖아.
2: 같이 했어가지고
5: 사랑해요.
4: 진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저번에 같이 버스킹 같이 했을 때 진짜 잘 해주셨고 잘 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5: 사랑합니다 선배님.
1: 너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앨범의 수록곡들을 하나씩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 노래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I'm the moon.

0: 첫 번째 트랙 문인데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이번 수록곡 문은요 첫 번째 트랙이자 저희의 가장 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트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렬한 비트는 아니지만 이런 R&B 사운드 속에 숨겨진 신비로움과 또 저희만의 개성 있는 그런 목소리가 담겨서 저희한테 참 의미 있는 곡이 된 것 같습니다.
0: 오, 아니 우리 WWW님께서 많은 멤버들이 최애곡으로 문을 뽑았는데 이유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혹시 누구의 최애곡인지?
2: 최애곡이에요.
3: 최애곡.
0: 진짜요? 오, 다섯 분 다?
3: 네.
0: 오호,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아마 저희가 이번에 뭔가 해보지 못했던 장르라서 그런지 저희가 새롭게 느껴져서 되게 애정이 많은 그런 곡인 맞아요. 것 같아요.
0: 네.
3: 그리고 이건 약간 비하인드긴 한데 이 문 녹음을 가장 한 큐에 빠르게 끝낸
0: 애정 가요. 아, 너무 애정 가요. 이게 맞아? 이렇게 빠르게 끝나도 돼? 해도 그만큼도 결과물이 잘 나왔죠. 네. 아니 제가 이거 들었을 때 지금 이 2절 랩 부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90년대 힙합 느낌이 또 나고
4: 맞아요.
0: 이번에 1번 트랙 문도 그렇고 I Like It 세 번째 트랙도 그렇고 다양한 장르가 같이 섞여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네네. 곡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감사합니다.
0: 우리 상고고이님께서 문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멤버들한테 찰떡인 곡인 것 같아요. 쫀득한 맛이 있어서

0: 너무 좋아요.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라고 네.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상고고이님이 요청하신 한 소절 라이브 혹시 가능하실까요?
1: 네.
2: 후렴구
1: 같이 해볼까요? 네.

0: 세 번째 트랙 I Like It인데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세 번째 곡 I Like It은 제일 가장 청순 같은 느낌하고 여름에 딱 맞는 맞아요. 곡인 것 같아요. 또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고 팬들도 귀여운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
0: 혹시 이 노래가 최애곡이다 하시는 분 있나요?
2: 요즘 최애곡.
0: 요즘 최애곡. 날이 더워질 때 들으면 되게 신나는 맞아. 그런 네. 곡인 것 같아요. 어디 막 같아. 바닷가 가거나 어디 놀러 갈 때 틀면은 제일 좋은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2절에는 약간 레게 느낌도 들어가 있고 처음에는 약간 컨트리 스타일의 그런 신나는 곡이다가 맞아요. 레게 느낌도 섞여져 있어서 다양한 신나는 여름곡 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떨 때 들으면 좋을지 혹시 이 노래를 추천해 주신다면
1: 드라이브?
3: 드라이브 할 때
4: 드라이브. 아.
3: 네. 바닷가 앞에서
0: 그쵸. 네. 약간 캠핑 갔을 때 그 바닷가 맞아요. 앞에서 딱 이렇게 쳐놓고
3: 맞아요.
0: 네. 캠핑 가본 적도 없는데 로망. 아니 우리 윤희님께서 이번 주 최애곡은 I Like It이요. 무작정 차 몰고 나가고 싶은 노래예요. 여름 되면 더 자주 들어야지. 맞아 어딘가 가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9910님께서 I Like It 멤버들의 지금 나이대랑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멤버들이 요즘 제일 Like It 하는 건 뭔지 궁금해요 와우.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새 제일 좋아하시는 그런 게 있나요? 빠진 거?
1: 빠진 거
0: 있나요?
5: 저는
0: 카메라
5: 거?
0: 카메라?
1: 아 맞아 맞아 네.
5: 요즘 저는 카메라에 빠져서
0: 디카 아니면 필름 카메라?
5: 둘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멤버들 찍거나 뭐 저 찍거나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요. 그런 풍경 같은 거 예쁜 거 담을 수 있어서
0: 그럼 나중에 그런 거 하셔도 좋겠다. 사진전 같은 거 계속 연습하시다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멤버들 찍고서 뭐 네. 같이 뭐 풍경 찍고 또 다른 네. 멤버 있나요? 카메라 말고도?
5: 요즘 좋아하는 거?
1: 저는
0: 아현 씨?
1: 요즘 집에 제가 TV를 제 방에 하나 들였는데
0: 집에서 못 나온다 이제
1: 네 저 F1에 빠져가지고
0: 그럼 나중에 F1 경기 보러 가실 마음이 있나요?
1: 저 언니랑 손잡고 보러 가기로 했어요.
0: 진짜로? 네. F1 전 세계에서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1: 네.
5: 맞아요.
1: 모나코 거 너무 보러 가고 싶어요.
0: 딱 장소를 정해놨네요.
3: 모나코 네. Let's go
4: Grand Prix
0: 이거 찐이다
4: 네. 이거 너무 좋아요.
0: 네. 이거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게 F1인데
5: F1
0: 돈도 많이 드는 F1
4: 하겠습니다.
0: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1: 감사합니다.
0: 그럼 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0: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 Locked In인데요. 곡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이번 저희 Locked In은요, 이번 앨범에서 가장 어쿠스틱한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베이비몬스터가 항상 파워풀한 곡을 보여드렸다면 이런 어쿠스틱한 면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녹여본 노래입니다.
0: 아, 그리고 영어로 된 그런 R&B 곡이잖아요.
2: 맞아요.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멤버분들이 강렬한 이미지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꼭 앨범의 수록곡들까지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성여성하고 감성 적인 부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노래 통해서 들리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우리 912님께서 로라랑 치키타가 음악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Locked In 부르는 거 보고 빠졌어요. 이런 느낌의 노래 자주 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버스킹 프로그램 나가서 또 부르셨어요. 평소에 이런 느낌의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아현님? 아현씨?
3: 잔잔한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네. 아니 항상 파워풀하게 노래를 부르시니까 아하, 막 그때 오디션 프로 그 처음에 나오시기 전에도 파워풀한 거 위주로 좀 많이 부르셨어가지고
3: 네. 감사합니다.
0: 그게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이런 거 커버곡도 많이 올려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4: 너무 좋죠.
0: 그쵸? 네. 올려주세요.
4: 열심히
0: 이런 거 좋았으면 1절이라도
4: 네.
0: 완곡 바라지도 않아. 1절이라도 맛보기로. 네. 멤버분들은 이 노래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녹음 비하인드 같은 거 생각나는 것도 있으신지.

0: 아, 저는 사실 녹음하는데 이 락드인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1: 잔잔하고 표현해내기가.
0: 네. 네. 맞아요. 항상 락드인 하는데 이제 저희 프로듀서님께서 로라야 그거 아니야 그 느낌 알고 좀 더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 그렇게 했는데 안 느껴져?
1: 알아. 무슨 느낌이죠? 어, 난 그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지?
0: 맞아요. 그래서 수정을 거듭해서 이제 나온 곡인 것 같아요.
1: 아 그럼 약간 좀 더 애착도 갖지 않아요?
2: 네. 열심히 했으니까.
0: 맞아요. 또? 뭔가 되게 잘 부르고 싶고 또 이 느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가장 큰 노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1: 전달 너무 잘 됐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말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네, 럭딘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도 한 소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스타일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우리 아현 씨.
1: 네. 오, 네. 예.
0: 진짜 짧게라도 한 소절 가능하실까요?
1: 네.
0: 맛보기용.
1: 네, 맛보기용. 좋아요.

0: 요!
1: 예! 해주세요! 너무 좋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올려주세요!
2: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좋네요. 네. 아니, 또 이런 문자가 또 와있습니다. 영님께서 배문의 통과제리 막내즈 서열 정리는 다 된 건가요? 그래서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 거죠? 라고 우리 막내즈 로라씨랑 네. 치키타씨가 자주 투닥거린다고 그래서 톰앤제리라고 불린다는데 맞나요?
2: 톰앤제리
3: 네. 톰앤제리
2: 톰앤제리
1: 여기서 톰이랑 제리는 누구예요?
2: 저기 톰
3: 제가 톰이고요
2: 아, 제리
4: 제가 제리예요 아,
1: 제리가 웃고 있네요 환하게
2: 진짜
1: 아니 서로 우리는 친구다 아니다 언니 동생이다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나요?
2: 아 저는 항상 내가 언니다 아. 누가 봐도 내가 언니지 않냐 라고 아, 주장하는 근데, 편이고 어,
3: 근데
2: 쟤는
3: 뭐 딱 약간 뭐지 분위기가 언니 같지만 근데 상관없어?
2: 아, 제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
1: 근데 이거는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네, 주변 멤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결론이 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옆에 멤버분들이 볼 땐 어떠세요?
3: 둘 다 똑같죠
1: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2: 언니 이러면 안 된다니까
3: 아니 근데 저는 좋아해요 약간 로라가 화가 난 거 약간
1: 아, 원래 제리들이 그래
3: 아, 제리가 왜 그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 같아요 아,
2: 진짜
3: 아니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아.
2: 막 얘기를 하다가 막 루카 언니 키타 루카 언니 뭐 리타 언니 아연 언니 아사 언니 로라 아.
1: 진짜 제리네요 제리
2: 네. 아하,
1: 그래서 통과 제리가 붙였군요
2: 맞아요
1: 아하, 좋습니다 아, 또 계속해서 문자들 좀 더 만나볼게요 우리 3993님 멤버들의 요즘 TMI가 궁금해요 한 명씩 대답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한무유씨 돌아가면서 질문 드려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5: 네. 네.
1: 일단 루카씨 네. 가방에 꼭 넣고 다니는 물건 세 가지
3: 네. 저는 일단 너무 기본적인 건데 핸드폰
1: 아 당연하죠
3: 네
1: 필요합니다
3: 핸드폰 그리고 카메라
1: 아 카메라 아, 빠져있으니까
3: 네, 빠져있으니까 카메라 그리고
1: 어, 마지막
3: 핸드크림?
1: 핸드크림
3: 네 오. 핸드크림
1: 손이 촉촉하시겠어요 부드러우시겠다 아 너무 좋네요 두 번째 우리 또 아사씨 아사가 요즘 즐겨 듣는 네. 노래는?
5: 즐겨 듣는 노래 네. 어 아까 약간 락틴 같은 그런 감성적인 아~ 노래를 그래도 저희 약간 힙합 많이 하지만 오히려 뭐 무대에서는 그렇지만 약간 평소에는 그런 잔잔한 곡을 좋아해서 요즘 그 백예린님의 아~ 0319 아~
1: 네.
5: 노래 예전부터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계속 힙합하다가 가끔 그런 노래 들으면 되게 마음이
2: 편해져.
1: 편안해지죠 아, 언제 한번 커버곡 이런 거 올려주세요
5: 아, 네 언젠가
1: 일절이라도
5: 된다면
1: 잔잔한 노래들 다들 목소리 톤들이나 색깔들이 너무 예쁘시고 좋으셔가지고
3: 감사합니다
1: 그런 노래들을 하셔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5: 감사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1: 또 우리 파리타씨
5: 네.
1: 파리타가 생각하는 대기실에서 가장 시끄러운 멤버는?
6: 요즘은 로라?
1: 아, 로라 씨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6: 로라.

0: 드라마
1: 맛있어요.
2: 근데 재밌는 얘기도 많고 해서 가끔도 듣는 것도 재밌긴 해요.
1: 에너지가 좋으시군요.
3: 네. 네. 재밌는 얘기 좀 해봐. 막 항상.
1: 아, 그런 게 좋죠. 들으면.
3: 아니, 좀 해봐봐. 이러면서.
1: 맞지. 이건 또 아현 씨. 아현이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음식은?
4: 저요? 아, 저 근데 그게 너무 땡기는데 뭐지? 루카 언니랑 저번에 카페를 갔는데 네.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너무 맛있었는데
1: 그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좀 꾸덕한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있고 좀 흘러내리는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있어요. 네.
4: 그때 약간 뭐였지? 약간 흘러내리는
1: 중간에 흘러내리는?
3: 안 흘러내리는
1: 아, 좀 꾸덕한 치즈케이크?
3: 꾸덕이었나 봐요.
1: 걸로? 네네네. 아, 꾸덕꾸덕한 거 많잖아요, 요새는. 네.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네.
1: 또 우리 로라 씨. 네. 로라가 생각하는 요즘 제일 웃긴 멤버는?
5: 어, 요즘 제일 웃긴 멤버는 치키타.
1: 예? 오! 예. 제리.
5: 예, yeah, 제리랑 제리. 항상 투닥거리지만 웃겨요. 하는 단어랑 뭐 아~ 표현이랑 아~ 표정이.
1: 아, 아니 그럴 것 같아요. 표정 잘 쓰시잖아요.
5: 네.
1: 아.
2: Thank you.
1: 또 마지막으로 우리 치키타 씨. 네. 지금 나에게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건?
5: 어, 자유 시간 하루예요? 아니면
1: 두 개 다 들어볼까요? 아, 하루와 좀 하루. 길게.
5: 아, 일단 하루. 하루면 저는 자고 싶습니다.
1: 아, 잠이 필요하죠. 네. 아, 연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러면은 좀 길게 휴가를 받았어요.
5: 저는 하와이 가고 싶습니다.
2: 하와이.
5: 하와이.
1: 아니,
5: 당장 지금.
1: 아니, 다 계획이 있는 친구구만.
4: 하와이 가서 뭐 하려고.
1: 혹시 다른 멤버분들도 있으세요? 자유 시간이 주어지면 이거 하고 싶다.
4: 어디까지?
6: 지금은 다 자고 싶은 것 같아.
1: 잠이 필요하죠.
5: 아, 저는 이탈리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1: 오, 나랑 똑같다. 저도 이탈리아.
5: 그죠, 그죠.
1: 소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6: 이탈리아. 와.
4: 그리고 커피가 엄청 맛있다.
1: 아, 커피 좋아하시는구나.
5: 아, 네, 커피를 요즘. 엄청 잘 마시는 건 아니지만 엄청 잘 마시는 건 아니지만
1: 좋아하면 됐죠 뭐.
5: 이게 마, 그러니까 달달한 디저트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1: 바스크 치즈케이크와 함께. 아, 너무 맛있겠다.
4: 금상첨화죠.
1: 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네, 이렇게 또 멤버들의 TMI도 알아봤고요. 다음 문자 혹시 우리 아사씨께서 네. 레디님 문자 하나 네. 읽어주실 수 있나요?
7: 레디님, 이제는 외국인 멤버들이 꿈도 한국어로 꿀 만큼 한국어 치가 완벽하게 장착됐다고 하는데 멤버들도 근데 없으면 말 못하고 그러나요?
1: 어, 저는 일단 못해요. 저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아니 근데 여러분 들어봐요. 아니 근데 정말 진짜 진심으로 약간
7: 아니 근데
1: 아,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니 근데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했나?
7: 아직은 안 해봤는데 근데 평소에 엄청 많이 써요.
1: 그렇죠. 네. 전 진짜 맛있어요.
7: 막이래.
1: 막이를 많이 쓰시는구나 우리 아저씨는.
7: 막이래. 아니 근데
1: 막
5: 아니면 아니, 들어봐.
1: 진짜 막 이런 거 들어봐.
4: 어. 뭐가 있지?
7: 아, 그거 맛있는데 그.
1: 아, 그. 아현 씨는 그. 그 뒤에 뭐 나오는 게 뭔데요?
7: 그
1: 있잖아?
7: 그
1: 하고 까먹어서 아 있잖아 들어봐 네. 그 네네네. 이런 느낌
7: 그 어, 그리고 아니면 약간 정말 흥분한 상태면 아니 막 아니
1: 그래
6: 근데 아연 언니가 살짝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써요.
1: 살짝
6: 네
1: 뭐가 살짝이에요?
7: 항상 살짝 살짝
6: 계속 살짝이란
7: 거. 아 맞아 맞아. 오 어떻게 알았어? 맞아. 아,
6: 맨날 살짝? 같이 있으니까.
1: 살짝.
7: 근데 살짝.
1: 다들 쓰는 말들이 있어요.
7: 있어요.
1: 그쵸 그쵸. 안에 저는 아니 근데 없으면 안 돼요.
7: 저도요.
1: 아니, 근데 진짜로.
2: 약간 특징인가요?
7: 아니
2: 한국
7: 네.
2: 사람
1: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
6: 네.
1: 저희가 문자를 받았을 때도 쓰시는 분들 많고 여기다가 아니 근데 진짜까지. 아니 근데 진짜.
6: 이렇게 아니 근데
5: 진짜. 아니 근데
1: 정말. 아니 근데 네,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아니 근데 진짜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기 그렇구나.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네. 네. 정말 많이 쓰세요 한국분들은.
6: 네. 네.
1: 우리 저스트님께서 6월부터 시작되는 베이비몬스터의 두 번째 월드투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서울 공연 보러 갈 예정인데 멤버들 개인 솔로 무대나 유닛 무대가 있는지 또 이번 드레스코드는 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와.
1: 일단 무대가 있나요? 개인 솔로 무대나 유닛 무대가? 오. 시선을 피하시는데?
6: 오.
1: 제 눈을 잘 바라보시던 분들이 스포를 할 수 없나요?
6: 스포... 아... 그냥... 아.
1: 사실... 하면은 좀... 그쵸?
6: 아... 뭐 해버릴 순 있죠
5: 해버릴 수 있...
1: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 진짜 못하시는 것 같아요.

0: 왜냐면 다 뭔가 티가 나는데 근데 뭐 이게 솔로일지 유니무대일지 뭐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0: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보여줬던 무대들과 좀 다르다.
2: 맞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만 받아들.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들의 말로 스포로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1: 아, 대변을
0: 네네네네 괜찮죠.
3: 아,
0: 네, 뭐 정말 네. 새로운 무대가 있을 것 같다는 네. 그런 느낌이 직감이
2: 맞아요.
0: 생기네요. 생기네요. 네. 네. 네네. 혹시 그럼 이런 건 생각해보면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네. 이런 조합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상상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약간 톰과 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3: 해줬으면 좋겠다.
1: 톰 앤 제리 같이
3: 노래 부르면 톰 앤 제리 앤 제리요.
0: 조합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 솔로가 될 수도 있고 네.
3: 네.
0: 그것도 두 번째 월드투어를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 3회차 공연이 전석 매진에 데뷔 2년 5개월 만에 일본 5대 동무대 중 하나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3: 와 감사합니다.
0: 예.
3: 감사합니다.
0: 이번에도 또 기대하고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4: 아 네 일단 저희 이렇게 투어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도시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정말 어느 나라 팬분들도 빠지지 않고 다 챙기겠다는 마인드로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새로운 트랙리스트랑 새로운 무대들이 정말 많을 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멤버들이 아 이런 거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구나를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와
4: 감사합니다.
0: 와~ 완벽했다. 네 이렇게 베이비몬스터의 월드투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와!

0: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에어니플
2: 레노
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4: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2부에서 낸 퀴즈의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베이비몬스터의 미니 3집 타이틀이자 이번 신곡 제목은 바로 아현씨!
2: 아! 2번 춤이었어!
1: 다들 두구두구에 집중했어.
3: 빠질 뻔했어.
4: 언제 하나 기다려.
1: 드럼드러밍에 이번 춤이었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1: 이제 영세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또 두 번째 출연이셨어요. 어떠셨나요 멤버분들?
6: 와, 저희가 두 번째 출연인 만큼 더 편하게, 정말 편하게 선배님과 뭔가 수다를 떨고 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저희 춤이랑 월드투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7: 사실 가기 싫어요. 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8: 너무 맞아요. 빨리 지나갔어요.
1: 그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놀러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저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8: 네.
1: 그래서 다음에 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음에 꼭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남은 활동과 또 월드 투어 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팬분들과 함께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또
6: 감사합니다.
1: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 화이팅!
5: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1: 그럼 저는 베이비몬스터 6분 보내드리고 4부 영스맵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2: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3: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5: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6: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7: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6: 돈 머리 비 하겐
7: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6: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스승의 날, 감사한 마음 잘 전하셨나요? 스승의 날은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는데요. 스승의 날은 5월 15일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비롯됐습니다. 한글을 창제해 백성들에게 배움의 의미를 깨우쳐준 큰 스승.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 오늘의 스승의 날로 이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선물에 대한 부담 문제, 교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스승의 날 폐지 논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스승의 날은 오히려 형식보다 그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았던 기억, 오늘은 스승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봐도 좋겠죠?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홈에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3637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다들 모였죠? 오늘은 우리 집의 대청소 날이다. 각자 현생이 바빠서 청소를 자주 하기는 어렵고 평소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집이 엉망이 되어버려서 결국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날을 잡고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 오늘이 바로 그 D-Day가 됐고 온 가족이 앞치마를 두르고 비장하게 거실에 모여 앉았다. 지금 집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먼지가 말도 못해요. 다들 오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들, 질문 있습니다. 이 청소구역은 어떻게 정하나요?
1: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0: 공평하게 이것으로 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나는 청소구역을 나누는 걸로 이것을 제안했는데 내가 제안한 이것은?

영스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제안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줄다리기, 2번 사다리 타기.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트레저의 다라리.

오늘은 공평하게 사다리 타기로 정하려고 하는데 다들 동의하시나요? 모두들 동의하는 눈치라 빠르게 진행을 했고 사다리 타기로 청소구역을 정했는데 다들 기피하는 화장실 청소가 다가오자 모두 긴장되는 마음으로 사다리를 탔다. 제발, 제발, 으아! 평소 운이 좋은 편이라 당연히 나는 아니겠지 싶었는데 보란듯이 화장실 청소에 당첨됐고 이거 공평하고 좋다야. 앞으로도 우리 이걸로 청소구역 정하자. 아빠는 베란다랑 창고 청소, 엄마는 설거지랑 쓰레기 버리기, 나는 먼지 닦고 화장실 청소로 결정됐고요. 이제 시작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했고 사다리 타기 의견을 낸 나를 원망하며 화장실 청소를 끝냈는데 어디선가 요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밖으로 나와보니 아빠가 청소를 하다 말고 갑자기 이것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연주한 이것은?

영스 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의 아버지가 연주하고 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타, 2번 티키타.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10cm의 사랑은 6줄.

0: 아빠는 청소를 하다 말고 갑자기 기타 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멋들어진 폼과 다른 엉성한 연주에 다들 웃음이 터졌다. 아니 이 베란다 정리를 하는데 구석에 이게 있더라고. 당신 이 기타 기억나?
1: 아이 기억나지.
0: 그때 연주한다고 사서는 처박아 두고. 근데 어째 당신 기타 실력은 늘질라나? 그렇게 아빠의 기타 연주를 BGM 삼아 청소를 마무리했고 다 끝내고 나니 너무 배가 고파 자장면도 시켜 먹었다. 자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한 달 뒤에 다시 보자고요. 한 달 너무 금방 들어오는 것 같은데 두 달로 늘리면 안 되나? 아 안 돼. 힘들어도 깨끗해진 거 보니까 기분 좋잖아. 힘들긴 했지만 집이 깨끗해진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했고 오늘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싶었다. 이렇게 오늘의 지도 완벽한 대청소로 완성! 영스맵스 오늘은 3637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 정답은 사다리 타기와 기타였습니다. 오 이렇게 나를 잡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청소 대청소 날 너무너무 좋은 것 같네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만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눠서 각자 이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방들도 사다리 타기 게임이나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공평하고 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

팟캐스트 홈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또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마무의 딩가딩가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2: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끝 주가 있는
1: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2: 명함 패키지 다 되는 랜드. 인쇄의 월드는 역시 에즈랜드.
3: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4: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5: 르노.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세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영스 앞으로! 인간 햇살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일 영스트리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송다현님,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계속 하품이 나오고 눈도 뻑뻑하지만 집에 가자마자 하루 종일 심심했을 강아지랑 산책 가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강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피곤해도 그 피곤이 싹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피곤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산책도 운동이잖아요. 더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개운한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영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Crush featuring Cold의 Your Dog Loves You 들려드리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147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충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1: 5, 4, 3, 2, 1. 숙보. 그때 왜 그러셨나요? 8, 90년대 촌지. 재벌 경험담. 댓글이 수천 개. 씁쓸한 스승의 은혜.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지드래곤 삐딱하게 드렸습니다. 10시를 날리는 헤드라인 그때 왜 그러셨나요? 80-90년대 촌지 체벌 경험담 댓글이 수천 개 씁쓸한 스승의 은혜였습니다. 예전에 그 스승의 은혜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를 괴롭혔던 스승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의 공포 영화였죠. 이 영화 리뷰 영상에 나도 선생님한테 촌지를 뜯겼다. 선생님한테 맞았다. 조롱당했다. 이러면서 야만의 시대를 살았던 1970년대생, 80년대생들이 남긴 폭로 댓글이 달리면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엔 다 맞으면서 그렇게 컸거든요. 옛 교육 현장은 많이 잘못됐었지만 지금은 또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바뀌고 폭력도 사라지고 요즘은 오히려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야만의 시대에서 당했던 그 분노 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애꿎은 현재의 젊은 선생님들한테 그 화살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스승의 날을 맞아서 또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는 선생님들께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불

타는 금요일 불금 논쟁으로 뜨겁게 불태워줄 과몰입 토커 정예인 씨와 티끌 논쟁을 하겠습니다.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우리끼리 결론을 내는 아무 말 토론을 할 거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주제

0: 하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에어니플.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7: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7: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9: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김송설님, 남편이 자꾸 복근 수술을 하고 싶다는데 운동해서 만들라고 했어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하기 싫대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걸까요? 절대 안 된다고 해야겠네요. 복근 수술? 식스팩을 이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건가요? 그런 티셔츠 있으니까 사주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복근 수술이나 해라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무튼 뭐 누구한테 꼭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예. 김선미님, 공주 여행 갔을 때 웨이팅이 너무 심해서 밤빵을 못 먹고 집에 왔어요. 밤빵이 너무 먹고 싶네요. 휴게소 가도 비슷한 거 있는데. 예, 그렇게 멀지 않은 곳. 어쨌든 맛있긴 정말 맛있습니다. 예, 왕밤빵. 남이애님, 저는 잡곡밥이 좋은데 남편은 자꾸 흰쌀밥만 해달래요. 제가 밥을 두 번 지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디는 반찬투정 안 하죠? 예, 저는 반찬투정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뭐 그 즉석밥이 있지 않습니까?

0: 그것도 싫다 그러나요? 지어줘야 되나요? 그건 좀 합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죠? 예. 잡곡밥도 요즘은 즉석밥이 있으니까요. 저도 즉석밥 현미 100% 이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씹는 감이 좋아가지고. 합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NPC 타임이었습니다. 티끌같이 쓸데없는 논쟁도 일단 한번 찔러봅니다. 한번쯤 궁금했던 이슈를 권위 없고 모순 가득한 저퀄리티 토크로 툭툭 건드려보는 시간. 세상의 모든 토론.
1: 티끌 논쟁.
0: 내추럴한 모습이 더 러블리한 분, 친근함 한도 초과 정예인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예인입니다.
0: 네, 오늘은 근데 또 되게 뭐랄까 친근한 느낌보다는 약간 세팅을 하고 왔어요.
1: 맞아요. 오늘은 예. 또
0: 스케줄이 있어서
1: 네 앞에 일이 있어서 얼굴에 돈 바르고 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방금 근데 뭔가 그 머리빗인가요? 뭐예요?
1: 아 이거 괄사예요.
0: 괄사가 뭐예요?
1: 이제 이렇게 몸에 근육이 뭉친 곳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0: 아, 네. 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쇄골을 문대고 있었구나.
1: 네, 여기에 그게 있거든요. 이거 독소 빠져나가는 구멍을 뭐라 그러죠?
0: 림프.
1: 아, 림프. 예. 네, 아, 저도 네. 생각이 안 났습니다.
0: 방송 중에 왜 림프를 문지르고 있어요?
1: 아니, 너무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지고 이거를 풀어야 오늘 방송을 더 술술 림프가 풀려야 잘 풀릴 것 같아서 잠시 풀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NPC 타임 하시는 동안.
0: 예, 예, 예. 괄사 이거를 많이 하면 얼굴이 작아지나요?
1: 얼굴 작아지죠.
0: 그래요?
1: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골격이 점점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그 골격을 줄여줘야 돼요. 그
0: 어디를 문지르는 거예요 이걸로?
1: 이걸로 네. 여기 이 턱이랑 귀랑 여기 목이 연결되는 요 부위 있거든요. 네. 여기를 풀어주면 여기 이 턱이 이렇게 넓어지지 않고 좀 딱 잡혀요.
0: 형은 온몸 문질러라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갸름해져요?
1: 베디 아마 베디는 여기보다는 여기 쇄골 여기 있죠?
0: 여기?
1: 여기가 아마 누르시면 엄청 아플 거예요. 왜냐면은 베디 컴퓨터 게임 하죠? 예, 예. 자세 안 좋죠? 맨날 앉아있죠? 림프에 아마 독소가 그득그득할걸요?
0: 아, 한두 군데가 아니다 문지를 때가.
1: 네네. 베디는 풀 때가 너무 많죠.
0: 예.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책상에 발 올리고 베텐 보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독소가 온몸에 쌓여있는 게 안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괄사라고 한다고요?
1: 네, 괄사.
0: 빛같이 생긴 나무로 돼 있는 게 제일 좋죠?
1: 그래서 이게 빛처럼 돼 있어서 이거 좋은 게 이건 두피 마사지까지 돼요.
0: 아.
1: 이걸로 이제 빗으면서 두피까지 하는 거죠. 왜냐면 두피도 점점 주저앉기 때문에 예예. 얼굴만 쫙쫙 민다고 얼굴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 두피도 풀어줘야 이 측두근을 풀어줘야 얼굴이 작아집니다. 시원하죠?
0: 누르면 뭐 시원하긴 한데
1: 네.
0: 예.
1: 근데 베디 되게 푹푹 뭐가 들어가네요.
0: 이거 좀 좀 더 튀어나온 거 없어요?
1: 네. 그러니까요. 베디 예, 좀 더 큰 걸로.
0: 얕아. 네. 뼈까지 안 닿네. 네.
1: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쏙쏙 들어가네.
0: 예,
1: 네.
0: 여러분도 꿀렁꿀렁 하시죠? 여러분도 괄사 좀 긴 걸로 사셔가지고 키보드로 손 괄사만 하지 마시고 예. 오늘 근데 그 방송 전부터 네. 저희가 건강 토크, 동치미 토크를 잔뜩 했어요.
1: 맞아요.
0: 예, 오늘 뭐 그 방송 전에 유산균도 드시고 영양제도 네. 챙겨 드시고
1: 네.
0: 오늘 왜 이렇게 건강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요즘에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올해부터.
0: 올해부터?
1: 네. 항상 챙겨야지 챙겨야지 했는데 이게 그때는 또 세포도 젊고 이게 건강 안 챙겨도 살만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곧 이제 앞자리가 저도 3으로 바뀌잖아요. 베디.
0: 언제 바뀌죠?
1: 저 내년에요.
0: 내년에? 아 한국 옛날 나이로?
1: 옛날 나이로. 뭐 만으로 하면은 좀 아직 20대가 남긴 했는데
0: 만으로 갑시다.
1: 네. 그래도 이제 곧 서른을 앞뒀기 때문에 예. 미리미리 미리미리
0: 약,
1: 챙기려고
0: 약사 남친 합니다.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1: 아니에요.
0: 그래요. 네. 술이나 줄여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꾸 약 챙겨 먹고 괄사 문제니까 이모 같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굉장히 긁히네. 네. 거의 정지가 되네.
1: 이모가 안 되려고.
0: 그래요, 그래요. 우드득 소리가 들리네.
1: 괄사하는 거예요.
0: 그래요. 오늘 이모룩이라고 하신 분 있고
1: 네.
0: 삿대질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자, 8765님. 베텐에 나오는 예인님 볼 때마다 제 옷은 다 뺏어 입고 다니면서 오빠인 제 말은 더럽게 안 듣는 여동생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0: 그러니까 뭐
1: 오빠 말을 절대 안 듣는 느낌.
0: 그니까요.
1: 오빠 주변 오빠들이 얘기하면 잘 안 듣나요?
0: 아니요.
1: 잘 들어요?
0: 저 완전 말 잘 듣죠.
1: 그래요?
0: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보다 오래 산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저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살아남았다니 살아남았다는 거 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심이 있죠.
1: 아 그렇군요. 네. 이거 대본에 이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연예인의 신비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같기도 괜찮나요?
0: 이건
1: 악의적인 작가의 해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금 본 문자에다가 이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게 뭐야?
0: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신비감 없어도 괜찮아요.
1: 베텐에서는 신비감을 뭐 그렇게 살리려고 하지 않고 그죠?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신비감을 쌓으면 저희는 좋죠.
0: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신비감이 없나요, 베텐에서?
1: 아니 저는 되게 신비롭게 생각하는데.
0: 저 신비롭지 않아요?
1: 저는 신비롭게.
0: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1: 작가가 악플을 달아요 대본에다가.
0: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니 본지 어연 3-4년이 다 돼가니까 언니가 슬슬 이제 저한테도.
1: 그러니까. 네. 히스테리 부리는 거거든요.
0: 네. 네, 아 그러니까요.
1: 맞습니다. 네. 예인 씨 앞으로 온 문자 샤이 고라니 팬님 지난주 생방송에서 연애와 결혼에 대해 마지막에 입 터져서 끝날 때까지 열변을 토하는 모습 인상 깊었습니다. 끝나고 사진 찍을 때도 오프 더 레코드로 계속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한 건가요?
0: 아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1: 그때 연애랑 결혼 얘기 막 하다가 결국 방송이 끝나버려가지고 이제 막내 작가가 사진 찍어주려고 왔는데
0: 네.
1: 사실 뭐라고 한마디 툭 했더니 갑자기 너 연애 이렇게 결혼 이렇게 해야 돼 막 그거를 계속 붙잡고 얘기해가지고 사실 진짜 막내 작가가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었거든요.
0: 아 그런 거야 예은아?
1: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0: 너무 궁금한 건 줄 알았어.
1: 그냥 어 그러면 안 되는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막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0: 두 살.
1: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이모 행동을 그죠? 조카 붙잡고 너 그렇게 예은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정말 사진 찍기 전에 그죠? 카메라 그 어플 딱 눌러서 카메라 조리개 열리기 전에 잠깐의 시간 스몰톡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거의 한 10분 동안 그죠? 사진을 못 찍게 하면서
0: 아니 저는 이제 예은이를 사랑하니까 예. 꼭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 얘기하다 보니 이게 이모 주접인가 봐요.
1: 이모군란이라고 하신 그러니까요. 분이 있고 지혜화됐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0: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 자 오늘의 코너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 논쟁 어떤 코너인지 예인 씨가 소개해 주시죠.
0: 네, 티끌같이 소소하고 저절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저희 둘이 토론해서 베텐만의 결론을 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다양한 주제 받고 있으니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티끌 논쟁 주제 채택되면 선물 숙취 해소제 보내드려요.
1: 네. 자 그러면 논쟁 볼까요. 첫 번째 소개해 주시죠.
0: 톡으로 송금한 현금 50만 원. 연인의 생일 선물로 괜찮다. 성의 없다. 4567님. 여친 생일로 50만 원을 톡으로 송금하고 끝이라면 괜찮나요?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도 아니고 최소한 현금을 뽑아서 봉투에는 넣어서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꽃이나 편지까지 있었다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만약 남친 여친에게 생일 선물로 축하의 한마디와 톡으로 돈만 딱 송금했다면 괜찮나요? 아님 성의 없어서 서운한가요?
1: 50만 원이면 거금인데요. 50만 원이면 엎드려 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50만 원 너무 큰 돈이고 고맙고 좋죠. 그 돈의 액수도 어떤 마음의 표현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50만 원 아니어도 되니까 조금 더 뭔가 오래오래 기억하고 좀 의미 있는 우리 둘만의 의미 있는 왜냐면 이게 뭐 부모님 용돈도 아니고 그냥 친구 사이라던가 그냥 여동생 남동생 그게 아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약간 성의 없게 느껴질 것 같긴 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액수만 띡 오는 거는 좀 아니다.
0: 네.
1: 뭔가 연인끼리의 어떤 도파민이 있어야 된다?
0: 아니면 차라리 예. 진짜 뭐 이렇게 돈으로 주시는 거면 차라리 뭐 상품권으로 봉투에 담아서 이런 뭔가 선물 같은
1: 물리적으로 이렇게
0: 네.
1: 만나서 줘야지
0: 뭔가 이거는 마치 제가 뭐 돈 빌려갔던 거 갚아서 보내준 느낌이에요.
1: 거기 요즘 그 송금할 때 봉투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
0: 아, 네 그쵸.
1: 그 어플 봉투
0: 맞아요.
1: 거기다가 문구를 좀 예쁘게 쓰면 그건 괜찮아요?
0: 아니요
1: 그건 노노.
0: 일단 톡으로 이렇게 오는 게 조금 저는 굳이 그럼 차라리 진짜 뭐 뽑아서 현금 돈다발로 주던지

0: 어, 돈다발로 준 돈다발 선물 이런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오프라인 아니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거는 뭔가 게임 머니 같고 아, 좀 별론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어, 그러면 뭐 이게 어 알겠습니다.
0: 배디는 좋아요?
1: 주식으로 좀 어때요? 5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준다. 예인아 이번에는 내가 특별히 앞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좀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을 한 두 주 줄게. 50만 원 정도 돼.
0: 그냥 50만 원 주는 게 그건 나을 것 같아.
1: 그건 오히려 낫다. 네,
0: 제가 원하는 종목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1: 주식에 따라서 지금 채팅창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네.
0: 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네요.
1: 그렇죠. 뭔 위자료 주냐라고 하신 분 있고.
0: 아, 근데 만약에 혜정 언니가 저한테 주식으로 뭐 하이니땡 이런 거 이제 좀 준다, 나눠준다.
1: 그거는 거의 이제 200만 원 돈 아닙니까? 어, 그럼 액수부터가 달라요.
0: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 1주만 줘도 너무 좋을
1: 1주만 줘도? 1주만 주면은 온 국민이 다 좋아하죠.
0: 그럼 네. 바로 그냥 안 올라도 되니까 바로 뺐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안 올라도 된다?
0: 1주도 사실 상당 금액이니까.
1: 악플 써도 용서한다? 그렇군요. 그럼요. 연예인의 신비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같기도. 야, 20대 여자 연예인에게 그죠? 연예인의 신비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같기도.
0: 괜찮나요? 예. 마지막에. 괜찮나요?
1: 그래요. 자, 그러면 어, 꽃다발 준다. 꽃다발을 주고 만나서는 그 다음에 선물로는 내가 지금 보낼게. 그거 싫어.
0: 그건 괜찮은
1: 그건 괜찮아요. 네. 아 만나긴 만나야 되는구나.
0: 그럼요.
1: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송금할게. 이건 괜찮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별로.
0: 사실 뭐 썩 좋진 않은
1: 썩 좋진
0: 것 같아요.
1: 않구나. 그러면 네. 50만 원 상당의 뭔가를 선물한다. 근데 완전 마음에 정말 안 드는 걸 주면은.
0: 그래도. 당연히 아 근데 그래도 저는 그게 난 것 같아요. 후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선물을 해주는 게
1: 그렇군요.
0: 실용성 없고 아깝죠.
1: 50만 원어치 머리끈 모음.
0: 아 그거는 되게 좋게 잘 얘기해서 환불할 것 같아요.
1: 아 그렇게 네. 어.
0: 이건 괜찮아.
1: 50만 원짜리 곱창 밴드.
0: 이거는 환불하죠. 환불하고 그냥 50만 원 이걸로 우리 좋은데 뭐 기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하자고 좋게 좋게 제안을 할 것 같아요. 네.
1: 채팅창에 영수증을 버렸다고 하면 좀 써야죠 뭐 그죠?
0: 그러면은 진짜 약간 뭐 당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잘 이렇게 기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못 쓰고.
1: 그러면 50만 원짜리 위스키를 남친이 준다.
0: 그거 너무 좋죠. 말해 뭐해?
1: 그렇구나. 네. 어. 꽃다발은 좋아하나요?
0: 꽃다발 좋아하죠.
1: 꽃다발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어. 어, 이걸 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식사를 더 좋은 데서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좀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꽃다발 가격이 꽤 올랐어요.
0: 맞아요. 꽃값이 예. 비싸죠. 그래도 뭐 꽃 받으면 기분 좋죠.
1: 그래요. 네. 아무튼 요즘 뭐 연인에게 선물이 어떤 게 오가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0: 그러게요. 저 베디는 받았던 어떤 선물 중에 가장 좋았던 선물 있으세요?
1: 저는 그래도 이제 제가 옷을 하도 못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가끔 네. 이제 옷을 선물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면 기분이 좋은 건 사이즈가 딱 맞아요. 항상.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고 제가 또 사이즈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딱 현재 사이즈에 맞는 거를 입혀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사옵니다.
0: 우와. 네,
1: 그래서 어, 그게 괜찮구나.
0: 어, 이건 정말 그 사랑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네요.
1: 제일 큰 거니까 맞지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거 두고 하키복 입고 다니는 사람, 형이 이상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무튼 네. 톡으로 보낸 현금 50만 원 괜찮다? 성의 없다?
0: 성의 없다.
1: 성의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액수면은 사실 크게 마음 먹은 건데 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뭐 살 수 있는 건 많은데 근데 그래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냥 그렇게 현금 주고 현금도 심지어 그냥 톡으로 그렇게 띡 이거는 약간 조금
1: 뭐가 제일 좀 먹히나요? 요즘 20대 여성들이 생일 선물로 받는다 남친에게
0: 생일 선물
1: 먹을. 왜냐 남자들은 잘 몰라요 또 뭘 사야 되지? 왜냐면 패션용 아이템을 사려고 그러면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가서 그쵸. 거기 직원분한테 아, 저 여친한테 선물할 건데

0: 네, 아, 이거 뭐좀 요즘 그러면 이제 영업을 당할 수도 있고 뭔가 취향이 안 맞는 걸 골랄 수도 있고 뭐 아, 향수를 선물할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하는데 향이 또 마음에 안들 수 있잖아요.
1: 그쵸. 근데 뭐 이렇게 좀 오래 만난 사이라면은 그냥 여자친구분을 데리고 가서 원하는 걸 같이 고르면서 쇼핑하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향수를 사주고 싶다면은 좋아하는 브랜드에 데려가서 같이 시향하면서 원하는 걸 사는 거죠.
0: 아, 선물인데 깜짝 그거보다는 내가 선물 좀 사주고 싶으니까
1: 우리
0: 오늘
1: 선물 사러 가자 이렇게 하고
0: 가자.
1: 가면 되지 않을까요?
0: 그러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1: 왜요?
0: 이상한 걸 집을 수도 있잖아요.
1: 너무 비싼 거?
0: 비싼 걸 집는다거나.
1: 아, 그거는 잘 이렇게 하죠. 여자친구분들이 아닌가?
0: 그렇다고 서로 합의하기는 어렵잖아요. 50만 원 상당 골라봐. 이거 애매한 멘트 아닙니까? 가격 범위를 알려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선물이.
0: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 자, 2부에 돌아와서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2: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마그네슘, 칼륨, 아연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영양소라는 거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성 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한 잔.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을 챙기는 방법이니까요. 가정의 달 5월. 건강한 물 습관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어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3: 야근은 줄고 효율은 늘어나니까 성과가 쑥쑥 올라가요.
4: 이런 만큼 제대로 보상받으니까 진짜 일할 맛이 나요.
5: 이제 눈치 안 보고 아이들 데리러 갑니다. 먼저 퇴근할게요.
6: 대표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비결이 뭔가요?
7: 비결은 바로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와서 문제점을 진단해주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주거든요.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정부 지원 사업이라 비용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답니다.
8: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일터,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랄랄라.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 정보.
2: 매일 밥을 안 치고 무심코 버리는 쌀뜨물, 그냥 폐수일까요? 전분과 영양 성분이 들어 있는 쌀뜨물은 기름때를

0: 흡착해 닦아주는 천연 세제이자 찌개 맛을 살리는 육수로도 활용할 수 있죠.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쌀뜨물은 주방세제 사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고요. 게다가 식물에 주면 영양제가 되고 냄새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다만 첫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부터 사용하고 오래 두지 말고 바로 쓰는 게 좋은데요. 무심코 버린 쌀뜨물은 대자연이 선물한 가장 순수한 계면활성제인 셈이죠. 버려지는 쌀뜨물의 가치 제대로 알고 쓰면 어떨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스트 10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소소하고 쓸데없는 티끌 같은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 티끌 논쟁 정리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다음 주제 소개해 주실까요?
1: 공부는 재능이다 대 노력이다. 조아름님. 아들의 시험 기간 동안 궁금해졌어요. 공부 잘하는 건 유전, 그러니까 재능의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환경이나 습관 같은 후천적인 영향, 노력이 더 중요할까요?
0: 야, 여기도 악플이 있네. 그래서 배성재 정리인 학창시절 공부 잘했나요? 이건 뭐예요? 자, 아무튼 공부. 예인 씨는 공부를 어느 정도 좀 열심히 하셨습니까?
1: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공부. 그래서 놀랍게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0: 그냥 몇 학년 때까지?
1: 중학교 2학년?
0: 중2 정도까지는 내가 네. 그래도 좀 공부 어느 정도 상위권이었다?
1: 네. 왜냐면은 중2에서 중3 넘어가는 그 중3부터 제가 한 학교를 이제 안 다니었으니까.
0: 연애하느라고?
1: 아, 아니요.
0: 중학교 때 오빠잖아요.
1: 응?
0: 중학교 때 오빠잖아요.
1: 중학교 때 오빠요?
0: 예.
1: 아니요. 연애도 했지만 중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0: 오, 병행했구나.
1: 그럼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달까요? 그래서 이제 중3 때쯤 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준비해서 고1 때 데뷔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적긴 했죠.
0: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했어요?
1: 기억이 안 나요.
0: 뭐야? 과목도 기억이 안 나? 점수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1: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목이 없었어요.
0: 하지만 열심히는 했다.
1: 네, 그냥 국영수 과.
0: 알겠습니다.
1: 네.
0: 학교 다닌 거 맞냐고 물어보시면 있고요.
1: 와, 하도 이런 말 안 하니까 이렇게까지 까먹는구나.
0: 그렇군요. 오빠는 기억이 그렇게 선명하게 나는데.
1: 그러니까요.
0: 공부한 기억은 전혀 안 난다.
1: 아, 공부를 열심히 한 기억은 있는데 뭘 공부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요 지경인 거죠, 제가.
0: 국영술 얘기한 거 아니냐고 하시면 있고요.
1: 네, 국영술. 네. 네네네.
0: 저도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 동기부여가 잘 안 돼가지고.
1: 근데 아나운서가 되려면 공부 잘해야 되지 않아요?
0: 꼭 그렇지 않아요. 예.
1: 국어만 잘하면 되나?
0: 국어 뭐 국어 잘 해야겠죠. 근데 이제 잘하면 좋은데 뭐 못한다고 해도 방송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1: 그럼 아나운서는 그 학벌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아나운서도 근데 면접 볼 때?
0: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1: 진짜? 예.
0: 그냥 어쨌든 실기가 중요한 직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기라는 게 근데 이제 뭐 노래, 춤 이쪽이 아니라 말하는 건데 말을 잘하고 목소리가 좋고 또 이제 뭐랄까 카메라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1: 네.
0: 비디오가 좋으면
1: 뽑힐
0: 수 있다. 왜 의아한 표정으로 보시죠?
1: 아, 베디가 진짜 목소리가 좋고 말을 잘하시긴 하죠.
0: 그렇죠. 입 잘 털면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목소리 원툴. 전 나름대로 K사, S사 네. 두 군데나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1: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잘하고 목소리가 좋으면은 그렇게 붙어요. 비디오 그러니까. 테스트까지도 그럼요?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붙은 거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진짜 외모 안본 기수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근데 자. 목소리 좋으신 분들 참 근데 진짜 여러모로 너무 멋있고 부러운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딱 신뢰가 가는 목소리.
0: 아, 예인 씨도 목소리 좋아요.
1: 근데 저는 아나운서 하기에는
0: 아나운서 조금... 목소리는 아니죠.
1: 네.
0: 근데 오히려 약간 저는 약간 뭐랄까

0: 허스키한 느낌이 살짝 섞여 있는 느낌이 좋다고 봐요. 저는 약간의 탁성.
1: 맞아요. 저는 예. 좀 탁성이죠.
0: 그렇죠.
1: 그런데 저 그런 연습 많이 했어요. 아나운서 분들이 하는 것 같은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기상캐스터 분들 대본 같은 거 뽑아서 연습하고 그랬답니다.
0: 그렇죠. 네. 요즘은 점점 이제 오디오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나운서 뽑을 때도 그 목소리를 기름지고 좀 비음 없고 그런 골든 보이스 쪽을 되게 선호했었는데 요즘은 비음 있는 분들도 많이 하고 탁성도 네. 아나운서 많이 하고
1: 네.
0: 점점 비주얼을 또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아나운서 하라 그랬으면 못했을 겁니다.
1: 아니요. 근데 배디는 재능이 너무 많아서 그런 와중에 또 정말 희귀한 케이스로 딱 붙었을 것 같아요.
0: 뭐가 희귀하다는 거죠? 얼굴을 안 보고. 저 형은 배에 기름이 꼈다라고 하신 분 있고.
1: 그 예전에는 인물 좋으셨잖아요, 배디. 마르셨고.
0: 예전에는 좋으셨잖아요. 무슨 기분 나쁜 말이죠?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보다 지금이 배디가 외모적으로는 제일 리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이게 리즈면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예요?
1: 그냥 저는 배디가 말랐을 때보다 그냥 지금이 난 것 같아요.
0: 네. 아닙니다. 아무튼 그 아나운서 얘기하려던 게 아니라 공부 얘기인데.
1: 네.
0: 본인은 재능파라고 생각하세요? 노력파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완전 노력파예요.
0: 노력파.
1: 저는 느꼈어요. 공부를 하는 순간 매초 매 분마다 느꼈어요. 재능이 없다.
0: 재능이 공부에. 없다. 공부는. 네.
1: 나의 재능은 노력. 노력을 열심히 한 거가 그냥 재능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공부는 확실히 그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성적은 늘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그 중학교나 뭐 이럴 때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교에 있었거든요.
1: 네.
0: 거기에서 공부를 진짜 탑급으로 잘하는 애들 보면 재능이 있더라고요.
1: 어나더 레벨이죠.
0: 예, 그냥 약간 사진 찍듯이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고.
1: 맞아.
0: 어떻게 저거를 저 나이에 저렇게 이미 다 공부했지? 선행학습이 아무리 심해도 저 정도까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해력이 진짜 뛰어난 사람도 있고.
1: 맞아요.
0: 그 영재로 나중에 그 분류가 된 친구들도 몇 명 봤거든요.
1: 와.
0: 그래서 아예 머리가 다른 애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1: 근데 저는 제가 공부를 빨리 포기해서 너무 좋아요.
0: 그런가요?
1: 그냥 더 갔으면은 머리가 따라가 주지도 못했을 텐데 그럼 제 인생이 너무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렇게 공부 놓고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살려서 그냥 조금 그냥 무식한 채 살아가는 것도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썩 막 그러지 않아요,
0: 방금
1: 여러분.
0: 저 메인 작가의 웃음은 진짜 그 얕잡아보는 웃음이었어요.
1: 괜찮아요.
0: 진짜 무시하는 신비감이 떨어진다는 웃음이었어요.
1: 그러니까 그쵸. 근데 괜찮아요. 그냥 뭐 살만해요. 그래도.
0: 그렇군요.
1: 그 가끔 똑똑한 얘기했을 때 되게 사람들 똑똑하게 봐줘요. 예인아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내가 너가 생각보다 똑똑하구나. 이렇게.
0: 그렇죠.
1: 네.
0: 저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는 오히려 그 사람의 대화 특히 잘 들어주는 거를 오히려 높게 봅니다. 살다 보니까.
1: EQ가 높은 거죠.
0: 그렇죠. EQ랑 또 달라요. 사람의 말을 그 순간 현재 귀담아 듣는 사람이 되게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저 정말 똑똑한 사람인가
0: 봐요. 똑똑해요. 예, 일단 잘 듣거든요. 오래 기억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1: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베디.
0: 그렇죠.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능력. 지는 안 들으면서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1: 백성재는 BBQ.
0: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이종범도 수능 3개 틀렸지만 수삼틀이지만 베텐이나 하고 있잖아. 베텐이나라고 하신 분 뭐 여기가 뭐 시공창이야?
1: 저는 그래서 진짜 종범 작가님이 그렇게 고학력자인지 몰랐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0: 예.
1: 근데 엄청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나가는 인터뷰랑 인터뷰는 다 하셨더라고요.
0: 그렇죠.
1: 유튜브 댁에서.
0: 엄청 엘리트고. 예. 근데 베텐 오면 맨날 휘파람이나 시키고.
1: 그러니까요.
0: 휘파람 물어봐.
1: 아니
0: 그러고.
1: 진짜 저는 완전 예체능 쪽이신 줄 알았어요.
0: 그렇죠.
1: 네.
0: 베텐도 사석에서 뭐 회식하면은 메인 작가가 술 타라 그러고.
1: 맞아.
0: 야 너 술 말아봐.
1: 그또 너무 잘 마시잖아요.
0: 그렇죠. 열심히 해요 또.
1: 맞아요.
0: 헬리콥터 소리 내라 그러고.
1: 맞아요.
0: 교수님인데.
1: 그러니까. 예. 저는 그림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0: 그쵸. 그림 교수님.
1: 진짜 이 미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0: 아, 그러니까 뭐 만화가니까. 쪽이니까 스토리 쪽 교수님이긴 네. 하죠. 근데 아무튼 저희는 뭐랄까 엘리트를 마치 막대하는 거를 즐기는 이 네. 제작진 그 어떤 못된 그 네. 성격 때문에. 예. K 밥 아저씨라고 하신 분 있고. 예.

0: 아무튼 재능은 없지만 엄청 노력해서 극복했다. 춤이나 이런 쪽으로는 예인 씨는 타고났죠?
1: 아, 솔직히 그냥 어릴 때부터 쳐서 이거를 타고났다고 해야 되는 건지 뭐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노래는 진짜 좀 노력해서 지금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0: 아, 처음에는
1: 저는 노래를 정말 못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0: 목소리는 사실 타고나는 건데 물론 미모는 타고났죠. 근데 춤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타고난 건지 배운 건지 잘 모르겠다.
1: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0: 춤, 뭐 동선 이런 거 익히는데 좀 남들보다 빠릅니까?
1: 어릴 때부터 해서 그게 익숙한 거지 남들보다 빨랐던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기 교육인 거죠, 약간.
0: 지영이 보면 춤은 재능 맞다라고 하신 분 있고 김지영.
1: 대신 지영 언니는 다른 재능이 많으니까. 근데 지영 언니도 저번에도 말했지만 좀 맞잖아요. 그러면
0: 맞으면서
1: 하면은 다 춤은 돼요. 이 몸을 하는 거는 좀 맞으면 다 돼요.
0: 태태는 공식 입장 아닙니다.
1: 이게 예. 또 꼭 육체적 맞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때려도
0: 태태는 공식 입장 아니에요 그것도.
1: 이 육체적으로 하는 거는
0: 그건 역시 아닙니다.
1: 됩니다 이게.
0: 예. 그래요. 오늘 저희가 스승의 날이어가지고 오프닝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공부는 재능이다 노력이다.
1: 재능이다. 이건 실제로 재능이라고 해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그래서 진짜 그 어나더 레벨에 계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부모님도 다 공부 잘하셨더라고요.
0: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공부는 항상 이제 목적지가 최상위권, 초엘리트 이쪽을 지향하기 때문에 항상 재능 얘기가 나온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이거 뭐 모가지를 꺾으면서 들어.
1: 예. 마무리 멘트 하시는 것 같길래.
0: 아까 그렇잖아도 네. 얘기를 잘 들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전혀 듣지 않고 있네요. 네. 하지만 공부라는 건 이제 어떤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보면은 노력만 해도 충분하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
1: 대중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출구에서 속옷을 100만 원에 판매한다면 사 입을 것인가 안 사 입을 것인가? 한상주님, 저는 N성향이라 상상을 많이 하는데 목욕탕 갈 때마다 불나는 상상을 해요. 그러다 친구랑 나온 논쟁인데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출구에서 속옷을 100만 원에 판매한다면 사 입을 건지 안 사 입을 건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딱 정해주세요.
0: 대중 목욕탕이나 뭐 찜질방인데 하필이면 그 옷을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리고 목욕탕에 갑자기 뭐 누가 들이닥쳐서 네. 피해야 되는 상황 있죠. 근데 내가 저기 락커룸 가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열쇠로 열고 옷 입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1: 네.
0: 예. 뭐 목욕탕 안에 갑자기 맹수가 들어왔어요. 곰이 들어왔어요.
1: 네.
0: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1: 그러면 저는 속옷에 100만 원에 사 입지 않을 것 같아요.
0: 사 입지 않는다?
1: 네.
0: 그러면 그냥 나가요?
1: 그냥 얼굴만 가리고 나갈 것 같아요.
0: 얼굴 가리면 어차피
1: 모르니까.
0: 누군지 모르니까. 목욕탕의 사회적 체면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산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다른 사람 카메라에 찍힌 헐벗은 내 모습.
1: 그러니까 얼굴만 가리면은
0: 그러면
1: 그 헐벗은 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0: 얼굴 못 가려요. 상황상.
1: 얼굴 못 가린다고요?
0: 그런 게 있어요. 네. 얼굴 못 가리는 옵션. 그러면 살 거야?
1: 그럼 사야죠.
0: 살 거예요?
1: 네. 그래도 어떤 인간의 수치심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100만 원 주고 그 존엄성을 전 지키죠. 그 다시 열심히 일하죠. 그 100만 원 벌려고.
0: 그렇죠.
1: 네. 예. 그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 하면서 그냥 사서 입겠죠.
0: 그래요. 그리고 안 산다는 의견이 목욕탕에 어차피 다른 맨몸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섞여서 그냥 뛰어나가면 부끄러움이 희석된다.
1: 아니 섞여 있어도 내 얼굴 다 팔리잖아요. 와 저기 나체 군단이 뛰어간다 이렇게 하고 다 사람들이 찍을 텐데 그럼 거기 내가 섞여 있으면 내 얼굴 다 찍힐 거잖아. 얼굴도 못 가리는 옵션이라면 그럼 무조건 속옷이라도 입어야죠.
0: 그렇군요. 네. 민망하니까 다음 사연 가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사 입어라 사 입지 마라 100만 원.
1: 아, 얼굴 못 가리면 사 입어라.
0: 사 입어라. 네.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까 50만 원을 뭐라고 해? 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50만 원? 무슨 상관? 아니 내가 내가 내 알몸 가리겠다는데 뭔 상관?
0: 그렇죠. 예.
1: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내가 진짜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0: 방금 뭔가 찐텐이었어요.
1: 내가 모르겠어서. 예.
0: 상여자라고. 예.

0: 상관이 있는 거죠?
1: 예의 일침. 예. 우리 임원 줄 알았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뭔 상관인데?
0: 아니 지금
1: 곧 싸우겠다라고.
0: 궁금했어. 예.
1: 자, 그래요.
0: 네.
1: 이모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얘기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0: 무슨 상관?
1: 뭔 상관이요? 예, 자 다음 주제.
0: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가장 크게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 김영민님, 나이가 들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노안이 올 때? 치아가 안 좋을 때? 허리가 아플 때? 자도 자도 피곤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때? 두 분이 생각하는 나이 들었구나 느껴지는 최고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나이 느껴지는 최고의 순간은 또 뭐죠?
1: 내가 진짜 나이 들었구나.
0: 제일 그렇게 느껴질 때.
1: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순간이 있을 것 같고 예인 씨는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 뭐가 있을까요?
0: 진짜 사실 딱 처음 느꼈던 거는 제가 또 술 얘기하긴 진짜 싫은데
1: 술 주량이 줄었을 때?
0: 주량이 줄고 술이 다음날까지 안 깰 때. 그러면서 숙취가 찾아왔을 때. 원래는 저는 해장 이런 거 안 했어. 그냥 물 좀 때려 마시면 그냥 물 해장 하고 다음날 일정이 막 너무 막 산뜻해. 오히려 막 붓기 쏙 빠져가지고 붓지도 않고 막 너무 산뜻해요. 막 예뻐.
1: 예.
0: 기분도 좋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너무 빨리 취하고
1: 체력이 떨어지는
0: 다음 날 딱 자고 일어났는데 똑같이 세상이 팽팽 돌고 있는 거예요. 나 충분히 잤는데 그때 나 간이 끝났구나.
1: 그렇군요. 이 술 얘기하니까 좀 또 신났네요.
0: 아 그때가 진짜 최초고 요즘에는 관절도 좀 아프고 잠을 못 자면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나이 먹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나가서 놀 체력도 없고 그냥 계속 피곤해. 거의 만성 피로예요 저는.
1: 그렇군요.
0: 완전 늙었어요.
1: 진짜 이모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종합적이다.
0: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 급 노화 증상 맞는 거예요. 급성 노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저는.
1: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0: 그냥 갑자기 그냥 노화를 때려 맞았어요 지금.
1: 얼굴에선 그런 게 안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컨디션이 떨어졌다고 느낄 수가 있죠. 누적이니까.
0: 그냥 요 속이 썩었어요 지금 속이. 그래서 지금 저 아까 약 이렇게 챙겨 다니면서 어떻게라도 회생해 보려고. 왜냐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몸이 안 좋으면 일도 열심히 못 하잖아요. 배텐 와가지고 골골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을 챙겨 보려 하는 거죠.
1: 그래요. 예. 이게 술이라는 거는 역시 그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젊어도 어느 순간 갑자기 술이 이게 이제 좀 힘들다라는 느낌을 또 받게 되고요. 예.
0: 갑자기 배디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1: 뭐요?
0: 한 2년 전에 배디한테 뭐 여쭤볼 게 있어서 제가 톡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늦은 시 저는 워낙 잠을 늦게 자니까 늦은 시간이니까 배디가 왜 이렇게 늦게 자냐. 너 또 술 먹었지. 예인아 다 인간이라는 게 장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장작을 아껴 써야지. 빨리 그렇게 다 장작을 불태워서 써버리면은 안 된다. 이런 명언을 저한테 해주셨었거든요.
1: 내가 그렇게 문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0: 네. 찾아보면 있을걸요? 제가
1: 그렇군요.
0: 톡방을 안 나갔기 때문에.
1: 새겨드리란 말이에요. 장작론.
0: 장작론을 저한테 펼치셨어요.
1: 캠프파이어 하는 느낌으로. 예.
0: 장작 그렇게 너 빨리 다 그렇게 써버리면은 너 나중에 태울 장작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장작을 아껴 써라 예인아 라고 저한테
1: 그렇죠.
0: 명언을 또 이렇게
1: 모든 게 유한하거든요.
0: 네. 예.
1: 너그러다 바베큐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답장한 거 보니 지도 안 잤네라고 하신 분 있고 원래 저는 늦게 잤습니다.
0: 맞아. 예. 배디도 좀 늦게 주무시는 편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근데 그거를 요즘에 진짜 뼈저리게 느껴요. 배디가 한 말을.
1: 장작론.
0: 네.
1: 예. 그렇습니다. 저 형 게임하느라 안 잤을 거다라고. 정확하죠. 아무튼 그 술에는 정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술에다가 계속 젊음에 도전을 한다는 것만큼
0: 예. 쓸데없는 짓이 없는
1: 쓸데없는
0: 것 같아요.
1: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0: 네. 예.
1: 저는 뭐 나이 들었다는 생각은 옛날부터 많이 느꼈었고
0: 언제 딱 최초로?
1: 최초로? 저는 20대 초반부터 느꼈던 것 같은데.
0: 예. 왜? 어떤 것 때문에?
1: 그냥 뭐 생각이 늙었다는 느낌이랄까요?
0: 하긴 배디는 옛날부터 좀 염세적이었잖아요 아이가. 인생 행복한 게 그리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했다면서요. 아기 때부터.
1: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처음에 대학교 가고 20대 친구들이 이제 새로 생겼을 때 친구들이 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더 마셨어요 요즘보다. 근데 저는 술자리 가는 게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피하고 잘 안 마시고 막 도망 다닐 때 나는 되게 좀 애늙은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

0: 본격적으로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옛날엔 살이 쪄도 잘 뛰어댕겼거든요. 점프도 잘하고 달리기도 빠르고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 그 신호등 파란 불이 딱 켜져가지고 숫자만 남았을 때 우닥닥 뛰어가는 거를 네. 하기가 귀찮아졌어. 다음에 건너자. 이런 생각을 할 때 열정이 떨어졌구나. 도가니가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근데 나이도 먹었지만 예전보다 살이 더 쪄서 못 뛰는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 우리도 채팅창 드립 바로바로 안 나와서 슬퍼. 그러니까 채팅창 보면 베테랑들도 확실히 이제 좀 늙어가는 느낌. 진짜? 같이 늙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했던 얘기 또 하고 옛날에 완전 기발했는데 약간의 그
1: 기발함이 떨어져.
0: 손가락 노화가 느껴진다. 예. 오타도 많이 보이고요. 생로병사 방송.
1: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만 늙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늙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괜찮아요.
0: 네.
1: 다 죽고.
0: 뭐라고요?
1: 다 결국 죽고.
0: 오늘 참 신비감이 떨어지네요.
1: 네. 어차피 다 죽어요.
0: 막내가 할 소리냐고. 네.
1: 그 뭐 가는데 순서도 없고.
0: 우리만의 가요 무대다라고 하시면 있고. 네.
1: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오늘 좀 오타가 나도 괜찮아.
0: 그래.
1: 좀 늙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사는 거죠.
0: 그렇죠. 다 죽으면 흙이에요.
1: 다 흙이죠. 다 흙으로 예. 돌아가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연예인이니까 TV를 틀었는데, 이 사람 누구지? 모르는 사람.
1: 저 완전 심해요 요즘.
0: 땡튜브 봤는데, 이 사람 누구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다는데 최신 아이돌, 이런 사람도 데뷔했어?
1: 최신 아이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왜냐면 음악방송을 안 보니까.
0: 안 봐요?
1: 네. 예전에 활동할 때는 제가 음악방송에 출연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대기실에 있으면서 볼게 다른 가수분들 이제 리허설 하시고 이제 녹화하시고 하는 걸 계속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도 익히고 팀명도 익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걸 안 보니까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 더 뚜렷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0: 뭐 리센너 아니냐고 물어보시면 있고요. 보넥도 압니까?
1: 보넥도 알아요.
0: 보넥도.
1: 보이 넥스
0: 도어.
1: 도어.
0: 그렇죠. 저도 안 해요.
1: 보넥도. 엄청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0: 뭐죠?
1: 할리우드 액션. 따따라따따.
0: 그렇군요. 역시 보이그룹은
1: 잘한다. 맞죠? 이거 맞죠?
0: 코르티스.
1: 아, 저 코르티스 완전 좋아요. 영크크. 영크크. 도가니 영크크.
0: 다 안 해요. 예. 그래요.
1: 아니, 저 요즘에 너무 코르티스 분들이 멋있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0: 알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랑 비슷한 줄 알고 설렜는데 다르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1: 네.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0: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2: 레노.
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알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레노.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4: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5: 배성재 텐 티끌론쟁 정예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열변을 토해주셔서 감사드리고.
6: 예. 방금 배디 말씀하실 때 제 말이 같이 물려들어.
5: 뭐 하루 이틀입니까?
6: 예. 죄송합니다.
5: 자 어쨌든 오늘 또 아쉽다라는 얘기가 살짝 같이 섞였는데 네. 아쉽다라는 건 이제 끝이어서 아쉽다라는 거죠? 벌써 시간이 다 돼서.
6: 이렇게 다 된지 몰랐어요. 오랜만에 오늘 좀 재밌는데 아쉽네.
5: 예. 항상 또 끝날 때 뜬 입 터져가지고죠. 네, 또 끝난 다음에 아마 사진 찍을 때 막내 작가 붙잡고 일장 연설할 것 같습니다.
6: 아, 오늘은 또 카메라 켜져 있어서 그냥 못하고 빨리 가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네. 자, 끝 인사 해주세요.
6: 네, 여러분 초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제10판의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26. 허비 행콕, 존 바티스트, 자넬 모네, 아트로 산도발, 도겸 승관, 시엔블루, 에픽하이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와 함께 즐기는 화려한 봄날의 음악축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올림픽공원 전체 관람가.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우리 돼지 포크베

0: 시크밸리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을 볼 때 가끔 마감 시간에 가면 덤을 주기도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이라 그런지 주는 분들도 받는 우리도 마음이 후해지는데요. 일주일을 잘 마치고 주말에 가까워진 오늘 덤처럼 찾아온 시간도 여유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로 가득 채우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면 덤을 많이 주시는데 과일 가게도 귤이라도 몇 개 얹어주고요. 분식집도 원래보다 더 많이 싸주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뭐 과일을 샀던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분식집은 제가 학원 끝나고 학원 앞에 있던 그 뭐라 그러죠 가판대에서 이렇게 파는 곳은 아주머니가 저희가 학원 끝나면 한 9시쯤 되니까 딱 그때가 마지막 끝물 장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 철판 위에 있는 것들 그냥 막 퍼가지고 줬는데 그때가 그 떡볶이가 제일 약간 오랫동안 국물에 절여져 있었던 거여가지고 좀 제일 맛있었던 예, 기억이 납니다. 아, 퇴근 시간에 가까워지면 마음이 여유로워지냐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저는 사실 하루 종일 좀 분주하다가 늘 하루 종일 분주하다가 라디오 부스 딱 들어오면 이제 끝났구나 오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무래도 예, 여기 오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좀 컴다운이 좀 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 슬리피 벌그 씨와 함께하는 냉정과 열정 사이 준비했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하면
1: 하림.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고.
4: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고 치킨.
6: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4: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7: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8: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9: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0: 글레오?
1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첫 직장에서 수습 기간이 끝났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퇴근길에 한강 공원에 들렀다. 조용한 밤 풍경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 힘내보자.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였고요. 서수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첫 사회생활에 지쳤는데 퇴근길에 한강공원에서 힐링을 하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약간 미생 느낌이네. 미생 ST네요. 뭔가 이 사회초년생들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은 약간 그 어느 어엿한 사회인이 된 나와 뭔가 지친 나와 약간 이것들에 약간 취하는 모습? 약간 그래서 뭔가 막 아 내가 어엿한 사회인이 된 거에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뭔가 힘들어 약간 이런 거를 좀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막 부모님들이나 이제 좀 부장님, 뭐 과장님 이런 분들 보면은 그 힘든 게 그냥 삶이죠. 예, 그냥 뭔가 쭉 이렇게 힘 그분들은 그냥 힘들어요. 그냥 보면. 근데 그분들은 뭐 아유 힘들어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삶이니까. 근데 이제 좀 그 사회 초년생 뭐 이런 친구들은 막 막 아 너무 힘든 나 자신이 너무 힘들어 막 하면서 약간 그 좀 취함이 있지 않나. 예.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데뷔하고 막 그때 진짜 뭣도 없는데 막 아 연예인의 고충 막 이런 거 막 있었으니까 막 아 진짜 사람 많은데 가니까 힘드네 막 한두 명 알아보고 막 이러는데 아 좀 그런 게 있었죠. 예.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금 조금 그래도 잘 안정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이 근데 저는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을 안 하고 예. 그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꼴값이라 그러죠. 약간 그런 거 다 해봐야 예. 나중에 아 이게 참 의미 없는 행위였구나. 아 그냥 온전히 쉴 때 빨리 쉬어야지 약간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수빈님이 뭐 꼴값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초반에 예. 첫 직장 생활이면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 설레임이 있을 겁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사연 보내주신 서수빈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고요. 저는 혁우의 러비아 그리고 15&의 티가 나나봐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다. 나쁜 콜레스테롤. 그게 뭐 결국에는 뭐 다 지금 별거 없어요. 막 노른자 막 이런 거 오징어. 근데 뭐 밤에 이제 폭식 이런 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거 그 뭐지? 큐엔자임인가? 뭐 이런 거 먹으면은 좀 그거 나아지지 않나?
0: 맞아요. 이것저것 네. 먹으라고 많이 써 있더라고. 코엔자임 Q10 뭐 마그네슘 이것저것. 맞아요.
1: 그게 근데 제가 알기로 좀 많이 먹으면은 그래도 혈관 청소 되는 걸로 아는데.
0: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죠.
1: 맞아 아무래도. 맞아. 이거는 뭐 혈압처럼 계속 혈압약 네. 먹듯이 먹는 건 아닐 걸?
2: 아, 계산이 되는구나.
1: 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계산이 되는데 그래도 네.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먹는 분들도 있대요.
1: 아, 그러니까 그냥 건강상
0: 특수한 그 약들이 네. 뭐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뭐 들은 얘기예요. 가짜 뉴스일 수도 있지만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대요. 근데 또 소문인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일부러 드실 분들 좀 있다고 합니다.
1: 그거 말고는 뭐 다른 데는 없었어요?
0: 저 뭐 허리 디스크
1: 그런 거 말고
0: 찢어져 있고
1: 그러니까
0: 전당뇨. 어? 전당뇨.
1: 전당뇨가 뭐야?
0: 당뇨전.
1: 아, 그래.
0: 당뇨진.
1: 아, 진당뇨.
0: 이렇게 얘기, 남자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1: 아, 진당뇨.
0: 당뇨진.
1: 아, 당뇨진.
0: 당뇨 되기 전이다.
1: 아니, 그러면은
2: 축하드립니다.
1: 당뇨진은 어떻게 해야 되나?
0: 그것도 뭐
1: 혈당 관리해야
0: 뭐.
1: 되나?
0: 그쵸.
2: 결국 운동인가요?
0: 식단이에요. 결국엔 식단. 식단입니다.
1: 아. 근데 막 그렇게 막 더럽게 먹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막 아무거나 먹지 않잖아.
0: 아무거나 먹진 않는데 요즘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거의 2-3년 동안 배달 음식만 먹었어요.
1: 아, 왜냐하면 하기가 어려우니까
2: 확실히 안 좋아요.
0: 그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2: 저희 그 사무실에도 잠깐 겉목이 작곡가 한 몇 달 쓰고 있는데 공사하느라고 평상시에 밥을 배달과 편의점만 먹어요. 그러니까
1: 평생을
2: 그리고 지금 몇 달 봤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애가 막 알러지랑 쓸데없이 아픈 게 아 진짜 저만 먹어서 그런가
1: 그런가?
2: 싶더라고요.
1: 나도 네. 알러지가 그것 때문이었나?
2: 진짜 그래갖고 막 저도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아 배달 음식만 먹어서 그래 맨날 배 아프다 그러고 맨날 이런 상태인 거 보니까 두 분 다 뭔가 배달
0: 근데 그것보다도 뭐 운동이 겉목 씨도 운동 제로예요.
1: 아니, 아니 뭐 사실 벌구도 운동 안 하잖아.
2: 겉목 씨 운동해요. 헬스장도 맨날 갔고.
0: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래?
2: 그리고 이제 운동도 농구도 나왔었고.
0: 걔가 아픈 거예요 그냥.
1: 걔는 원래 아프지 않아요?
2: 뭐 약간 좀 그런 게 있긴 하죠.
1: 무슨 수액 알러지 있어가지고 수액 맞으면은 막
2: 뭐 통풍도 받았었고.
1: 아니 그냥 안 좋은 거야 원래.
2: 근데 이 어린 나이에 너무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좀 괜히 그런가 싶더라고요.
0: 그리고 또 그 작곡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1: 생활 패턴이
0: 또 반지하에서 저희가 지하에서 아.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아니, 얘기도 좀 나와요.
1: 그냥 네. 생활 패턴이 그리고 좀 망가져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시죠.
2: 네 김재원님께서 팔도 배달맨 슬리피 씨 목소리가 섹시합니다.
0: 재원 씨. 잠깐만. 와 재원 씨 이분 저 기억납니다.
2: 그래요?
0: 이분이 정말 몇 명 안 되는 제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1: 오, 그래? 아 그래 그
0: 뭐... 잠깐만 거기에도 보냈어.
1: 아이유 슬리피?
0: 아이유 슬리피.
1: 아 진짜?
0: 슬리피 아이유 슬리피.
1: 그거. 듣기 힘든데?
0: 그거 듣기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고 새벽에 하거든요.
1: 그거 듣기 힘든데?
2: 재원 씨.
0: 나 기억나. 제가 그 배우 이름이랑 똑같다 막 그랬었거든요. 이분 여기저기 감사합니다.
2: 반갑습니다.
0: 사랑해요.
1: 그 몇 명 들어요? 알류 슬리피? 본방으로? 집계가 돼요?
2: 200명?
1: 아니 너무 에이 그래도 아니,
0: 20명?
1: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라디오 끝나고 네. 근데 저희 라디오 하는 동안에 잠이 들었어. 네. 근데 리피 형이 아유 슬리피 아유 뭐 슬리피입니다 요거에 깬데
0: 일단 딘딘씨 팬분들이 슬리피랑 딘딘 출연도 한번 들어나 볼까?
1: 월요일이잖아 월요일
0: 넘어오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1: 우리 끝나면 됐어요. 바로 디타임 근데 제가 볼 때 막 알류 슬리피 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듣는 분들이 이제 집계를 한번 해서
2: 궁금하다.
1: 그분들 모아가지고 한번 같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0: 그러니까 라이브 하고 싶은데 생방이 좀 어렵다고 하셔서 다 집에 가고 싶어 하셔서 PD님이랑 작가님이
1: 한시 셋인가?
0: 3시까지 하긴 어렵다라고.
1: 그거 생방 좀 어렵지.
2: 쉽지 않아.
0: 제가 배텐처럼 하자. 라이브 가자 그랬거든요. 네. 시스템상 어렵다라고.
1: 그렇지. 한시 셋이 라이브는 어렵지. 자, 7725님이 벌구씨 딘딘 DJ 너튜브 출연 안 하나요? 영상 댓글에 벌구씨 썰 궁금해하는 사람 많던데 해주셨는데
0: 아 맞아 한번 벌구씨 보고 싶습니다.
1: 근데 생각보다
0: 유튜브에서.
2: 아 그래요?
1: 벌구가 제 구독자분들이나 제 지인분들이 좀 뭐
2: 많이
1: 아시는
2: 알죠?
1: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네. 댓글에 벌구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 막 이런 게 있더라고.
2: 아 그래요?
1: 근데 그러니까 왜 이게 발단이

0: 있냐면
1: 네.
0: 제가 이제 최근에 제 너튜브 보셨어요? 엄마랑 누나 나온 거?
1: 아니요, 최근 거 안 봤어요.
0: 왜 안 봐?
1: 한 지지난주 것까지 봤어요.
2: 저 봤어요. 전 봤어요.
0: 어이가 없네.
1: 한 지지난주 것까지 봤어요.
0: 엄마랑 누나가 나왔는데 이제 제가 어버이날이라 뭐 요리를 해주다가
1: 네.
0: 이제 저희 어릴 적에 착했던 이야기들 막 하다가
1: 오.
0: 언제부터 망가졌냐 그럼. 그때 엄마가
1: 아 그래요?
0: 벌구 만나고 나서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 맞아, 벌구가 원래 악마였고 내가 천사였지, 그러다가 걔가 이제 천사가 되고 내가 악마가 됐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벌구 씨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1: 아 궁금하실 것 같긴 하네요.
0: 뭐 한번 나오실래요?
3: 재밌겠다.
1: 뭐 만약에 아무 때나 뭔가 해명해야 될 때
2: 요리 해주면 되겠다.
0: 아니 동부이촌동에서 술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1: 뭐
0: 합법적이잖아.
1: 저는 이제 그러면은 언제든지
0: 합법적으로 주막에서 이렇게 마시면서 찍으면은 네. 합법적이잖아요. 그거.
1: 네.
2: 그 와이프분이 이해해 주십니까 요거는?
0: 아, 아 그럼요. 촬영인데.
2: 일인데 일 워크인데.
0: 한번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벌구의 시점.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 여성분인 848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리피 씨가 소개해 주시죠.
3: 네.
4: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어요. 그때부터 스타일이 평범하진 않았어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친구였는데요. 누가 봐도 멋있고 감각 있는 느낌이라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본인도 아는지 옛날부터 SNS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게 팔로워가 하나 둘 늘더니 이젠 팔로워 1만 명 정도가 되는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그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5: 아 이 동네 길이 예쁘다고 유명하길래 사진 좀 찍을까 하고 아 근데 영 혼자 찍으려니까 힘드네. 이따가 밥 먹고 걸으면서 나 사진 좀 찍어주라.
4: 그러든가 일단 음식 주문부터 할게.
5: 그래? 여기 뭐가 유명하냐면
4: 만나자마자 사진 부탁을 하길래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주문한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대화를 좀 하려는데 계속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는 겁니다.
5: 아 글쎄 립이 지워졌네.
4: 야 내 말 듣고 있어?
5: 아, 듣고 있지. 잠깐만 나 립 수정 좀 하고.
4: 오 예뻐 예뻐. 거울 좀 그만 봐라. 지금 네 얼굴 나밖에 안 봐.
5: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가끔씩 나 봤다고 DM 온다니까.
4: 왜 저래? 됐고 내 말이나 좀 들어봐.
5: 잠깐만 여기 지금 조명 괜찮은데? 셀카 좀 찍을게. 아, 아니다 야 너가 나 좀 찍어줘봐.
4: 음식 나올 때까지 화장 고치고 사진 찍다가 밥 나오니까 한 입 먹고 틴트 바르고 한 입 먹고 거울 보고 난리 부르스더라고요. 이후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날도 좋겠다 야외 자리가 있길래 앉았는데요.
5: 여기 분위기 좋다.
4: 그러게 여름 오기 전에 야외 자리 바짝 즐겨야 돼. 커피도 맛있다.
5: 아 근데 우리 안으로 자리 좀 옮길까? 너무 안쪽 자리는 답답할 것 같고 저기 창가 자리 어때?
4: 왜? 좋기만 하구만. 설마 얼굴 탈까봐?
5: 그것도 그렇고 방금 몇 명 지나간 사람들 눈 마주쳤는데 나 알아본 것 같아. 나 MBTI I잖아. 아는 척 할까봐 불안불안하다.
4: 아니 팔로워 만 명 넘는 계정에 자기 얼굴 떡하니 매일 올리는 애가 자기 알아보고 인사할까봐 불안하다는 건 뭐냐고요. 알아보는 거 싫다면서 메이크업 수정은 또 왜 그렇게 하고요. 이거 아무래도 인플루언서 병? 연예인 병? 슬슬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고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자 친한 친구가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연예인병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초반에 치료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고민된다는 848 하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2: 야 또 딘딘 씨 전문 분야가 나왔습니다.
0: 아 이때 그래요?
2: 예. 네. 이때 그래요.
0: 만 명이라는 그거에 약간
1: 아,
0: 신나서 예. 벌구 씨도 기억 안 나시겠지만 벌구 씨도 한 1,000명 됐을 때 좀 심했어요.
2: 아 벌구 씨
1: 제가요.
2: 벌구 씨가 왔군요. 왔었군요.
0: 벌구가 제 기억에 2013년도에 이제 제가 쇼미더머니 끝나고 제가 이렇게 행사 갈 때 벌구랑 같이 갔어요.
2: 알죠. 네. I'm fresh 할 때. I'm fresh. 네.
0: 그때 이제 벌구랑 같이 가서 이제 막 소개하고 이랬었는데 벌구도 그때 이제 살짝 왔었죠.
2: 아, 네. 좀
0: 기억 좀 나시죠?
2: 무대를 서면서.
1: 아닌데. 아 뭐 뭔가 좀 꾸미긴 했죠.
0: 맞아. 많이 근데 꾸미고.
1: SNS에 막 연연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0: 아, 그러진 않았는데.
1: 네, 맞아요.
0: 은은하게 좀 연연했어. 은은하게.
1: 아니 그래도 그 마인드가 막 아 연예인이야 이런 느낌까지는 없었어요.
0: 맞아 맞아.
1: 그래도 뭔가 좀 무대에 도와주러 가고 관객들 앞에 가니까 뭔가 예의를 지키긴 해야겠다. 멋있긴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지.
0: 벌구한테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2: 아하.
1: 소수의 분들이 좀
0: 그럼
1: 있었죠.
0: 막 기억하고 있다가 뭐 사인도 해주고 벌구가. 그리고 한 번 더 왔었던 게 그러고 난 다음에 끊겼다가 이제 제정신 찾고 작곡하다가 라디오를

0: 저희가 이제 뮤지컬을 시작하면서 그렇네요. 제 팬분들이 이제 라디오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앞타임에 이제 벌금을 기다리신 분들, 너는 내 윤명이라는 무슨
1: 너는 내 윤명.
0: 제 팬클럽에서 이제 오래됐죠. 자회사로 너는 내 윤명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막 이제 벌구 씨한테 좀 이렇게 해줬는데 벌구가 그때 약간 또 정신 못 차리고 사인해주고 막 이랬죠.
2: 정신 항상 있었어요.
1: 벌구 씨가 어느 날 끝나고 형 먼저 가세요 그러더라고.
0: 사인은
1: 팬분들이랑 좀 이렇게 사인 들어가세요 하고 형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2: 인사 좀 하고 이렇게
1: 팬분들이랑 좀
0: 그래서 막 팬분들한테 뭐 준다고 뭐 가져오지 않았었나?
2: 그런 아니요 뭐 제가 드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받은 게 많았죠.
0: 그 너는 내 운명 어디 갔어요?
2: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
2: 네, 어디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요즘 기준으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팔로워 1만 명에서 10만 명, 매크로 인플루언서가 10만에서 100만, 메가 인플루언서가 팔로워 100만 이상이라고 합니다.
3: 이런 게 있었구나.
2: 두 분 다 매크로 인플루언서네요. 그러면?
0: 매크로죠 매크로.
2: 메가가 아직 안 됐군요.
0: 메가가 아직 안 됐죠.
3: 메가는 저는 포기고 지금 조만간 마이크로로 갈 수도 있어요.
1: 쑥쑥 빠집니다. 지금 쑥쑥 빠져요. 지금.
0: 최근에 그리고 그 뭐지 가계정을 없앴잖아요. 거기서.
1: 아 맞아
0: 인별그램 쪽에서 팔로워 수가 다 이렇게 급감했거든요.
1: 네. 근데 저 7,000명 살았어요. 7,000명.
0: 그 가계정인 사람들을 날린 거야.
2: 아 이제 없어지고
0: 그러니까 활동이 없는
2: 유령 계정들.
0: 네 그래서 좀 유명 막 해외 이런 분들은 몇백만이 빠졌어.
1: 와
0: 막 밀리언이 떨어졌어.
1: 와 나만 빠진 게 아니었구나.
0: 맞아.
1: 내가 뭐 잘못했나?
2: 7,000명?
0: 아니야.
1: 나 뭐 잘못했나?
0: 지용이 나... 형도 많이 빠졌어요.
2: 아 그래요?
1: 아, 진짜. 아 내가 너무 애기 사진만 넘어올렸나?
2: 이제 진짜 회원의 수구나.
0: 근데 뭐 그래도 뭐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리피 씨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그 육아하거나 이럴 때 네네. 그래도 어쨌든 나를 알아보는 게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거 좀 신경을 쓰시죠?
1: 지금은 그냥 진짜 연예인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0: 별로 개의치 않는
1: 신경은 쓰지만 절대 꾸미지도 않아요.
2: 아 그렇다고 해서 막 더
1: 네 그냥 평범한 내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겠다. 그냥 네. 허리 그 복대하고 가요 그냥 복대 티셔츠 위에 복대하고 키카 가고.
0: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은 없어 보. 요즘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막 단톡방도 엄청 활성화돼 있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2: 정말?
0: 이제 아이가 좀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갔는데 애들이 야 니네 아빠 슬리피 막 이러면은
2: 뭐 어떻게
0: 야 니네 아빠 슬리피 막
1: 그런 걱정이 좀 있긴 있죠.
0: 야 너네 아빠 문신 왜 이렇게 많아 막 하면서 막
1: 근데 저는 걱정 없습니다. 저는 문신 있는 사람 중에 이미지가 제일 좋아요. 저는 교양만 해요.
0: 가장
1: 저는 교양 프로 온몸에 문신인데 교양을 하네. 교양. 제가 이번에 EBS 들어갔어요.
2: 좋아요.
1: 교육방송 들어갔어요 이번에.
0: 아 좋네.
1: 사실 걱정은 없어요.
0: 사실 우리가 문신 있으면 좀 약간 위협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 문신은 이미지에 좋지 않다 이러는데 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냥
1: 그런 거 없어.
0: 그러니까요. 그냥 컬러 옷 입은 거 같아.
1: 아까도 70대 할머니가 등짝을 야 배달맨 우리 동네 살았어?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문신 있는 사람 중에 이미지 제일 좋다 내가.
0: 아 웃기다.
2: 그런 것 같습니다.
0: 자 848 하나님은 친한 친구가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연예인병이 시작된 것 같은데 초반에 확실하게 치료해주면 어떻게 치료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그 방법 찾는 동안 저희는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48 하나님은 친한 친구가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연예인병이 시작된 것 같은데 초반에 확실하게 치료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씨.
1: 네, 저 벌구가 추천하는 확실한 연예인병 조기 치료 방법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소개한다.
0: 자, 리피씨.
2: 나 슬리피가 생각하는 확실한 연예인병 조기 치료 방법은
3: 친구들에게 모르는 사람한테도 계속 소리쳐서 누군지 말한다.
0: 뭐 두 분이 거의 비슷하시네요.
1: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죠?
0: 실제로 해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2: 그런가? 저는 진짜 경험담이거든요.
1: 저는 뭐 경험담은 아닌데
0: 미피 씨는 어떤 경험담이에요 이게?
2: 저는 이제 연예병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으면서 막 누가 막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야, 아, 또 나 알아본다 막 하면서 했는데 나 아니었고 이런 것도 많이 겪었는데
0: 맞아.
2: 이게 제일 치료가 잘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많이 했어요.
0: 아시죠? 이렇게.
2: 아, 여기 이제 슬리피 왔어, 슬리피.
0: 아빠가.
2: 예, 슬리피. 슬리피 알아, 슬리피. 슬리피 알아. 근데 다 모르는 거야.
1: 그때 이제
2: 나도 조금 이제 유명해진 줄 알았어.
0: 아, 이제 좀 나를 아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2: 이러고 있는데 어딜 가도 병원 가도 간호사한테 슬리피 알아요? 슬리피 알아? 근데 다 모르니까 내가 고쳐지더라고.
0: 아니, 그때가 언젠데?
2: 한창 막 이제
0: 언터처블 할 때?
2: 언터처블로 음악 방송할 때.
0: 그럼 모르지. 그럼 몰라.
2: 근데 사실 음악 방송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에 막 다섯 번씩 했어요.
0: 근데 음악 방송을 본 사람들이 특정돼 있는 걸 우리는 아니까.
2: 사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모르지. 아닌 거야.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아시는 거예요.
0: 벌구 씨는 왜?
1: 저도 이제 비슷한 건데 저 제 주변에 인플루언서는 없고 이제 연예인이 된 딘딘 한 명밖에 없어요 주변에 사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20대 때부터 커면서 제 친구들이 저 말고 어디 같이 가게를 가거나 뭐 술집을 가면은 인스타 이러면서 반겨주면서
0: 인스타라 불러.
1: 그러면서 점점 사장님들이 매년 지날수록 알아보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동네에 자주 가던 이런 곳들도 그러면서 이제 아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소개를 하고 뭔가 큰 소리를 외칠수록 사람들이 뭔가 좀 진짜 알아보는 게 스타 아닌가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뭔가 소개를 하면은 이 사람의 자기의 처지를 알지 않을까.
0: 야, 근데 요즘 만명

0: 그러니까 왜
1: 애매하네. 네. 좀 유명한 세션 분들도 만 명이 넘는데 기타리스트도 이런 분들도 애매하네요.
0: 신날 때죠.
1: 그래.
0: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1: 즐길 때야. 자, 오늘 저희가 제안한 의견 중에 참고해보시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떤 곡 가져오셨는지.
2: 네, 저는 시아의 보람 씨의 병원에 가다입니다.
0: 아픈가 봐요. 저는 이제 몰라요. 에이핑크의 몰라요입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곡 듣고 저희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힌딘의 뮤지컬.
1: 자, 냉정과 열정 사이 슬리피 벌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93님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 리피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네. 얼마 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한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내성적인 편이라서 사람과 쉽게 가까워지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친구는 워낙 싹싹하고 친화력이 좋아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상하게 전에 했던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하거나 제가 해줬던 말도 금방 잊고 다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했던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짜증이 나는데 이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1: 자, 하나하나 93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이런 네. 분들이 있어요.
3: 있죠.
1: 네. 요거에 많죠,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뭐 저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술자리에서 시간대마다 이제 취하는 정도에 따라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는데 저는 괜찮아요. 그냥 이 사람이 진짜 얘기하고 싶나 보다 이러고 그렇게 불편한 얘기만 아니면은 저는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또 계속 듣고 가만히 있어요.
1: 근데 약간 그런 거는 막 막 뭐 연인들이 막 그러니까 아내분이 계속 나의 일정을 몰라. 그러니까 분명히 난 계속 얘기를 했는데
3: 몰라요.
1: 여보 다음 주에 뭐 하지? 뭐 걔 이렇게 계속 물어봐.
4: 모른대.
3: 몰라요.
1: 모른다.
3: 실제로 몰라요.
1: 근데 이야기를 해도 몰라?
3: 예, 몰라요.
1: 근데 본인 거 스케줄 기억 못하면 화내죠.
3: 아유, 그쵸.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 리피 씨는?
2: 저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도 그랬어요. 아, 짜증이 나는 거예요.
3: 아, 그래요?
2: 분명히 했던 얘기를 기억을 못하고 본인이 했던 얘기도 또 하고. 그래서 아, 이 친구를 끌어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 친구가 뭐 악의는 없더라고.

0: 그쵸.
1: 그러니까 왜 그런지 내가 물어봤어. 보니까 아. 딴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도 딴 생각을 엄청 많이 해.
2: 근데 그거는 좀 짜증나는 포인트 아니야?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딴 생각 계속 까먹어서 내가 계속 이걸 이야기해줘야 되는 건?
1: 맞죠. 그래서 이제 좀 멀어질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서.
0: 맞아요.
1: 원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2: 근데 이런 건 어때? 가끔 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대. 했던 말이.
1: 아 달라지기도 하더라고.
2: 난 이거 싫어. 약간 허언 있는 것 같잖아.
3: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2: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바뀌고 기억을 못 하고 너무 거짓말 많이 하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3: 믿음이 안 가죠 나중엔.
2: 저는 잘 막 그렇게 관계를 깊게 가져가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1: 이거는 뭐 케바케네요.
2: 그래서 사실 내가 말한 걸 다 기억해주면 그거에 대한 좀 고마움이 있잖아. 약간 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확인하거든요. 말하고 뭐 예를 들면 찬송이야. 그러면 매니저한테 이제 찬송아 뭐 우리 뭐 이날 뭐 토요일날 몇 시 픽업이니? 그러면 아 스케줄 아직 전달 못 받아가지고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하면은 한 30분 있다가
3: 받았냐 전달
2: 받았니?
3: 아니요
2: 받았니? 계속 이제 떨어지고 집에 와. 그럼 자기 전에 스케줄 받았니?
0: 아 뭐야?
2: 근데 심지어 다음 날 것도 아니야. 다음 주 거야. 그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알겠어. 근데 찬성이도 대단한 게 끝까지 얘기 안 해. 아. 그러다 나도 얘기 안 하다가 어느 날 그거 나왔어. 그러면 아 예 뭐 여섯 시에요. 그럼 왜 안 알려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1: 그래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할 건가요?
2: 유지하죠.
3: 네, 유지하죠.
2: 그 이거보다 이거에서 짜증나는 부분보다 이 사람이 더 좋은 점이 훨씬 크면 당연히 유지고.
3: 맞아요.
2: 지금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을까까지 나온 거 보면
3: 이미 미운 털이 많이 박힌 것 같은데.
2: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시즌인 것 같아서 굳이 뭐 예,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일하면서 알게 된 동생이래잖아. 굳이 이런 사이까지 진하게 알아야 하나 싶긴 해요.
3: 뭐 이런 일 아니어도 얼마 전에 알게 된 동생이어서 안 친해질 확률이 더 큽니다. 잠깐 보다가 결국에는 뭔가 좀 멀어질 수도 있다.
2: 근데 얼마 전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동생이랑 좀 웬만하면 안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별로야 뭔가.
1: 아니 모르죠. 또 엄청 절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2: 그치 그치.
1: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제가 경험해 본 그 경험을 한 바로는 저도 깊은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알아서 좀 정리가 됩니다.
2: 알아서 깊은 관계로 유지하기가 힘들다.
1: 그렇죠. 그렇게 돼요.
2: 알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하나하나 93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저희는 우디의 대충 입고 나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냉정과 열정 사이 다음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인 6562님이 보내주셨고 벌구씨가 소개해 주시죠.
1: 29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얘가 어릴 때는 참 순하고 착하다 싶었는데요, 크면서 알았습니다. 순한 게 아니라 계획이, 아니 그냥 생각이 아예 없는 아이였다는 걸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계획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10년 전 대학 입시였습니다. 민명아, 너 어디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은 학교나 공부하고 싶은 전공 없어?
2: 없는데. 일단 뭐 공부하고 보는 거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1: 아니 문과 이과는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생각해보는 것 같더니 친한 친구들 따라 문과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라고 했는데 수능 끝나고 정시 접수할 때 되니까,
2: 야 엄마, 나 갑자기 개발 쪽이 좀 끌리는데.
1: 아니 무슨 개발? 설마 컴퓨터로 하는 그 개발? 야 그럼 이과를 갔어야지 왜 문과를 갔어?
2: 아 그러게, 일단 대학 어디든 들어가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1: 어찌어찌 대학 들어가서 프로그래밍 강의도 듣고 프로젝트 같은 거 열심히 하더니 결국 개발자가 되긴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군대도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2: 엄마, 나 군대 가.
1: 갑자기?
2: 아 애들 간다고 하길래 나도 같이 신청했어. 한 달 남았어.
1: 이게 또 이러네. 입영 통지서 가져와봐. 군대가 무슨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냅다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게다가 입대하는 날 신분증 못 찾아서 결국 여권 들고 왔습니다. 에휴, 졸업도 취업도 다른 집 애들은 딱딱 계획이 있던데 얘는 닥치는 대로 살아요. 얘가 한번 크게 망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싶고, 결혼도 아무나 만나서 당장 결혼한다고 할까봐 불안불안하고요. 계획 없이 사는 제 아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늦은 건 아니라고 해주세요.
0: 자, 계획 없이 사는 아들 때문에 불안한데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6562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두 분은 좀 계획형이에요? 아니면은 즉흥이에요?
1: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획형으로 바뀐 것 같고요. 원래는 그렇게 계획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0: 미피씨는?
3: 저도 계획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0: 근데 아내분이 엄청 계획형이잖아.
3: 미칠 것 같아.
1: 그러니까 대단해요.
3: 모든 게 정해져 있어. 모든 게.
0: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리피 씨 같은 경우는 완전 피잖아.
3: 그렇죠.
0: 근데 그거를 맞춰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플랜을 짜지 않으면
3: 싫죠.
0: 아 그래.
4: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나도.
3: 예를 들면 뭐 여행을 가장 대표적으로 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여행 가서 어떻게 하면. 저는 그쵸?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나는 아침 조식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근데 조식을 안 먹으면 큰일 나.
0: 제일 하기 싫었던 계획? 이벤트. 제일 하기 싫었던 계획.
3: 아니 저는 계획이고 뭐고 늦잠을 못 자게 하는 게 미칠 것 같아.
4: 일어나서 뭐 해야 네. 되니까.
0: 근데 늦잠. 짜증은 못 내, 형이? 아 그냥 오늘은 좀 잘게 막 이런 거 안 돼?
3: 아 해봤죠.
0: 그럼 어떻게 돼요?
3: 그럼 더 혼나요.
4: 왜 이거 안 하냐고. 여기까지 왔는데.
0: 자 그러면 늦잠을 그러니까 포기하고.
3: 약간 이런 식이야. 뭐 아 늦게

0: 아, 늦게 잘 늦게까지 뭐 그래 잘 수도 있어. 근데 말투가 왜 이래? 이렇게 끝나. 이렇게 져버려.
1: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 아 미안해 여러분.
1: 미안해로
0: 아, 말 아유 그게 말 말투를 보고 아니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 화냈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2: 챕터가 넘어갔네.
0: 챕터 넘어갔어. 그러면 바로 이제 무릎 꿇어야 돼 또.
1: 자 그럼 궁금한 게 그럼 궁금한 거
0: 말투가 왜 이래 나면 끝나.
1: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나의 늦잠을 포기하고 했던 거 중에 진짜 짜증났던 거 아 이거 왜 하는 거야 했던 거.
0: 플라잉 요가.
2: 뭐 매달렸어요? 아 막 8시에 갔어요?
0: 플라잉 요가 진짜 예. 더 일찍 갔어 더 일찍.
1: 근데 플라잉
0: 7시?
1: 그 여행 가서?
0: 네.
1: 그게 신혼 여행이었나?
0: 신혼 여행도 있고 그냥 여행 가서도.
1: 근데 플라잉 요가를 왜 하는 거야? 돈 내고?
0: 그런 게 무료 프로그램에 해야 돼.
1: 아 공짜니까.
0: 공짜면 해야 돼.
1: 아 너무 웃긴다. 아
2: 부럽네요.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0: 아 두세 번 했는데
2: 많이 하셨네.
0: 진짜 힘들어.
1: 자 그러면 이 그 살아가면서 계획 말고 네. 일 뭐야 내 인생의 계획 있잖아요.
2: 네.
1: 어릴 때 뭐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웠었어요?
2: 안 세웠었죠.
1: 아예?
2: 전혀 안 세웠죠, 솔직히. 왜냐하면 그냥 크게 세운 게 몇 개 없어요.
1: 군대 갔어.
2: 아 뭐 이제 대학교에 무슨 과를 가겠다. 요 정도 진짜 좀 계획해봤던 것 같고 나머지는 솔직히 그냥 내일 흘러가는 대로 살던 것 같아요.
1: 솔직히 말하면 저랑 벌구랑 군대 이렇게 갔어요.
2: 그냥 갔어요.
0: 갈래? 야 갈래? 이렇게.
1: 아니, 술 먹다가 저희가 이제 그때 한창 막 저희끼리 밴드 만들어서 할 텐데 야 이러다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다이나믹 듀오가 될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첫 공연을 했는데 지인들한테 티켓을 팔아서 한 200명이 왔단 말이야 홍대에서.
0: 잘 된 거죠.
1: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 공연장 대표님이 얘네 누구지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공연을 하는데 200명이 왔지? 그래서 우리를 섭외를 한 거예요. 너네 다음 주에 여기서 공연해볼래 이렇게. 좋습니다 이러고 아 이렇게 성공 신화가 시작되는구나. 야 다른 가수들의 성공 신화랑 비슷하네 이러고 이제 벌구랑 야 그러면 이제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 공연할 때 당연히 우리 지인들이 안 올 거 아니야.
0: 그렇죠.
1: 또 7명 왔나 지나가다가.
2: 아무도 우리를 알 수가 없지 사실.
0: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1: 근데 우리가 또 공연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사장님이 이제 아 좀 더 기회를 줘보고 싶었나 봐. 몇 번 더 했어요 한 세네 번. 네. 근데 우리가 200석을 팔았다는 게 소문이 나고 다른 공연장에서도 우리를 섭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몇 번 했는데 관객들이 뭐 두 명 뭐 네 명 뭐 이렇게밖에 없지.
2: 안 와요 안 와.
1: 안 오지.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페이도 뭐 3만원? 막 이래. 멤버가 5명이 넘는데
2: 그 연습 합주실이라고 하죠. 합주비도 안 나와.
1: 아. 그러니까 이제 벌구랑 나랑
2: 우리도 있어요.
0: 우리. 단둘이 한 게 아니구나.
2: 네. 밴드
1: 네. 우리 심지어 키보드 2명 썼어. 아 우리 기타 2명 썼어.
2: 코러스도 있어요.
1: 코러스도 있었어. 우와. 그러니까
0: 그럼 공연 셋이 몇 분이었어요?
1: 셋 그래도 우리 한 30분 넘게 걸리지. 그러니까
2: 아, 다섯 곡? 이렇게.
1: 야 이거는 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나 술 먹다가 야 어떡하지? 야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이러다 벌고 야 군대 가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가는데 그랬더니 신청하면 돼.
2: PC방으로 가서 신청하면 돼.
1: 동반 입대하자 해서 우리가 술 먹다가 PC방을 갔어. 근데 진짜 해? 그냥 하자 이래서 진짜 했어.
2: 그 들어가서 눌렀어요 그냥.
1: 그래서 한다 이러고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0: 동반 입대잖아요.
1: 네.
0: 그러고 그거는 바꿀 수도 없어.
1: 그러고 난 다음에
0: 못 밀어요.
1: 자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땡땡
2: 날라온 거지.
1: 합격해서 뭐 6월 14일 입대 확정일에 그래서 벌거 쓰면서 야 그때 야 이거 뭐야 그때 아 우리 그때 한 거 됐나봐 이렇게 된 거.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0: 그 좀 빨리 나왔죠 생각보다.
2: 뭐 한두 달 뒤에 바로 나오던데.
1: 우리가 4월 달에 있을 거야. 네,
2: 그러니까 한두 달 뒤에 나온 거야.
0: 그러니까 동반 입대는 빨리 돼요.
1: 너무 충격적이었어.
0: 그리고 못 미룬단 말이야.
1: 아 그래. 그랬었습니다. 예.
2: 잘 다녀왔죠 뭐 결과적으로.
1: 자 6562님은 계획 없이 사는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그 방법 생각하는 동안 저희는 연정의 사랑을 얻은 나는 이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사연자님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562님은 나이가 서른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인생을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 씨.
1: 네, 저 벌구가 추천하는 계획 없이 사는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할 방법은 독립시킨다.
0: 자, 리피 씨.
2: 라슬리피가 추천하는 계획 없이 사는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할 방법은 냅둔다.
0: 냅둬서 정신 어떻게 차려요?
1: 그러니까.
3: 아니,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가는 게 보여요.
0: 아, 그래요? 네.
3: 봐봐요. 문과 갔다가 개발하고 싶어.
1: 개발자 됐어.
3: 근데 지금 짧게 이 어머님이 사연을 짧게 쳐서 그렇지.
0: 네네. 네.
3: 어찌 뭐 대학 가서요. 뭐 개발자가 되긴 됐어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됐어. 해냈다고.
1: 그렇죠.
3: 해냈어.
0: 그리고 네. 사실 대학을 간 것도 어떻게 보면.
3: 그리고 군대도 갔다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정신 좀 차리지 않습니까?
1: 네.
0: 군대까지는 내가 볼 때 기다려 볼 만해. 너무 좀
1: 너무 어려요.
0: 너무 좀 급하셔.
3: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분명히 정신을 많이 차린 상황이다. 그래서 놔두면 점점점 정신을 차려갈 것이고 제 경험상 제가 지금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이 나이가 돼도 정신 못 차려요. 엄청나게 차릴 수는 없다.
1: 네.
3: 갑자기 어떻게 정신 차려?
0: 맞아. 그리고 아예 대학 갔으면 정신 차린 거지. 진짜 정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해드려야 되는 이야기가 진짜 정신 안 차린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
1: 이 정도면은 훌륭한 겁니다.
0: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군대도 가고 대학도 네. 갔고.
3: 그래서 훌륭한 아드님이니까 좀 내려놓으셔라.
0: 맞아.
3: 충분히 훌륭하다.
0: 벌구 씨는 그 독립이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죠?
1: 맞아요. 제가 이렇게 겪었었고 독립해 보니까

0: 이제 확실히 좀 일상적인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이 좀 돌아가고 부모님이 걱정할 만한 일이 많이 사라지긴 한다. 예.
1: 맞아. 독립시키고 용돈을 한번 끊어봐야 돼요.
2: 맞아 맞아.
0: 가족을 떠나봐야지.
2: 자 어쨌든 저희 의견 이렇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0: 저는 독립 얘기하다가 주변에 조동림 씨라고 있습니다.
1: 네. 아 너무 재밌잖아요.
0: 매드클라운 씨의 착해 빠졌어.
1: 뭐야 방송쟁이야.
2: 좋습니다. 자 리피 씨.
1: 저는 냅두세요를 냅둬야 되겠다 해서 검색했더니 키썸의 냅두세요가 있더라고요. 네, 냅두세요 골랐습니다.
2: 한 소절 해주시죠.
1: 냅두세요.
0: 에이.
1: 아 진짜 진짜로.
0: 키썸이 그렇게 부른다고?
2: 진짜로.
1: 냅두세요.
2: 아 그래? 근데 이거는 평소에 하던 멜로디가 아니다 리피 형.
1: 냅두세요. 네.
2: 자 어쨌든 냉정과 열정사의 마무리할 시간 왔습니다. 저희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뒷면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 저희는 이렇게 두 곡 듣고 두 분 보내드리고 저는 4부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3: 안녕히 계세요.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낮술입니다. 자, 그럼 딘딘의 낮커피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딘딘의 나스 커피 듣고 오셨습니다. 저 오늘 딘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낮술이었는데요. 골라온 이유는 제 기억에 아마 한 이맘때쯤에 제가 이 노래가 나왔을 거예요. 이거 작년에 냈나? 예, 그래가지고 그때 막 아 그때 비건이 제가 알기로 그 챌린지를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그거를 막 찍으러 진짜 여기저기 진짜 굉장히 열심히 다녔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든 거예요. 1년 있다가 야 그때 어떻게 했지 그걸?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루 이틀을 뺐나? 그래가지고 아예 그 음악방송을 가가지고 전 음악방송 하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그때 이제 음악방송 하시는 분들하고 이거 막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분들도 어? 막 오빠 음방해요? 이랬는데 아니 나 그냥 이거 찍으러 왔어 하면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한 4시간 있으면서 그거 막 로비에 있다가 가서 찍고 막 이랬어가지고 그때 약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힘들다는 게 약간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또 이거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 이러다가 했는데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라인업이 꽤 셌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느낀 게 아 이게 의미가 없다. 이거에 어울리는 사람이 하는 게 맞고 내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예, 느꼈고 그래서 낮술을 준비를 했는데 낮커피로 노래가 나왔죠. 예.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낮술 이게 아 심의에 걸린다니 예, 참 그래서 제가 그때 벌구가 이 곡을 같이 썼으니까 약간 분통 터지는 거예요. 아니 야 낮술도 통과 못하는 이 시대에 뭘 하냐 이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재심의를 받으려면 가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분노가 해서 약간 그 반항 느낌으로 낮 물이나 하자라고 바꿔서 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벌구가 야 그래도 그건 좀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도 커피로 바꿔? 그럼 나쁘지 않아 이래서 아 그래 커피로 바꾸자 해가지고 낮 커피로 했는데 낮 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예. 종종 이런 거 있거든요. 제 노래 중에 드리부어도 SBS에서 심의 안 나가지고 그때도 드리부어 싹 다 드리부어 나 뭐였지? 아 그래 드리부어가 또 안 되나 그러죠. 열정 드리부어 뭐 드리부어 막 이런 걸로 바꿨다니까. 근데 그 음악방송에서 하는데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데 막 열정 드리부어 막 이거 하는데 무슨 캠페인송도 아니고 예, 뭐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좀 이 심의의 폭이 좀 넓어지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766 하나님이 첫 인턴 면접 보고 왔습니다. 면접비도 받았는데 뭔가 진짜 사회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래 이런다니까요. 저희 아까 나의 모든 순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어른들이 하는 행위잖아요. 면접 그리고 면접비 뭐 이런 것들, 사실 학생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처음 이런 걸 경험했을 때는 뭔가 굉장히 기분이 막 애매모호하죠. 진짜 별거 아닌데 막 아 오늘 면접 봤는데 막 아 별로였어 막 이런 대화도 사실 되게 안 하니까 재밌죠. 사실 이때에 이 열정과 패기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숙영님께서 친구가 이번에 새 차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차 색상이 청록색이어서 애칭을 청청이로 지었대요. 시승식 해주기로 했는데 새 차라서 신발 벗고 타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해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르죠. 차를 뭐라 그래야 될까, 굉장히 아끼는 분들 있죠. 차를 뭐 본인 몸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엄청 깔끔하게 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차는 소모품이다 라는 네, 마인드여가지고 전 뭐 차에서 뭘 먹든 뭘 흘리든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타입이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운전을 안 한 지 잠깐만 한 3주 된 것 같은데? 운전 운전 안 한 지 한 3주 된 것 같은데? 2주? 2주? 2주? 3주? 2주 반? 그 정도 된 것 같... 아니 거의 한 3주 된 것 같은데? 야 엔진 이거 배터리 나가겠다. 자, 저는 시저의 Kill Bill 그리고 Kings of Convenience의 Homesick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4: 프랭크 버거가 치킨 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 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 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 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 버거로 달려가.
5: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 뮤지카이 끝곡으로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 그게 경고라는 걸 알아. 하지만 너의 사랑이라는 물이 있어야 나는 따뜻하게 버틸 수 있어.

5월 16일 새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모니의 Falling in Love 첫 곡은 The Black Keys의 Where There's Smoke, There's Fire라는 곡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Black Keys의 14번째 스튜디오 앨범입니다. Peaches라는 앨범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밴드여서 참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에 블랙키스의 피치스 앨범, 14번째 스튜디오 앨범을 함께 들어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박민혜님께서요. 닐디, 저는 엄마 모시고 중국 장가계에 여행 왔습니다. 오늘 2만 보 정도 걸어서 힘들었지만 멋진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무엇보다도 엄마가 행복해하셔서 뿌듯합니다. 남은 여행도 무사히 잘 끝나길 같이 빌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너무 좋으셨겠는데요. 저도 걷는 거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뭐 새로운 어떤 공간에 가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걸을 계획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많이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또 막상 다니면은 또 욕심이 나서요. 더 보고 싶고 이러니까 나중에 숙소에 들어오면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곤 합니다. 예.

이게 또 여행의 이유이기도 하죠. 그만큼 또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을 또할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얼마나 좋은 시간 보내셨을지, 예,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제가 방문하지 않은 지참좀 오래됐어요. 그 코로나 이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방문을 했었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간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소식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선미님께서 해외에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여기도 금요일이라 기분이 생숭합니다. 방송 들으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 방송 지금 한국에선 새벽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또 세계 여러 곳곳에서 다른 시간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서 함께 해주시든 언제나 환영이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남기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래 한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0585님께서 신청해 주신 SES의 꿈을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어울리는 곡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드리는 시간이죠. 2주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곡들을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두셨다가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 5641님의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 이사합니다. 두근두근 설레서 잠이 오지 않는 밤입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라고 기도해 주세요. 노래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얼마나 설레실까요, 진짜. 예,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진짜 늘 매번 신비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사는 집이 바뀐다는 거니까 그만큼 그 공간 안에서 또 얼마나 새로운 기억과 좋은 일들이 생길지 또 기대되는 마음,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텐데 좋은 일만 생각하고 좋은 마음, 좋은 바람들로 가득 채워나가면 분명 멋진 일들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641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제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들으면 좋은 노래들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오늘의 어쩌면 좀 주제곡 같은 곡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윤상의 이사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이주의 플레이리스트 이사를 앞두고 들으면 좋은 노래들 첫 번째 선곡으로요. 윤상의 이사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이사와 관련된 노래 중에서는 원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주제의 곡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분들께 또 사랑받는 그런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는 터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가 자주 가던 카페, 뭐 식당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다 변하는 거니까 완전히 새로운 또 생활 패턴을 또 시작해볼 수도 있는, 도전해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사를 앞두고 들으면 좋은 노래들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역시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페퍼톤스의 퍼니처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 좀 이전에 사용하던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 좀 새로 교체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그것들과 쌓여 있었던 나의 기억들, 추억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서운함, 감사함, 뭐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자, 함께 듣겠습니다.

2주의 플레이리스트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또 기분에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집에 관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홈 준비했어요. 자, 이사 잘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공간에서 또 어떻게 하루를 맞이하셨는지 또 사연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이만일의 Falling in Love. 여러분은 지금 애프터 클럽 이만일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끝말잇기 선곡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U2의 One 선곡을 마지막으로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로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퍼트 홈스의 Escape 준비했고요. 이어서 킨의 Everybody's Changing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금요일 밤 한 주를 정리하며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좋은 일 한 가지,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를 뽑아보는 시간이죠. Bad and Good 시간입니다. 자, 신미선님께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대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봤었는데요. 그때 받은 알바비와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이 맛의 일을 하나 봐요. 아침까지도 업무량이 많아서 도망치고 싶었는데요.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니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야지 맘먹게 됐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이거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저는 사실 월급 개념으로 받아본지는, 제가 워낙 이제 프리랜서로 계속 살았다 보니까 월급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돈을 받은 거는 별로 경험이 많진 않습니다만, 그 어떤 내가 노력해서 일을 한 대가로 첫 어떤 수확을 이렇게 받을 때 그 기분이 뭔지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입시를 마치고 어떤 피아노 학원 같은 데서 기타를 가르쳤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동네 피아노 학원이었는데 그 선생님께 제가 또 화성학을 배우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기타를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레슨비라고 해봤자 한 몇만 원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다 해서 한 달에 한 10만 원이 채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돈을 딱 받았을 때 그냥 내가 스스로 무언가 일을 해서 처음으로 벌었던 돈이니까 그게 못 쓰겠더라고요. 못 쓰겠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기분이 되게 묘했고, 아, 내가 드디어 어른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부모님께 받는 어떤 용돈을 쓰는 거랑 내가 직접 힘들게 일을 해서 이렇게 벌은 돈으로 무언가를 쓰는 거는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돈 한 푼 한 푼의 가치를 내 어떤 노동과 시간과 이렇게 교환한 거기 때문에 더 뭔가 확실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직접 돈을 벌어봐야 돈에 대한 소중함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 말이죠. 또 그냥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진짜 어떤 조직에 속해서 거기에서 나의 어떤 파트가 딱 정해지고 책임감과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느낌, 그리고 또 이렇게 월급을 딱 받는 그 느낌은 정말 다르실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사실 우리의 어떤 자존감, 그리고 우리의 필요성, 사회의 어떤 결속력,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는 명확한

한 어떤 하나의 징표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멋진 직장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이 또 잘 맞아서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박경민님께서 허닐님, 이번에 딸아이가 카네이션을 화분으로 사주더군요. 오래오래 예쁘게 보라고요. 분홍빛이 정말 예뻤는데 베란다 햇빛이 강했는지 꽃이 타버렸어요. 제가 식물을 거의 키워본 적이 없긴 한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너튜브 영상 보고 그늘에 옮긴 후 영양제를 주니까요. 시들한 게 좀 나아졌습니다. 휴, 만만치 않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저도 이 식물을 잘 모릅니다. 꽃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오래 이렇게 보는 법을 잘 몰라요. 저 스튜디오에도 지금 식물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키우던 식물이 이제 부모님 댁에 놓아드리고 왔는데 잘 못 키웠어요. 키우는 동안에도 물을 너무 많이 줘서도 문제고 또 적게 줘서도 문제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잘 좀 알아보고 저의 집에서 어떻게든 함께 자라는 친구들이니까 좀 잘 케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바쁘기도 했고 뭐 또 좀 무심하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건강하지 못하게 이렇게 좀 시들시들하게 늘 지내야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알아보고 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 감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김동률 씨에게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식물을 많이 키우셨어요. 제가 갔을 적에는 식물들이 정말 많았었고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생기 있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식물들을 전 자연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막 이렇게 후광이 느껴질 정도로 식물들 하나하나 이파리 하나하나가 정말 그 색조를 확 높인 그런 초록색 정말 강렬한 초록색 그리고 반짝반짝이는 그 윤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애들은 참 복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참 잘 알고 이렇게 잘 가꾸는 사람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꽃은 또 좀 달라요. 그죠? 예, 꽃은 좀 아무리 가꿔도 그 피어오르는 시기가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항상 느끼게 해주는 게 꽃인 것 같습니다. 저도 때때로 저의 스튜디오에 꽃을 좀 사서 꽂아놓고 이렇게 좀 바라보곤 합니다. 그게 되게 기분을 다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꽃은 좀 사람을 축하해주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바라보는 풍경이 아름다우면 확실히 좀 스트레스 레벨도 좀 줄어들고요. 확실히 좀 일의 능률도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다시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이 어버이날을 사실 제가 깜빡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라도 드리고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꽃 같은 것도 배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서 사실 챙기려면 챙길 수가 있었는데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부모님과 이렇게 어머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던 중에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형님께서 카네이션을 사주셨다고 그래서 조금 괜찮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잘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따님께서 이렇게 사주신 카네이션 참 너무 예뻤을 텐데 좀 다시 잘 회복해서 예쁘게 좀 오래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또 고릴라 게시판으로 기억에 남는 일들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준비했고요. 최애나의 캐치캐치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자, 어느덧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자, 그렇지만 우리 2부가 남아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자, 1부 끝곡으로 검정치마의 1시 5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들려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인천의 한 도서관.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공부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스페스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보, 당신을 처음 본 게 25년 전이네요. 사촌 오빠가 괜찮은 친구라며 당신을 소개시켜줬죠. 그때만 해도 연애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당신과 결혼했고 10년이 흘렀어요. 나에게 당신은 든든한 인생의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20대처럼 가슴이 떨리진 않지만 가끔은 멋지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방송을 듣고 있겠죠. 요즘 공장에 일이 많아서 밤새는 일이 허다한데 건강 조심해야 하는 거 알죠? 집에선 내가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할 테니까 밖에서도 잘해요. 사랑합니다.

오늘 너의 기억 사연은요, 김세영님께서 남편분을 위해서 남겨주신 편지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최유리의 사랑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10년, 예, 참,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끈끈하게 이렇게 참, 하나가 되어 갔는지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에 이어서 반복해서, 친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 근데 사실 우정이야말로, 아, 사랑의 최고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결국에는 그 가슴 떨림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쵸? 편안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잔잔한 우정 같은 그런 관계야말로 또 오래오래 함께 갈수 있는 동반자로서 참 든든한 그런 느낌을 주는 파트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연처럼 서로 이렇게 잘또 응원하고 서포트 할수 있는 관계로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편분께서 이 사연 들으시면 정말 참 기쁘시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꼭 방송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자,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했던 사연이 있으시다면요. 어떤 사연이라도 좋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Falling in Love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의 다행이다. 함께 듣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이번에도 끝말잇기 선곡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G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Daft Punk의 Get Lucky 준비했고요. 이어서 아델의 Easy On Me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 클럽 토요일 DJ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매주 제가 인상 깊었던 뮤지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었던 밴드 The Black Keys의 14번째 스튜디오 앨범입니다. 새로운 앨범이 또 발표가 됐어요. Peaches라는 아주 멋진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The Black Keys의 빅 팬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기도 해요. 제가 뭐 멤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다든가 막 그래서 막 앨범을 파고들고 파고들고 이 정도로 아주 파고드는 그런 팬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음반을 발표하면 늘 찾아서 듣고 즐겨 듣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동경하는 지점의 음악을 하는 분들이라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다는 정도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음악이 나오면요, 반갑게 챙겨서 듣는 편입니다. 지난번에 발표됐었던 Wire Players도 Mission of the Week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었죠. 제가 The Black Keys를 처음 접하게 됐었던 거는요, 아마도 El Camino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Lonely Boy라는 곡을 어디선가 우연히 들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솔로 앨범을 작업할 때 저의 프로듀서 형님께서 그 곡을 레퍼런스, 사운드 레퍼런스로 이렇게 틀어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스튜디오에서 들었었던 그 사운드가 너무 압도적이었어가지고요. 와, 이런 음악을 하는 밴드가 있었구나 하고 이제 디깅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 이후로 이제 The Brothers 앨범이나 그 이후에 발표됐었던 Turn Blue 같은 앨범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닳도록 들었었던 앨범들인데, 일단 사운드가 너무 훌륭합니다. 그 이들이 음반을 제작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좋고요. 직접 다 자체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수음을 하고 믹스도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운드 지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표현을 해내는 뮤지션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그런 어떤 기타의 질감이나 사운드의 질감 이런 것들이 독보적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기타 녹음을 하기 전이나 뭐 믹스를 하기 전에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음반들을 이렇게 틀어보면서 튜닝을 하는 귀를, 우리 듣는 사람들의 귀를 튜닝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들어보는 밴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The Black Keys. 자, 2인조 밴드예요. 예, 물론 라이브 때는 여러 멤버들이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2명의 멤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Dan Auerbach라는 리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멤버고요. 그리고 Patney Carney라는 드러머, 그리고 프로덕션과 믹스를 또 담당하고 있는 2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밴드입니다. 굉장히 밴드가 오래됐어요. 벌써 14번째 스튜디오 앨범

처음이니까 이분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셔서 또락 음악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참 기쁜 소식이고 참 고마운 밴드이기도 하죠. 팬의 입장에서 뮤지션들이 열일 해주는 것처럼 고마운 게또 있을까요? 그렇죠? 좋은 음악을 명곡을 많이 뽑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계속해서 뭔가 들을 거리들을 던져주는 것도 너무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음악들을 듣게 될 때마다 아 정말 내 음악을 기다려 주시는 분들은 참 속상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The Black Keys의 Peaches 앨범 가운데서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거친 어떤 기타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밴드고요. 그리고 또 드럼 사운드는 뭐랄까 생각보다 그렇게 막 펀치감이 있거나 굉장히 너무 강력하고 세고 이러진 않아요. 아주 좀 편안하고 약간 좀 인디 성향의 사운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밴드랄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Stop Arguing Over Me라는 곡도요. 굉장히 그런 사운드를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곡이에요. 전형적인 블랙키스 스타일의 좀 댄서블한 그런 블루스 록 넘버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거칠고 빈티지한 기타 사운드가 압도적입니다. 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기타 사운드라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겠지만 제가 이 밴드를 좋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기타 사운드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숏딜레이가 걸린 이런 보컬,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사운드 이미지들이 전형적인 블루스 록의 어떤 향기를 진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트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The Black Keys의 Peaches 앨범 가운데서 Stop Arguing Over Me. 자, 함께 듣겠습니다.

미션 오브 더 위크, 더 블랙키스의 피치스 앨범 가운데서 첫 번째 선곡으로요. Stop Arguing Over Me 함께 들어봤습니다. 와, 멋있죠? 예. 그 어떤 미국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나왔을 것 같은, 들어봤었던 것 같은 그런 사운드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일 수 있는데, 뭐랄까, 이 블랙키스의 음악은 오버더빙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하나 소리가 되게 잘 살아있고 잘 들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레코딩을 처음 이제 경험하고 배울 때 사실 오버더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기타가 음악에, 예를 들어서 기타를 녹음할 때 한 트랙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트랙들을 나눠서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녹음할 때 이 다음 트랙을 어떻게 할지를 예상하면서 그걸 비워가면서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즉 그런 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레이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하나의 소리는 좀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의 트랙으로 좀 완벽하게 정리해서 한 번에 딱 녹음을 하면 그 소리를 좀 더 온전하게 잘 살릴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블랙키스의 스타일은 조금 더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오버더빙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톤 하나하나가 잘 살아있고 날 것 그대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감칠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기타 소리가. 그런 느낌을 항상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한 트랙을 잘 만들어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과감하고 좀 용감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음반에 아주 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음반을 녹음해 본 사람들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서 약간 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음악은 You Got to Lose라는 곡입니다. 넌 좀 때로 질 줄도 알아야 돼, 이런 얘기인데, 오늘 오프닝에서 들려드렸던 곡과 또 좀 전에 들려드렸었던 Stop Arguing Over Me, 그리고 이번에 들려드릴 곡, 이번 앨범은 프로듀싱의 방향성이 이 사운드로 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앨범 전체적으로 톤이 굉장히 잘 맞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주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이 빈티지한 사운드 기타 톤, 이게 쭉 음악을 이끌어 가고요. 제가 아까 좀 인디적인 사운드의 질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디 음악이라는 것이 이제 자체 제작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사운드의 퀄리티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었고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드럼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지 않고 좀 투박하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또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의 어떤 장르처럼 이해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지향하는 또 뮤지션들이 많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드럼 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렇게 펀치감이 있어서 막 퍽퍽 이렇게 막 나오는, 튀어나오는 소리라기보다는 되게 편안하고 되게 듣기에 좀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거친 기타 사운드랑 만나서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뭐랄까 좀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블랙키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선곡입니다. You Got to Lose 함께 듣겠습니다.

미션 오브 더 위크, 더 블랙키스의 새 앨범, 피치스 앨범 가운데서요. 두 번째 선곡이었습니다. You Got to Lose 함께 들어봤어요. 전반적으로 곡들이 굉장히 빈티지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신나죠? 신나면서도 뭔가 좀 유머러스한 그런 블루스의 감성이 또 잘 살아있고요. 왠지 시가와 위스키 한 잔이 떠오르는 그런 풍경, 뭐 블랙커피도 좋고요. 저는 뭐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어떤 연기자욱한 그런 도시의 풍경 혹은 서부의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자동차로 달리는 그런 풍경이 떠오르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감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풍경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좀 이런 밴드 음악의 붐이 또 오고 있고 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하면서 이런저런 페스티벌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음악들을 또 무대에서 볼 수 있다면 너무 멋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음악으로 듣는 거랑 밴드 음악은 확실히 또 공연으로 접하게 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멋진 음악들을 또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날들이 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공연하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는 재밌는 상상을 하곤 하는데 또 영상으로 또 빨리 찾아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상 이 피치스 앨범 전곡을 들려드리지는 못했어요. 아주 멋진 트랙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이니까요. 10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곡을 들려드렸고 오늘 들려드리지 못한 트랙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앨범 단위로 쭉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준비한 곡은 She Does It Right 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도 아주 멋진 블랙키스의 사운드가 담겨져 있는 곡이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조은혜님께서 몇 시간 뒤면 아이들과 서울 나들이 가는데요. 짐 챙기면서 좋은 선곡들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야, 좋으시겠네요. 예. 이 뭔가를 하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요. 시간도 잘 가고 집중도 잘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또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류준영님께서 애프터클럽과 함께 늦은 하루를 마감합니다. 좋은 선곡과 사연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사연도 남겨주시기 때문에 저의 방송이 항상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노래 두 곡을 또 준비했습니다.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준비했고요. 리도어의 영원은 그렇듯. 자,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1147님께서 5월 야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번 하는 일이지만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하나하나씩 처리하고 있어요. 항상 저의 야근 메이트가 되어주는 닐디 고맙습니다. 요즘 자주 듣는 모요의 누구야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신청해 주신 곡 오늘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1147님께서 신청해 주신 모요의 누구야, 그리고 5546님께서 신청해 주신 아이유의 반편지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두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이 시간은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일본 사이타마현의 유명한 라멘집. 맛집으로 소문난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음식을 먹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멘집 사장님이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쉽게 붙는 면발을 사용하는 만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손님이 즐겁게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도록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아예 노폰 존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5월엔 스마트폰보다 매일 푸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0: 파워 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1: 어떻게 전할까 널 향한 내 진심.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작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죠. 가장 큰 피해지 중 한 곳인 천년고찰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98%가 불에 타고 본당인 대적광전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는데요.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환경을 되찾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게 변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초록, 노랑, 분홍, 다채로운 빛깔이 스며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에이핑크의 노노노입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목이 너무 뻐근하고 뻣뻣해지는 것 같잖아요. 저는 어렸을 땐 진짜 우두둑 우두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크면서 책상과 좀 멀어지면서 이 습관이 사라지고 소리가 안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도 뭐 오래 녹화하거나 이러면은 한 번씩은 꼭 좌우로 크게 이렇게 돌리는데 이때 목에서 우두둑 소리 들어보셨죠? 왠지 이 소리가 나야 좀 시원한 느낌도 좀 있고 스트레칭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 우두둑 소리가 사실은 목 건강을 망치는 길이라고 합니다. 목에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과 추골동맥이 흐르고 있는데 목을 갑자기 세게 비틀면 혈관 내벽

뼈가 찢어지는 동맥박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때 생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곧바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거북목이나 목 디스크 증상이 있는 경우 무리하게 목을 돌리면 좁아진 척수관이 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게 돼서 팔다리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알고 보면 위험한 동작이었던 거죠. 피로를 풀고 싶은 사소한 습관 하나가 몸에 이렇게 큰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목의 피로를 안전하게 풀고 목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동작 따라해보세요.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으시고요. 양손을 깍지 끼고 뒷머리를 감싸주세요. 그 상태로 머리는 뒤로 밀고 손은 앞으로 당기면서 서로 버티는 힘을 주는 거죠. 이 동작이 목관절에 무리는 주지 않으면서 목 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방금 해봤거든요. 근데 이 뒤쪽에가 쫙 올라서 이것도 너무 세게 하면은 오히려 더 경직이 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한번 해보시기를. 근데 하고 나니까 진짜 좀 다른 느낌으로 풀리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근육을 단련시키고 싶을 때는 펀펀으로 찾아와 주세요. 대문자인 T가 아주 매콤한 위로 제대로 해드릴게요. 1부에선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쉿, 이거 비밀인데 준비했습니다. 사연은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가격이 차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엉망팔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해 볼게요. 박성욱님, 저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목이 뻐근할 때 그냥 뚝뚝 소리나게 풀고 있었는데 그 후에 시원한 게 아니라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늘 뻐근했는데 이젠 찡디가 알려주셨어요.

0: 준 동작을 따라해 볼게요. 옆자리 동료한테도 알려줘야겠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또 손가락도 이렇게 우두둑 우두둑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안 좋은 습관이래요. 이것도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0813님, 오늘이 바로 찡디가 펌펀투데이 진행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제가 기억하고 축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른 새벽을 책임져줘서 고마워요, 찡디. 찡구가 많이 많이 축하해요. 오늘이 진짜 1000일이에요? 와, 뭐 얼마 안 한 것 같았는데 1000일이라고 하니까 진짜 오래 했는데? 와, 시간 참 빠르네요. 예. 글쎄, 이게 1000일이나 흘렀는데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우당탕탕 사고도 많이 치고 막 문자 오면은 막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들리시는지도 이게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의 제 상태 어떤지 여러분도 혹시 그냥 편하게 좀 남겨주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먼저 비주의 I Swear My Love, 요조 김진표의 좋아해 두 곡 띄워드릴게요.
1: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건 그대의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내가 담고 싶고 그대의 아픈 기억을 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은 거죠.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

비주의 I swear my love, 요조 김진표의 좋아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686님, 휴가 나오는 아들 데리러 천안에서 철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얼른 만나고 싶어서 설레고 빨리 아들이 보고 싶어요. 찡디는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뭘 제일 하고 싶었어요? 와, 첫 휴가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휴가인 거예요? 보통 첫 휴가면은 이거 솔직하게 해야 되나? 친구들 만나갖고 네, 그 번화가에서 술을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때는 휴대폰도 항상 못 보니까 휴대폰도 빨리 보고 PC방도 가고 싶고 그게 솔직히

솔직하게 군인 친구들의 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 그쵸. 아 중요 포인트. 그 이제 만화 웹툰 같은 거 밀린 거 있으면 저 한 번에 좀 몰아서 봐야 되고. 예. 2873님. 오늘은 아무 약속도 없는 날이에요. 주말에 약속이 많은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네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하루 시작합니다. 2874님이 건강하신 분이네. 일어나자마자 과자 땡겨서 드시는 분들은 요 입맛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지친 분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 참 다행이네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과자보다는 다른 거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드시고 예, 드시고 나서 과자 좀 드셔보시죠. 신청곡이 하나 와 있어요. 이미정 님이 신청하신 긱스의 헌신. 이 노래 듣고 뜨거운 감자의 봄바람 따라간 여행까지 이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펌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같이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혜진님, 찡디, 어제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엄청 큰 티셔츠 꺼냈는데요. 알고 보니 예전에 전 남친이 사준 옷이었어요. 근데 옷은 너무 편해서 안 버리고 계속 입으려고요. 찡디도 애착 티셔츠 있어요? 이게 애착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에서 잘때 입는 티셔츠는 전딱두 장인 것 같아요. 그두 장은 절대 밖에는 입고 나가지 않고요. 항상 집에서 예, 약간 칙칙한 회색과 파란색 섞인 그 색상이랑 까만색인데 택이 다 뜯어져 갖고 되게 부들부들해졌거든요. 그두 개가 저희 뭔가 애착 티셔츠가 되어 있네요. 3874님. 얼마 전에 혼자 전시회 다녀왔어요. 처음엔 혼자 가면 심심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작품 보니까 생각이 더 정리되더라고요. 다음에도 종종 혼자 전시회 보러 갈까 싶습니다. 야, 멋있네. 뭔가 가면서 또 감상도 하고 여러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혼자서 전시 다 하거든요. 뭐 밥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카페도 가고 다 하는데 전시회에 아직 재미를 못 느껴서 그러니까 항상 이걸 볼 때마다 이건 얼마일까? 이 생각만 하니까 이 작품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간 사람한테도 잘 알면은 이건 어느 정도예요? 얼마 정도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도 몰입하다 깨지고 이런 전시회 낭만 한번 3874님처럼 즐겨보고 싶네요. 이선희님. 주말 아침인데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이 떠졌어요. 더 잘까 하다가 일어나서 책 읽으며 펀펀 들어요. 조용한 새벽 아직 어두운 시간에 혼자 책 읽으며 라디오 듣는 기분도 너무 좋네요. 동화 속 상황 같은 지금 이석훈의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신청합니다. 이야, 뭔가 이런 것한 번씩은 꿈꾸고 해봐야지 하는데 실천으로 옮기셨군요, 선희님. 네. 어떤 책 읽고 계세요? 라디오와 잘 어울리는 책, 뭔지도 궁금하네요. 자,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먼저 1973님의 신청곡 알리의 서야, 이어서 이선희님이 신청한 이석훈의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두곡 띄워드릴게요.

알리의 서약, 이석훈의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사연의 주인공은 류현수님이에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남겨보네요. 꽃집 일을 하다 보니 새벽 이른 시간 출근해서 아침마다 잘 듣고 있어요. 그래요. 어제 바쁘셨겠네요. 또 스승의 날이어서. 그리고 사연을 남기고 나서 내 사연이 라디오에서 나올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라디오를 듣는 것도 되게 색다른 맛이 있거든요. 저도 종종 막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들 들으면서 가다가 문자를 보내거든요. 소개가 안 돼. 재미가 없나 봐요, 내 문자는. 근데 또 그 설레는 마음은 항상 움켜쥐고 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네.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문자 다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다 소개해드리니까 안 읽힌다라는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요. 9270님 밤새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첫 차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징디 목소리 들으니 뭔가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느낌이에요. 와, 저

동생이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텀이 난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갔거든요. 4일하고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왔대요. 이게 진짜 해보니까 심지어 그 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 권투 선수로 운동 진짜 많이 했고 헬스 트레이너를 몇 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로 옮기면서 시간이 떠서 했던 건데 아, 뭐 몸은 천근만근인데 말은 이렇지만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얼른 집 가서 푹 쉬시고요. 체력이 진짜 좋으시네, 9270님. 전미향님이 신청한 이적의 나침반, 김태우의 사랑비 두곡 띄워드릴게요.

이적의 나침반 김태우의 사랑비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수진님이 작은엄마 칠순잔치하러 부천에서 무창포 해수욕장으로 찍고 시골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친척들 볼 생각에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작은엄마 생신 미리 축하해요. 신청곡은 악뮤의 소문의 낙원 신청합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럼요. 가서 작은 엄마랑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거면은 그거 하러 가는 동안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을 수 있죠. 들어야죠. 그리고 참 가족들이 이렇게 축하하기에 모인다라는 거 너무 행복한 자리잖아요. 자, 노래 바로 띄워드릴 건데요. 김수진님 그리고 9154님도 이 곡을 신청하셨었어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바로 들어보시죠.

잠시 후 2부에서는 꼭꼭 선곡해 만나볼 건데요. 피크닉 가서 들으면 좋은 노래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마치기 전에 6011님이 저는 12년차 자영업자입니다. 오늘은 조기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모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까지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Good Love 듣고 싶어요. 사랑이 많은 분이시네 6011님. 보통은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월급쟁이 직장인들 부러워하고 직장인들은 자영업하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응원할 수 있다라는 거 참 마음이 넓은 분이시다 생각도 들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 가서 푹 쉬시죠. 6011님의 또 안전하게 퇴근하길 바라면서 다이나믹 듀오의 Good Love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할 수 있다면 난 미치고 싶어. 누군가 내 우리 손가락질 했지만 어렵게 깍지 낀 손 절대 놓치긴 싫어. 넌 죽어버린 나란 별에 다시 불을 붙였어. 난 태양이 돼 니 두 눈에 오랜 장말 그쳤어. 봄날의 향기처럼 풋풋한 우리 사랑의 숨결 속에서 난 다시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건의 펀펀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선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될 수 있는 시간 꼭꼭 선곡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곡들을 선곡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인건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쉘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0: 오래오래 코웰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웰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웰메디 코웰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아,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5: 르노.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꼭꼭 선곡해.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요즘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햇살도 따사로운 봄과 여름의 그 사이 시즌이 찾아왔는데요. 이맘때쯤 피크닉 떠나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크닉 가서 돗자리에 누워 듣기 좋은 노래. 친구들의 피크닉 추억을 함께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피크닉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노래나 돗자리 위에 누워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노래 중 방송에서 선곡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꼭꼭 선곡해 주신 노래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JJ님, 저는 백예린의 스퀘어 신청해요. 이 곡은 분위기 자체가 마치 자연 속에 들어와서 바람을 느끼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해주는 노래예요. 도심 속의 푸른 공원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성공한 어른의 낭만이 느껴진달까요? 2017년에 초록빛 원피스를 입고 이 노래를 라이브로 보여줬을 때 너무 좋아서 충격에 빠졌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더 더워지기 전에 얼른 피크닉 가서 이 노래 틀어두고 여유롭게 누워있어야겠습니다. 아, 이 노래 진짜 좋죠. 뭔가 더운 여름에 에어컨 바람 맞는 그 기분이 들게 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김은나님, 제가 고른 노래는 페퍼톤스의 공원여행입니다. 피크닉하면 공원이죠. 특히 요즘처럼 살짝 더운 날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 돗자리 펼쳐놓고 솔솔 불어오는 시원한 자연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 진짜 에어컨, 선풍기 다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하잖아요. 거기에 페퍼톤스의 푸릇푸릇하고 상큼한 이 노래까지 곁들여진다면 최고의 피크닉이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할게요. 그쵸, 약간 서늘한 바람이 오는 듯한 느낌 너무 좋죠. JJ 김은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면서 백예린의 스퀘어, 페퍼톤스의 공

백예린의 스퀘어, 페퍼톤스의 공원여행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JYP님. 제가 선택한 노래는 아이유의 하바나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집 근처 공원에서 돗자리 깔아두고 김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음료도 마시면서 피크닉하고 있었는데요. 옆 돗자리에서 피크닉을 즐기던 젊은 커플이 이 노래를 듣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피크닉 때는 꼭 이 노래를 듣기로 아내랑 약속했는데요. 이번엔 저랑 아내 둘 다 젊은 커플처럼 풋풋한 행복을 즐겨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아내분이랑 가서 이 노래 딱 틀어놓고 보면은 JYP님의 또 형이나 누나 되는 분들 보면서 아유 저 젊은 커플들 풋풋하네. 그럼 그분들도 이제 다음에 와서 또 이 노래 들으면서 깔아두고 이 아름다운 영향을 서로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노래의 힘인 것 같아요. 명선님, 저는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선곡했습니다. 울산대 공원에 가서 장미꽃도 보고 돗자리 깔고 김밥을 먹으면서 놀다 보면 스트레스가 휘리릭 날아갔어요. 그때 함께 갔던 남자친구가 떨어져 있던 장미 하나를 저에게 가져다 줬는데 너무 좋아서 행복했던 추억이 있네요. 친구들 중에 울산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피크닉은 울산 대공원으로 가보세요. 빨간 장미들이 정말 예쁘답니다. 아, 얼마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으면은 사온 장미 한 송이가 아니라 주순 장미 한 송이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잖아요. 예. 이게 또 피크닉의 매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JYP, 명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이유의 하바나,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유의 하바나,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듣고 왔습니다. 1318님, 저는 폴킴의 한강에서가 떠오르네요. 예전에 썸녀랑 한강에 가서 한강라면 먹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돗자리 깔기 전에 무거운 짐을 들고 너무 오래 걸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돗자리에 앉아서 한강라면을 허겁지겁 먹다가 하얀 반팔티에 국물 다 튀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래도 시뻘건 국물이 다 튀어도 좋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조만간 한강 가서 한강라면 먹고 와야겠어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더워지면은 밤에도 이 한강라면 생각은 좀 안 나더라고요. 더워 늦기 전에 지금 선선할 때 꼭 가서 한 그릇 하시죠. 1318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2부에서도 오늘과 같은 주제로 함께 하니까요.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꼭꼭 선곡해 게시판으로 오셔서 생각나는 노래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노래가 뽑힌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폴킴의 한강에서 듣고 3부 쉿 이거 비밀인데로 함께 하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 주변을 산책하기 참 좋은 때죠.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하천에 사는 생물에겐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잘 수거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이 모인다면 소중한 산책 코스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미치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4: 카페24 프로.
3: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4: 카페24 프로.
3: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4: 아, 카페24 프로.
3: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5: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입안 점막에 염증이 생겼다. 들려드린 문장에서 입안은 입의 안쪽 또는 입에서 목구멍에 이르는 빈 곳으로 음식물을 섭취, 소화하며 발음기관의 일부분을 뜻하는데요. 글로 쓴다면 입안은 어떻게 띄었을까요? 원래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입 안으로 띄어쓰고 의학적인 전문용어로 쓸 때만 입안으로 붙였었는데요. 경계가 모호하고 언어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24년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입안은 모두 붙여쓰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로 입속, 콧속, 뼛속, 머릿속, 가슴속 등이 있는데요. 모두 띄어쓰기 없이 하나의 단어로 붙였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세상은 넓고 비밀은 많다. 나만 알고 있는 1급 비밀 알려드립니다.
1: 쉿, 이거 비밀인데.
0: 토요일만큼은 숨기는 거 없이 나에게 솔직해져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입이 무겁다는 찡디가 어떤 비밀이든 귀 기울여서 들어드릴게요. 남들에게는 숨기고 싶지만 펀펀해서만 털어놓고 싶은 사연과 비밀 알려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한다면 익명 신청도 가능하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비밀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비밀 이야기 오직 여기서만 알려드릴게요. 베이킹 천재님, 집에 있다가 갑자기 쿠키가 먹고 싶어서 반죽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반죽 만들고 냉장고에서 휴지시킬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가서 베이킹 믹스 가루 사서 계란만 넣어서 쿠키 만들었어요. 혼자 먹기엔 양이 많길래 주변 사람들에게 몇 개 나눠줬더니 베이킹 천재라고 칭찬하네요. 굳이 말 안 하고 제가 한 것처럼 넘어갔어요. 구운 것도 베이킹이니까 제가 만든 거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요. 이거 이 손재주 없는 분들은 이런 시중 제품 넣어서 굽기만 해도 맛이 없어요. 이거는 엄청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 맛있게 나왔으면은 이건 내 실력인 거죠. 무겁다 님이요. 최근에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태블릿 하나 구매했어요. 화면은 너무 작으면 불편할까봐 13인치나 되는 걸 샀는데요. 분명 무게가 1kg가 안 된다고 해서 가벼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도착해서 한 손으로 들어보니까 손목이 너무 아픈 거 있죠. 근데 제 옆에서 엄마가 아우 이거 너무 무거운데? 들고 다닐 수 있겠어? 물어보셔서 완전 가벼운 척 했습니다. 태블릿을 가볍게 통통 들어올리면서요. 매일 들고 다니면 손목 나갈까봐 무섭지만 엄마한텐 들키지 않을래요. 그쵸,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휴대폰도 한 손으로 들고 보면은 손목이 막 지끈지끈 아려오잖아요. 태블릿은 핸드폰과 비교할 것도 아니고요. 들고 다니지 말고 가방에 꼭 넣어서 들고 다니면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천해봐요. 사연 남겨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진주의 난 괜찮아 듣고 와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진주의 난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비밀을 품고 계시는지 저한테만 조용히 알려주세요. 호이 호이님. 찡디, 이건 진짜 비밀인데요. 이번에 시댁 식구들이 2박 3일 여행 가는데 저는 가기 싫어서 그냥 당직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저만 빠지고 남편이 애들 둘 데리고 여행 갑니다. 덕분에 저는 2박 3일 동안 혼자서 휴가예요. 울 남편도 모르는 사실이니까 펀펀에서는 꼭 비밀로 해주세요. 휴가 잘 즐겨보겠습니다. 이 비밀 지켜드려야죠. 친구분들은 호이호이님의 이 사연은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거는 2박 3일 서로가 서로 지켜줘야 된다. 예. 축하드립니다. 호이호이님 만끽해보시죠. 야구광님. 회사 과장님은 태어날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다고 해도 될 만큼 야구에 미쳐있는 분인데요. 사실은 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따로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랑 대화하다가 저도 모르게 과장님이랑 같은 팀을 응원한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자꾸만 이들이 어제 경기 봤어? 이들이도 열받았지? 야구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는 제가 응원하는 팀 경기 보느라 바쁜데 뻥친 거 안 들키려고 과장님 최애팀 경기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노력은 해야 하는 거겠죠? 아니면 확 밝혀버릴까요, 찡디? 확 밝히시죠. 예. 그리고 뭐 진짜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내 팀에 대한 그게 확고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팀이랑 내가 응원하는 팀이랑 붙었을 때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어요. 그럼 이제 그 과장님은 화가 나겠죠. 아,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그러면은 언젠가 나올 것 같거든요. 확 한번 커밍아웃을 해보시죠. 네. 비밀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타카피의 치고 달려라 듣고 와서 다른 비밀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다카피에 치고 달려라 듣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비밀 이야기 더 남아있거든요. 얼른 소개해드릴게요. 뻥이야 님이에요.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요. 거기에 2년 전에 헤어진 전남친이 온 거예요. 대학 동기라서 마주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진짜로 마주치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색한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미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질 수 없어서 그렇구나. 나도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남자친구도 없어요. 밝혀지면 너무 창피할 것 같으니까 찡디한테만 말할게요. 지금부터 만들면 되죠. 예, 만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네. 이제는 우리가 또 의리가 있기 때문에 비밀 지켜드립시다. 쉿 님이에요. 저는 주말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 자꾸만 엄마랑 아빠가 주말마다 외식하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날도 좋은데 공원도 산책하고 어디 좀 놀러 가자고 하시길래 요즘 주말만 되면 동네 카페에 가서 혼자 일기도 쓰고 책 읽고 있어요. 카페 제일 구석에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한테 딱이거든요. 이번 주말에도 충전하러 카페 방문하고 오겠습니다. 부모님께는 비밀이에요. 그럼요. 비밀 지켜드려야죠. 그래도 매번 안 된다고 하진 말고 좀 내 컨디션 따라서 부모님과도 또 이런 시간 보내야죠. 네. 비밀 공유해준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성은 배치기에 Be OK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5: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4: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마음에 담아둔 비밀 털어놓으니까 후련해지셨죠? 앞으로도 혼자 소가래하지 말고 여기다 다 털어놓으세요. 다음 주에도 비밀 이야기 아지트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사연 남기고 싶다면 펌펀투데이 홈페이지 쉿 이거 비밀인데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익명 보장도 가능합니다. 2638님이 전 이제 고사리 채집하러 갑니다. 벌써 해가 뜬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먼저 도착하신 분들이 다 꺾어갈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많이 채집할 수 있게 얼른 출발할게요. 고고고! 그럼요. 이거 빨리 가서 채집해야지. 이거 남들이 다 따갑니다. 네, 2638님 고사리 채집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끝곡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레보스 마징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지금 방탄꼭지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당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7: 뉴바옴.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해피 토요일 보내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될지 가장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자, 그저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니죠.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의 기분도 분명히 전염이 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행복한 기운을 풍기는 사람 옆에서 지내다 보면 그 행복이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숨 푹푹 내쉬는 사람 옆에서 괜히 그 우울한 기운 받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웃는 사람을 찾아서 옆에서 같이 웃어보면 날씨만큼 기분까지 화창한 주말 보낼 수 있겠죠. 저는 뭐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입꼬리가 귀에 걸려서 귀까지 귀가 아플 지경. 오늘도 긍정기운 한가득 불어넣어 드릴 테니까 두 시간 동안 내 옆에서 떠나고 그러면 안 돼. 김영철의 파워FM 오늘도 해피 바이러스. 전 김영철입니다.

크리스 브라운 with you로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병도 전염이 되지만 기분도 전염이 되는 거. 우리 예전에 뭐 하품도 전염된다. 그러니까 참 전염되는 게 많아요. 그죠? 살다 보면 우리가 자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해피하고 긍정적이고 잘 웃는 사람들, 까르르르 하는 사람들 옆에 꼭 붙어있는 것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또 기분 좋게 토요일 시작합니다. 오늘 토요일 2부, 토요일의 터줏대감이죠. 이성무 기자님과 스포츠 뒷담화 쓰담 쓰담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주 주제는 미식 축구의 매력에 숨 참고 없다 제 2탄. 오늘은 미식 축구와 관련된 영화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왜 스포츠 영화들 보면 진짜 자연스럽게 손에 막 땀을 쥐게 하잖아요. 미식 축구를 주제로 한 영화들은 액션이 커서 어깨 툭툭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볼거리가 또 풍부하다고 하는데 넓은 또 그 초록 공간들을 보면 기분도 좀 업되고 그렇죠. 잠시 후 2부에서 이성무 기자님께 다양한 스토리 들어보기로 하고요. 3, 4부 여미

0: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괜찮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인뉴레터 철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토요일 아침에 만나보는 코너죠. 자, 문자로 보내시려면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철파임이 철가루들 덕에 동시간대 청취율 1위를 했잖아요. 아, 진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제가 또 인별그램에 또 살짝 올렸죠. 아, 또 왼손이 한 일, 또 오른 네 번째 발가락까지 알게 하려고 바로바로 월요일날 제가 또 쫙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우리 철가루들이 저도 한몫했죠 등등등 이렇게 막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권진영 씨도 막 진영이도 보내고 막 거의 우리 저 아는 사람들 제 지인들도 있었는데 철가루도 있었는데 고현정 누나가 딱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축하해 영철아 해피보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 제가 바로 또 누나한테 누나 고마워 10주년 누나 한번 나와줘 10월에 대대대 그랜드 특집을 할게 크크크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 없네요. 네. 근데 아니 근데 인별그램 해보면 댓글 딱 달아주고 내가 대댓글 달면 그 다음 잘 안 보시는 것 같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어쨌든 저도 제 마음을 좀 전해드렸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진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Congratulation 철합디가 축하해 누립니다. 김인혜님이 몇 년 동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학업까지 병행하던 친구가 있는데요. 드디어 준비하던 회사에 취업 성공했대요. 힘든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친구를 보며 오히려 저도 힘을 많이 얻었네요. 누구보다 성실했던 시간을 알기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어요. 철업디 힘을 내요 슈퍼파워 한 번만 외쳐주세요. 우리 다같이 힘을 내요 슈퍼파워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노래 우주소녀 이루리 신청합니다. 아 이네님 그쵸 가끔은 그런 생각을 진짜 저도 해요. 그냥 물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합격하는 경우도 이제 더 있겠죠.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힘들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틈틈이 공부하는 그 시간을 알차게 누군가가 전해들어서 그 면접장까지 같이 간 게 아닐까. 아마 그 표정에서 어떤 때로는 그 피곤함이 삶의 피곤함이 아니라 막 일도 하면서 공부하는 그 어떤 흔적이 면접관이 또 보셨는지 다 전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기쁘네요. 사실 진짜 두 가지는 쉽지 않죠.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면서 뭐 야간에 대학 공부하시는 분들 자격증 공부하는 분들 예, 저도 이렇게 공부를 뭐 항상 저는 책도 읽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쉽지가 않아. 아 근데 대단해요. 우리 친구분 누리시라고 꼭 전해주시고 자 4897번님 5년 동안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아기 천사를 기다렸는데요. 아, 사실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입원을 마지막으로 그만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간절한 마음을 알았는지 천사가 찾아왔어요. 안정기가 될 때까지 어디 말도 못하고 저희 둘이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을 졸였는데 지난주에 의사쌤에게 안정기에 들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천사 잘 클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노래는 포맨의 My Angel 들어주세요. 천사가 엔젤이 찾아왔군요. 임금님께는 당나귀처럼 그 복이 달아날까봐 어떤 그 시기 주기가 있잖아요. 말하면 안 되는 주기 잘 참으셨네요. 아 그리고 또 라디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간절함들이 좀 전해진 것 같지 않나요? 진짜 그 마지막이라는 그 진짜 나의 진심이 잘 전해져서 천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안정기지만 뭐 또 워낙 병원도 가면서 또 저기 관리도 좀 잘 하시겠지만 꼭꼭 출산까지 무리하지 마시고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897번님 아내에게도 전해주세요.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그리고 또 조금 더 하시겠지만 화이팅 화이팅이에요. 0010번님 동대문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온라인 마켓도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키워온 작은 가게라서 홈페이지를 오픈하던 순간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마냥 상상만 했는데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정말 저희 사이트가 떠요. 앞으로 철업대에게 협상까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성장해 볼게요. 노래는 가오의 시작 신청합니다. 야, 상상을 했다, 꿈을 꿨다.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 중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거대한 모험은 당신이 꿈꿔왔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전 진짜 그 연예인이 돼서 저는 진짜 여러분 연예인이 되기 전에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연습을 했어요. 나도 지금 생각하니까 꿈을 크게 가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토익 공부하는 사람한테 990점 만점을 목표로 하라 그러거든요. 한 800점 그러면 800점이 안 넘어. 990점을 목표로 해야 930점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부터 너무 발칙하지 않나요? 데뷔도 안 한 애가. 근데 고등학생 때부터 그 상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나 그 시뮬레이션 그리는 그림 상상하니까 거기에 홈페이지 오픈한 것도 있었나요? 있었을 것 같아. 막 꿈이 이루어지잖아. 그 거대한 모험 잘하시고 우리 0010번님. 아, 뭐 협찬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진짜 막 연예인들이 나중에 찾는 왜 누가 한 분이 입었는데 대박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상상해보자. 아, 내가 막 기대해주고 싶다 지금. 자, 오늘 Congratulation 철업디가 축하해드립니다. 세 분 사연 쭉 봤는데요. 선물도 챙겨드리고 노래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아까 우리 친구를 위해서 그죠? 아르바이트와 학업까지 병행했던 친구를 위해서 우주소녀 이루리 신청하셨죠? 요 노래 듣고 올게요.

우주소녀 이루리 듣고 왔습니다. 김인혜 씨 들으셨죠? 자, 롱레터 만나볼게요. 사신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두신 굿땡땡 씨의 사연이에요.

0: 요즘 봄이 와서 그런가?
1: 맞아요. 식곤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지난주에 회의를 하는데 유독 너무 졸려서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요. 쾅 하고 책상을 내려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0: 우리가 1등이라고 1등!
1: 부장님이 소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 팀별 성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1등이라니 완전 대박이다 하면서 저희가 1등이었어요? 박수라도 한번 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1등해서 좋다는 거야? 1등 했는데 당연히 좋죠? 또 졸았구만 졸았어. 아닌데요?
0: 아니 그게 뭐가 아니야?
1: 그럼 맨정신이 박수치자고 지금 한 거야?
0: 우리 팀이 뒤에서 1등을 했는데 어?
1: 아뿔싸. 잠길이 들어서 부장님이 뒤에서 라고 하신 걸 못 들었고요. 당연히 앞에서 1등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부장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화내시는 건지 기쁘신 건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전 1등이라길래 당연히 이번엔 기뻐서 소리치신 줄 알았죠. 그날 이후 밥을 먹으면 꼭 세수를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졸았다가는 정말 그날이 회사 생활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서요. 아이씨, 차라리 그냥 계속 졸고 있을 걸. 괜히 한마디 했다가 부장님께 제대로 찍혀서 고통받고 있네요. 다음에 정말 팀 성적 1위를 해서 당당하게 박수 치자고 외치려고요. 노래는 손담비의 미쳤어 들어주세요.
0: 여러분 공감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2등을 간다 이런 참 아주 멋진 말 있잖아요. 꼭 졸거나 찝찝하거나 뭔가 좀 자기가 덜 했다고 생각할 때 분주한 척하고, 아 학교 다닐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조금 졸았어. 근데 괜히 안 좋은 티 내고 싶어서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 이거는 이렇게 하면 뭐 그 페이지 그 페이지라고 지금 어디 거야?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괜히 이 단어의 어원은 어떻게 돼요? 단어 어원을 물어본다고 안 잤다 이거지. 아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아 진짜 저도 약간 이렇게 아는 척 좀 잘하잖아요. 이렇게 맞다. 너 안산 산다 그랬지? 아, 안양인데요. 안양이야. 비슷하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냥 너 어디 산다고 했지를 물어보면 돼. 꼭 너 안산이지? 안양입니다. 그래 안양. 이런 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대충 들어서 그래요. 제대로 집중해가지고 저는 졸지 않았고 제가 말할 걸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그랬나 봐요. 나 저거 물어봐야지 하다 보면 놓칠 때 있거든요. 회의할 때 졸지 말고 세수하는 습관 좋다. 낮에 딱 그죠? 세수하고 잠 깨고 커피 한 잔 딱 하시고 그렇게 이제 회의할 땐 잘 하시고 그러면 되죠. 자 선물 챙겨드릴게요. 사연 주신 우리 굿땡땡님 그리고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 듣고요. 신나게 잠시 2부 타임슬립 스포츠 뒷담화 쓰담 토요일에 수다스러운 남자 토수남 네 그렇습니다. 이성무 기자님과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황사로 뿌연 봄날, 자연스레 마스크를 쓰게 되죠. 지금 한창 바쁜 농작업 현장은 어떨까요? 흙먼지와 꽃가루, 가축 분진까지 더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작업 중 콧물이나 눈이 따갑고 숨이 차면 일손을 멈추고 몸 상태를 먼저 살펴주세요. 대기질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분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 후엔 깨끗이 씻고 충분히 쉬면서 내 건강부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0: 버디 비하겐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철엔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혈 에너지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이 수혈 에너지를 도입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35%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이지요. 기후 위기 시대, 물 에너지 기술은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타임 슬립 스포츠 뒷담화 스담 스담 5290번님이 기자님 은근 웃기셔요. 아니 대놓고 웃기신가? 크크크. 토요일에 웃기는 남자 토운남. 아 본인은 본인 능력을 잘 모르고 계세요. 이렇게 재미난 거를. 이성우 기자님 파니가이 코미디언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웃기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2: 들어본 적이 없고요.
1: 거짓말.
2: 방송에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요. 대신에 이제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나 뭐 군대 있을 때나 이렇게 제가 좀 뭐 이렇게 실수를 할 때 그 윗분들이 저 웃기는 XX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아예 그 약간 네. 좀 하이 스탠더 코미디언 같아 약간. 네, 굉장히 어떤 그 약간 스탠더 코미디언 같기도 하고.
2: 네,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저희 선배들이 저 웃기는 놈이네 하면서 애정의 매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만 좀 웃기세요 이제. 네. 아니 그럼 오늘도 쓰담쓰다 또 얼마나 재밌을까요? 오늘 주제가 미식축구의 매력에 숨감고래 숨참고랍다. 자 오늘 2탄이고요. 자 미식축구를 다룬 영화 지난주에 됐는데 오늘 오한만숙님의 사연으로 먼저 시작해볼까요? 아담 샌들러의 롱기스트 야드는 정말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미식축구에 대해 문외한이던 저는 딸이 빌려온 DVD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간 샌들러는 수감자들을 모아서 교도관들과 멋진 미식축구 대결을 펼치는 내용이었고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 개봉했던 정진영 주연의 교도소 월드컵이라는 영화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두 작품 다 교도소에서 스포츠를 하는 영화라 느낌이 비슷했고요. 저는 우생순, 리바운드, 국가대표 뭐 이런 뭉클한 카타르시스가 있는 스포츠 영화를 좋아하는데 오늘 기자님이 얼마나 재밌게 스토리를 전해주실지 기대됩니다. 자, 스포츠 영화가 사실 진짜 많아요, 그죠?
2: 그렇습니다.
1: 스포츠 매니저먼트 배경을 한 영화 등등등. 야, 근데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미식축구를 소재한 영화가 많네요.
2: 그렇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이제 미식축구 영화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Any Given Sunday.
2: 그렇습니다.
1: 이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2: 네, 미식축구 영화의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1999년 올리버 스톤 아주 명 감독이죠. 올리버 스톤 감독이 감독을 맡았고요. Any Given Sunday라는 영화인데 Any Given Sunday는 어느 일요일이든 어느 팀이든 다른 팀을 이길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담긴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요일에 미식축구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Sunday 하면

0: 면은 미식 축구가 열리는 날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아니 그 애니 기븐 선데이 요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관용을 또 하나 또 배우면서 또 들어가네 그죠.
0: 그렇습니다.
1: 와 이거 영어 표현 되게 많아요.
0: 그러니까
1: 진짜.
0: 애니 기븐 선데이 하면은 뭐 보통 평범한 일요일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이제 미식 축구하고 결탁이 되면서 어떤 일요일든 간에 우리는 늘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넓힌 의미가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애니 기븐 세르데이
0: 그렇습니다. 표현입니다.
1: 아니 감독이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아카데미 감독상을 두 번이나 받은 명감독이고요. 뭐 플래툰, JFK, 뭐 월스트리트, 7월 4일생 같은 좋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는요. 다크하고요. 진지하고요.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 기븐 선데이 역시 미식 축구를 다룬 스포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크하고 진지하고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미식축구 영화 하면은 뭔가 좀 땀이 막 터지고 근육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함성 이렇게 좀 박진감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 영화는요 조직의 갈등이 이 내용의 큰 축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도 갈등하고 경기장 밖에서도 갈등하고요. 선수들끼리 부딪히고 감독과 구단주도 부딪히고 구단과 언론도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등과 충돌이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미식축구판의 어두운 면을 계속 다루는 영화인 거죠. 이 영화의 중심에는 알파치노가 연기한 노장 감독 토니 디마토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토니 디마토 감독은 마이애미 샤크라는 미식축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 상황이 참 어려워요. 주전 선수들은 부상에 시달리고 젊은 선수들은 막 들이댑니다. 그리고 구단주는 왜 성적이 안 나는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두 겪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알파치노 세계적인 연기파 배우잖아요. 명대사가 지금도 회자된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요. 이 선수들, 뭐 구단주, 감독, 미디어, 풋볼에 대한 이 추악한 이면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어떤 건지 멋진 대사들로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요. 마지막에 이 알파치노가 연기한 토니 디마토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연설하는 그 대사가 있거든요. 그 대사가 이 영화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고 스포츠 영화 역사에 남을 명장면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좀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선수들에게 감독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늙기 시작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앗아간다. 그게 삶의 일부지만 그걸 깨닫게 되는 건 실제로 뭔가를 잃기 시작한 후다. 삶이 몇 인치 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미식축구도 마찬가지다. 삶이든 미식축구든 실수의 허용 범위는 정말로 작다. 반발자국 늦거나 빠르면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다. 우리가 필요한 그 1인치는 우리 주변에 보면 찾을 수 있다. 게임 내 모든 유식, 매분, 매초에 숨어있지. 이 팀의 일원이라면 그 1인치를 위해 싸운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 그 1인치를 위해 싸운다. 왜? 그렇게 얻은 1인치를 모조리 모으면 그게 바로 승리와 패배 간의 차이기 때문이지. 삶과 죽음 간의 차이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1인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모습인데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이 대사가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 와, 근데 진짜 딱 설명 듣는데 1인치 1인치를 계속하는데 이게 반발적으로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또 빨라도 안 되고
0: 그러니까 그 작은 찰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의미인 거죠. 결국 이 애니 기븐 선데이라는 영화는 스포츠의 화려함보다는 그 뒤에 냉혹한 현실 이거를 보여주는 영화고요. 승리는 아름답지만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요. 뭐 미식축구 몰라도 됩니다. 공 이야기가 아니라 버티고 싸우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고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할 미식축구 영화는 롱기스트 야드 아까 소개를 했는데 일단 아담 샌들러가 주인공이면 지금 우리 기자님 웃고 계신데 뭔가 딱 유쾌한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딱 그냥 코미디언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맘 놓고 그냥 맘 먹고 웃기려고 만든 영화예요.
1: 아예 대놓고.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식축구 영화인데 웃음이 당연히 많고요. 교도소가 배경인데 통쾌해요. 그러니까 교도소 영화라고 하면 뭐 흔히 쇼생크 탈출처럼 좀 무겁고 어두울 것 같고 그런데 이 영화는요 아주 유쾌하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맘 먹고 웃기려고 작정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애덤 샌들러.

0: 폴러가 연기한 폴 크루라는 인물인데요. 한때 잘 나가던 미식축구 스타였습니다. 쿼터백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승부 조작과 음주운전으로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계에서 문제적인 인물로 찍히게 되고 인생 그래프가 완전히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는데 이 교도소에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가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바로 죄수들로 미식축구팀을 만들어서 교도관 팀하고 경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미식축구 열렬한 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팀 대 교도관 팀. 억눌린 사람들이 이 권력자들과 대결을 해서 한방 먹이는 그런 스토리인 겁니다.
1: 뭔가 재밌어진다, 그렇죠?
0: 그렇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확실히 응원할 팀이 생기는 거죠. 선과 악이, 물론 선이 좀 죄수들이라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선과 악이 분명히 나눠지는 겁니다.
1: 아니 영화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구도상 딱 봐도 죄수들을 응원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게다가 이 영화의 매력은 캐릭터들인데요. 그러니까 죄수들로 구성된 팀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하나하나가 다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제각각이고 성격도 제각각이고 처음엔 당연히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이 엉망진창이던 팀이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팀워크가 생기고 서로를 조금씩 믿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스포츠 영화의 정석인 거죠. 그러니까 색다르진 않지만 익숙하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 김치찌개처럼 늘 아는 맛이지만은 너무나 맛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인생 막장을 향하던 이 폴 크루라는 인물도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이 과거의 잘못으로 무너지긴 했지만은 이 죄수팀을 이끌고 성공을 거두면서 승리를 거두면서 자존심과 책임감을 회복하게 되고요. 결국에 영화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뭐 미식축구 몰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한 방을 먹여야 되고 이런 것만 너무 쉽게 딱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재밌고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그럼 이제 잠깐 영화 Any Given Sunday 그 유명한 알파치노 연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짧게 한번 듣고 갈까요?
2: The inches we need are everywhere around us. They're in every break of the game. Every minute, every second. On this team, we fight for that inch. On this team, we tear ourselves and everyone else around us to pieces for that inch. We claw with our fingernails for that inch. Because we know when we add up all those inches, that's gonna make the difference between winning and losing.
1: 와, 이건 약간 저기 브라운관 광고 같기도 1인치 저거 인치를 너무 중요시하셔가지고
0: 그렇습니다.
1: 네. 네. 처음에 설명했던 것보다는 더 거친 느낌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1: 막 부드럽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0: 저는 이제 알파치노 같은 그런 카리스마가 없어가지고 너무 부드럽게 얘기한 것
1: 여기
0: 같습니다.
1: 여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저도 카리스마 없기로
0: 어쨌든 좀 이 전체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은 의외로 힘도 나고 인생의 어떤 또 활기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알았어, 1인치 알았어. 자 그렇다면 퀸의 We Are Champions 노래 듣고 계속 분위기 이어가면 알았어, 1인치 카리스마가 너무 없어 우리가.

0: 자, 스포츠 뒷담화 오늘 주제가요. 미식축구의 매력에 숨참걸 없다. 자, 2탄 미식축구를 다룬 영화 이성무에게로 자, 이성무에게로 사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1인치 소개해주세요.
1: 1인치 도망가고 싶네요. 네, 강땡땡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알파치노 주연의 영화 Any Given Sunday는 저희 가족의 인생 영화입니다. 99년에 개봉했을 때 온 가족이 익산 명보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봤었는데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셨고 그날 이후 알파치노의 명대사를 툭하면 너무 자주 말씀하셨었죠. 자식들이 성적을 떨어졌을 때도 강땡땡님의 아버님입니다. 인생은 축구랑 같은 기라. 1인치를 앞으로 가느냐에 성공이 달린 기야. 어? 1인치 어? 저희가 휴일에 늦잠을 자며 게으름을 피울 때에도 이딴 식으로 할 기가. 인생은 1인치가 중요한 기라.
0: 1인치 어떻게
1: 1인치가 1인치를 넘느냐 못 넘느냐. 어? 사회생활 할 때도 툭하면 잘하고 있나? 인생은 1인치 사이에서 달리기라. 1인치 어?
0: 1인치 이거 어떡하지 오늘?
1: 아, 그때는 그놈의 1인치 너무 듣기 싫었는데 하늘에 계신 아빠 보고 싶네요. 대반전인데요. 이렇게 아이고,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아, 그 1인치가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우리도 막 그 딸파치로 연기 이제 뭐 장난도 좀 치고 했는데. 네. 아이고, 이제 1인치는 이제 허리 인치만 나도 혼자 웃음이 나올 것 같은데요.
1: 1인치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이 사연을 들으니까 이제 1인치만 들어도 굉장히 웃길 것 같고 그러니까요. 실실 막 웃고 다닐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0: 바지 허리 몇 인치시죠? 근데 우리 웃을 것 같아서.
1: 그러니까요.
0: 33인치요.
1: 네. 1인치만 줄여주세요. 이렇게 또 네. 세탁소 가서 얘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진지한 영화, 이거 코믹한 영화, 이어서 이제 또 감동적이고 따뜻한 영화. 아,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담 샌들러가 이제 코믹한 거고.
1: 그렇습니다.
0: 이제 따뜻한 거예요?
1: 맞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영화는 바로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인데요. 앞서 소개한 애니 기븐 선데이가 뜨겁고 매운 마라탕 같은 영화라면은 이 블라인드 사이드는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설렁탕 같은 영화입니다.
0: 산드라 블록 나온 영화예요?
1: 맞습니다.
0: 아, 기억난다.
1: 산드라 블록의 최고 작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식축구 영화인데 보고 나면은 미식축구보다는 가족의 의미를 더 오래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고요. 뭐 스포츠 영화이기도 하지만 가족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요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맞죠?
1: 맞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주인공은 빈민가 출신의 마이클 오어라는 흑인 소년인데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엄청 커요. 몸은 엄청 큰데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영어도 잘 못 써요. 근데 무엇보다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소년이었던 거죠. 그랬던 이 마이클 오어가 백인 가정인 이 투오이 가족을 만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특히 산드라 블록이 연기한 양엄마 리엔 투오이는 이 영화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산드라 블록은 이 마이클 오어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가능성, 선수로서의 가능성을 믿어주게 되는 거죠. 결국 마음을 굳게 닫았던 이 흑인 소년 마이클이 백인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을 받으면서 인생을 바꾸게 되고 미식축구 선수로서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마이클 오어는요. 미식축구 NFL 선수로 데뷔를 하게 돼서 연봉 수백만 달러를 받는 선수로 성장하게 되고요. 나중에 슈퍼볼 우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0: 실화는 그때 소름인데 그냥 미식축구 선수가 된 게 아니라 또 최고의 선수로까지 성장한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의 미식축구 포지션이 오펜시브 라인백이라는 포지션인데요. 이 포지션이 뭐냐면요. 미식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쿼터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쿼터백을 보호하는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쿼터백이 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못 보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 다른 팀 선수들이 그러니까 상대 팀 선수들이 다 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쿼터백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쿼터백이 못 보는 사각지대를 지켜주는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이 오펜시브 라인백인 거고요. 그럼 영화 제목이 왜 블라인드 사이드냐 이게 나오는 거죠. 영화를 보면은 마이클 역시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 블라인드

0: 사이드를 지켜주는 것이 그 가족이라는 의미인 거죠. 결국에는 이 작품도 흥행을 크게 성공하게 되고요. 미국에서 총 2억 5천만 불의 흥행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가요. 실제로는 진짜 대반전이 있습니다.
1: 그래요?
0: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마이클 오어가 양부모를 상대로 2023년에 소송을 겁니다. 영화 속에 양부모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 백인 부모는 실제로는 날 입양한 적이 없어. 그냥 법적인 후견일 뿐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심지어 이 마이클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어릴 적에 나를 속여가지고 각종 경제적인 부를 빼앗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성공하면서 이 백인 부부가 수백억 원의 돈을 벌었는데 자기한테는 전혀 수익을 나눠주지 않고 속였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미식축구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 변호사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배신감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지금도 이 마이클 오호하고 양부모 사이에 소송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1: 아직도요?
0: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정말 뜨거운 가족 간의 사랑이 넘쳤지만은 지금은 남보다 못한 철천지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정말 씁쓸한 반전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아, 오늘 또 갑자기 마지막 따뜻한 영화인데 또 현실은 또 그렇네요, 또.
0: 네, 이게 네. 좀 많이 안타깝고요.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영화 같은 영화 이야기 또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퀴즈 내주실까요?
0: 네, 미식축구 영화의 전설이라 불리는 애니 기븐 선데이는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거장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누구일까요? 1번 올리버 스톤, 2번 장항준. 영철아, 커피차 하나 보내줄 수 있지? 커피차, 컴온!
1: 이거 좀 비슷하다. 영철아! 내 말 듣고 있지? 커피 하나 보내줄 수 있지? 하이톤이어야 되거든요.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자, 이성훈 기자님 오늘도 즐거웠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네, 감사합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근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프랭크 버거가 치킨 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 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 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 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 버거로 달려가.
1: 미식 축구 영화의 전설이라 불리는 Any Given Sunday는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거장 감독이 만들었죠. 누구일까요? 1번 올리브 스톤이 정답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선곡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2부 마치고 3부 내 마음이야 넘버 7 흥 파트너 박슬기 씨랑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0: 산업인력공단의 청년미래 플러스 사업을 소개합니다. 산업계와 협업해 취업부터 재직 이후의 성장까지 청년 고용 전체 주기를 지원하고 청년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구직 청년에게는 개인 맞춤형 컨설팅부터 취업까지 연계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재직 청년에게는 직무교육,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청년 미래 플러스 사업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4: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0: 가면 5가지
1: 육수,
0: 30가지
1: 소스,
0: 90가지
1: 재료에
0: 봄을 담았다.
1: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1: 보글보글
0: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 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3: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었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107.7.
4: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5: 김영철의 파워FM.
6: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0806번님이 주말 아침 세탁기 돌려놓고 커피 한잔 마시며 캠핑 짐 챙기는 중이에요. 여유로운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또 뭐 할 것도 많을 텐데 세탁기도 돌려놓고 일단 커피 한잔 한다는 자체가 벌써 여유가 느껴지네요. 짐까지 챙겨 어딜 또 떠나시려고. 떠나시면서 이 코너도 들어줘야죠.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내 마음의 넘버 7. 자, 이 코너 들으면 더 놀고 싶고 더 싸돌아다니고 싶고 어딘가를 진짜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질 거예요.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마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4: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참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아니 노래 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의 박슬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1, 2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아떴다 파 어라 얼라리요.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 위해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케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모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0: 지금까지 흥세러데이의 챙기명기 챙기망기 챙기술.
2: 아이 발음이 이렇게 안 돼. 다시 열라.
0: 지금까지 흥세러데이의 챙기명기 챙기망기 슬기슬기역슬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 한 번 최애에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0: 내 맘대로 짜는 순위 차트.
1: 내 맘대로 부르는 노래 차트.
0: 5245번님이 슬기씨 요즘 남자 비오듯 미담이 뜸하네요. 아~ 오랜만에 썰 좀 풀어주세요. 슬기슬기 박슬기씨 일단 어서오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요즘에 제가 팬미팅에 지금 좀 약간 기근현상이 왔어요.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변우석씨 주연의 21세기 대군 부인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와 한다 이러면서 본방사수를 하면서 제가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걸 우리 변우석씨가 본 거예요.
0: 그렇지.
1: 변우석 씨가 재밌게 봐주세요 하면서 이모티콘을 이렇게 웃는 거를 저 DM 하는 사이잖아요.
0: 아 그러니까 지금 서로 팔로우 보통 그 DM 안 저기 서로
1: 팔로우 안 돼 있으면 스토리 못 보죠. 이제 아닌가?
0: 뭐, 아니 왜냐면
1: 볼 순 있어요.
0: 주요 일반 그다음에 모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모름 쪽은 안 보겠지.
1: 그러니까
0: 주요 일반 주요에 딱 돼 있다는 거잖아.
1: 아니 그게 아니라 스토리를 봤다고 제 스토리를.
0: 아니 그러니까 스토리 그걸 데이스트가 그것도 팔로우 하니까 다 보는 거지.
1: 그러나?
0: 내가 팔로우 하는 사람들은 안 뜨잖아요 위에.
1: 아 뭐 팔로우가 돼 있건 안 돼 있건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뭐야, 제 스토리를 본 게 중요해요.
0: 지금 되게 길게 자랑하네.
1: 아 그 너무 DM 하는 사이 너무 이거 유니크하잖아요.
0: 그러니까.
1: 응.
0: 아무튼 유니크까지.
1: 유니크해요.
0: 유니크해요.
1: 내 그래요. 거야.
0: 내 거.
1: DM.
0: 아, 아니 빨리 또 조만간 또 팬미팅 한번 또 가셔서.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철판에서 또 썰판도
1: 네.
0: 하셔야죠.
1: 연락 많이 주시고. 언제든지 가고 예 가격도 많이 내려드려요.
0: 아이고
1: 예.
0: 알겠습니다.
1: 예, 예.
0: 자 그러면 내 마음의 넘버치에 자, 시작부터 해봐야죠. 이제 참여 방법 노래 부르면서 우리 출발합니다.
1: 콜!
0: 원, 투, 쓰리, 포.
1: 사야 꼬물 돌아다다 헤이 저 돌아다다 안 되나요 새빨간불 오 가리가리 헤이
0: 오 가리가리
1: 헤이
0: 너에게 막가리
1: 막가 하 말하면 어떨까
0: too much.
1: Yes. 김현철의 파워 FM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토요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와 노래 일곱 곡 이유까지 정해서 남겨 주세요. 방송 중에는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0: 아, 진짜 슬기 씨랑 저랑 우리의 이 오바는
1: 네.
0: 거의 이 정도면 우리는 질병이야, 질병.
1: 아, 그럼요.
0: 우리는 진짜
1: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한

0: 잖아요.
1: 맞아, 우리 또 불안할 때 있잖아요.
0: 그럼요.
1: 잘했어, 잘했어, 우리 슬기 씨.
0: 네.
1: 오늘 사연 우리 지선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저희 남편은요 항상 컵에 따른 물을 다 안 마시고 조금 남겨둔 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둡니다. 그래서

0: 이번 주 주제 말만 그냥 아주 번질러. 내 맘이야 넘버 칠라.
1: 와, 이 정도면 좀 제재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횟수 3회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오프닝하고 지금 두 번째 연속으로 지금 해서 이제 하나 남았어.
0: 어, 이게 지금 작가의 의도예요. 에이. 말만 번지르르르르
1: 네 번 말만 번지르르르 내 맘에 넘치 이거야.
0: 물결이 세 개가 들어갔잖아.
1: 야, 언제 말만 번지.
0: 그러면서 자기도 또 하는 거 봐.
1: 아니 왜냐면
0: 진짜 질려버려.
1: 사실은 부러웠어. 부러웠어. 아니 근데 슬기 씨,
0: 네.
1: 나 이거 보고 지금 너무 서러운 게 제가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서 한번 감기 비슷하게 한 일주일 이렇게
0: 그쵸?
1: 약을 먹는데 내가 이걸 뭘 느꼈냐면. 물을 많이 따르나 봐. 나도 물이 자꾸 남는 거야.
0: 맞아. 난 진짜 이만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른 건데.
1: 그래서 내가 뭔 생각했냐면 나는 혼자 있잖아요.
0: 네.
1: 나는 누구한테 사람도 없는데 너 마시라고 남겨둔 거 할 수도 없잖아.
0: 그렇지.
1: 자꾸 물이 남아서 물을 버리게 되잖아. 그 레몬 물 다 레몬 자른 건데.
0: 나름 그게 또 아깝지.
1: 그래서 그 생각을 못한 거지. 작게 따르고 마시고 모자라면 더 따르면 되잖아.
0: 더 따르면 되는데.
1: 아니 물을 꼭 가득 따르더라고요.
0: 맞아요. 왜 그럴까? 저도 그래요.
1: 나 물 왜 이러지?
0: 저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따르거든요.
1: 나 다 마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0: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남기게 되더라고요.
1: 내 사람은 어때요?
0: 저희 신랑은 물을 잘 안 마시는데 따르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저희 집이 정수기가 없어요. 저희는 왜냐면 지금 전세살이라 이사를 계속 다녀야 되니까 정수기를 놓는 게 왠지 사치 같은 거예요. 불편하고 그때그때 떼야 되잖아요.
1: 또 렌탈도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0: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냥 저희는 그
1: 나도 물 사 먹거든요.
0: 네. 물통에다가 왜 이렇게 쭉 내려 먹는 거 있잖아요.
1: 아, 그것도 있고. 나 그래서 요새 보리차물도 끓여.
0: 저희 보리차는 이제 애기들 위해서 끓이고. 그치. 항상.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물을 많이 안 마시면 되래. 좋더라고요. 저는 또 그때그때 끓이지 않아도 되니까.
1: 근데 어쨌든 그 물 하나로 당신 생각해서 남겨둔 거야. 이렇게 말을 또 번지르르르르르.
0: 약간 스윗해요 그래도.
1: 그래 했는데 내 마음의 넘버 좀 주제고요. 그러면 첫 곡은 뭘까요?

0: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노래 꽃이기 때문이죠. 자, 한자 꽃이 많이 피었을 때 남편한테 꽃 보러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정색을 했어요. 꽃을 왜 보러 가? 당신이 꽃이라 나는 맨날 보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말이나 못하면. 약간 이런 톤인데 지금?
1: 아, 우리 안 그래도.
0: 아니, 이분 지금 뭐야? 자랑하시는 건데?
1: 그 김용택님의 시를 우리 주말에 소개했는데 길에 가다가 아내가 자기야 저 꽃이 예뻐, 내가 예뻐라고 물어볼 땐 꼭 그렇게 얘기해. 무슨 소리야? 저 꽃이 왜 예뻐? 당신이 더 예쁘지.
0: 와, 화를 내시길래 난 무슨 얘기 하나 했네.
1: 그래 꺾는 거야.
0: 와.
1: 무슨 소리야? 당연히. 어? 내 옆에 있는 당신 꽃이 더 예쁘지.
0: 와.
1: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거 남자들이 의뢰 안 해주잖아요.
0: 와.
1: 왜?
0: 안 해줘요 진짜.
1: 그죠?
0: 아니 근데 진짜예요.
1: 나도. 그러니까 아니
0: 저희 신랑은 이제 예전엔 그런 거 있었어요. 막 보다가 나는 제가 왜 예쁜지 모르겠어. 이렇게 진짜 완전 예쁜 배우 보고 왜 예쁜지 모르겠어. 나는 저 그냥 전형적인 미인이긴 하지만 나는 그냥 딱 그래 막 이래가지고 우리 신랑이요. 그 내 사랑은 도대체 누가 예뻐요?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슬기 이러더라고요. 그땐 그랬었어요.
1: 아 그때 그랬어?
0: 그때는 그래. 그런 감성이
1: 몇 년
0: 있었어요.
1: 전. 그게 몇 년 전?
0: 그게 한 3, 4년 전? 그래도 둘째 태어나기 전에 조금 정신머리 있을 때. 지금 정신이 없어요.
1: 정신이 나갔었나봐.
0: 나갔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막 그런 상황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유 밥 해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딴청해요.
1: 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남편들도
0: 정신이 없어. 요즘에는 이제 애 둘 키우다 보니까 서로의 여력이 없어요.
1: 아 약간 이제 그 립서비스와 이런 아까 말만 번지르도 이제 안 하게 되는구나.
0: 근데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1: 그래 필요해. 오늘 아니 우리 주제 일곱 곡 한번 들어보면서 노래 보면서 우리가 좀 남편분들도 좀 바꿔주시고.
0: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데.
1: 첫 번째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 노래는 뭘까요?
0: 멋진 몸매 멋진 몸매 멋진 몸매

0: 찍찍찍
1: 춤을 출 거야 없어요.
0: 댄싱 멋쟁이 토마토 T-O-M-A-T-O
1: 야.
0: 자 동요 멋쟁이 토마토
1: 될 건 없는데 왜 케첩 자꾸 케첩 뚜껑 될 건 왜 하셨어요?
0: 아 케첩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약간 다른 주스랑 헷갈렸어요.
1: 어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케첩 뚜껑 될 거야 하는데
0: 뚜껑이 갔어요? 어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멋쟁이 토마토라는 동요이고요. 친구 중에 음식 전문가라도 되는데 늘 맛평가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 아, 음식들은 각자의 재료가 더해져서 참맛을 내기 때문에 모든 재료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겨야 하는 거야. 그러더니 같이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사장님 토마토와 양상추는 빼주세요. 특히 토마토 꼭 빼주세요.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각자의 참맛을 내는데 먹기 싫은 건 빼야 되죠.
1: 아, 예,
0: 그렇죠. 그렇죠.
1: 발만 번지르는 게 왜 끊기지.
0: 그러니까.
1: 아니 음식 하시는 분 약간 힘 빠지게.
0: 근데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하면서 친구를 약간의 어떤 그런 디스와 함께 조롱하는 이분의 이런 화법이 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예.
1: 맞아 음식 재료 앞에서 막 진짜 참으로 막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맞아요.
1: 원래는 이 음식 재료와 재료가 궁합이 사실은 맞지는 않아. 음식 궁합까지 또 얘기하면서.
0: 아 저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저기 인별그램 닉네임 얘기해도 되죠. 해리포터시라고 그 이제 사진 찍는 분인데 아내 이름이 해리예요. 그래서 해리포터이에요. 닉네임이 너무 잘 졌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잘해요. 그래서 그 애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원식이 나왔어요. 그거를 도아야 이거는 말이지 여기 디캔팅을 해가지고 살짝 우리가 감미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 소금 한 거 조금 쳐봤고 뭐 이러면서 너무 막 말씀을 진짜 유려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셰프님처럼 이걸 어떻게 먹으면 되냐면 이거랑 같이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우를 조금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 게맛살과 함께 먹었을 때 그때 뭐 이러면서 너무 말을 잘해요.
1: 야, 그 병원법 나도 지금 먹고 싶다.
0: 그쵸. 아 이거 제가 지금 막 흉내도 못 내요. 너무
1: 잘했어 잘했어. 그 정도면
0: 고급스럽게 말을 또 해.
1: 아니 오늘 내 마음의 넘버지 주제가 말만 번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한 게 나아요? 아니면 진짜 그조차도 안 하는 게 나아요?
0: 아니 말로 천냥빛을 갚아요. 에. 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잖아요.
1: 근데 또 말이 너무 번지르면 화딱지 날 때 있지 않아요?
0: 근데 말이 번지르르 한 사람은 보통 우린 자주 만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1: 그래서 오늘 문자 준비해서 이걸로 받아볼 거예요.
0: 좋아요.
1: 아유 또 속았네. 또
0: 속았어.
1: 속았어. 지문 여러분 이거 나중에 올려줄게요. 지문을 이렇게 해서 작가님이 가로 열고 대충 붙여서 그러니까 또 속았네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도 자신치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또 어쨌든 또 속았어.
0: 이거 맞아요? 맞대.
1: 이거 맞대? 예. 대충 붙여서.
0: 그러니까요.
1: 자, 말뿐인 그 사람에게 알면서도 속고 또 속았던 에피소드들 있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 중에서 몇 분 선정해서 치킨 상무가 보내드리고요.
0: 아, 이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1: 어떤 거?
0: 또 속았네. 또 속았어. 이거였을 수도 있겠는데.
1: 아, 그것도 되겠네요.
0: 이것도 가능했겠다. 네 글자니까.
1: 네 글자니까. 아, 또 뭐 있지? 이쯤만 하고요. 자, 그러면 노래는 지수의 꽃 듣고 올게요.

0: 지수의 꽃 듣고 왔고요. 토요일에 함께하는 노래 차트 어떤 코너죠?
1: 내 맘이야 넘버 7 잡아 차트 한번 잡아
0: 내 맘이야 넘버 7 지선님이 보내신 주제고요. 말만 번 세 번째 차트 음악은요?

0: 오랜만에 우리 산이의 아는 사람 얘기예요. 아는 동생이 자기 인맥 넓다고 아는 사람 많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국 시리즈 티켓 너무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했다고 하니까 어 뭐야 나 친한 사람 이글스 운영팀인데 연락해볼게 내가 나만 믿으라고 내가 그 정도 얼마든지 해주지 뭐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아우 걔가 통화가 안 되네 근데 걱정하지 마 다시 해볼게 기다려 이러다가 가을 다 끝났어요
1: 아 이런 분들 있어
0: 이게 그래 이런 경우에는 말만 번지르르가 이게 악용되는 경우
1: 그치 이거는
0: 이건 싫어요 난 너무 극혐해요
1: 기다려봐 내가 알아볼게 다 돼.
0: 아는 척하면서 아 네. 진짜 저는 너무 예,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아요
1: 약간 그 관계 가지고
0: 네.
1: 약간 뭐지 뭐 지인 8촌 다 끄집어내가지고
0: 저는 진짜 그래요 연예인 누구 친해 할 때도 정말 막 우리 집까지 와서 냉장고까지 안 열어본 이상에는 막 친하다고 얘기를 잘 안 해요
1: 맞아
0: 너무 나, 아는 척하는 것 같을까봐
1: 나도 어떤 분이 옹철아 네. 너 누구랑 되게 친하다며 하는데 나 그렇게 안 친한데
0: 그니까
1: 내가 그때 그 반대로 생각했어. 아, 내가 어디 가서 나도 우리가 딱 파는 송은이 김숙 씨, 뭐 정성화 씨 이렇게 있잖아 이때면 그 외에는 이렇게 그냥 좀 적당히 지내면
0: 맞아.
1: 그 상대방이 나 영철이라 그렇게 안 친한 돼버리면
0: 그럴 수도 있잖아 진짜.
1: 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0: 전 그래서 더 조심해요.
1: 맞아. 조심 맞습니다.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치? 아유. 운영팀
0: 운영팀이랑 친하니까 가능성은 있었는데 근데 연락이 안 되면 이게 사실 조금 부끄러운 상황이 되잖아요
1: 아는 사람이잖아 노래 그쵸? 성공 너무 좋았다 아는 사람
0: 예.
1: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차트 음악은 뭘까요?

0: 있어요.
1: 진짜.
0: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선배야.
1: 황정민 씨.
0: 금상태. 황정민 전도연의 노래 너는 내 운명 Sun Together예요. 저 이 노래 정말 좋아했는데.
1: 황정민 씨 없어 이 씨.
0: 지금 나오고 있어요.
1: 예. 이제 나와 이 씨.
0: 허구한 날 술 약속을 잡는 저희 남편은요. 그냥 술 마시러 간다고 하면 될 걸. 아 날씨가 너무 좋다. 이건 뭐 안 마실 수가 없는 그치, 거잖아. 그치. 아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이거 알콜로 목 좀 씻어줘야겠다. 아우 깔깔해.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이런 날씨에 막걸리랑 파전을 외면하면 그건 유죄지. 유죄야. 항상 이렇게 날씨를 핑계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정당화를 시킵니다.
1: 아 저도 주변에 이제 뭐 형들 후배들 동생들 보면 이제 아내분도 아는 관계들 있잖아요. 그래 그 술 좋아하는 친구들은 곁눈질 하면서 이런 거 있어.
0: 맞아.
1: 아 오늘 또 용철 형도 또 집에 왔는데 나 그거 꺼내줘야 되겠다. 우리 저기 양주 왜 용철 형
0: 그거 꺼내줘야겠대.
1: 내가 연기를 또 되게 잘해줘야 돼. 내가 그래서 나 괜찮으면 그 남자애도 후배들
0: 김세 맞아. 아니 근데 잠깐만 야, 술톤이라서 황정민 씨 노래 갖고 온 건가? 술 얘기해? 술톤?
1: 술 얘기하지 마 이씨. 몰라 나도 이거 왜 이거지?
0: 맞는 것 같아요.
1: 맞는 것 같아.
0: 왜냐면 너는 내 운명은 도저히 술과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 황정민 선배 술톤 덕분에 또 이렇게 아... 예, 오랜만에 노래를 들었네요.
1: 맞아 맞아. 아 이거 너, 되게 멋쩍지. 그냥 바로 딱 술 꺼내가는 것보다 이제 아내분 눈치 살짝 보면서
0: 그치.
1: 날씨 얘기 손님 얘기

0: 얘기 꺼내면서
1: 아 좋다 좋다.
0: 오늘은 양주 꺼내야 되겠다. 영철도 그래. 왔으니까.
1: 그래 그거 진짜 내가 아꼈던 건데 그래. 야, 오늘 아니면 안 돼 이거는.
0: 야, 그럼 아내분도 진짜 꺼내라 꺼내라.
1: 맞아.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해줘야 돼요. 분위기상.
0: 철가루 지선님이 보내주신 주제 오늘 말만 번지르 내 마음에는 한 번씩 오늘도 철크루들에게 선물 팍팍 나눠드리는 내 마음 퀴즈 가요죠. 첫 번째 퀴즈 풀어볼까요? 슬기 씨.
1: 네. 오늘 차트 네 번째 노래는요. 영화 너는 내 운명 OST였던 황정민 전도연의 너는 내 운명 썬투게더였습니다. 수많은 영화 드라마를 찍었던 전도연 씨가 조인성 씨를 향해 승태야 구승태를 외친 작품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0: 네.
1: 그래서 지금 그 드라마의 OST였던 조장혁 씨의 In My Dream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전도연 씨가 승태야 구승태를 외쳤던 드라마의 제목 뭔지 여러분들은 맞춰주세요.

0: 자, 20년 넘었을걸요?
1: 그쵸. 어. 지난 2002년
0: 2000 월드컵 됐나 그때다.
1: 24년 25년 됐네. 11월부터 SBS에서 방영되었던 전도연 조인성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뭘까요? 1번 별을 쏟아, 2번 밥을 쏟아, 3번 침을 쏟아.
0: 아 오늘은 예. 쏟아.
1: 쏟아로 가네요.
0: 예. 4번 탄산 쏟아.
1: 탄산 쏟아 쏟아.
0: 넌 없잖아.
1: 저는 원래 안 했는데요.
0: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리아는 무료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서 5분 뽑아서 기능성 베개 씁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미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쌀 한 톨의 무게는 0.02g, 크기도 0.5cm가 채 안 되지만 쌀 한 톨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쌀은 전체 영양소의 66%가 쌀눈에, 29%가 쌀겨에 담겨 있는데요. 특히 쌀눈에 든 영양소 가운데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 성분은 다른 곡물에 함유된 것보다 혈압 개선에 탁월할 뿐 아니라 뇌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대사를 돕습니다. 또 쌀겨에 함유된 다당질 성분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 즉 좋은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줘서 장내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니까요. 쌀 한 톨의 힘이 놀랍죠? 오늘도 영양 가득한 밥심으로 모두 힘내세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손우철님이 슬기씨 지난주에 송파 효 공연 참석하셔서 분위기 후끈 달아오르게 해주셨잖아요. 너무 신났어요. 송파구에서 효 공연이라면 딱 느낌이 어버이날 뭐 효도 맞아요. 효잔치
1: 5월 8일이었고 그 잠실에 마당놀이가 있더라고요.
0: 그랬어요.
1: 아, 놀이마당인가 뭐 그런 데가
0: 행사로 참여를 하신 거예요?
1: 네네 제가 부탁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본식 전에 그냥 살짝 분위기 띄우려고 아모르 파티 불러드리고 사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또 엄마가 있을 텐데 우리의 엄마를 또 생각하는 하루 되자 이러면서 홍시를 제가 또 불렀어요. 근데 제가 막 중간중간 저는 또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0: 나훈아 선생님이 홍시에
1: 나훈아 선생님이 홍시요. 예.
0: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겠다.
1: 아,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말을 또 많이 하니까 말하면서 우리 또 뭐 프랑스 인사법은 볼을 맞대면서 쪽쪽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면 우린 나 부끄러우니까 우리 등을 한번 토닥토닥 거려줄까요? 이러면서 괜히 또 이렇게
0: 움직이면 또 어른들 웃잖아요 또.
1: 네. 서로 약간 스킨십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 되는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드렸더니 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잘해? 이러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0: 아 근데 다음에 그 프랑스식 인사도 한번 행사장에서
1: 진짜로 해볼까요?
0: 어때요? 이렇게 뭐 우린 또 등 이거지만 처음으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1: 네 한번 해볼까?
0: 보여주고 이렇게
1: 아, 내가 한번 해보 트라이는 해볼게요.
0: 재밌을 것 같아서 아니 분명히 빵 터질 것 같잖아요.
1: 빵 터지죠.
0: 안 할 것 같아.
1: 맞아요.
0: 아니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1: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손우철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너무 고맙네요.
0: 네 우리 우철 씨 말고도 슬기 씨 어디서 또 보면 우리 제보 문자도 주시고
1: 감사합니다.
0: 슬기 슬기 박슬기 씨 우리 아까 3번 문자 주제
1: 네
0: 자 또 또 속았네 또 속았어
1: 원래 뭐였죠?
0: 또 속았네 또 속았어 또 속았네 속았네 속았어 네 방금 눈이 딱 마주치는데 어떻게 또 켄의 노래로 기막히게
1: 그러니까요
0: 진짜 막 둘이 막 난 금요일엔 진영이랑 난 너랑 우리는 전생에 뭐였을까
1: 못 잃어 못 잃어 에이, 아.
0: 사연들 한번 또 쭉 볼까요?
1: 복식이님 한번 볼게요. 이번 어버이날은 기대하라는 고등학생 아들의 호언장담에 선물다운 선물을 살짝 기대했었는데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안마하기 같은 유효기간 하루짜리 효도 3종 쿠폰으로 때우네요. 유치원 때부터 10년 넘게 변함없는 어버이날 선물에 또 속았습니다. 아니 근데 유치원 때부터 이런 선물을 했다라는 게 정말 크게 될 아이다.
0: 지금 소위는 이제 6살?
1: 소예는 그냥 유치원에서 만들어온 카네이션으로 때워요.
0: 아, 때우다니요.
1: 아니, 죄송합니다.
0: 아, 근데 지금 6살들이 아, 이번에는 카네이션으로 때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제가 좀 웃기려고 많이 아, 그래, 짙은 나도. 농을 했고 아니, 이번에 편지를 너무 예쁘게 써가지고 줬는데 절대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냉장고에 아니, 붙여놨어요.

0: 아니 근데 복식이님 살 보니까 이 네. 아이도 고등학생이잖아 벌써.
1: 그러네.
0: 고등학생 정도면 속마음이 이거 있었을 것 같아. 올해 또 이걸로 한번 더 할까? 아니 이 정도면 아니 근데 귀여우면서도 아니 사실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 그렇지.
0: 얼마나 서운하겠어. 근데 아니 얘가 그냥 자기 뇌에서 엄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그래 이거가 이거봐 이거만한 게 없어 내 생각에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 타협하는 것도 너무 재밌네요.
0: 아 미치겠다 진짜 복식이네. 귀여워.
1: 귀여워.
0: 우리 은주님은 백수생활 5년째인 남편이 해마다 그 추운 겨울이나 지나고 이력서 한번 내봐야지. 더 여름에는 아휴 더위나 가시고 저기 들어가도 어딜 들어가야지 너무 이게 더워서 일을 못해. 아휴 이러기를 5년 동안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아, 나 올 봄도 다 지나가는데 아 봄부터는 나가서 일 좀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나 남편이 말해 내가 이제 뻔히 알면서도 또 속다 속아.
1: 아니 지금 사실 우리 은주님은 이게 5년 동안 어쨌든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속도 탈 텐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으로 녹여주신 게 감사하네요.
0: 아 그리고 딱 그 아 난 그 뭐라 그랬지 좀 주눅들지 않는 모습.
1: 맞아.
0: 이런 게 너무 또 좋잖아요.
1: 근데 이렇게 주눅들지 않는 건 은주님이 그만큼 아 당신은 뭐라도 될 거야.
0: 그래
1: 천천히 해 이러면서 좀 시간을 주셨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0: 아 집안 분위기 너무 재밌고.
1: 돈 받고 싶네 은주님.
0: 아니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아 이제 겨울 지나면 이력서 한번 해봐야지.
1: 아니 봄이니까 날 좋으니까 요즘부터 일하면 되겠다.
0: 그지. 이제 봄에는 많이 바뀌었어. 봄이니까 이제 나가야지.
1: 예. 아니 근데 저희 신랑도 아이스크림 가게 꽤 오래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아 이제 우리가 좀 새로운 무언가를 해봐야 될 때 아닌가 싶어서 왜냐면 거의 10년 됐더라고요.
0: 그래.
1: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내놨는데 지금 그 가게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저희 신랑도 이제 그 아마 컴백 백수로 좀 활동을 하시기가 머지않았다라는 걸 좀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은주님과 한번 좀 머지않아 대동을 좀 해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런 멋진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0: 내 사람 자체가 충분히 멋지고 또.
1: 아유, 그럼요.
0: 또 멋진 일 할 거야.
1: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0: 그래요? 잘 그럼요. 붙여졌어요.
1: 키소님 한번 볼게요. 제가 육아와 회사일로 너무 힘들어하니 남편이 자주 친정을 가서 쉬고 오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내가 잘 놀아주면서 케어하겠다며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가서 홈캠 보면 애들 배 위에 올려놓고 TV 틀어주고 하루 종일 자고 있어요.
0: 아 잠깐만 홈캠이 있다는 것도 남편도 알 거 아니야.
1: 알죠 알죠.
0: 근데
1: 그 홈캠을 사실 있어도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면 그거를 또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0: 맞아.
1: 그래서 이제 가끔 뭐 하나 하고선 전화하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면은 계속 뭘 보여주더라고 저도. 아우 아니면은 뭐 먹여 뭐 젤리 같은 거 계속 먹여요 사탕이랑.
0: 아 오늘 사연도 왜 이렇게 다 귀엽지.
1: 아 정말.
0: 진정 갔다 와 애들은 내가 볼 테니까.
1: 이렇게 하는 게 와이프가 옆에 있는 것보다 때론 편할 때가 있나 봐요.
0: 세종님 아이디가 아내가 담배 끊으면 용돈 10만 원 인상해 준다고 해서 끊었더니
1: 우와.
0: 이제 담배를 안 사니까 그 돈으로 용돈 하라네요. 그 다음에는 술 끊으면 용돈을 준다고 해서 술 끊었더니 또 술 마실 돈으로 용돈 하래요. 이거
1: 진짜 잘하신다.
0: 와
1: 세종님 아내분이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0: 나 끊었어 딱 했는데 그래 그 돈으로 용돈 해.
1: 그러니까 왜냐면 담배 값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꽤 피시는
0: 그래,
1: 분들은
0: 그래 10만 원 인상 그러니까 그거 용돈 해.
1: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진짜 보고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1200님도 한번 볼게요. 우리 할머니는요 아이고 스마트폰 이거 어려워 죽겠다 이거 나는 그런 거 몰라 뭐 누르는 거 그런 거 나는 못 이어 하시면서도 깨톡에 올라온 사진 저장을 누구보다 빠르게 하시고요. 어느 날은 이모랑 이모부 싸운 깨톡 캡처까지 정확하게 보내면서 저격을 하셔가지고 가족들 다 꽁꽁 얼어붙었어요.
0: 갑자기 너무 반전인데요.
1: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저희 엄마도 막 뭐 인별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올려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좋아요 누르고 뭐 이 정도시거든요. 근데 진짜 사진 저장하고 예쁜 사진들 있죠. 본인 잘 나온 사진들 그거를 그 깨톡 프로필 사진으로 거의 하루에 5번 정도 바꿔요. 인생샷 나오면 바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별그램으로 쓰세요. 저희 엄마는.
0: 엄마 요즘 메인잡이 깨톡 저기 프로필 바꾸기야.
1: 맞아요.
0: 5개 하려면 너 시간 한 4-5시간 가겠는데.
1: 그리고 저희 애기들 조금 잘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살짝 올려주시고.
0: 아 오늘 말만 번지르르 보다가 이번엔 이제 또 속았네 또 속았으러 갔는데.
1: 아 재밌었다.

0: 모든 분들께 치킨 상품을 드리고 아쉽게 소개가 안 됐지만 문자 참여해주신 분 중에서 추첨 통해서 더 보내드릴 테니까 네? 방송 끝나고 선곡표도 확인해주세요. 차트 만나보기 전에 3부에서 내드렸던 첫 번째 네모 퀴즈 정답은요?
1: 네, 지난 2002년 SBS에서 방영됐던 전도연, 조인성 주연의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였죠. 정답은 1번 변을 쏘다!
0: 네,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 역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오늘 철가루 지선님이 보내신 주제 말만 번지르르. 내 맘이 넘버치 다섯 번째 곡 어떤 노래죠?
2: We are artists, baby.
0: 예감 좋아 번뜩 악상이 떠올라 금틀도 월까지 산 내겐 상중가에 올라
1: 안돌아가네요.
0: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1: 자, 이번 노래는요, 지코의 아티스트입니다. 새로 오픈한 미용실에 갔는데요, 사장님 포스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머리 자르는 가운을 유난히 펄럭거리면서 입혀주시면서 사순이가 나에게 파마를 배웠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순이가 누구냐고 부르니까 비달 사순이래.
0: 아니 나는 사순? 삼순 그거 말하나?
1: 아 그러니까요. 나도 처음에는
0: 야 사순 혹시 언니가 비달 삼순이야? 야 이씨 나도 아 야 이거
1: 아우 배 아파.
0: 야 진짜 센스쟁이들.
1: 아우 배가 너무 아프다. 아
0: 아니 보통 이거 풀네임을 하다가 내가 또 그래도 비달 사순 이렇게 하면은 더 웃기잖아 지금.
1: 그쵸 그쵸.
0: 사순이가 비달 사순. 아이 외국인 갔다 오면 지금 너무 웃긴데.
1: 아니 이분이 비달이 진짜 성이 맞아요?
0: 아, 사순 비달인가?
1: 아, 보통은 라스트 네임 아니에요?
0: 아, 나 이제 형제 알아보고 싶다.
1: 아,
0: 비달 1순, 2순, 3순, 4순.
1: 그러게요. 아, 너무 재밌네요.
0: 나 이것도 써먹어야지.
1: 동네 미용실은 본인의 그런 어떤 철학이 있으셔가지고. 예, 있어요. 그 커트포 할 때도 좀 많이 터세요. 왜냐면 예전 머리카락이 들 털어졌기 때문에 많이 털어야 돼.
0: 나 미용실 제클린 다니거든요. 제클린. 우리 제클린 원장님이 영국에서 비달 사순 여기 입수했어요.
1: 졸업하셨어요?
0: 뭐 공부하고 왔어. 그러니까 아, 나 다음에 얘기했다. 영채도 미용실 어디 다녀? 난 저기 제클린이라고. 어디야? 거기 사순이 제자. 사순이 제자가 누구야? 저기 영국 비달 사순.
1: 그러니까요. 괜찮은데요?
0: 사순이.
1: 이거 반복해도 사순이. 재밌다. 예.
0: 아 말만 번질 내 마음이 넘버지. 다음 곡은요.
1: 자, 복권번호 추첨 때마다 열심히 보면서 아우 나 저번에 생각한 건데 아까워 라고 말만 하는 내 친구. 그렇게 따지면 복권 1등 당첨 100번도 더 됐을 것 같아요.
0: 야 이렇게 따지면 정답 맞출 때 3번 할까 2번 할까인데 나 2번 할까인데 찝찝해서 3번 다시는데 정답 2번일 때.
1: 요즘에 저희 딸이 그래요. 그러니까 5문제 뭐 문제 푸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개가 틀린 거예요. 근데 틀릴 때마다 나 이거랑 이거랑 헷갈린 건데 이래요. 그래서 헷갈린 거면은 그래도 알았다는 거니까 대단하다. 이거를 한 일주일은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모르는 거야.
0: 그러니까
1: 그 뒤부터 그냥 그렇게 얘기해 버려요.
0: 소위 다섯 문제 중에 두 문제 맞추는 정도면
1: 네.
0: 어때?
1: 가망은 없죠.
0: 아유 괜한 남의 아이를 또 건드렸네.
1: 아닙니다. 예, 그냥 뭐
0: 지금 뭐죠? 문제 풀고 할 때야 이제.
1: 예, 맞아요. 그럴 때예요. 학습지 풀고 이래야 되니까.
0: 문제 수준이 뭐 어때요? 여섯 살이면.
1: 문제 수준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그냥 뭐. 그 수학 뭐 덧셈 뺄셈 뭐 요 정도고
0: 바나나를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동생이 주었다.
1: 에이,
0: 몇
1: 그
0: 개가
1: 정도예요?
0: 남았나?
1: 에이.
0: 한 개.
1: 에이.
0: 아니면 뻥 개는 거 아니야? 안 줄 거야.
1: 그거는 이제 지났어요. 그거는 이제 리에가 그래요. 두 돌 지난 애가. 오 바나나 먹고 싶다. 문제가 안 풀려요. 그렇죠. 너무 좋아해서 바나나를. 네.
0: 자 그럼 엑소 로또 노래 듣고 오고요. 차트 마지막 곡도 만나보고 두 번째 내 마음 퀴즈도 풀어볼게요.
1: 예. Yeah.

0: 엑소 로또 듣고 왔고요. 토요일은 여러분이 직접 짠 노래 차트 내 맘이야 넘버 7. 자, 뭐 하고 계셨죠? 자, 지금 차트 노래 차트인데 지금 본인이 차트를 만들고 계신 거 살짝 봤더니 여러분 제가 100% 확신하는데 다음 장에 있는 퀴즈를 벌써 차트를 만들고 단어를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1: 야,
0: 이번에 슬기 씨 못 이기면 진짜 슬기 정말 바보예요. 스투핏.
1: 오케이.
0: 자, 그렇다면 이제 알았어요. 두 번째 퀴즈도 풀어봐야죠.
1: 예스.
0: 두 번째 퀴즈가 보기 전쟁이 있어서 지금 저런 거예요. 지금 혼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엄격한 3초 시간의 제한이 있고요.
1: 네.
0: 3초 안에 다음 보기를 말하지 못하면 아웃입니다. 아웃. 노래는 할 수 있어요?
1: 오케이.
0: 준비되셨나요?
1: 쇼 끝은 없는 거야. 후.
0: 보기 전쟁이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내드리는 동안 또 자 쓰고 계세요. 그러면.
1: 예.
0: 오늘 차트 첫 번째 노래가 블랙핑크 지수의 꽃이었죠. 지수는 첫 솔로곡 꽃을 발표한 이후에 Earthquake라는 두 번째 솔로곡을 냈고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의 1위로 오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솔로 앨범마다 승승장구하는 지수의 Earthquake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가사 중 한 단어가 꿀꿀로 가려져 있고요. 거기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맞추시면 됩니다. 음악 주세요.

0: 자, 꿀꿀에 들어갈 가사 무엇일까요? 1번 부정, 널 부정할 수 없게. 2번 부산, 널 부산할 수 없게. 자, 오늘 부로 시작하는 두 글자 과연 자 승자 누굴까요? 자, 3번 가보세요.
1: 3번 부재. 부재.
0: 그치, 예. 부죠. 자, 부재면 우리 또 부동도 있죠. 부동.
1: 부동.
0: 부동 자세한 부동. 부동.
1: 아우, 정말 부화가 치민다 할 때 부화.
0: 부화.
1: 부화 아니에요?
0: 아, 부화. 그건 부화고.
1: 부화.
0: 아, 저 그럼 아일까는 부화.
1: 아, 부화가 있네요. 그러면 부귀. 영화 할 때 부귀.
0: 오, 부귀.
1: 아, 오늘 많아요.
0: 부레?
1: 부레?
0: 부레. 그 물고기.
1: 아, 부레옥장 할 때.
0: 아, 부레.
1: 예. 자, 부모를 빼먹으면 안 되죠. 가정의 달에.
0: 그렇네요.
1: 네. 어. 자, 셋.
2: 백제 고구려 신라 부여.
1: 부여. 여기가 바로 미군 부지예요. 부지. 네.
0: 아, 그래요. 거기에 미군 부대인
1: 부대인데. 아, 부대가 부대. 있네. 자, 부자. 자, 빠르게 가요.
0: 그렇죠. 빨리 가요.
1: 자.
0: 부전.
1: 부전. 부전?
0: 어, 왜요?
1: 부전은 예, 부전 자전 같이 해야 된다고?
0: 아니, 어. 아, 같이 아니 저는 부산의 부전역.
1: 부전역이 있구나. 네. 오. 지명은 너무 많이 하면은 솔직히 우리 방해가 되니까.
0: 네가 뭔데? 홍현이 개그.
1: 홍현이가
0: 뭔데? 맞아. 대로 해. 네가 뭔데? 샤라. 담당 PD가 이제 네가 해볼까야.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입니다. 5분 봐서 집 와이어 이용권 드리고요.
1: 네.

0: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기 씨, 저 이 부분 틀린 것 같아. 저 부분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거든. 라고 조언을 해줬더니 갑자기 안경을 고쳤으면서 네, 제가 크로스 체크 해볼게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말만 번지르르하게 너 뭐 되는 척 뭐 크로스 체크 아니고 틀렸으니까 고치라고.
1: 너 뭐 돼? 그지?
0: 진짜 너 뭐 돼? 뭐 돼?
1: 그 실수했을 때 그런 거 있어. 아 그 부분 네네 제가 그러면 다시 또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볼게요.
0: 어 진짜. 아 그때 당시에 제가 런치 타임 이슈가 있어가지고 조금 예 좀 회전수설했네요.
1: 아,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잘못한 건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아니요 제가 다시 볼게요.
0: 아 그거 더블 체크를 제가 못했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1: 아 크로스 체크.
0: 아 진짜.
1: 외래어 갖다 살짝 쓰면서.
0: 맞아요. 요즘에 네. 영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토크할 때. 네.
1: 그 부분은 제가 미스테이크 한 것 같고요.
0: 아 정말이다. 네.
1: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지선님 백화점 상품 보내드리고요. 슬기 씨 오늘도 즐거우셨죠?
0: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끝인사 하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야죠. 우리는 언제나
2: 그랬던 것처럼 웃으면서 또 만나요.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7: 레노.
8: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7: 르노.
9: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9: 1등을 책임지는 1등
10: 하이엠솔루텍.
3: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11: 하이마트로 가요.
12: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11: 하이마트로 가요.
12: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이벤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4: 앞에서 드린 내 맘 퀴즈 정답, 지수의 얼스퀘이크 노래 가사 중 한 단어를 맞추시는 거였죠. 정답은 1번 부정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김영철의 파워 FM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오늘 토요일도 무조건 오픈업이에요. 지치대는 셧업, 영철은 아쉽지만 이젠 셧업.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